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건류의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근래 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이 시간에는 약을 많이 소개해드립니다. 여러 가지 약을 소개해드린데 우리 회사에는 이런 소개해드리고 싶은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서 건뇌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데 그렇게 하도 많은 약 중에서 왜서 건뇌보신환을 소개해드리는가 보면은 일단 이 건뇌보신환에는 제약회사가 좋습니다. 제약공장이가 우리나라 또 세계적으로도 이미 유명해졌고 오래된 제약공장 산둥 뚱어 어조라는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뇌보신환입니다. 여러분들 약을 이 소개받을 때는 어처 선생이 제약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드리는가 또 제약공장을 많이 자랑하는가 자랑하지 않는가 이것도 봐야 됩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약들은 시중에 많습니다. 심장약이든 뭐 뇌경색약이든 그러나 그 제약공장이 유명한 제약공장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는 직접적으로 약이 효능하고 효과를 보는가 못 보는가에 관계됩니다. 때문에 제약회사를 많이 소개하고 자랑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건뇌보신환 같은 약들은 여러 가지 병치료에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건망증이 오고 또 기억력 감퇴증으로 인해서 내가 이게 치매 오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 할 때에는 우리 CT나 MR의 해보면 머리에 보면은 노바이스 빙변이라는 이런 진단과 또 여러 가지 뇌조직 위축이 있는

0: 이 와서 이 머리에 소리도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이 그다음에 이런 뇌조직 위축거종 왔다 할 때는 그 전에 이미 순시 콩팥이 허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고가병, 요추관만 털출, 무릎관절염, 그 외에도 경추병, 겐주염 이런 고가병뿐만 아니라 소변이 작고 밤소변이 여러 번 일어나게 되고 소변을 봐도 거품이 일고 시원하지 못하고 심지어 신염이란 이런 진단, 방광염 진단, 전립선염 진단 이런 진단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이런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2: 나도 지금 녹음실 부서 있으면서 그냥 머리 어지럼증이 많이 나타나고 머리 항상 이게 뇌진탕 온 것처럼 머리 띵하고 이랬댔습니다.
0: 예.
2: 그래서 약을 예전에는 약방에 약을 갖다 먹고 먹기는 먹었습니다. 근데 다 효과 났지 않지 그냥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지금 방송에서 강의하는 건네보신을 지금 싸서 먹고 있는데 한 일주일 먹은 게 효과 그렇게 빠르대다. 엄청 빠른다.
0: 이야기 좋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면 막 집이 빙빙 돌아가면서 난 어지럼증 남들 특별히 심한다 빈혈다 미스미스리.
0: 예.
2: 그랬던 게 이거 일주일 먹은 게 인차 머리 막아지면 어지럼증 인차 나서 아예 나타난다. 응, 그걸 잡고
0: 받으세요. 직접적으로 내 조직에 영향을 공급하는 약이 되어놨어요. 예. 뇌세포가 다 줄어들고 없어지고 뇌세포가 손상 왔을 때는 이런 약을 잡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지럼증 치료해야 됩니다.
2: 예. 어쨌든 일어나서 막 번져질까봐 얘 무서워 좀 붙잡아요. 화장실에다가 이랬는데 그 정상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0: 네.
2: 예. 그래 그러니까 눈도 어쩐지 막 뜨기 바빴댔습니다. 근데 그것도 좋아지고.
0: 네.
2: 예.
0: 네.
2: 그다음에는 뭔가 뭐 요즘엔 또 소변에서 뭐 자꾸 잤더라 맘도 나지만 예.
0: 네.
2: 낮에도 자꾸 저녁에는 더 잤을 때도 조금 배가 타고 얘 손이 차면 그렇더라 맘도. 근데 그게 많이 좋아지죠 이제. 뭐랄까 신장 도신해서 그러는지
0: 이만
2: 좋아지시다.
0: 예. 특히 그래, 살 사람들은 이런 약 써줘야 됩니다.
2: 나는 효과 빨아줬습니다. 그래서 소리 그래서 그냥 소리 났댔습니다. 윙 소리 났지. 근데 거기 저녁에 딱 낮에는 막 하이브 뭔데 댕겨가면 조금 났는데 저녁에 딱 누워 자자면 거기 괜 무슨 윙 소리 그냥 난다 말하고 진도 아이들 나 말하고 생겼다 영민하면서 저녁에 그 소리 나는 게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0: 예.
2: 그래서 지금 이제 약은 해서 뭐니 많이 아이스아트였습니다. 그래서 효과 좋지 특별히 빠르게 나 먹어보려고 쌌는데 일주일 먹기 그렇게 좋으니까 나 오늘 좋으니까 더 먹자고 좀 짜자꾸랍니다. 근데 보니까 나 이 공장에서 꼭 큰 공장에서 만든 제작한 약이니까 나 또 다르더라 다른 약보다.
0: 이 약은 믿고 쓸만합니다.
2: 예.
0: 또 어제 제약공장은 대단한 제약공장.
2: 예. 효과 큰 공장이라면 이러더라 말입니다. 어느 좋습니까. 얘기 내 계속 먹자. 오늘도 배달 받겠습니다.
0: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예.
1: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잘하시오.
1: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약을 소개드리면서 우리 꼭 알아야 될 의학 지식이 뭔가 하면은 콩팥이 양기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양기하고 음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음양이 평형을 잃는다 할 때에는 몸에 병이 생깁니다. 자연도 그렇습니다. 자연도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낮을 양이라 말하고 밤을 음이라고 말합니다. 양지 쪽이 있으면 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지 쪽이 있으면 음지 쪽이 있고 우리 그렇지 않고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는데 낮에 해가 아예 뜨고 계속 달이 뜬다고 생각해보시오. 세상 이 마무리 잘할 수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네, 저도 지금 권예보시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3: 네, 내경색이 한번 온 후로부터 예, 그냥 혈압이 파동이 많아 놓으니까 예, 머리가 그냥 뻥하며 아프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예, 경력도 없고 해서 예, 이 약 저 약 써도 이제 크게 허전이 없어서 예, 내 말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건네보시오 하는 이제 한 뜨고 있습니다.
0: 네.
3: 예, 그런 게 지금 이 약 먹은 다음부터 예, 이게 혈압이 온정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예, 이게 네가 건전하자면 혈관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래서 피가 맑아지고 혈관이 건강한 약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다, 뇌경색이 있다, 심장병이 있다 이런 사람들 효과 잘 봅니다.
3: 예, 그러나는 그 어지럼증이 그리 나던게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경력이 많이 좋아지고 예, 머리 맑아지니 영 정신이 나는 게 지금 알린다 지금.
0: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 소변 척수가 많아서 예, 전화기 뭐 화장실에 갔다 왔다 하니까 담을 못 하니까 머리 막 저기 뭔가 머리도 멍하지 눈도 부어였고 그러던 게 예, 이 약 먹는다 뭐 소변 척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가 예, 담을 얻은 영 정말 통담 자나 담이 없습니다 지금.
0: 이야기 그 잠이 잘 자는 신경 불안 이런 치료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약으로 예. 예, 이래서 잠을 못 잔다 그냥 짜증이 난다 건망증이 있다 이런 사람들 특히 더 좋은 약이
3: 예, 그래 잠을 잘 자느냐 정말 잘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기분이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동안에 활동이 있다니 활동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0: 예. 예, 우리 활동 우리 방송 시작될 때면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단 열 꽉 싸면 여덟 각이 그리고 그 더 드리는 Q10이라는 이 성분이 좋습니다. Q10도 이렇게 전화하고 참가하시는 분들 우리 아홉 각 신어드리고 다섯 꽉 싸도 세 꽉 드리고 그렇습니다.
3: 와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남편과 둘이 먹길래 이게 열 꽉 싸는 이 활동에 참가하자 그런다. 예.
0: 그게 좋습니다. 이만한 약을 예, 이렇게 산조인이 들어가고 비싼 약이 다 들어갔는데 이 가격이다 하면은 열 꽉에 여덟 꽉을 싸면 법안 절반 값이 내리지.
3: 예.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몸의 양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기나 음기나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몸의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전체적인 대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신진대사가. 신진대사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나쁜 거는 배출하고 좋은 영양 성분은 세포가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신진대사입니다. 몸에 양기가 부족할 때는 이런 대사가 우리 몸에서 진행이 못 됩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4: 예. 흔히 보신다는 저는 이전 이 광고 이전 나왔습니다. 이 방송에.
0: 네, 이전 레빌로 나왔습니다.
4: 네, 네,
0: 방송에 나온 거는 이 산동 악교 제약 공장께 아닙니다.
4: 네, 맞습니다. 이전
0: 이전에
4: 봤습니다. 이거 여기다 쓴 건 전노 부서와 이래가는 뇌를 건강하게 하고 또 광파주 보양을 이렇게 써 썼단 말입니다. 머리가 더니 항상 어지럽고요. 어지럽고 휑하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더 했는데 그때 이거 쓰니까 많이 효과 좋았어요. 그리고
0: 예.
4: 광파주도 좋았습니다. 예. 저는 사업이 시원하게 안 나가고. 거품이 그때 밤새도 잦아왔습니다. 이거 쓰니까 예. 사업이 시원하게 나가고 거품 있는 게 없어서 이전에 밤새도 한 6배, 7배 됐습니다. 그런 게 좀, 그런 게 그때 쓰고 나 한 10달 썼는가? 밤새도 많이 잦아 한 번이나 되고 그래 이번에 또 이 약이 나오니까 이 약도 쓰자고 그랬는데 이번에
0: 소변에 거품이 나간다 그 다음에 전열성 미대 있다 여도염 있다 선시 콩팥이 허하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로경이나 홍삼이나 이런 약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서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 들어간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한 효과 봅니다 써보십시오
4: 알겠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선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콩팥이 양기란 전체 우리 몸이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특히 신진대사를 한다거나 머리가 어지럽다 할 때는 콩팥이 양기가 허해서 우리 몸의 기를 머리에 꺼져 순환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전체 우리 몸이 이 기가 순환할 수 있게끔 돌과주는 힘이 이 발동기 힘이가 콩팥이 양기 문제입니다. 양기라는 게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손발이 특히 시린 사람들, 특히 발이 시린 사람들, 발이 시리다는 거는 혈액이 발걸음 가지 못합니다. 왜서 혈액이 발끝은 가지 못하는가. 이 양기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온기

0: 온기가 돌지 못한다. 집안도 그렇습니다. 이 온기가 돌아야 되지 착한 기운만 돈다 할 때는 사람이 오래 살 수 없는 집입니다.
1: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예, 근데 보시 화하는 선생님이 강의하신 거 듣고서 이거는 지하공사에 너무 좋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언니 썼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하공사에 좋다고 우리 언니 신에 조금 적인다. 좀 당뇨병도 있고 연세도 좀 같이 뚫리지가 않아요. 그래 이제 자꾸 그저 신에 적이 일어서서 그래 선생님과 어머니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치료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보름 선지 잠 자자고 잠 자자고 그다음에 기억력이 좀 좋아지고 그다음 뭡니까 이게 신에 적이 그래서 밤에 일어나 계속 딱각질 그게 없어졌단다. 그 딸이 얘기하는 게
0: 적이 그래, 그거... 치료되는 이야기입니다. 치매도
2: 예, 진짜 저기 선생님 된다 했죠. 굉장히 이렇습니다. 그래. 완전히 그렇게 이렇지는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 내, 나도 그게 좋다니까. 내 이제 한 야들에 먹었는데, 별로 많이 너무 편안한다, 선생님. 이야기 뭘까. 많이 편안해. 많이 언제나 마음 편안하지 못, 무슨 일이 없는데 마음이 가장 편안하지 못한 게 맞습니다. 정말 이게 대세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억력도 좀 없고, 예, 잠 못 잤습니다. 그러게, 내 이제 한 일주일 좀 야들에서 내 잠 자자고 마음 편안할까, 예. 그럼 무슨 일이 없는가, 평소에 어머니 그래서 예. 어머니 마음 편안하고 어머니 편안하다 말입니다. 그래, 이번 우리 학교에 두 집이 싸길래 싸서, 열 가게 아들 가겠습니까?
0: 예, 이 산조인에다, 룡골에다, 사인에다가 이게 다 들어간 이야기 없습니다, 저만에. 그리고 그래. 이전에도 이 다른 방송을 통해서 동네보신환이라는 이야기 소개됐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아닙니다. 이 동어 의조 제약공장에서 만든 동네보신환은 우리 방송에서는 처음입니다.
2: 예, 공사에 관계 많습니다.
0: 예, 예, 그렇죠. 예,
2: 수고하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배달하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의학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그 설명드려야 될 의학상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콩밭이 양기부족. 이거는 우리 몸이 만병을 불러올 수 있는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그래서 우리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네.
3: 예, 저도 지금 전번에 강의 듣고서 시전 강의 듣고서 이 건네 보시완이 약사 썼는데 지금 내 증상한 게 제가 머리가 항상 깽하늘에 뒤쪽에 뒷부보다고 그리고 저 이 기운이 자꾸 저 잊어먹게 된다면 같은데 찾아갔다네 이런 증상 그리고 또 이 신장이 항상 황황하고 막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이 장소에서 이야기 공장에서 정말 제일 첨단 정말 중국에서 제일 첨첨만 공장에게 지하 공장에게 생산하니까 눈썹 있고 이렇게 한데 나는 저희가 여러 가지니까 어쩌면 약이 좋다는 게 새로운 약이 나오면 자꾸 바꾼다고 합니다.
0: 네, 이 약은 확실히 좋습니다.
3: 예, 나이가 드니까 자꾸 배란 거 어디 옛날에는 뭐 어딘가는 오면 물러나는데 지금 대회 자꾸 처불한다만
0: 점점 심해지죠.
3: 예, 그러니까 아이스 많이 된다만 합니다. 예. 예, 여러 사람들 이제 들어볼까 이 심해 증상도 좋고 이러면서 확실히 정신상에 지금 내내 생각하는데 기분이 좋다만 합니다.
0: 예.
3: 안 좋은 얘기가 특정하게 크게 알겠지만 항상 그 운동하면 이렇게 기분이 그런 증상이 우울증 이런 증상이 심하다만 합니다.
0: 예, 시간이 돼서 그런데 이 약을 꾸준히 쓰십시오. 더 좋은 약입니다. 예.
3: 선생님 맞다. 이 강의 명시가 듣고 그래요. 저는 약은 이 약, 암약은 허탈스러운 일에 이런 약을 명심했어요.
1: 그래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차명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봄날의 약속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변, 사람들의 온기를 노래한 가요입니다. 강효삼 작사, 방화 작곡의 사랑하자 우리 연변을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행복을 느껴보는 것 어떨까요?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근 작사 리태허 작곡의 장수타령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장수시대입니다. 마음껏 즐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 옛날 옛 풍경을 그려내며 추억과 사랑을 담은 가요죠. 박경만 작사, 어영란 작곡의 애달로 옛 풍경 보내드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려움을 겪어도 변함없는 사랑, 함께 웃고 울며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사랑을 하기를 바라면서 김인덕 작사, 김홍일 작곡의 사랑을 노래하리 보내드립니다. 김창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순간은 소소하지만 행복하죠. 커피의 향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길 바라면서 자미련 가수가 부른 커피의 온기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남희성 작곡의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보내드립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노래는 변해가도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추억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삶도 노래처럼 아름답게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 분명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역,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1: 여기는 연길입니다.
0: 북경 시간으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0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재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혈배강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 한 200일 동안 한 반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세트에는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럼 400날 복용할 수 있는 량이고 16세트부터 좋습니다. 24세트를 더 드릴까나 2년 넘어서 앞설 수 있죠. 예, 그리고 거기다 우리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이 880018번에 전화해서 예약하는 오늘이 딱 결정해서 하겠다. 예, 이런 분들은 10세트부터 사는 분들부터 예, 우리 요리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16세트에는 친구가 따라갑니다. 12번 따라가는 게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외지에서 침 맞기 바쁘다. 예, 이런 분들 침 안 맞는 대신에 또 10곽을 또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이 실망하신 분들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 예, 그래서 다른 데서 이런 치료를 받았지만 별 효과를 못 보고 또 반복적으로 이 점점병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리고 특히 뭐 재풍이라 맞댔거나 또 우리 그 뇨실금이라 점점 더 심해지거나 또 요추간판 탈출 이런 걸 인해서 아랫다리가 맥이 없다. 예, 이런 분들 점점 탕환 상태에 간다. 예, 그리고 또 무릎 관절이 영 아파난다. 예, 이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런 분들 2880018번에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에 참가하는 분들은 기본상 우리 다 장례통하고 청임미로방은 다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알츠하이머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예, 우리 병원에 가 검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진단받는 것이 뭔가 여러 가지 이름 많습니다. 뭐 뇌경색, 창시식 노화증, 도파식 노화증, 뭐 뇌출혈, 뭐 알츠하이머, 뭐 이런 젠둥런, 특히 우리 온몸이 굳어지는 증상, 또 파킨슨 증상에 론해성 치매, 뭐 중풍, 예, 이런 여러 가지 이름 많이 달았죠. 예. 사실은 우리 중에서는 복잡한 것 간단하게 놓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총적으로 머리에 장기적으로 비공급이 아이돼가지고서 예, 거기 비공급이 아이되는 그 위치가 대량적으로 막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막힌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어느 곳에서 막힌 데 따라서 이름을 다 달아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학도에서는 꼭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서 비공급이 안 되는가? 우리 평상시에 혈압이란 건 도대체 무슨 작용하는가? 중의에서 항상 우리 황제내경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혈압이 맨 안에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꼭 내가 평상시에 다른 때보다 마음가짐이 제대로 안 됐고 특히 막 이렇게 집에 무슨 일이 발생해서 특별히 긴장해야 하거나 예, 그리고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면 사람 대뇌에서는 더 많은 피가 수여됩니다. 그런데 일정하게 많은 피 수여되는데 심장에서는 또 그만한 피를 공급 못하고 이럴 때면 사람이 인차 무슨 신호를 주는가 하면 위급한 신호를 준다 그 뜻입니다. 어제 그런가? 머리에 비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병행되게 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이 자기절로 다 초라한 거 다 합니다. 어느 혈관에 통하지 않을 때는 꼭 다쳐 이런 새로운 혈관 만들어내서 그것이 피를 공급해 주느라고 애를 쓰는 겁니다. 꼭 병행합니다. 음양을 병행해 준다고 뜻입니다. 오장육부도 그렇습니다. 어느 장기가 문제 생겼다 할 때 그 장기 그 공능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장기들이 서로 협조해가지고서 그 장기가 약한 건 메꿔준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인데 제가 자꾸 그 가서 학습하고 그러죠. 그래서 선생인데 온 환자가 그런 환자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뇨독증 진단 받았습니다. 곰팡이가 어떤 것은 쇠지 왔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투석 해야 된다 했는데 이분은 아 난 딱 투석 안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10년 동안 투석 안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살아남습니다. 어제 그런가? 이 투석이란 건 기실은 이 곰팡이 방면에 뭐 피를 씻어낸다 이랬는데 현대의학 각도에서는 그렇죠. 근데 중의 각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곰팡이하고 심장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심장은 부소시해랍니다. 부소시해란 게 뭡니까? 심장은 우리 중의에서는 황제에 속하는 겁니다. 황제는 자기절로 문제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꼭 주위에 이런 부하들이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에 황제가 영향받는 겁니다. 그런데 황제는 항상 부소시해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곰팡이에서 비록 피를 깨끗하게 씻어 못 냈지만 심장을 너무 세게 영향 안 준다 그 뜻입니다. 저래 뭐 심장이 턱 멎어버리는 정도까지 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곰팡이는 그 뇌독증이 와도 곰팡이는 자기 공능이 안쪽도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만한 그 곰팡이 가지고서도 계속 피를 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람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많이 휴식해야 된다. 무슨 것 같은가 하면 우리 자꾸 보약제를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뭣도 모르고 무슨 뭐 곰팡이 허하다면 무슨 막 대량적을 하고 뭐 음이 허하다면 음을 보충해주냐 하고 대량적을 먹고 양이 허하다면 양을 보충해주냐 하고 대량적을 먹고 그리고 뭐 비타민 모자라다면 비타민 보충하고 단백질 모자라면 단백질 보충하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기실은 어제 그런가 사람이 허해진다면 오장육부는 다 허해졌습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 공능도 좀 더 못해집니다. 못해지는데 그래서 자꾸 보충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 많이 끼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점점 사람이 더 허해진다 그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여러 가지 이런 그 알츠하이머증도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알츠하이머증이란 거는 머리에 피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적감 시작은 불쇠로 혈압이 계속 낮다가 원래부터 젊었을 때부터 혈압이 낮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근데 연세 들면서 언젠가는 불쇠로 혈압이 올라간다 할 때면 이미 우선 대뇌에 장기적으로 피공급이 안 됐는데 우선 마지막에 위급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럴 때면 사람 관할합니다. 모든 혈관을 촥 쫄아 놓습니다. 그것을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곰팡이 위에 선상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리에서 선상신에다 신호를 딱 준다 할 때는 선상신 그 격소를 분비합니다. 격소 무슨 작용인가? 혈관 긴장 소지요. 혈관 쫄아지게 하게 되면 예, 혈압이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예.

0: 저는 예, 혈배강 좀 써본 환자입니다.
1: 네, 예.
0: 예. 평시에 기관지 천식 때문에 조혈이 난다 하면 목이 마르고 어지럼증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1: 네.
0: 숨이 찬 건 물론이고 자꾸 맥이 없는 게 바쁩니다.
1: 네.
0: 예, 네, 그래 숨이 차고 밤낮도 없고 잠잘 때는 항상 숨이 차서 잠은 열어놓고 통풍시켜야 됩니다.
1: 네.
0: 낮에는 소변적인데 밤낮이면 반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드나드니까 그리고 설사도 하루에 10번씩 하고 나면 딱 누워서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1: 네.
0: 그리고 발이 붓긴 다음에 힘이 맞지 않아서 스케 신고 다닐 수밖에 없고요.
1: 네.
0: 기억력도 너무 낮아서 금방 밥 먹고도 무슨 채를 먹었던지 생각이 안 날 정도 됐습니다.
1: 네. 심하다. 네.
0: 그러던 참에 선생님이 강의하신 혈배강하고 저 풍수빵 같이 먹고요.
1: 네.
0: 친구까지 결합한 게 지금은 밤마도 돌아오고 맥이 납니다.
1: 네.
0: 예, 기억력도 좋아지고 설사도 아마 많이 무졌습니다.
1: 네.
0: 예, 소변도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잠도 잘 자고 다리 붓긴 것도 내려서 이젠 신도 제대로 신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예. 정말 혈배강에 감사드립니다.
1: 네.
0: 그래 듣자니까 또 요새 혈배강도 뭐 값이 오른다든지 나도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좀 10시도 좀 살려고 하는지 되겠습니까?
1: 우리 활동도 또 크게 하기 때문에 예, 네. 10세트에는 직접 10세트를 더 드리고 예.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은 또 10곽을 뭐 혈배강 10곽도 더 드립니다.
0: 예.
1: 예. 예. 그러니까는 뭐 아예 오른 거 한 가지 돌이죠.
0: 예. 예. 예.
1: 그래서 예. 예. 거기다 또 장례통 청임이라방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예. 구체적인 거는 288-0018번 지금 빨리 전화 예약하시고
0: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예.
3: 저도 이 약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1: 네.
3: 근데 선생님 시가 제가 닿습니다.
1: 어, 예.
3: 아바는 부수빵이 저희 그런 뭡니까 저희 파신성 이상 그랬는데 지금 그 약 먹었는데 지금 많이 낫고요.
1: 네.
3: 침도에 숨을 몇 번 맞았습니다.
1: 어.
3: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결합해야 하니까 어찌나 빨리 낫은지
1: 네.
3: 나중에 그렇게 저기 심혈도 높고 심리도 높고 무슨 저기 혈지도 높고 90만원 항상 그런 말이 해가지고 이것도 알아도 됩니다.
1: 예, 공농 수치에다 명백하게 심줄이 고르지 못한 거 치료해준다고 딱 썼고, 이 신경세포를 수복해준다고 딱 써놨습니다. 예.
3: 그래, 우리 눈도 잘 보고, 밥도 잘 먹고, 아, 여러 가지를 어찌 좋은지.
1: 네. 예.
3: 눈도 좋으니까, 예. 우리 둘 다 이번에 또 큰 날도 더 참가해서 더 싸서, 예. 좀 그런, 뭐니까, 둘 같이 먹겠습니다.
1: 어. 이번에 제일 큰 활동이 14세트입니다.
3: 그러면
1: 예, 24세트를 더 드리고 또 침도 12번 놔주고 예.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또 혈배강 10곽도 더 드립니다. 예.
3: 아, 영 좋구나.
1: 예, 예.
3: 그러니까 이거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1: 네.
3: 예. 예, 그래 저기 선생님
1: 예.
3: 좋은 약을 알선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네. 건강하세요.
3: 앞으로 선생님과
1: 예.
3: 무슨 모를 거 있으면 다 그것도 선생님 때문에 하고
1: 예, 예.
3: 선생님과 알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면 좋죠. 구분기를 예, 걸지 않고 예. 지금 그런 데 찾아와 치료하는 분들은 다른 데가 다 이렇게 치료를 해보고 그다음에 막 어떤 질병 점점 더 심해서 가지고서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예. 이래고서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전화번호 288-0018번 요 전화 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예.
3: 예, 예, 압니다.
1: 예, 예.
3: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고마워요.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말씀 주세요.
3: 네, 그 지금 12번 그렇게 지문 받은 다음에 네. 지금 효과가 많이 나가지고
1: 예.
3: 그 다음에는 먹는 식사도 괜찮고 잠도 괜찮고
1: 예, 예.
3: 그리고 이 가래 하고 이 그 아. 기침도 좀 많이 납니다.
1: 예.
3: 예. 그 한 27번 더 맞자고요.
1: 네, 예, 예. 그래서 예, 저번에 예, 예, 참가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어머님은 중풍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우선 지금 많이 원래 급성적인 이런 질병에서 많이 해탈되고 원래 예. 이렇게 두부서 막 숨이 차고 기침 세게 하고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예, 예 그래서 예. 어쨌든 이제 24번 더 만나라면 대단히 좋아질 겁니다. 예. 예. 예.
3: 예. 예. 그리고 방약도 계속 그래 드시고
1: 그렇죠. 예.
3: 예.
1: 예. 예. 예.
3: 그래고 다른 거는 지금 현사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래도 네. 얼굴이 지금 막아지고
1: 아 예.
3: 예. 그래고 지금 무슨 기침도 그렇고 가래도 지금 없어요.
1: 맞습니다. 예.
3: 네. 그래 이제 조금 더 맞으려고.
1: 네. 예. 예. 예, 예. 예. 생각 잘하셨습니다. 예.
3: 예.
1: 예. 예. 네. 건강하세요. 예.
3: 예.
2: 예.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머리에 극도로 피 공급이 안 될 때, 그래서 지금 예, 그 관념상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혈압이 많은 분들이 관념상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혈압이 낮으면 좋은가 합니다. 사실은 저혈압이 더 무섭습니다. 저혈압이란 거는 예, 머리에다 피를 공급해줄 이런 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머리에 장기적으로 피 공급이 안 되게 되면 꼭 거기 공급이 안 되는 그 위치에 뇌세포가 대량적으로 죽어나갑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혈배광신 환자입니다.
1: 네.
4: 저는 뇌 경색도 있고 심하고 뇌 위축도 있어서 기억력이 너무 없었습니다.
1: 네.
4: 시장에 가서는 물건을 사서는 두고도 오고 어떨 때는 물건을 잊어버려서 또 두고는 물건을 파는 부위에 갔다가 달려와서 차점까지 와서 두고 가고 했습니다.
1: 네.
4: 그리고 공공버스에 앉으면 집 근처에서 내린다는 게 다른 곳에 가서 내려서는 기부도 찾기 영 힘들었습니다.
1: 네.
4: 몇 년 동안 머리에 대한 소탄약을 내고서는 다 써봐도 낫지 않고 머리는 점점 더하고 맥도 없고 어림증이 심하고 예. 심장이 아예 좋고 밤에 잠이 아예 왔습니다.
1: 네.
4: 머리에 대한 약을 아무리 써도 잘 낫지 않던 게 예. 혹시 맹풍이 와서 입과 눈이 비뚤어지고 해서 예. 온 데 다니면서 치료해도 낫지 않고 좋은 치료까지 내 보름 동안 했습니다.
1: 네.
4: 그리고 입과 눈이 제대로 돌아오지 못해서 그 혈배강 쓰고 선생님 처음 찾아가서 진맥도 하고 선생님 친구를 했는데 선생님이 저 혈마다 딱딱하게 차서 친구를 하고 진맥도 하고 했는데 입과 눈이 인천 돌아왔습니다.
1: 아 좋아졌지. 예.
4: 예, 예. 네, 처음에 찾아갔을 때 선생님이 그 내 눈이랑 입이랑 보고서는 조금 놀라하지 그모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예.
4: 예. 그래 선생님은 처음 찾아갔을 때 환자분들이 어찌나 많은지 환자마다 이 효과를 선생님 친구랑 게 효과 좋다고 선생님 정말 환자들을 위해서 정성껏 노력을 다 하고 선생님처럼 친구를 잘 하시는 분은 전 연변에서 없다면서 모두 칭찬합니다.
1: 우리인데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환자분들이 점점 좋아질까나 예. 서로 환자분끼리 웃고 떠들고 예, 예. 서로 친구가 되고 가까워지고 예? 엄청 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잘라 다 모셔다 드리고 할까나 예? 환자분들이 너무 호강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죠. 예.
4: 환자마다 예요. 예. 모두 어째 그렇게 모두 힘들이 모두 좋아하고
1: 네. 예, 낯설깐 좋아하는 거죠.
4: 예. 예, 예. 우선 처음 만나도 우선 해외에서 반갑하고 이랬기다.
1: 그렇죠, 예.
4: 예. 그리고 이 약을 쓰니까 내 정신도 나고 활동도 다 다닙니다.
1: 네.
4: 그리고 이 약 쓴다고도 얼굴 색이 많이 희어지고, 예, 손등이 많이 맑아지고, 반들반들하고 검은 밤에 손등에도 많았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4: 예, 선생님은 좋은 약을 강의해줘서 건강 찾아 정말 고맙습니다.
1: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네.
0: 한 혈액 지금의 고소에 먹고 있습니다.
1: 네.
0: 어제만 민의 고소에는 이 사람이 어제 소화 어제 가족아.

0: 지난부터 제가 확실히 맥이 나는 게 알고 이 사람이 네. 정신하더라 말입니다. 또 특히 또 이 좀 뭐니까 좀 수면증도 있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예예 그러니까 이 밤에 자지 못하고 이러니까 그냥 이튿날이 뭐 그냥 사람 기운 잘하지 못하고 이 마지막에 심하거나 우울증처럼 이렇게 찾아오더라 말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 또 이 기억력도 점점 이상해지라고 이좀 어쩔 방법이 없던 게 이왕 먹은 다음부터 이런 게 개선돼가지고 예, 질문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선생님 그 이제 그 뭔가 저 선생님 그 저 친구로 하고 이러니까 그냥 이런 대로 친구로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 결합에 하니까 예, 더 좋아지는 것 같단 말입니다. 예,
1: 맞습니다.
0: 예, 소화도 잘 되고, 예, 옛날 지금 밥도 이렇게 잘 먹고 이래요. 근데 옛날 이제, 어느 게인가, 관심 갖고 같이 묵고 하니까.
1: 관심 갖고 같이.
0: 그러니까 예,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1: 예.
0: 예전 뭐 이렇게 좋냐고, 지금 이렇게 좋아질 때, 그래서 좀 안개를 꾸준히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1: 좋지. 숨을 쓸수록 점점 좋아지는 게 우리 혈배강입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네.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잠 잘 못 자거나 또 우울증 증세가 오거나 원래 또 가해 문제에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중의학도에서 몽땅이 간경락이 통하지 않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혈배강 좋은 점은 뭔가 간 도와준 약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그 병지 득실병지가 특별하게 간을 보호해주고 간 도와서 배독 독소를 배출합니다. 제가 자꾸 말하는데 우리 서약을 장기적으로 달고 있는 분들이 이 간 안에 서약 독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서약이라는 걸 한 번씩 먹게 되면 이 간 안에서 그 독소가 25년 동안 잠복해 있습니다. 잘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혈배강이가 딱 심장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을 도와주면서 심장을 같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다음 전주 청포는 간 도와주면서 눈이 밝아지게 하는 게고 그다음 또 비타민 A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지청피간 이거는 우리 후메큐스의 300배 효능을 나타낸다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선농본 조직에 쓴 건 뭔가 간병을 치료하자면 예, 간경화람 치료하자면 무조건 약 처방에 바이살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바이살가 예, 이 혈액 순환을 많이 도와줍니다. 이 정맥의 혈제랑 녹이는 작용 엄청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또 그 외에도 울금, 오미자, 단삼 이 몽땅 간 도와주는 겁니다. 예.
0: 그치, 다 좋은 약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1: 네.
0: 그 모임과 이렇게 좋아질 때 계속 그 모임과 쓰려고 합니다.
1: 그렇죠. 좋죠. 네. 네.
2: 네.
1: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항상 우리 사람 걸어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해서 머리까지 피가 올라가자면 머리를 7층 꼭대기라고 생각해라 말입니다. 7층 꼭대기까지 그 난치물이 올라가자면 암벽이 있어야 올라가는 게죠. 그게가 혈압입니다. 예. 그래서 혈압을 무작정 자꾸 낮춰주는 작업을 해주면 아예 됩니다. 예. 그런데 혈압을 또 자꾸 높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중점은 어디에 생기는가? 혈관 탄력을 회복해줘야 됩니다. 혈관의 탄력이 아주 좋게 되면 예. 혈압이 높을 때 혈관이 쉽게 터지죠. 그러면 혈관이 어떨 때 탄력이 아예 되는가? 특히 우리 평상시에 소약을 쓰기 쓴 사람들 아스피린도 그렇고 아스피린은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혈관벽을 얇아지게 합니다. 쉽게 터지게 한다고 뜻입니다. 곤풍선처럼. 그리고 우리 혈압약 본신은 혈관을 자꾸 확장합니다. 매일마다 서약에 대한 혈압약을 쓰게 되면 매일마다 혈관을 확장한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고무줄 자꾸 늘어놓는다 이래 생각해라 말입니다. 그러면 고무줄도 탄력이 있는데 자꾸 늘어놓게 되면 고무줄이 쉽게 끊어진다고 뜻이죠. 이래서 자꾸 뇌출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 쓰는 분들을 보게 되면 쓰는 과정에서 혈압이 양배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갔다가는 자연적으로 쑥 내려옵니다. 어제 그런가? 혈관에 탄력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머리에까지 피를 공급해주느라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쑥 내려오는 거는 혈관에 탄력이 좋아서 또 원래 혈압을 보존하고 그러면서 심장이 양기를 찾아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혈압이 배로 아래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혈배강은 몽땅 천연약자를 가지고 했고 700여 명 박사들이 이학 박사들이 연구를 해낸 그 이런 기술이고 그리고 전문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500돌드이라는 이런 작은

0: 큰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유일하게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약이 우리 약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환자분들마다 혈압약을 10년, 20년 달고 있는 분들 당날부터 혈압약 끊고 우리 이 혈배관 가족을 혈압 조절하면서 그다음부터 혈압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알츠하이머증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것이가 머리에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에 피 공급을 잘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자면 심장이 좋아야 되죠. 심장이 한번 탁 뛸 때면 내가 심장이 맥이 좋아가지고서 머리에 각 곳에까지 피를 다 공급해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동맥경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느 혈관에 통하지 않게 되면 사람 자연적으로 새로운 혈관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예, 류풍습속 환자분들한테서 우리가 그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류풍습성 환자들이 그 관절에 혈액 공급해야 될까나 다른 관절, 다른 이런 혈관을 만들어내서 혈액 공급을 해줄까나 점차적으로 자꾸 이 관절이 붓기는 증세가 나타나죠. 그 붓긴 게 몽땅 새로운 혈관입니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 우리 림상에서 뭐라는 거? 이거 血管异랍니다. 血管异란 게 불정상적인 혈관이라 이 뜻입니다. 예, 그래서 머리에만 하시 100%를 피 공급해주는가 50%를 피 공급해주는가 30%를 피 공급해주는가 여기에 따라서 피 공급의 아이디어는 몽땅 그 막혀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세포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거기에 신경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주자면 일단 우리 혈배강 써서 심장을 좋게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혈관 탄력을 회복해줘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는 이런 처방 보게 되면 우리 그 스통쇄관 예, 그 울금이라든가 그 다음 삼칠 또 단삼 치설 이런 약재들은 혈관 탄력 도와주고 미세순환 잘 되게 해주는 자지청피관 비타민 E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신경 회복 다섯 가지 뿌리를 된 중약재 치설 황계 또 당삼 단삼 또 하소 예, 이런 약재들은 몽땅 신경 수복에 좋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질병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 기능을 회복해주는 기초를 잘 닦아주는 육색등지 오미자 들어갔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해결해주는 이런 혈배강이죠.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그날 아침 소모는 옆과 저택으로 향했다. 격투기 선생님은 밤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선생님은 소모에게 주먹이 예전보다 단단해졌는지 물어보고 소모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답했다. 선생님은 소모를 제자 영근에게 소개해 주었다. 영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리 준비한 석쇠를 가리켰다. 소모는 이 석쇠를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해하고 영근은 공장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멘트를 붓고 무게만 맞추면 되는 간단한 구조이며 실제 무게는 200근 조금 넘었다. 석쇠는 한 쌍이 30근, 다른 한 쌍이 42근이었다. 영근은 꾸준히 연습하면 몸이 아주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모가 석쇠를 직접 들어보려 하자 선생님은 함부로 다루면 손을 다치기 쉽다며 주의를 줬다. 영근은 선생님에게 직접 시범을 보여 지사들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선생님은 담배꽁초를 땅에 버리고 발바닥으로 단단히 땅을 밟은 뒤 작은 석쇠 한 쌍을 가볍게 들어올렸다. 다리를 벌리고 석쇠를 가랑이 아래에서 우러 힘껏 휘두르면 어느새 석쇠는 머리 위까지 넘어간다. 금지를 살짝 떼면 한 쌍의 작은 석쇠가 각각 하늘로 솟아올라 회전한다. 이라카 하는 순간 두 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 다시 한번 힘차게 휘두르고 던진다. 손목은 돌리지 않고 그냥 손을 떼면 한 쌍의 석쇠가 평면을 유지한 채 함께 하늘로 날아간다. 선생님은 잔뜩 힘을 주어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땅에 평평하게 내려놓았다. 나이가 들어 오랫동안 연습하지 않아 손이 낯설어졌다고 말하며 살짝 아쉬워했다. 영근은 다가와 자신도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말했다. 영근은 한 손으로 석쇠를 던지는 방식을 사용한다. 한 개의 작은 석쇠가 하늘로 솟아올라 자유 낙하하는 순간 팔을 들고 받은 뒤 석쇠를 팔 위에 가볍게 붙이고 자연스럽게 내려놓는다. 다시 던지고 회전시키고 정지시키고 받는 동작이 매끄럽고 아름답게 이어졌다. 선생님은 영근의 솜씨를 보며 매우 기뻐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연습을 이어갔다. 이때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치며 힘찬 모습이 매우 보기 좋다고 말했다. 호랑이와도 겨룰 수 있을 정도의 힘이라고 감탄했다. 뒤를 돌아보니 한 여성이 자전거에 앉아 발바닥을 계단돌에 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여성은 30살 좀 넘어 보였고 큰 눈동자에 부드러운 바람에 짧은 머리가 흩날렸다. 인조면 반팔 푸른 셔츠에 작업복 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이 청초했다. 그녀는 바로 격투기 선생님의 옛 제자인 김매다. 그녀는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김매는 자전거를 잘 세우고 이마에 땀을 닦아냈다. 오랫동안 이곳에 오지 않았다고 말하며 선생님과 반갑게 인사했다. 선생님은 크게 웃으며 어서 들어오라고 권했다. 소모는 김매에게 인사를 했다. 김매는 소모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선생님은 제자인 영근과 건국을 소개했다. 김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전거 뒤에 놓은 가방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소모와 건국, 영근은 모두 앞으로 나가 자전거 뒤에 묶인 천 가방을 풀어주었다. 가방을 열어보니 안에는 철 아령 두 쌍이 들어있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매우 좋다고 했다. 김매는 부끄러워하며 1년 동안 미뤄왔던 선물이라고 설명했다. 근극과 영근은 아령을 자세히 보았다. 아령은 육각형에 모서리는 뚜렷하고 튼튼한 모습이었다. 모두 선생님의

방으로 돌아왔다. 선생님은 먼저 찬물 한 잔을 마시고 오늘은 좀 더 오래 앉아 있으라고 권했다. 김매는 고개를 끄덕이고 근극과 연근은 소모를 끌어당겨 편하게 앉으라고 하며 둘은 잠시 밖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얘기가 끝난 뒤 소모는 선생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집이 있는 골목으로 돌아갔다. 골목에서 왕 선생님이 파마기 커버를 묶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소모는 전선이 또 고장났는지 물어보고는 2층으로 올라갔다. 은봉의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세 가지 반찬과 한 가지 국물 요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은봉은 소모가 온 것을 보고 함께 식사하자고 권했다. 소모는 손을 흔들며 사양하지만 혜덕은 일어나 들어오라고 말했다. 소모는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억지로 앉았다. 혜덕은 맥주 반잔을 따랐고 은봉은 술병을 들고 소모는 맥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말렸다. 혜덕은 조금만 마시면 된다고 말했다. 소모는 술잔을 받아들였다. 혜덕은 이번에 바다에 나가 반년 동안 지냈는데 소모의 어머니 덕분에 은봉이가 잘 지냈다고 이야기했다. 소모는 그것은 자신의 어머니가 한 것이지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혜덕은 은봉의 손을 꼭 쥐고 은봉은 언제나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고 다정하게 이야기했다. 은봉은 부끄러워 어쩔 바를 몰랐다. 혜덕은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다시 한번 다정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진심으로 선언 생활을 그만두고 싶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다시 도도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도도는 반정과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반정은 오늘 새로 무리를 단장하고 도도를 만났다. 도도를 바라보는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두 사람은 나무 의자에 앉기로 하고 도도는 바깥쪽에 자리 잡고 앉았다. 반정은 도도에게 안으로 옮기라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지만 도도는 움직이지 않았다. 반정은 맞은편에 앉고 핸드백을 옆에 두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어젯밤 도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도는 자신이 소상공인이므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그냥 두 다리로 여기저기 돌아다닐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도도는 마음을 가다듬고 반정은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요즘 많이 생각해본 결과 둘은 서로 원하는 사람이 아니며 오직 친구로만 지낼 수 있다는 결론을 전했다. 반정은 자신은 매우 직설적인 성격이라고 이야기하며 더 이상 관계를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의미인지 정확히 물어본다. 도도는 이때 조금 가벼워진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땀에 젖은 열쇠 하나를 꺼내놓았다. 반정은 깜짝 놀라며 열쇠를 쳐다봤다. 도도는 그동안 자신에게 잘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부탁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해달라고 얘기했다. 이것이 바로 도도와 반정의

이제 매소와 강청재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 매소는 강청재를 따라 새로 완공된 방으로 들어섰다. 실내 인테리어는 이미 모두 끝나 있고 가구도 모두 배달되어 자리를 잡았다. 밖에는 작은 정원이 하나 딸려 있었다. 정원에는 바닥이 깔려 있고 의자 두 개가 놓여 있으며 화초도 예쁘게 심어져 있었다. 침실에 들어가면 큰 침대와 화장대 등 필요한 물품은 모두 갖춰져 있었다. 매서는 그 틈만 달면 이곳에 살기 위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정말 이곳으로 이사오면 밤에는 오직 천장만 쳐다보며 지낼 것 같다고 조용히 말했다. 강청재는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다. 두 사람이 방에서 나올 때 매서는 원래 이혼하면 이곳으로 이사오려고 했지만 상황이 변했다고 말했다. 강청재는 살짝 놀라며 지난번 통화에서는 이미 이혼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매서는 고개를 저으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렸다. 이번 만남을 통해 강청재는 매서와의 관계를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릴 적 아보의 이야기다. 아보는 오랜 기간 살아온 곳을 떠나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오면서 집안은 짐 정리로 어수선해지고 가족 모두는 설렘과 아쉬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모든 것이 바쁘게 움직이는 이사 전날 밤 예상치 못하게 작은 이모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다. 늦은 밤이지만 망설임 없이 집안으로 들어선 작은 이모는 온통 짐더미로 어지러워진 방안을 살펴보고 잠시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고 다가온 아보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보가 낯설어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도록 안정시켜 주었다. 이미 이사는 정해진 일이기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한다는 현실은 아무도 바꿀 수 없으며 작은 이모는 가족의 곁을 지키며 조용히 함께할 준비를 했다. 이튿날 아침 이사하는 날이 드디어 찾아왔다. 작은 이모는 가장 먼저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아보 가족과 함께 이삿짐을 가득 실은 트럭에 올라탔다. 트럭은 출발 신호를 받고 상해 서쪽에 위치한 조양 공업 신촌을 향해 천천히 출발했다.

오래된 주택이 빽빽하게 늘어선 길을 통과하고 소수와 돌을 건너며 도시의 경계가 점차 바뀌는 모습이 보였다. 멀리에는 공장의 굴뚝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길을 걷는 사람들은 허약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중산 북로에 이르러서는 향료 공장에서 나는 강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산하철 공장 주변은 붉은색 먼지가 구름처럼 자욱하게 피어올라 주변 풍경을 온통 붉게 물들였다. 그 사이로

넓은 농경지가 펼쳐지고 농가와 보드나무가 줄지어 서 있으며 오이밭 비닐하우스와 도마도밭 솔깃나무를 심은 콩밭까지 이어졌다. 이 모든 풍경이 놀랍게도 상해의 일부라는 사실이 아버에게는 새롭고 신기하게 다가왔다. 오랜 시간 이동한 끝에 마침내 가지런하게 정렬된 주택이 눈앞에 펼쳐졌다. 드디어 조양 신촌에 도착한 것이다. 이 주택은 상해 사람들 사이에서 이만호라고 불리며 1950년대 외국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명성 높은 주거지다. 동서 방향으로 약 2만 채가 지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되었고 당시로서는 매우 규모 있는 주택 단지였다. 주택은 모두 2층 구조로 지어져 있었으며 양식 기와가 지붕을 덮고 나무 창문과 나무 문이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2층은 삼나무 바닥이 깔려 있었고 1층에는 현관이 있었으며 집 암벽은 얇은 종이 섬유 석회 반죽이 발려져 있었다. 각 집 번호마다 10가구가 함께 거주하며 5가구는 우층에, 나머지 5가구는 아래층에 살면서 부엌과 변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 방식이었다. 아버 가족의 새 집은 1층 4호로 정해졌으며 고작 15평방미터에 불과한 작은 방이었다. 1호, 2호, 3호, 5호 네 가구와 복도를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며 창밖에는 정리되지 않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방 안은 오랫동안 비어있었기 때문에 먼지와 거미줄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출과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0: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재, 혈류조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호가복은 5월 17일 연길에서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회장 권순기 일행을 회견했습니다. 호가복은 연변주 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권순기 일행에게 환영을 표하고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가 장기간 연변의 경제사회 발전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지역 우세가 뚜렷하고 자원 천품이 우수하며 우대 정책이 중첩되고 발전 기세가 강대한 바 저력이 깊고 상업을 중시하며 전망이 밝은 투자 옥토입니다. 당년 연변은 습군평 총서기가 길림성

0: 당위 정부 사업 회보 청취 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지역 특점, 자원 천품,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입각해 세포 및 유전자 치료, 의학 건강, 의료 미용 및 건강 양생 등 새로운 영역을 적극 배치하고 있으며 현지 실정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발전의 새 동력을 육성하며 발전의 새 우세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종 전문가, 기업가들이 심층 고찰한 토대에서 실무적 협력의 돌파구를 정확히 찾고 호혜 상생의 접점을 파악해 연길 의료미용 소진 건설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많은 산업혁신을 연변에 배치하고 더 많은 과학연구 성과를 연변에서 전화하며 더 많은 량질의 대상과 팀, 인재가 연변에 자리 잡도록 적극 추천해 세포산업, 생물제약, 의료미용 및 건강양생 등 분야에서 깊이 있는 협력을 전개함으로써 연변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공유하고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를 희망합니다. 주당위 주정부에서는 각 과학연구팀, 전문가 학자들이 연변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데 량질의 봉사를 제공하고 량호한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권순기는 참가한 전문가, 기업가들을 대표해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경영 환경이 우량하고 정책 우세가 두드러지며 발전 잠재력이 거대합니다. 미래를 향해 연변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자체 우세를 발휘해 연변과의 실무적 협력을 깊이 기획하고 추진하며 협력 의향이 실속 있는 대상으로 전화되도록 힘써 추동해 연변 경제가 더욱 좋고 더욱 빠른 발전을 실현하는 데 조력할 것입니다. 중국 아시아경제발전협회 고급 자문 전문가 양의신, 중국 아시아경제발전협회 고급 자문 전문가이며 국가세포산업공정중심주임인 류머군, 중국 아시아경제발전협회 상무부회장 겸 생명과학사업위원회 회장이며 심수시 북과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 리사장인 호준은, 중국 아시아경제발전협회 상무부회장이며 거시안집단 리사장인 박걸, 중국 아시아경제발전협회 생물경제사업위원회 부회장이며 북경통화 립태 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 리사장인 리영준, 주 지도 일꾼들인 주금성, 왕길보, 권대걸 및 주직서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5월 17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8진 군중 신소신고 사건 도합 4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2건입니다. 그중 안도현 2건, 도나시 1건, 왕청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4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생태 관련 사건이 3건으로 75%를 차지합니다.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문명하고 조화로우며 원활한 도로 교통 환경을 구축하고서 도나시에서는 문명 도나 양보 선행을 핵심으로 다각도 선전, 전방위 문명 인도 등 조치를 통해 광범한 주민들이 자각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주동적으로 교통 루습을 벌여 문명 레이가 도시 거리에 가장 따뜻한 풍경선으로 되게 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공안국 교통관리부문에서는 도시구역 주요 도로 입구, 주요 자유 간선 도로 및 상업 거리에서 문명교통 인도 활동을 펼쳐 자동차 운전수가 주동적으로 행인을 양보하고 행인들은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통행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민경들은 또 행인에게 양보하는 운전수들에게 문명 레이 양보 선전품을 발급하고 교통법규와 문명 운전 지식을 보급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문명하게 운전하고 출행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도나 주민 동금과입니다.
1: 평소 차를 운전해 출퇴근할 때면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여 행인들에게 양보합니다. 행인에게 양보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현재 도나의 교통 환경은 갈수록 좋아지고 운전수들이 행인들에게 양보하고 행인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기에 출행이 편안하고 안심됩니다. 우리는 응당 교통규칙을 더 자각적으로 준수해 문명 도나 건설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봅니다. 도나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 종합관리중대 중대장 손혜입니다. 횡단보도는 행인의 안전선이고 생

0: 문명선이며 또한 도시의 문명선입니다. 자동차 운전수가 횡단보도에서 양보하는 것은 법률 명문 규정이자 도나 주민들의 문명 자질의 직접적인 체현입니다. 우리는 도시 주요 도로 입구, 주요 자유 간선도로, 상업거리 등 중점구역에서 문명하지 않은 교통혼란 현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인도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에서는 문명 교통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문명례의 양보가 점차 일상에 융합되고 습관으로 되게 함으로써 따뜻한 문명례의 양보로 도시 새 기풍을 함양하고 도시 문명 온도를 부단히 높이게 됩니다.
1: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 첫 상영 가동식 및 문화로 변강 침윤 빛과 그림자 331 주제 사진전이 일전 용정시 삼합진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문학예술계연합회 연변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주최하고 룡정시 당위 선전부 등 단위에서 주관했습니다. 행사는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변경 공공문화 봉사를 더욱 완선하고 변경 주민들의 문화 오락 생활을 풍부히 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가동식에서는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과 연변촬영가협회 삼합진 촬영창작기지 현판을 제막하고 책 증정식 및 휴대폰 촬영기법 공익 양성을 진행했으며 문화로 변강 침윤 빛과 그림자 331 주제 사진전을 펼쳤습니다. 현장에서는 홍색 영화 나와 나의 조국을 방영했습니다. 주문학예술계연합회 부주석 정은룡입니다. 오늘 삼합진에서 가동한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과 문화로 변강 침윤 빛과 그림자 331 주제 사진전은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 15호 문화혜민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변강 향촌진흥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을 문화로 마음을 적시고 문화관광에 힘을 실어주는 종합진지로 만들어 연변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문의의 힘을 주입하려합니다. 이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은 영화 관람, 문예 공연, 정책 선전, 주민 토론, 예술 전시 등 기능을 일체화하는 바 상시화 운영을 하고 분기마다 전시 작품을 승격해 331국도 연선 문화관광 융합 새 주목점, 민족 단결 선전 새 창구를 구축함으로써 문화로 변강 향촌 진흥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0: 홍색 이야기 선전 강연 불씨 전승을 주제로 한 연길시 로병사의 집 봉사중심 제2회 홍색 이야기 선전 강연 대회 및 신시대 홍색 이야기 쉼터 창립 5주년 기념 활동이 일전 연변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사회 각계층에서 온 선전 강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홍색 이야기를 들려주며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신앙을 전했습니다. 연변대학 간호학원 학생들이 정체로운 홍색 무대극으로 활동의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선전 강연 대회는 6개 조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참가 선수들은 소방구조, 청년 간부, 사회구역 기층, 중소학생 및 연변대학 간호학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왔습니다. 이들은 진실한 언어와 포만된 정감으로 전장에서 불꽃 인생을 밝히다. 12살 김금녀의 봉화절창 등 감동적인 홍색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정체로운 표현과 생동한 이야기는 현장 관중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대회 마지막 공훈 로병사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홍색 노래를 함께 불렀으며 익숙한 선율은 관중들이 혁명 선배들의 뜨거운 열정과 굳건한 신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연변대학 간호학원 학생 리흔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홍색 이야기의 선전 강연자가 돼 로 병사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영웅의 정신이 계속 전승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심사를 거쳐 대회에서는 문명 선전 강연 샛별 등 상을 선정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지도 일꾼들은 수상한 선전 강연자들에게 영예 증서를 수여하며 홍색 문화 전승을 위한 그들의 노력과 기여를 긍정하면서 이런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명기하고 홍색 유전자를 잘 전승해 나가기를 바랐습니다.
1: 청년 무형문화재 전승인이고 연도 무형문화재 인물이며 짧은 영상 계정 에트 강심천 9월을 운영하고 있는 류화정이 일전 안도현에서 조선족 학춤 연수를 마친 후 완정판 하계춤 짧은 영상을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스승을 찾아 배우고 영상으로 구현하기까지 그녀는 청춘의 시각과 뉴미디어 표현으로 조선족 문화의 정수가 담긴

0: 전통무용을 생생하게 젊은 대중의 시야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조선족 학춤은 국가급 무형문화재이고 중국 조선족 민속문화의 상징적 보물이며 안도현은 이 무형문화재 종목의 핵심 전승 및 보호 진지입니다. 정통 학춤의 정수를 느끼기 위해 류화정은 주급 학춤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 리영화를 따라 몰입식으로 학춤의 춤사위, 운율 및 문화적 배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신체 동작에서부터 정신적 핵심에 이르기까지 전통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전방위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리영화는 조선족 학춤 제5대 전승인으로서 현재 안도현 문화관 무용연출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형문화재의 본연을 지킴과 동시에 무용 주제와 표현 형식을 과감하게 혁신해 전통 학춤이 현대인의 심미에 더욱 부합되도록 했습니다. 안도현 문화관 창작 안무부 무용연출이며 조선족 학춤 제5대 주급 대표적 무형문화재 전승인인 리영화입니다. 학춤의 어려운 점은 단순히 학의 표정과 동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민족 안의 것을 몸으로 표현해내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 류화정은 안도에서 학춤을 연수하면서 무형문화재 기록, 예술 창작을 핵심으로 삼아 학춤의 형태와 선악의 이미지를 시적인 영상으로 융합시켜 아름답고 치유적인 짧은 영상 형식으로 창작 표현을 완성했습니다. 청년 전파자의 시각으로 가장 진실한 학습 과정과 가장 순수한 무용의 경지를 통해 조선족 전통 문화에 경의를 표했으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조선족 학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배후의 민족 이야기를 요해하도록 함으로써 오래된 무형문화재가 당대에 살아 숨쉬고 미래에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 학춤 짧은 영상은 여러 플랫폼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무형문화재의 생동한 전승에 청춘의 주석을 달아줬습니다.
1: 양광지혜 공익교실컵 제1회 연변주 특수아동 취미 주산속셈 융합전시활동이 일전 연변주 주산속셈 무형문화재 전시관에서 있었습니다. 주장애인연합회, 주재정국, 주교육국에서 함께 주최한 이 활동은 전성 최초로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한 취미 주산속셈 융합전시활동입니다. 활동은 교수 성과를 검증하고 전시 플랫폼을 마련해 특수아동이 학교와 사회에 더욱 잘 융합되도록 돕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활동 당일 전주 각 회복치료기관과 특수교육학교에서 온 수십 명 특수아동들이 교원, 학부모, 자원봉사자의 동반하에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경연에서는 주산속셈, 꼬마, 달인 등 취미 종목을 마련했으며 창의적인 조작 순서도 배치했습니다. 즐거운 현장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손, 눈, 두뇌 협조 능력과 집중력을 단련했습니다. 연변주 장애인 종합회복치료 지도중심 주임 증근남입니다. 올해 5월 17일은 36번째 전국 장애인 돕기의 날입니다. 주 장애인연합회에서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계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은 아이들에게 자아를 전시할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학습 성과도 검증했습니다. 다음 단계 주 장애인연합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특수아동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렵니다. 전 사회가 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그들이 따뜻하게 성장하도록 돕길 호소합니다. 취미 경연이 끝난 후 심사위원단은 아이들의 성적에 따라 1등상, 2등상, 3등상을 선정했으며 모든 참가 아동에게 경연 참가 증서와 상품을 수여했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정천영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질병을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전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을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R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천명희 의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한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우수한 노벨상을 두 번까지 받은 치료 제품 천희 박사와 더불어 그리고 세신이로 건파질 치료해주는 제일이란 뜻에서 나온 이름인데요. 더불어서 눈병 치료 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천희 박사

0: 신의로 명서방은 5월 18일 오늘부터 진행하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이번 우대 활동의 특점은 많이 산 분들한테는 1,500원 현금권을 감해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가격이 절반값으로 뚝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거의 절반값에 해당하게끔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회는 우리 보통 노인성 질병, 완고성 질병, 오랜 질병 같은 것은 하루 이틀에 낫는 질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둠에 뭐 상처 나서 그거는 홀 뭐 사연제를 바르고 홀 반삭고 발라서 문제 없지만 해도 우리 보통 질병은 노인성 질병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꽤나 긴 시간을 아주 안전하게 복용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는 게 저희들 소원인데요. 이번 우대 활동은 아주 여러분들한테 혜택으로 단단하게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지금 천희 박사는 천명희 이하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서 15각을 주면서 1,500원을 빼주게 되었으니까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90원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신이로는 12각을 주는데 세신이로는 이전에는 한 각을 25회 복용했는데 지금은 한 각을 35회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제조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한 각의 가격이 12각, 1,500원 현금권을 빼준다는 게 이게 공장 측에서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1,500원은 어디 시장에 나가 쓰자 해보시오. 어지간한 밍크코트 같은 건 뭐 이 돌게 되면 거의 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이 따라가게 되는데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8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고 명서방은 한 각에 598원인데요. 눈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알아주는 아주 명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각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각에 15각을 드리고 1,500원 빼주면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4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복용하는 거 놓고 말하게 되면 한 뭐 8원 좌우 비슷하게 되죠. 이 정도게 되면 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결심만 내리고 치료하게 되면 여기 성분들 갖고 눈병을 해결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 네, 문의선을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천희 박살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형, 이 천희 박살 쓰니까 예. 이내 몇 년 전에 농구에 들어와가지고 머리 흐리터분하고 기억도 떨어지고 그리고 심장도 붙이고 예 거기 대한 약 자꾸 쓰는 게 위라는 게 나빠지면서 예. 밥은 못 먹어 맥이 똑 떨어지고 예 그랬던 게 지금 예. 맥도 나고 이 얼빤하던 이 머리가 있으니까 예. 기억도 돌아오고 좀 정신한다.
0: 그렇죠.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그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기본상 효과성이 돌출합니다.
2: 예, 예. 그리고 예, 이 심장에 그렇게 붙이던 게 그게 지금 많이 좋아서서 예, 숨도 아예 차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0: 그럼요.
2: 용 좋습니다. 그리고 예, 소화 잘 돼서 밥을 잘 먹으니까 맥이 나고 예.
0: 그렇죠.
2: 밥을 잘 먹으니까 예, 정신안에 혈압 조절도 용 잘 된다.
0: 노년에는 밥을 잘 드셔야 되는 건데 소화가 되지 않아서 흡수가 되지 않아서 내리깨지 않고 얼리밀어서 뭐 밥 먹기 힘들어진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그 자연적 면역력이 떨어지고 모든 공능이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제품 자체가 종합으로 조화적인 효과를 거두게 되었으니까 그게 바로 장수에 유리한 거죠. 장수기에 예, 속하죠.
2: 예. 예, 어쨌든지 선생님 말씀 딱 먹습니다. 이 밥 먹으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얼리밀어가지고
0: 예. 예. 그렇죠.
2: 어떤 때는 예, 밥알이 꼬끄닥꼬끄닥 올라온단 말이에요.
0: 그렇죠.
2: 예, 매수를 아예 먹어도 예, 그래든 게 예, 그래 지금 쑥쑥 내려가지 맥이 나지 예. 용 좋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예, 내 지금 그 저기 눈약이 이름 뭐이던도
0: 명서방.
2: 예, 명서방이 있으니까 예, 방소도 되니까 용 얼마나 좋습니까.
0: 우대할 때 특수합니다.
2: 예, 이게 내 이 백내장이 있단 말입니다.
0: 예.
2: 그냥 그거도 가만 놔뒀더만 해. 어제 점점 눈이 부어매.
0: 그렇죠.
2: 이건 어지럽습니다.
0: 그렇죠.
2: 예, 자꾸 눈물도 나오고, 예. 이래면요, 그도 자꾸 눈물 나오고 자꾸 또 쓰으니까 또는 눈에 피라는 것도 지고.
0: 그렇죠. 눈주위가 감염되죠, 또. 예. 예.
2: 그래서 얘네.

0: 저기 그런 천이 박사에다 가셔도 이렇죠.
1: 천이 박사 맹서방이 너무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천이 박사는 식전에 맹서방은 식후에 이렇게 예. 드시게 되면 아주 리상적인 배합으로 될 수 있습니다.
0: 예. 예, 천이 박사는 내 우리 활동이 좋을 때 먼저 같이 샀습니다. 그래. 오늘이 맹서방이 이렇게 가격이 얼마나 싼가?
1: 맹서방이 이번에 한 가게 가격이 한 24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예.
0: 예, 눈 약을 그렇게 주고 쓰자면, 저만이 없는데, 내 그래. 이렇게 좋을 때, 이 병에다 좀 치료라도 하고 그래.
1: 그렇죠. 보통 예. 수술 받자게 되면 몇천 원, 거의 많은 돈을 엎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 제품 드시게 되면 돈은 없고도 해결되지 못하는 게 눈병인데, 이 제품 자체는 눈병에 있어서는 시름 넣고 복용하시게 되면, 눈을 건지는 데는 문제가 없고 시력이 올라갑니다. 예.
0: 예, 예. 그래서 오늘이 배달 받기세요. 예, 눈약을.
1: 예. 예, 예,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 이용하세요.
0: 5017766번입니다. 예. 예,
1: 그러죠.
0: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전이 박사 1년 석 달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나는 처음부터 처음에 시작해서 그래서 예, 4월 후에 그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래서 노벨상 두 번 받았다가 그래서 뭐 더 크게 듣지도 않고 그래서 무슨 닦고 싸는데 4월 시가 개물리고 좀 희망을 가집니다, 선생님.
1: 그렇죠. 예, 예.
3: 예, 이분은, 예, 예 이분은 정말.
1: 속임 없습니다.
3: 말에 정말, 정, 예. 정말 말입니다. 그래, 내 생각은 이 4월 쓴 게 어째 이래, 이래 정신이 이렇게 맑아지고 눈이 환해지는가.
1: 툭 쓰써 있습니다.
3: 아, 내 이 약을 먹었구나. 이 약 4월 뭐 다른 약 무슨, 아, 10년, 20년 먹어도 무슨 그냥 그거 그루로 했는데 솔직히 말해. 예. 무슨 병이 지어야 된다. 굉장히 이 약을 딱 먹은 게 4월 만에 정신이 맑아지고 이래가, 야, 이게 정말 별다. 이제 내에서 살 때 만났구나. 젊었을 때, 그, 정신처럼, 그렇게 정신 맑아지고, 예. 그 다음에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예, 선생님.
1: 그렇죠.
3: 그래, 이게 차차차 보게 되면, 뭔지 기능력이 완전히 좋아집니다, 이야기. 확실히.
1: 여기 말 있지 않습니까? 정춘비만의 발견이고, 예. 그리고 장숙이고,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적인 제품이다. 생명과학의 새롭게 돌파성적인 이런 제품에 속하니까, 그게 충분하게 리오가 되죠. 예.
3: 아, 옳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이제 내용 들어볼까요? 청춘이 미마.
1: 청춘이 미마. 청춘 열쇠인데.
3: 4월 먹어 정신 막아지니까 청춘이 미마.
1: 청춘 미마가, 예, 발견됐다는 거 말하지.
3: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진다. 사실입니다, 이거는.
1: 아, 그럼요.
3: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신 막아지 기능력이 좋고, 이거 치매 방지는 100% 이하고, 먹으면 이하고 먹으면.
1: 치매 아이 걸립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 예방, 그거 예. 100% 됩니다, 100%. 예. 내 이야기 좋아서 이번 올해 합정이 1,500원 이제 커버 한 됐죠?
1: 네. 1,500원은 예. 현금권 드린다는 게 막 그 전돈에서
3: 그
1: 빼준다.
3: 그 자리에서
1: 빼준다면 그 자리에서 빼주는 아, 겁니다.
3: 알았습니다. 예.
1: 큰 돈이죠. 1,500원.
3: 세신 이름가 그래도 선생님.
1: 예, 세신 이름. 예.
3: 세심히로 우리 오빠 씁니다. 경기 어둠 넉다방 어둠 다섯 대 됐으니 텔레세 그래서 밤에 서면 다섯 여섯 눈 때문에 이래 착 이렇게 뭔가 깝짝이라도 나아가 똑똑 떨고 다 기다리고 그럼 이 짝이 나와서 신기들 엉차게 쓴단다 우리 형님 우리야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다음 이 약을 쓰고 어서는 넉 달만 다섯 달 돼서 이제 텔레세 100% 떨어졌다 과언이 아니야 아니 이런 약 처음 봤다는 이랬대요 선생님
1: 이 네. 제품이 저희 네. 방송을 통해 나갈 때는 네. 많은 약 가운데 체질에서 우리가 가져온 제품이 이런 제품입니다 아. 약이 거기 쭉 약 자리를 하고 그 쉽게 말하면 로반들이 가서 그 선택하는데 그 가운데서 몇백 가지 가운데서 이거 하나 지어오는 겁니다. 예예. 예.
3: 알았습니다. 예. 예. 다른 약이 다 없는 이게 성분이
1: 그렇죠.
3: 됐구먼.
1: 예. 예. 성분이 특수하고.
3: 성분 들어간 건 예. 사실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간 된게 그게 아예 다섯 달 잡수고 어느 완전히 나눠도 텔레세 어느 100% 떨어졌다. 어른님 좋아 나으십니다.
1: 그렇죠.
3: 밤잠 잘 자고 예 선생님 예. 허리 아야 도다리 매겨고 그렇답니다.
1: 그렇죠.
3: 그치? 예 그래 여번 우리 학동이 우리 오빠도 싸겠단다요 우리 학동을 좋을 때.
1: 예 이렇게 좋은 예. 제품 자체는 낫대해서 훌 끊게다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3: 그렇지,
1: 이런 제품 자체는 예, OTC 국약이니까 네. 시간을 그래도 좀 두 개, 세 개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견제해도 이게 다른 기관을 도와주면서 콧밧줄 해결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시름 넣고 쓸 수는 안전한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잘 선택했으니까 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네.
0: 저는 세심 1호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0: 예, 위가 나빠서, 예, 항상 속이 더불어하면 좋아. 또, 뭔가, 그래 놓으니까, 예, 밥맛도 없고, 양, 약간만 기름진 음식만 먹고 자꾸 설설 해야 됐습니다.
1: 예.
0: 예, 그래 놓으니까 맥이 없고, 그러다 지금 세심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약 먹은 다음부터는 예, 위 아프지 않고, 좋아 잘 되고, 예, 또 저는 설, 그, 그러니까 좋아 잘 되니 설설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예, 예. 위 장도 예, 한 개 실립니다. 예.
0: 예, 밥맛이 당기고 하니까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1: 그렇죠.
0: 이거 곰팡이 좋잖아요. 예. 소변 차수가 많아서 예. 물소리도 소변이 지금지근하고 재채기도 소변이
1: 그게 꽤나 큰일이죠. 예. 예.
0: 예. 위에서 한번 뭐
1: 항상 끓이게 돼 있죠. 어디 냄새 날까 봐.
0: 실수할까 봐 어지럽지. 그래서 화장실도
1: 화장실을 먼저 어디다 눈에다 박아두고 그것부터 주시 않았죠. 예. 예.
0: 맞습니다. 그런 게 이 세심이
1: 예, 세신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그런 문제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0: 예, 이런 증상이 없어지니, 야, 시름 넣고 마음대로 외출을 할 수 있어 제일 좋습니다, 지금.
1: 그렇죠.
0: 이 돈지 모르겠어요.
1: 이 시상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종합으로 좋아지게 돼. 곰팡이를 치료하면서 소화계통을 치료해주고, 심장이 좋아지게 돼 있고, 정신이 나고, 여러모로서 종합 공명을 제거하는 데는 세신이로가 단순 곰팡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곰팡이 심장과 곰팡이 오장을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충분하게 체현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래 이게 전이방사 하나 뭐래 우리 오빠 있는데 얘 작년에 내게 생이 왔습니다. 그런 게 얘 그 뭐입니까 지금 얘 혈압 파동이 심합대 높을 때 높고 야수 때 낮고 심혈도 빨리 돼서 어떨 때는 가슴 후두두 떨린다 하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 하품을 계속 합니다. 하품 많이 합니다 보니까
1: 예 하품 많이 하는 게 이게 심장병입니다. 심장의 산소 부족입니다. 예.
0: 아, 그래, 이런데 전이박스 먹으면 되는지 해지 문의합니다.
1: 그런데 쓰는 약입니다. 이거 쓰게 되면 합병이 줄어들게 돼 있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고, 중풍 위험이 미리 전에 그 해결되게 돼 있고, 종합으로 좋아지는 전이박사는 이게 중코엔의 원사의 처방이고,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기 때문에, 심장과 뇌혈관의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데 있어서는 더 다른 제품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효과성이 좋습니다.
0: 아, 그래.
1: 전희 박사는 지금 없어 못 나갈 정도로서 이 제품 자체는 노인성 심장 뇌혈관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주는 데는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배달받아, 예, 두 가지 다, 예, 쓰게 배달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기어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세신이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이거 쓰니까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게 속이 따가워서 이제 밤에 잠을 절대 못 잤습니다. 다이어트 보니까 예, 잠을 잘 수 있어요.
1: 그래, 다이어트 보면 하루 저녁에 다이어트 보면은 잠은 끝나는 거죠.
4: 예, 예. 그러니까 잠 잘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쓴다면 지금 처음에 차서 줄어드니까 만화에 한 번, 어떤 데는 안 보고 잠을 자자 오면 좋습니다. 아침에 먹이나고 예.
1: 그렇죠.
4: 이게 그게 또 소리 나서 내 그 전기 소리 이 소리 나면 그거 좀 많이 좋아져요.
1: 곰팡이 허해서 그런 겁니다.
4: 예. 그래도 예. 변비가 심하신데 4일에 한 번 5일에 반은 그리고 5일에 한 번 변에 반지 지금 변비가 적어지고 하루에 한 번 답답해요.
1: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4: 그렇게 또 혈압 조절 잘해야 혈압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머리가 아프 어지러운데 이 증상 혈압 조절 잘이 머리가 안 아파 좋습니다. 이게.
1: 그렇죠. 동맥경화가 예. 해결되는데. 예.
4: 그래도 소화가 잘 됐네. 소화가 안 되죠. 밥은 얼마 못 먹었는데 조금 먹고 이렇게 빨리 먹으면 아이 좋대. 천천히 씹고 그렇게 먹으면 근데 이게 소화가 더 잘 됐죠. 예.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허리 구부리는 데는 아팠는데 허리가 이게 무슨 뼈라 그러게 근데 이거 허리뼈 많이 좋아져 이거 약을 쓰고 허리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1: 곰팡이 좋아지니까 골격이 좋아지면서 허리가 좋아지게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4: 예. 이 곰팡이 동네는 이 약 최고약이었는데 이때까지 쓰던 중에
1: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4: 예. 그래서 이번에 활동 한다니까 이번에 12가서 하나 물어볼 건 그 명성왕이 있답니다
1: 예.
4: 우리 옆 아저씨가 어제 장기 같이 돈인데 그 사람이 장기 조금 잘 보지 못하던가
1: 예. 예.
4: 하나는 무슨 백내장이 있고 무슨 밤에 잘 보지 못한 거죠.
1: 야맹증.
4: 예, 희미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것은 예. 어떻게 하는가는 물어봐도 그래.
1: 지금

0: 백내장이 있고 야맹증이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두 가지 질병뿐이 아닙니다. 눈병이 시작할라부터 시작하게 되면 폭풍치우처럼 우리 눈을 많이 흐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쓰는 약이 명서방이니까 식사하시고 금방 명서방을 드시게 되면 이게 오늘 복용해서 오늘 치료 끝 그렇지 않을게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해도 이게 백나를 한 개로 정을 해서 몇 개 백나만 쓰는 과정에서는 이전에 그랬던 것 쉽게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1: 명서방 지금 활동합니까?
0: 명서방 우대할 때 특수하게 진행되는데요. 이번에는 7각을 싸면 5각을 드리고 1각은 30일 동안 복용하는 양이 아닙니까? 그리고 7각에 5각, 15각에 15각을 드리고 1,500원을 빼줍니다. 이때 1각의 가격은 2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을까 하루에 한 그저 8원 좌우가 됩니다. 1각은 30일 복용합니다. 예.
1: 활동할 때 써야 됩니다. 야.
0: 명서방 꼭 써야 됩니다. 그분은 예.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가서 시력이 있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예, 이 세신 1호로 쓰고 있습니다.
0: 예.
3: 하룻밤에 소변 한 너도 뿜뿜다.
0: 아.
3: 그러니까 쉰 것 같지 않고 예, 사람이 영 피곤하고 맥이 없어한다.
0: 예.
3: 그래서 이 세신 1호로 우선은 넉 달 썼습니다.
0: 아,
3: 근데
0: 그래요?
3: 우선은 예.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소변이 예. 잤던 게 우선은 할 날이 많이 봐야 두 보이고 어떤 날 밤에는 한 보이고 개우에
0: 아.
3: 조금 과일이나 잡수고 어찌면 소변이 거품이 세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0: 예.
3: 우선 이 거품이 나가는 것도 없어지고 예.
0: 예.
3: 그리고 귀에서 소리 나던 것도 우선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0: 예.
3: 그래서 예, 이때까지 쓰던 중에 이 세신 1호가 예, 이 콩팥스 남자들이 전열성염에는 이 약만큼한 게 없습니다.
0: 아, 그렇죠.
3: 또 이게 위도 돕아준다.
0: 그렇죠.
3: 밥이 맛이 있으니까 맥이 나고 예. 그래서 영 좋습니다. 결국 나는 이 명서방 씁니다.
0: 예.
3: 나는 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뿌예 보니까 예. 병원에가 검사하니까 병예사에 답니다.
0: 예.
3: 그랬는데 근데 또 자꾸 눈곱이 나오는 게 됐습니다. 근데 이 눈곱이 나오는데 자기절로 감각이 없단 말입니다.
0: 그렇죠.
3: 네, 바깥에 나가도 그래 누가 얘 눈곱이 나온다면 영 창피산다.
0: 그렇죠.
3: 그리고 눈이 피지고 얘 어디 딱 맞힌 것처럼 그래든 제 이중 사이 없어지고 야 눈이 환하게 잘 보이 영 좋습니다.
0: 어,
3: 그래서
0: 그렇죠.
3: 오늘이 이렇게 우리 할도에서 올 때 우리 아저씨도 세신 1월에 12각에 12각 주지 또 돈 1,500원 빼주지 할까요? 우리 아저씨는 이거에 세신 1호 나는 민서방 여기 배달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0: 그렇게 하셔.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현금을 1,500원 빼준다는 게 보통 지금까지 1,500원까지 간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네,
0: 건강하세요.
3: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지금 이 터니 박사는 제가 쓰고 세신이로는 집에 집사람 쓰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저 이 시간에 떨어져서 그 이 시간에 활동도 어떻게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지금 배달받자 그랬는데
0: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는 특수합니다. 1,500원 현금 거는 빼준다는 게 그리고 본 제품을 퍼센트를 많이 주고도 1,500원 현금 거는 빼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세요.
4: 예, 잘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제 시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생명과학이 최신 돌파성 제품이라는 것은 현대과학으로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서 이 천희 박사가 특수한 이런 제품에 속합니다. 완전히 중의중약연구소에서 그러니까 중코웬의 중의중약연구소에서 나온 이런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우수한 제품이고 청춘미말 발견 그리고 장수기에 속한다는 이게 다 도리가 있습니다. 이건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모든 세포 내에 진행되는 불균형을 균형으로 조절해주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천희 박사 씨의 MP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중노년기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뭐 힘들어지는 이런 질병이 있다. 특히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순간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었던 미국의 신경외과 박사 양천국 22년 6월에 미국 화성턴에서 39개 세계 심뇌혈관 질병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73세의 그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노탄 환자가 누이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독일의 한 의학 박사가 이분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와라. 장례가 모두 조용했습니다. 이분은 손가락, 뭐 발가락 하나 까딱 못합니다. 나에게 완전히 이제해서 눈 하나 깜빡거릴 뿐이지 그 외에는 움직일 수 있는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섰는가 하면 천희 박사가 나섰습니다. 천희 박사가 나섰는데 점차 다리에 그 벌레가 기는 감을 느끼게 돼 있고 그러던 데로부터 손가락이 움직이고 이러면서 이 사람을 세운 제품 자체가 바로 천희 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 놓고 보게 하시면 이 제품 자체는 불패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돼 있고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보게 하시면서 와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우리를 건강으로 이끄는구나 이런 감을 느끼게 돼 있을 겁니다. 이런 그대로 콤파치를 치료해주는 제일이란 뜻에 속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녹혈증, 사슴이 피, 사슴이 전반, 전녹근, 사슴이 전반입니다. 뼈, 살, 내장 포함해서 이런 건 다른 처방에는 없습니다. 이 처방 제하고는. 그리고 32가지 우수 중약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세신 1호를 견제해서 포기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제가 늘 그 공농주체를 말하고 있지만 해도 콤파치 양을 돋아주면서 조혈 공능을 도왔습니다. 피를 만들어내는 공능이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있고 허리다리가 시클고 양이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에 약해지는 면역력 저하를 올려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가 바로 세신 1호입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25년 애심 여성컵 제10회 전국조선족 여성생활수기 공모활동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작품 한편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순여 씨의 수필 사랑은 소설 같다를 보내드립니다.

사랑은 소설 같다. 박순녀.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가 서서히 이륙했다. 남편을 배웅하고 공항을 빠져나온 나는 바로 45선 버스에 올라탔다. 어쩐지 거뿐한 기분이 들었다. 3년간 집에 꼭 박혀있다가 한국으로 돈 벌러 간다고 생각해서인지 남편과의 헤어짐에 별로 애절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 젊은 시절 같았으면 남들이 보든 말든 공항에서 포옹했으련만 이 나이가 되고 보니 그저 담담하게 배웅했다. 잠깐 사이에 집에 도착했다. 집안에 들어서니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지면서 썰렁하고 조용했다. 순간 기분이 언짢아졌다. 그제야 남편도 이제 50대 중반에 들어섰는데 한국에 가서 일하다가 혹시 병이라도 얻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모락모락 소리 올랐다. 방금까지 개운하던 마음이 돌덩이 같은 것으로 꽉 짓누르는 것처럼 무거워났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 부부는 여지껏 부부의 연을 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보다. 남편의 장기간의 외국 생활로 우리 부부는 같이 산 날보다 떨어져 산 날이 더 많다. 그렇게 25년을 초계같이 흘려보냈으니 부부라고 만나도 덤덤하고 사랑도 다 식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으니 어찌 그 차가워진 마음을 녹여 다시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게 하랴. 내 마음에서 사랑의 감정이 식어간 지도 오래된 것 같다.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다. 입귀가 실룩거려졌다. 옛적에 사랑이 불타오르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다. 처음 남편이 외국으로 떠나던 때는 아마 내 나이 36세, 남편 나이 38세, 아들에는 고작 소학교 4학년생이었을 때인 것 같다. 남편이 떠나던 날 솟구쳐 오르는 눈물을 속으로 얼마나 삼켰는지 모른다. 우리 고장에 출국바람이 불어오기 전 남편은 화룡시 의약공사에서 근무했고 나는 화룡시 신동소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그때 우리 부부는 누가 먼저 퇴근하면 집에서 기다리다가 상대방을 마중을 떠나기도 하고 도중에 길가에서 만나 같이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간혹 남편이 단위 손님들과 식당에서 식사하게 되는 날이면 아이와 나를 그 식당에 불러다 따로 음식을 주문해주고 저녁을 먹이고서야 시름을 놓았다. 실로 금술이 좋아 찰떡처럼 붙어 다녔다. 그러다가 남편은 더 잘 살아보겠다는 염원 하나를 품고 단위에 1년간 정가를 맡고 러시아에 장사를 떠났다. 그때로부터 남편의 출국은 연달아 이어졌다. 그번 러시아 행에 남편은 신우의 신랑과 함께 떠났다. 그것이 우리 가족이 헤어져 살던 첫 시작이었고 그때로부터 남편은 집에 있는 날보다 외국에서 산 날이 더 많아지게 됐다. 나중에 쓸쓸한 기분이 들 때마다 왜 처음부터 남편의 출국을 막지 않았을까 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젊은 시절엔 정말 삶에 대해 철부지였다. 남편이 러시아로 떠나기로 한 날 나는 부랴부랴 시어머니 집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사위가 외국으로 떠난다고 상다리 부러지게 점심상을 차려놓았다. 숱한 음식을 앞에 놓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남편도 밥맛이 없다면서 술만 몇 잔 드는 것이었다. 차라리 시원한 시래기국이라도 했으면 남편도 나도 밥이 잘 넘어갔을 것이다. 나는 남편이 식사를 안 하고 떠나는 것이 묻은 가슴이 아팠다. 시집이 아니었다면 남편의 품에 안겨 한바탕 소리내어 울었을 것이다. 점심 식사를 마치자 남편과 신우의 신랑은 택시에 올랐다. 무사길 비는 가족들의 바람 속에서 택시는 점점 멀어져 갔다. 리별의 눈물이 고여있다가 골물이 터진 듯 줄줄 쏟아져 내렸다. 마음을 겨우 추스리고 오후에 출근했다가 저녁 늦게 퇴근해 집에 들어섰는데 글쎄 점심 비행기로 떠난다던 남편이 떡하니 집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울음 절반 웃음 절반 범벅이 되어 어린애처럼 남편의 품에 와락 안겼다. 여태 살아오면서 그날 그 순간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었다. 알고 보니 러시아로 떠나는 비행 시간이 다음날 아침인 것을 잘못 알고 떠났다가 도로 돌아왔던 것이다. 남편과 하루 저녁이라도 더 같이 있을 수 있게 되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이튿날은 일요일이었다. 남편은 정말 떠났다. 좋았던 기분이 한순간 냉각되며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고 쓸쓸함을 달랠 길이 없었다. 그 긴 하루를 집에서 보내는데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다. 차라리 출근하는 날이었다면 애들과 같이 왁작 떠들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텐데 휴식일이니 하루가 몇 달 맞잡이로 지루하게 느껴졌다. 남편이 러시아로 떠난 이후 나는 매일 엽서장을 한 장씩 찢어냈다. 엽서장이 다 없어질 때면 남편이 돌아온다는 생각에서였다. 그 세월에는 국제전화도 마음대로 못할 때여서 그리운 마음을 줄어드는 엽서장으로 달랬다. 남편이 출국한 뒤로 모든 집안일은 나 스스로 해나가야 했다. 겨울에 새 집 창문에 비닐도 씌워야 했고 석탄과 뗄나무도 얻어와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비어있는 옆집의 수도관이 오는 바람에
우리 집 수도관까지 얼어들어 온 겨울 물을 기르다.

먹어야 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남편은 출국 7개월 만에 돌아왔다. 1년까지 기다릴 수 없어 앞당겨 왔다고 했다. 젊은 시절 남편이 고작 며칠을 출장 갔다가 돌아와도 그렇게 반갑고 애틋하던 우리 사이였으니 1년은 너무 가혹한 시간임에 틀림없었다. 남편은 너무 보고 싶어 죽을 뻔했다면서 내 앞에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울었다. 그야말로 그때 우리 부부 사랑은 꿀같은 사랑이었다. 남편은 집안 여기저기를 휙 둘러보더니 어떻게 이 큰 집에 창문 유리에 비닐을 씌우고 이 많은 석탄을 혼자 힘으로 날랐냐며 고생 많이 했겠다면서 또 울었다. 그리고 자기가 러시아에서 고생했던 말을 할 때마다 울었고 내가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계속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거의 보름 내내 무언가 얘기를 꺼낼 적마다 울었는데 그간 가족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남자가 저리도 눈물을 많이 흘릴까 싶었다. 남편은 이제 다시는 갈라져 살지 말자고 곱씹어 말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은 다시 러시아로 떠나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외국 생활이 18년이나 이어졌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18년이 몇 번이나 있을까? 그 좋은 시절을 우리 부부는 서로 떨어져 지냈던 것이다. 지나간 청춘은 천만금을 주고도 바꿔올 수 없음을 나는 뼈저리게 깨닫는다. 금슬이 그렇게 좋던 우리도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부부 사랑에 금이 가는 것이 알려졌다. 가끔 남편이 귀국해서 집에 오면 손님이 같았고 짜증나는 일이 많아졌으며 지연은 빨리 떠나기를 바라면서 남편이 떠나는 그날을 고대 기다리게 됐다. 남편이 잠깐 집에 와 있는 사이 말다툼만 하다가 떠날 때도 소두룩했다. 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세 번이나 민정국에 갔는데 매번 남편이 이 구실 저 구실을 대며 미루는 바람에 끝내 수속을 밟지 못했다. 돌이켜보면 남편의 외국살이도 쉽지 않았겠지만 나 또한 순풍에 돛단 듯 살아온 건 아니다. 혼자 몸으로 사춘기에 방황하는 아들을 인도하면서 어찌됐든 끝까지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잘 설득하여 대학에 보냈고 사회 진출에 떳떳하게 살도록 했다. 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집 형제들이 다 러시아에 가 있는 바람에 나 혼자 몸으로 호사를 처리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통신이 발달되지 못해 바로 소식을 전할 수 없었기에 나 혼자서 모든 걸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러시아에서 20년 가까이 장사를 했지만 결국 빚을 걸머지고 돌아왔다. 귀국한 후 남편은 늘 미안해하며 기가 죽어 있었고 출근하는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집안 청소에 작식까지 도맡아 했다. 나는 늘 큰 사고 없이 목숨을 건사하고 무사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어려운 고비를 다 넘겼으니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남편을 위로했다. 그러나 남편은 남편대로 남자의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생각해서인지 뭔가를 해보려고 계속 머리를 굴렸다. 마침 그때 한국에 머물고 있던 시동생으로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출국하라는 전화가 왔다. 그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 남편은 더욱 안절부절 못했다. 끝내 남편은 시동생한테로 가기로 결심을 내렸다. 장사에서 미쳤으니 몸으로 때워서라도 돈을 벌어보겠다는 쇠기둥같이 꿋꿋이 세운 남편의 결단을 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생활이 또 10년간 이어졌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한국에서 돌아가셨다. 이 나라 저 나라에 남편이 가 있은 시간에 전근이 순조롭지 않아 갈라져 지낸 시간까지 합치면 우리 부부가 한 집에서 지지고 볶으며 살아온 세월이 고작 얼마나 될까. 시들어버린 화초가 되살아나듯이 식어버린 우리 부부의 사랑도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 늙음악 사랑이 기둥뿌리를 뽑는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우리 부부의 나이 이젠 60대 중반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다시 열렬해지랴? 작년 4월에 남편과 시동생이 6년 만에 잠깐 귀국해 한동안 집에 머물게 되었다. 아들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음식점에 모여 식사를 하게 됐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반가워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어쩐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남편이 외국 생활을 한 지 30여 년이나 되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자주 만나는 나와 아들 사이도 서먹서먹한데 그간 그 일을 몇 번 만나지 못한 며느리와 손자는 오죽할까 싶었다.
그러나 어색함도 잠시

아들 며느리가 남편한테 맥주를 부어드렸고 이어 손자도 할아버지 돌아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라고 재잘거리면서 잔이 찰찰 넘치게 맥주를 부어올렸다. 몇 번 보지 못했는데도 살갑게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손자를 보는 남편의 얼굴이 많이 부드러워졌다.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고 하는가 보다. 손자의 맹활약으로 어색하던 분위기는 가뭇없이 사라지고 이야기판으로 웃음마당으로 열기가 끌어올랐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여태 남편과 헤어지지 않고 살아온 것이 참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과 줄곧 떨어져 살면서도 여직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에게 미안한 일을 하지 않고 떳떳한 어머니로 살아온 나 자신이 대견하게 생각됐다. 남편은 2개월 남짓 집에 머무르다가 다시 출국했다. 그 사이 우리는 서로에게 잘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나는 날마다 시간 맞추어 남편에게 몸에 좋은 영양보건품을 대접하고 새 옷을 싹 다 갈아입혔다. 남편 또한 학원 강의를 하는 나의 시간에 맞추어 데리러 오곤 했다. 같이 다니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다. 순간 친구들이 순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 맞소? 라고 골려주던 일들이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나왔다. 하루는 내가 맥주 두 병과 막걸리 한 병을 저녁 밥상에 올려놓고 오늘 저녁에 함께 취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말을 건넸다. 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아니 이 사람이 남자들과 술도 많이 마셨나 보네? 라고 농담을 하며 크게 웃었다. 내가 함께 술 마시자는 제안에 무척 기뻐하는 눈치였다. 그날 우리는 술을 마시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당신이 약혼하려고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군모를 쓰고 군복을 입고 집에 들어섰는데 그때 정말 멋있었어요. 구릿빛 얼굴에 키도 훤칠하고 참 남자다웠죠. 그리고 그날에는 그 모습만 보이러 왔으니 앞으로 만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패기 있게 말했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한마디 했다. 그랬지. 부대에서도 인물 체격이 좋다는 말은 들었댔소. 당신을 보는 순간 키는 크지 않아도 여성답고 예뻐서 마음이 들었지. 당신은 정말 마음이 착하오. 내 부모께 돈을 드려도 불평 한마디 안 했고 경호와 경란이의 복장기술 학습반 학비를 대줘도 모르는 척 넘어갔소. 이런 여자가 어디 있겠소. 그랬어요. 난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그 시기 돈이 없어 애가 타가소에서 먹을 간식도 살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어찌 아무튼 당신이 맞이 역할을 하느라고 그랬겠죠. 뒤늦게 사실을 알고 남편이 잠깐 미워났지만 그래도 이미 지난 일이니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담담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내가 당신한테 가장 고마웠던 일은 두 가지예요. 한 번은 내가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도 학교에 출근하자 당신이 나더러 낮 동안 꼭 병원에 가 점적 주사를 맞아야 한다면서 시간까지 정해놓았죠. 내가 학급 아이들 때문에 병원에 안 가고 버티고 있을까봐 당신이 출근했다가 병원에 왔었잖아요. 지금도 그때 그 일을 떠올리면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하나는 당신이 한국에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꼭 돈을 많이 벌어 나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살게 해주겠다고 문자를 보내온 일이에요. 그날 그 문자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난 꼭 그렇게 할 거요. 남편의 술잔이 나의 술잔과 부딪혔다. 우리는 난생 처음 단둘이 그렇게 긴 시간을 함께 술을 마셔보았다. 취기가 올라서인지 오랜만의 상봉이 감동스러워서인지 그날은 자꾸 울고 싶어졌다. 옛 일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남편과 다투다가 내가 남편의 목살을 잡아주면서 울며 불며 달려드니 요 쬐꼬만 걸 어쩌겠니 하고 나를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짓던 모습이며 약을 쓰겠다고 내가 돈 좀 달라고 하니 남편이 100원짜리 인민币 5장을 장판에 획 뿌려주던 일이며 길 한복판에서 남편한테 욕설을 퍼부었던 일이며가 새삼스레 떠올랐다. 불현듯 이젠 그만 일하고 귀국하라고 해도 기어이 70세가 될 때까지 계속 돈 벌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남편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한국에 나가 3년간 돈을 벌었는데도 러시아에서 진 빚을 갚을 돈이 모자라 나한테 5만 원을 꿔달라고 했을 때 나는 여지없이 욕설을 퍼부었으며 남편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았었다. 그때

내가 뱉었던 말들이 비수가 되어 남편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내가 남편한테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미안함에 자꾸 눈물 났다. 우리 부부도 이제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었다. 사계절의 순리대로 우리 인생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또다시 따뜻하고 화사한 봄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법. 행복했던 그 시절은 다 지나가버린 꿈 같은 회상만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제 남편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완전히 접고 귀국하면 나의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소설 같은 사랑이 또다시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불안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는 사랑. 시 같고 소설 같고 그림 같은 사랑. 약동하는 선율이 흐르는 그런 사랑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랑은 마음밭에 있다. 그 밭에 그리움을 심고 량애를 심고 존경을 심고 배려를 심는다면 그 사랑은 싱싱하게 자랄 것이다. 그날을 바라며 지금도 한국에서 일하시는 남편을 기다린다.

장려상 수상작인 박순녀 씨의 수필 사랑은 소설 같다는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결혼 초기에 외국 나들이를 떠난 남편이 러시아, 한국 등 나라를 전전하면서 30여 년간 외국 생활을 해오게 됐으며 그런 남편과 떨어져 생활해온 한 여인의 외롭고 힘들었던 생활상을 보여준 글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비록 남편과 오랫동안 떨어져 생활해왔지만 부부의 연은 끊지 않고 행복했던 결혼 초기를 생각하면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고 가정도 든든하게 지켜왔습니다. 인생의 환홍기에 접어든 지금에 와서 추운 겨울이 지나면 또다시 화사한 봄을 맞이하는 사계절의 순리처럼 남편과의 사랑도 따뜻한 봄날처럼 다가오길 바라는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많은 풍파를 겪은 두 분의 사랑이 새롭게 싹 터 오래오래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어서 시 감상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아리 한경례 동네 운동회 날이면 물동이 이고 치맛자락 휘날리며 맨 앞에서 달리던 당신입니다. 감자자루 돌피자루 이고도 한입바람 일구며 오솔길 다지던 당신입니다. 손때올라 반들거리다가 낡아서 헤어진 또아리는 종적을 찾을 길이 없는데 당신이 또아리를 들었습니다. 동면하는 개구리처럼 동그만히 앉아만 누워만 있습니다. 기억도 또아리를 들어 오늘을 거부합니다. 엄마 보러 온 오빠가 묻습니다. 엄마, 내 누구요? 내 동생. 그 한마디 바위가 되어 우리 가슴 누릅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괜히 자꾸만 가슴이 쳐서 듭니다.

새벽 그 신성한 이름을 마주하면 김승광 어둠을 헤가르고 비빗장막을 찢으며 한 발짝 한 발짝 몸부림치며 숙명처럼 다가오는 거룩한 생명 지친 기다림 속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고 한 생명의 파멸 속에서 다른 한 생명이 잉태된다. 새 생명의 탄생은 늘 눈물 겹고 비장했다. 그것은 새 세상에 대한 예언이고 선언이었다. 비장한 교황곡 속에서 평범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는 새벽 그 신성한 이름을 마주하면 가슴은 늘 경건함을 금할 수 없다.

그리하여 새벽이 다가올 무렵이면 나는 늘 두 손을 합장하고 밝아오는 려명을 향하여 가장 무거운 마음을 전한다.

가위 파위 포 문정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게임 가위 파위 포 립춘이 되면 세상은 굉장히 재미있다. 무수한 생명체들이 발벗고 이 게임에 나선다. 땅속에서 턱걸이를 하던 남새와 풀들이 선자리에서 가위바위보. 이긴 것들이 먼저 아장아장 지상으로 걸어 나오고 무수한 꽃들이 눈을 감고 가위바위보. 이긴 꽃들이 해시시 웃으며 토독토독 먼저 피어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이별 새들이 모여서 가위바위보. 이긴 새들이 먼저 나와서 장기자랑 펼치고 수십억 사람들이 세월과 마주서서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들이 시간의 앞에서 씩씩하고 힘차게 달린다.

내 사랑 도리여 림금산 그날은 석복이 터져 수석 두 점이나 안아왔다. 작업실 란 첫꽃 곁에 정리 놓았는데 이리 봐도 명석 저리 봐도 명석 그날은 거의 잠을 못 청하고 새벽녘 폰으로 수석과 함께 사진을 찍고서야 지친 몸을 잠바다에 던질 수 있었지. 며칠 후 좌대를 만들어 그 위에 살짝 모셨더니 오른쪽 수석에선 새소리 재재재 왼쪽 수석에선 물결 소리 촤르르 촤르르 순간 코를 자극하는 강의 비릿한 냄새 이젠 수석 없인 못 사는 인생 오늘은 또 어디 어느 푸른 하늘 밑에서 나의 사랑하는 돌들과 놀라운 상봉을 기약할까.

꽃은 누굴 위해 피는가? 김춘희. 빨간 두견화 너를 잡고 물으니 귀척도 귀척도 부르다 혼령이 된 할아버지 위해 피었다 하고 하얀 배꽃 너를 잡고 물으니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오직 하나만 아신 부모님 위에 피었다 하네. 분홍빛 철쭉꽃 너를 잡고 물으니 예쁜 누님 치마 저고리 되고 싶어 피었다 하고 노란 국화꽃 너를 잡고 물으니 귀여운 아이들 예쁜 우산 되어주고 예쁜 댕기 되어주고 싶어 피었다.

도견의 울음 김정관 심장의 불가마 안에 차곡차곡 얹혀진 울음장이 벽돌장으로 구워져 빨간 탑으로 솟았다. 붉은 울음에 갈리어 한 점 한 점 떨어진 목젖이 그리움으로 쌓여져 석양의 노을로 떠있다. 님이여 보이는가? 탑 꼭대기에 걸린 저 깃발은 누구의 초골인가

0: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마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이 장약 심내방이라 할 때 중이각도에서 말하는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 가운데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치료해 주는 이런 약이고, 또 장약 심내방에는 혈압을 아래로 조절해 주는 이런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혈압 조절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5년 이상 지금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 드리고 있지만은 이렇게까지 혈압이 조절이 잘 되는 약이 없습니다. 예, 많은 분들 지금 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지금 이 장약 심내방을 쓰고서 그 혈압약을 드시지 않고 이 약만 드시면서 건강을 찾고 있는 분들이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중이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 중 첫 번째는 간양이 왕성하기 때문에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눈앞이 아찔아찔하면서 귀에서 소리도 나고 실면증이 나타나고 번조불안해하면서 화를 잘 내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장약 심내방에는 간양이 울결돼서 나타나는 증상이 제일 좋은 성분인 지룡하고 천궁, 소홍화하고 당귀, 소목하고 담남성, 우슬이라는 성분이 간 경락에 들어가서 간 기능을 높여주면서 해독작용도 해주고 간을 보양해줄 뿐만 아니라 간음이 부족 하면서 간양이 왕성돼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내려줍니다. 예, 둘째 원인은 담습으로 인해서 가래가 많이 끼고 막히면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주로 비상위가 허하면서 기침이 나고 가래가 많고 메스꺼우면서 토하는 증상도 나타나고 배가 붓고 설사를 하고 또 형태 없는 변도 보고 맥이 없어 할 뿐만 아니라 무기력하고 머리가 아프고 식욕부진도 나타납니다. 예, 그러면서 식후물이 올라오면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이럴 때에는 꼭 비상위를 다스려줘야 되죠. 예, 장약 심내방에는 비상과 위 경락이 들어가서 비상위 때문에 나타나는 그 위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증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황기하고 당기하고 소목하고 홍경천이랑 지룡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이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두 번째 원인을 해결해 줍니다. 예, 중이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세 번째 원인이라 할 때 혈액순환이 안 되고 동맥경화가 나타나면서 혈관이 딱딱해 나면서 굳어지고 막히면서 어혈 증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혈눈증 증상이 나타나면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0: 네, 어혈이라.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15년간 지금 혈압으로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약도 예. 많이 써보고 약도 약 소개하는 약 다 써봐도 통한 게 없어가지고 못 썼습니다.
1: 네. 예.
2: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 강의 들으면 이상약 접수하게 되어서 지금 먹고 있는데 6달 반 만에 대담하게 끊어버려서 끊었는데 지금까지 여든 1년 반 됩니다.
1: 예.
2: 근데 하나도 이렇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약이 참 처방이 그 고산이 집에서 사람 약을 해서 그런지 신천방통 잘 맞더란 말입니다. 예.
1: 맞습니다.
2: 예. 예. 자발성적인 색으로 인해서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고민 나고 휑하고 이랬는데 그 증상도 많이 없어지고 관절도 아예 좋았습니다. 관절이 아예 좋아서 참 3층 기준에 또 층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너무 힘들어서 양감 붙들고 다니는데 지금 그게 이렇습니다.
1: 예.
2: 그래서 저는 예, 너무 좋아서 남편으로 왕고 터인 것 발통시켜서 지금 같이 먹다 받았습니다. 근데 또 남편 친구가 있으니까.
1: 예.
2: 내 중풍이 3번 왔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러니까 발등불 쓰고, 이 말씀도 방송 못하고, 침대에서 내리기,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예. 다 대소변 받았는데, 이제 대구보다 침대에서. 혼식 문제 끊는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년 썼는가 그런데 침대에서도 내릴 수 있답니다.
1: 효과 바른
2: 예, 효과 바른 중입니다. 제가 희망이 걸린다고 너무 좋아서 오늘 소중히 수가 배달받아서 공부하겠답니다.
1: 예, 이 중풍 치료가 정말 잘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풍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근데 다 지금, 이 약을 쓰고서 중풍에서 많이 해탈된 분들이 많죠. 예. 예.

0: 보건복의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결제문은 병원에 가셔도 되는데, 예, 그 예. 상강 중위 진찰부 2층에 올라가면은 그 이 따팅이 있는데 동쪽으로 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위내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예. 거기서 찾아가도 됩니다. 예.
1: 예. 예. 알았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고혈압으로 예, 거의 20여 년 동안 예, 소약인 고혈압 약 먹고 산 환자입니다.
0: 네.
3: 거기다가 예, 귀에서 어떤 때는 불려오는 소리 나고 예, 어떤 때는 숨기 못한 소리도 나가 해서 예, 염려병이가 보이니까 예, 신경쓰려 그렇단다.
0: 네.
3: 이런 병은 치료 못한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0: 그렇지.
3: 이렇게 소리 나다가 예, 도망가면 긴 뭘 같습니다.
0: 예.
3: 그러던, 예, 그러던 사회 방송에서 예, 선생님이 서강야 강의를 듣게 됐는데, 예, 세계상에서 제일 성의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를 해준다 말씀 듣고, 예.
0: 맞습니다.
3: 예, 예, 예. 이 약속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예, 좀 소리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두 달, 석 달 네. 이렇게 먹으면서 예, 점점 나아진 게 알립니다.
0: 알립니다, 원래.
3: 예. 여섯 달 만에 완전히 지금 볼륨 소리하고 전기모다 소리 안 난다.
0: 얼마 좋습니까, 예?
3: 예, 제가 이 약속을 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0: 아주 잘하셨죠.
3: 예, 혈압복이 잘 안 돼서 예, 야덟 달 자고 이 약 먹고 예, 혈압약에 뚝대 버렸습니다.
0: 네.
3: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몇몇 먹고 고시고 쉬고 했는데, 지금 이 약 먹고 예, 맨디그로도 쉬지 않고 예, 걸을 수 있습니다.
0: 아, 예. 예,
3: 치매증이 있어서 예, 하루 떠나 3시간 이상 다 보지 못했습니다.
0: 아, 예.
3: 그런데 지금 이 약 먹고 예, 눕지 못해 못 산다.
0: 아, 예.
3: 얼마나 나는 예, 좋은지 예, 몰라가지고 예, 그래서 어째서나 예, 다른 약은 하나도 먹는 게 없습니다.
0: 예,
3: 딱
0: 이 약을
3: 약 한 가지만 먹는 게, 예. 먹는 게 없는데 예, 정말 약이 너무 그런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예, 우리 남편도 동원해서 예, 같이 먹고 있는데 예, 둘 다 영 좋아지는 게 알린단 말입니다.
0: 알립니다, 원래.
3: 예, 예. 이 약이 예, 너무 좋아가지고 예, 나는 이 약을 예,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예, 내 친구도 예, 내 소개로 이 약 먹고 있는데 예, 영 효과 좋단다.
0: 예.
3: 타기성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세게 떨고 예 막 너무 떨다 못해 두 손을 꽉 붙잡고 예 한쪽 손을 받쳐가면서 겨우 밥 먹었는데 아침마를 걸치고 밥 먹던 게 일곱 단 만에 예, 떨기는 조금 떠는데 그래도 지금 뭐 떠는 게 많이 좋아지고 예 숨도 안 차고 예 오지럼증이 안 나고 예 머리 소리가 안 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단다.
0: 예, 그 파키슨 배의 원래 거기 잘 거기 해결이 잘 안 되는 원래 배입니다. 그런데 예. 그만한 정도로 그렇게 해결받다는 것도 그것도 큰 수확입니다.
3: 예. 예. 그래서 예, 오늘의 효과 볼 때에 36과 배달받겠단다.
0: 예, 36과 배달받을 생각이 있으면 예, 그분 보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지금 혈압이 올라가는 세 번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어혈이라 할 때는 혈액이 정상적으로 순환하지 못하고 몸속에 뭉쳐있는 나쁜 피를 말합니다. 예, 이럴 때에는 꼭 혈액 순환을 잘 시켜주면서 어혈을 풀어주면 혈압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혈압 하면은 우의 혈압이 이 우의 혈압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래 혈압이 아래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죠. 예, 예, 이 우의 혈압이 높다는 것을 중인은 동맥경화 가 심하다고 인정합니다. 예, 우의 혈압이라는 것은 혈관에다 주는 압력입니다. 예, 예, 이 동맥경화를 잘 치료해주면은 혈관이 나른해지면서 혈압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
2: 네, 예.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도 예, 이 당약 신뢰박을 먹고 있는데. 야, 이렇게 좋은 약을 나 처음 만났습니다.
0: 아,
4: 영수였습니다. 야, 난, 그래서 한 평생에 30, 40년 동안 그냥 혈압 환자들하고 혈압약을 먹었는데, 이 약을 먹고 지금에 혈압약도 한 가지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한 가지 먹다가 점점 아이들 신경 쓰게 쓰고, 그런데 두 가지, 세 가지를 먹었어. 먹으니까는 위로 사가지, 쏘는 사가지, 가루 사가지, 그래서 영 힘들게.
0: 예.
2: 네, 전화가 끊겼네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두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저는 이 당뇨 심리방을 해가지고 정말 두 번째 생명 가진 환자 중에 한 분입니다.
1: 예.
0: 저는 중풍이 두 번 오다 나니까 반신은 질리고 있고, 그 다음 눈이 다 덮이고 얼굴 마디 어느 장애에 약이나 뭐 물이나 입질 하다면 아래 체구 막 떨어가지고 정말 많은 병원, 그 다음에 친구 안마의 좋은 약 다 써봤지만은 거기서 거기 또 치료 안 되더란 말입니다. 얼마 예. 정도가지고
1: 맞습니다. 이 중풍이 그렇습니다. 어느 만큼 치료가 되고 예, 그 잘 치료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꼭 예.
0: 그러다가 정말 예. 포기를 했다가 선생님이 강의 들을까 이겨놓 이 지방야생약제도 아니고 그 산지내의 그런 오염이 없는 그 악혈한 지구의 4,500m 이상의 야생약제를 만든 이야기를 하고 아이고 학과들 15년 연구라고 투표를 받은 투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 빨리 약은 많대고 뭔가
1: 투표를 받은 투표약 증서가 예. 있는데 이 약은 이 고보지 심노혈관 질병 특효약 증수가 있는 약입니다.
0: 그래놓으니까 더구나 호기심이 가더란 말입니다. 예. 거기다 공농조치 딱 먹을까 동풍을 좀 딱 치료한다고 심근경색에 심근 그다음에는 관상동맥 경화에 뇌동맥 경화에 모든 관심병 치료한다니까 아 요 약 쓰면 뇌종이 여기 딱 거서 맞아떨어져서 거서 치료될 것 같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 자식들은 어머니 간과약 어서 그만 쓰시오 하는 거 그다음에는 그만 어서는 돈 팔고 써봤으면 알기 되는가 하는 것도 어야 저 약은 내 딱 쓰면 내 치료될 것 같다. 그리고 막 거서 아들이 반대도 마다 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현저한 효과를 봤대 그뭔가
1: 예.
0: 이걸 또 효과가 올 수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아니 네 가지 이게 그 보물꽃 나라의 보물꽃 약이자 또 아니 네 가지 황진이 들어갔다 하지
1: 예.
0: 아니 예.
1: 맞습니다.
0: 그다음에 또 아니 송경초는 5,400m 이상의 약 거기서 자란 약
1: 예. 그렇습니다.
0: 이런 좋은 아니 우수한 그런 가진 약
1: 이런 약이 어디서만 있습니까?
0: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대, 뭐.
1: 예.
0: 그래서는 이게 모든 것이 정말 이 약이 독이 내가 지금 건강 찾고 매일매일 5년 이상 썼는데 정말 매일매일 사는 게 행복하고 선택이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0: 그래 놓으니까 내 일생 정말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옛날엔 좋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지금은 정말 그도 매일매일 사는 게 기분이 나고 얼마
1: 살고 먹겠어요. 더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죠. 예.
0: 예, 지금 이거 먹으면 반복이 없습니다. 내가 원래 혈압이 60에 80을 이런 병이 와고 기혈 부족을 해가지고 이렇게 풍이 왔는데 지금은 모든 것 혈압도 낮은 게 싹 정상을 됐지. 아이 5년 내내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신체 검사하면 모든 지표가 정상입니다. 비뇨이 있던 비뇨도 없어지고 지금은 모든 것이 정상이 되니까 5년 내내 네, 이 검사한 게 이렇게 좋으니까 1년에 두 번씩은 그 60세 이상 이 로인들이 검사를 해줬는데 이렇게 더 됐던 건가?
1: 이 약을 드시면서 쓰고가 그래서 정사에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0: 예.
1: 예.
0: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모두 그래서 아이 막 심장이 나빠서 요한력이 벌려가던 게 있어. 그래 놓으니까 모두 쓰고.
1: 예, 쓰고 마도 좋아졌죠, 예.
0: 예, 선생님 이렇게 좋아지니까 우리 친구 남편도 이렇게 뉴스레로 와서 그런 기억력을 싹 잊어버리고 눈이 덮이고 그래서 어느 장에 오고 이래던 게 지금은 많이 좋아지니까 나 이 집에서 이렇게 그런 돈이 생겼다고 예, 이거 약을 선뉴스가 배달해달랍니다. 계속 쓰겠다고.
1: 예, 이렇게 중풍에 온 사람들이 그만큼 좋아지길래 예, 지금 예. 이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드시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417979번으로 9번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도 이 약 소말이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예방. 예. 우리 아마 중풍이 걸려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정말이. 반병신되고 그래서 혈압 조절해야 돼가지고 혈압 쪽이나 혈압약을 한 몇십 년을 먹었는데도 나 그냥 예고 녹공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래고 저님 소위 심하고 그다음 예. 밤잠 못 자고 소화에 대해서 예 밥만 먹고 발을 걸지 못하고 예 이부 이렇게 떨고 손 떨고 이랬댔습니다.
1: 예.
3: 병력이 하나도 없고 이래서 나갔다 들어갔다 했습니다. 병원에 돈을 수탄 거 받고 강고 조탕약은 다 쓰고 강고약도 많이 썼댔습니다.
1: 예.
3: 그런데도 나 현저한 효과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방송 강의 듣고

0: 약속이 시작했는데 한 약을 땄으니까 혈압이 조절돼가지고 혈압 약에 끊었습니다.
1: 예.
0: 예, 그래고서 입술 심해서 밤낮하고서 오줌날라 들락날락하고 소변 바로 못 나오고 이래던게 하루 저녁에 지금은 예, 한 번이나 보고 예, 손님 정도 좋아지고 소화에 밥 못 먹던 게 밥도 잘 먹고 그러면 걸쭉하다 숨거리고서 예, 우리 5층에서 그런 애가 있던 내가 난 붙이겠는데 지금은 자유롭게 예, 어쩌나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제 딸이 합니다.
1: 그만큼 좋아졌죠.
0: 예, 영 좋아졌습니다. 예. 정말 사람이 예, 변했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 예, 이야기 덕분입니다. 예. 그럼 나도 더 심장이, 예, 심장이 숨이 차고, 밤에 못 자서, 예, 자꾸만 들이놓고, 들이놓고, 밥 잘 못 먹고, 맥이 없어서 핥다거리고, 아무 무슨 일이나 귀찮지 않아서 이래야 된 게, 예, 그 약 먹은 게, 예, 지금은 팔팔해지고, 똘똘해졌습니다.
1: 예.
0: 그래서 완전 정말 잘 뛰어다닙니다. 예, 활동하나, 예, 정신 좋으니까나, 예, 머리도 맑아지고, 좋아지고, 그렇죠, 예, 이랍니다. 얘기를 우리는 활동할 때마다 약을 쌉니다. 그, 아, 이 약을 무슨 활동할 때마다 쌉으면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우리 급식할 만한 약입니다. 예, 그리고 그 질량이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0: 소장약이 예, 우리 물 닦아먹으면 예, 주워서 살린다고 그랬대다 옛날에 사람들이. 예, 그래서 우리 그 약 먹으니까 나 얼마나 정말 좋아졌는지 지금은 예, 마음이 불안한 게 없습니다. 이게 어느 때 또 큰일이다 닥치겠는가 맞나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열심히 안 했습니다.
1: 예.
0: 지금 못 놓고 살았는데 지금은 예,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이 약을 예, 그냥 드시면서.
0: 예, 선생님이 이성 약을 강골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 온화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아유.
0: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약 먹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1: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이제 금방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제.
3: 끊어졌으면 다시 할게요.
1: 예, 예, 예, 그렇죠.
3: 예, 그래 나는 예, 야, 고혈압 환자 되니까 이하고 그래서 혈압약 먹으면 한 등 세고 한 3, 4년 먹은 것 같아 나버리.
1: 예.
3: 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혈압약 끊자고 신경 쓰기 쓴지 어째 아이디어다. 어, 예. 그래서 나는, 야, 정말 고생하다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약은, 어, 그게 원래, 이, 저, 상약 신내방에는 그 성분을 보니까, 나 원래 믿은지 가지고 막.
1: 예.
3: 그걸로 불리면 지룡이고, 수홍하고, 홍경천이고, 이게 다 좋은 약인데.
1: 그게 이게 란황진입니다. 서장에서는 어. 이거, 란황진이라고 합니다. 천궁 거지. 이게.
3: 글쎄, 막, 예. 그래놓고, 내,
1: 네 가지.
3: 믿음 지금 가서 먹었는데, 정말 안 깨라요. 어, 이 약만 먹고 있는데 지금 혈압약은 내 약을 따라 밥 먹고 혈압약 독재도 이 약만 본인인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안 되니까.
1: 어, 그렇게 조절 잘
3: 어,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뒷골이 그래 아프고 어지럽지가 나는 게 없어지니까 잘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3: 어, 그리고 나는 또 예, 어, 혈압만 높은 게 아니라 신경이 생각하고 내일이 생이 있어서 이병이 발작 안 나보고서 앞뒤 가슴에서 여드름이 아프고 그 땀은 얼마나 안 되고 좀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 빨빨 흘리면 그래서 부득불도 또 이 옷 고차에 불러서 입원해야만이 입원해서 그래서 며칠 한 열흘 입원해 있다가 나와도 또 밥먹이 오고 방
1: 그렇습니다.
3: 그래서 이, 이 약 먹은 다음에 지금 병원 아이가 돈 얼마나 많이 쓸려야 하는지 모른다.
1: 저도,
3: 저도 많이 좋아지고, 야. 그래 놓고 나, 나는 정말, 이, 이 약 먹고서 지금, 지금 약 먹어야겠어. 그래 나는 우리 둘이 먹길래 이번에 문에 배달 받아왔습니다. 근데 야, 원래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활동실에 끝나고, 어후마다 놀라댕긴 친구 한 분 있는데, 어찌되 보신지, 경력이 존나, 경력이 없어. 맨날 한 번, 금방, 그래서 한 말도 자꾸 이러면 몇 번씩 물어보는지 모른다, 그죠?
1: 아, 예.
3: 어, 그러나, 그러나. 그러면 이거 어떤 사람 막 싸우네, 암자. 이거 난 말했는데 왜 자꾸 물어보는 거.
1: 아.
3: 그러면 뭐,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이랬는데, 아, 미안하다고. 그러나, 예,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내일했습니다. 어찌, 그러면 우리 약을 답답하게 하 이하고 물어나 해보고, 그래서, 아, 이 선생님과 물어보라는 게지, 뭐, 선생님께 물어보고 좋다면 자기 싸겠는데, 그래서 내일했습니다. 이, 이런 약이 이런 분이 이래야 뭐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도 답변 보자.
1: 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제 보기에는 그분이 어서는 치매 초기 같습니다. 금방 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3: 예.
1: 이런 사람들이 계속 거서 금방 한 일을 기억 못하길래 조금 있다가 또 거서 물어본 말을 또 물어보고 물어보고 거서 연속 반복에 자꾸 물어봅니다. 예? 이 치매 초기 그 환자분들한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예? 예, 이, 이학적으로 치매를 뇌위축 혹은 알츠하이머라고도 하죠. 예? 일종 이 뇌위축이라는 거는 신경계통 질병입니다. 예? 그 어제 한 일, 오늘 한 일, 이 금방 한 일을 대뇌에 이래

0: 해마치가 기억해냅니다. 이 하이마 방회라고 이 여기에서 기억해내는데 요 이 해마치는 대뇌 내측 관자엽 깊은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관자엽이라는 거는 대뇌 오른쪽 왼쪽 양측이 귀 부위와 가까운 이런 곳에 있는데 해마치는 관자엽 깊은 곳이 대뇌 오른쪽 왼쪽 반출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금방 한 일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이 해마체는 가장 쉽게 산화되고 대뇌 안에서 또 원래 산소가 가장 많은 부위입니다. 예. 자유기가 또 가장 또 많죠. 예. 예, 이런 부위입니다. 예. 그런데 이 해마체는 공작량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리고 산소 소모량이가 또 영 특별히 그 제일 많고 예. 자유기도 또 가장 많아가지고 손상도 또 가장 쉽게 받죠. 예. 이 해마체라는 거는 대뇌에서 가장 먼저 손상받고 가장 먼저 위축되는 이런 부위입니다. 예. 이렇게 해마체가 엄중하게 산화되고 위축되면은 해마체에서의 금방 한 일을 전혀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예. 이 해마체라는 거는 예. 대뇌의 한 부분이죠. 예. 그런데 전체뇌가 완전히 산화되면서 위축이 오고 엄중한 이런 완전한 이런 치매에 들어선다면은 지금 이학에서는 현대 이학에서는 치료 못합니다. 예. 그래도 금방 기억력이 뚝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 이 장약 심리방 같은 이런 약을 써주십시오. 예. 이 약은
1: 치매에 올까 봤거든요.
0: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에 중요해진다면은 지금 현대 이야기에서 치료 못한다 이 병을.
1: 그렇죠.
0: 예, 결국 이 금방계도 경력이 뚝 막 떨어져서 그럴 때 우리 신경계통을 치료해주는 면에서는 제일 그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고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서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활성화시켜주고 수복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신경을 따라서 신호 전달을 빠른 속도로 해주고 신경을 강하게 해준다. 예.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세계 이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쓰면은 그 신경치료에 아주 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거기에 신경을 또 안정시키고 영양 성분을 또 줄 수 있고 기억력을 돕는 예. 이런 또 그 좋은 약재들이 들어갔습니다. 예. 천궁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또 담남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경계통 질병 치료에서 이 많이 좋은 약이 없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그래서 내 지금에 내 짠기섬 있다 말하는데 희롱물에 아주 나 싸보라 말을 안 했습니다.
0: 예.
1: 내 거면 내 좋은 일
0: 그래도 됩니다. 좋은 일을 그렇게 예. 많이 하시면 좋죠.
1: 예. 희롱물을 좀 주사 그럽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셔도 예. 됩니다. 예.
1: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우리, 우의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죠. 예, 이 우의 혈압이 높은 분들 혈관이 굳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 이미 동맥경화가 왔기 때문에 혈압약을 끊으면은 어느 순간에 혈압이 올라갈 때면은 뇌출혈이 생기면서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약과기 치료범위 동맥경화를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똑똑히 밝혀져 있고 또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면서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성분인 소목하고 당귀, 천궁하고 웃을, 소홍화하고 황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중리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세 번째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중리각도에서 또 혈압이 올라가는 네 번째 원인이 기혈부족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황제내경에는 기와 혈이라는 것은 근본이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 중리는 모두 기가 네 가지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예. 원기하고 중치하고 잉치하고 위치라는 게 있는데 장약심리방은 네 가지 기를 다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런 약입니다. 예. 기는 혈을 밀어주는 이런 힘이죠. 예. 몸의 혈액이 부족하면 심장하고 대뇌에 혈액 공급을 못해 주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갑니다. 예. 기혈부족이 있는 분들 보면은 항상 맥이 없어하고 피곤하고 숨이 차하면서 말할 맥도 안 난다고 하죠. 예. 중이들이 맥을 짚어보면 맥박이 뛰는 게 아주 미약하게 뛰기 때문에 맥박이 뛰는 게 전혀 안 날립니다. 예. 얼굴색도 누르끄름하기고 얼굴에 피색이 없습니다. 예. 일단 혈압 조절이 잘 되게 하려면 심장하고 대뇌에 혈액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예. 혈액 공급을 못한다는 것이 혈관이 막혀서 딱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 원래 자체의 몸이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 피가 적기 때문에

0: 때문에 혈액 공급을 못 해줄 수 있습니다. 예, 이를 탈 때 장약심 예방 같은 이런 약을 써줘서 피를 많이 보충해주게 되면 자연적으로 혈압이라는 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혈 부족 때문에 혈압이 높은 분들 그때 가서는 혈압약을 드시지 않아도 혈압이 정상이 됩니다. 예, 이 장약심 예방이 약통이 치료 범위에 보면은 딱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이런 약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 기도 조절해주고, 예, 그러기 때문에 그 신도가 아주 높은 약이죠. 예, 장약심내 방에는 기와 혈을 또 보충해줄 수 있는 이런 성분, 홍경천이라든가 황기라든가 당귀라든가 천궁, 소홍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혈 부족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을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예, 이 중리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번째 원인은 간과 콩팥이 음이 허하면서 음이 양을 공제하지 못하게 돼서 체내가 허해지고 열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음양 평형이 안 되면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한다. 예, 콩팥이 음이 허해서 간 음을 자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액이 허해서 양기를 공제하지 못하게 돼서 체내가 허해지면서 열사로 인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면서 머리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또 허리 무릎이 시쿨고 또 해나루네 날 뿐만 아니라 손바닥 발바닥 가슴에 보혈이 나면서 오심에 보혈이 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밤중에 증상이 더 가중해진다. 이런 체질을 가진 분들 혈압파동이 크고 피로해지면서 밤을 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이럴 때 꼭 음을 보충해서 열을 내려주면서 간과 콩팥이 음양 평형을 시켜줘야 혈압이 내려갈 수 있다고 중리는 인정합니다. 예.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2: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호가복은 5월 17일 연길에서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회장 권순기 일행을 회견했습니다. 호가복은 연변주 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권순기 일행에게 환영을 표하고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가 장기간 연변의 경제사회 발전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지역 우세가 뚜렷하고 자원 천품이 우수하며 우대 정책이 중첩되고 발전 기세가 강대한 바 저력이 깊고 상업을 중시하며 전망이 밝은 투자 옥토입니다. 당년 연변은 습군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여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지역 특점, 자원 천품,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입각해 세포 및 유전자 치료, 의학 건강, 의료 미용 및 건강 양생 등 새로운 영역을 적극 배치하고 있으며 현지 실정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발전의 새 동력을 육성하며 발전의 새 우세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종 전문가, 기업가들이 심층 고찰한 토대에서 실무적 협력의 돌파구를 정확히 찾고 호의 상생의 접점을 파악해 연길 의료 미용 소진 건설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많은 산업 혁신을 연변에 배치하고 더 많은 과학 연구 성과를 연변에서 전화하며 더 많은 량질의 대상과 팀, 인재가 연변에 자리 잡도록 적극 추천해 세포산업, 생물제약, 의료미용 및 건강양생 등 분야에서 깊이 있는 협력을 전개함으로써 연변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공유하고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를 희망합니다. 주당위 주정부에서는 각 과학연구팀,

0: 전문가 학자들이 연변에서 사업을 전개하는데 량질의 봉사를 제공하고 량호한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권순기는 참가한 전문가, 기업가들을 대표해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경영 환경이 우량하고 정책 우세가 두드러지며 발전 잠재력이 거대합니다. 미래를 향해 연변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자체 우세를 발휘해 연변과의 실무적 협력을 깊이 기획하고 추진하며 협력 의향이 실속 있는 대상으로 전화되도록 힘써 추동해 연변 경제가 더욱 좋고 더욱 빠른 발전을 실현하는 데 조력할 것입니다. 중국 아시아경제발전협회 고급 자문 전문가 양의신, 중국 아시아경제발전협회 고급 자문 전문가이며 국가세포산업공정중심주임인 류머군, 중국 아시아경제발전협회 상무부회장 겸 생명과학사업위원회 회장이며 심수시 북과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 리사장인 호준은, 중국 아시아경제발전협회 상무부회장이며 거시안집단 리사장인 박걸, 중국 아시아경제발전협회 생물경제사업위원회 부회장이며 북경통화 립태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 리사장인 리영준, 주 지도일꾼들인 주금성, 왕길보, 권대걸 및 주직서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5월 17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8진 군중 신소신고 사건 도합 4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2건입니다. 그중 안도현 2건, 도나시 1건, 왕청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4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생태 관련 사건이 3건으로 75%를 차지합니다.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문명하고 조화로우며 원활한 도로 교통 환경을 구축하고서 도나시에서는 문명 도나 양보 선행을 핵심으로 다각도 선전, 전방위 문명 인도 등 조치를 통해 광범한 주민들이 자각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주동적으로 교통 루습을 벌여 문명레이가 도시 거리에 가장 따뜻한 풍경선으로 되게 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공안국 교통관리부문에서는 도시구역 주요 도로 입구, 주요 자유 간선 도로 및 상업 거리에서 문명교통 인도 활동을 펼쳐 자동차 운전수가 주동적으로 행인을 양보하고 행인들은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통행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민경들은 또 행인에게 양보하는 운전수들에게 문명 레이 양보 선전품을 발급하고 교통법규와 문명 운전 지식을 보급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문명하게 운전하고 출행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도나 주민 동금과입니다.
1: 평소 차를 운전해 출퇴근할 때면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여 행인들에게 양보합니다. 행인에게 양보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현재 도나의 교통 환경은 갈수록 좋아지고 운전수들이 행인들에게 양보하고 행인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기에 출행이 편안하고 안심됩니다. 우리는 응당 교통규칙을 더 자각적으로 준수해 문명 도나 건설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봅니다.
0: 도나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 종합관리중대 중대장 손혜입니다. 횡단보도는 행인의 안전선이고 생명선이며 또한 도시의 문명선입니다. 자동차 운전수가 횡단보도에서 양보하는 것은 법률 명문 규정이자 도나 주민들의 문명 자질의 직접적인 체현입니다. 우리는 도시 주요 도로 입구, 주요 자유 간선도로, 상업거리 등 중점구역에서 문명하지 않은 교통혼란 현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인도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에서는 문명교통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문명레이 양보가 점차 일상에 융합되고 습관으로 되게 함으로써 따뜻한 문명레이 양보로 도시 새 기풍을 함양하고 도시 문명 온도를 부단히 높이게 됩니다.
2: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 첫 상영 가동식 및 문화로 변강 침윤, 빛과 그림자 331 주제 사진전이 일전 용정시 삼합진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문학예술계연합회 연변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주최하고 룡정시 당위 선전부 등 단위에서 주관했습니다. 행사는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변경 공공문화 봉사를 더욱 완선하고 변경 주민들

0: 문화 오락 생활을 풍부히 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가동식에서는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과 연변 촬영가 협회 삼합진 촬영 창작 기지 현판을 제막하고 책 증정식 및 휴대폰 촬영 기법 공익 양성을 진행했으며 문화로 변강 침윤 빛과 그림자 331 주제 사진전을 펼쳤습니다. 현장에서는 홍색 영화 나와 나의 조국을 방영했습니다. 주문화예술계연합회 부주석 정은병입니다. 오늘 삼합진에서 가동한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과 문화로 변강 침윤 빛과 그림자 331 주제 사진전은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 15호 문화혜민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변강 향촌지능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을 문화로 마음을 적시고 문화관광에 힘을 실어주는 종합진지로 만들어 연변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문의의 힘을 주입하려 합니다. 이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은 영화 관람, 문예 공연, 정책 선전, 주민 토론, 예술 전시 등 기능을 일체화해는 바 상시화 운영을 하고 분기마다 전시 작품을 승격해 331국도 연선 문화관광 융합 새 주목점, 민족 단결 선전 새 창구를 구축함으로써 문화로 변강 향촌 지능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1: 홍색 이야기 선전 강연 불씨 전승을 주제로 한 연길시 로병사의 집 봉사중심 제2회 홍색 이야기 선전 강연 대회 및 신시대 홍색 이야기 쉼터 창립 5주년 기념 활동이 일전 연변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사회 각계층에서 온 선전 강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홍색 이야기를 들려주며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신앙을 전했습니다. 연변대학 간호학원 학생들이 정체로운 홍색 무대극으로 활동의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선전 강연 대회는 6개 조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참가 선수들은 소방구조, 청년 간부, 사회구역 기층, 중소학생 및 연변대학 간호학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왔습니다. 이들은 진실한 언어와 포만된 정감으로 전장에서 불꽃 인생을 밝히다, 12살 김금녀의 봉화 절창 등 감동적인 홍색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정체로운 표현과 생동한 이야기는 현장 관중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대회 마지막 공훈 로병사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홍색 노래를 함께 불렀으며 익숙한 선율은 관중들이 혁명 선배들의 뜨거운 열정과 굳건한 신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연변대학 간호학원 학생 리흔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홍색 이야기의 선전 강연자가 돼 로 병사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영웅의 정신이 계속 전승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심사를 거쳐 대회에서는 문명 선전 강연 샛별 등 상을 선정했습니다. 대회 참석한 지도 일꾼들은 수상한 선전 강연자들에게 영예 증서를 수여하며 홍색 문화 전승을 위한 그들의 노력과 기여를 긍정하면서 이런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명기하고 홍색 유전자를 잘 전승해 나가기를 바랐습니다.
0: 청년 무형문화재 전승인이고 연도 무형문화재 인물이며 짧은 영상 계정 @강심천 9월을 운영하고 있는 류화정이 일전 안도현에서 조선족 학춤 연수를 마친 후 완정판 학예춤 짧은 영상을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스승을 찾아 배우고 영상으로 구현하기까지 그녀는 청춘의 시각과 뉴미디어 표현으로 조선족 문화의 정수가 담긴 전통무용을 생생하게 젊은 대중의 시야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조선족 학춤은 국가급 무형문화재이고 중국 조선족 민속문화의 상징적 보물이며 안도현은 이 무형문화재 종목의 핵심 전승 및 보호 진지입니다. 정통 학춤의 정수를 느끼기 위해 류화정은 주급 학춤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 리영화를 따라 몰입식으로 학춤의 춤사위, 운율 및 문화적 배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신체 동작에서부터 정신적 핵심에 이르기까지 전통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전방위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리영화는 조선족 학춤 제5대 전승인으로서 현재 안도현 문화관 무용연출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형문화재의 본연을 지킴과 동시에 무용 주제와 표현 형식을 과감하게 혁신해 전통 학춤이 현대인의 심미에 더욱 부합되도록 했습니다. 안도현 문화관 창작 안무부 무용연출이며 조선족 학춤 제5대 주급 대표적 무형문화재 전승인인 리영화입니다. 학춤의 어려운 점은 단순히 학의 표정과 동작

0: 음악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민족 안의 것을 몸으로 표현해내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류하정은 안도에서 학춤을 연수하면서 무형문화재 기록, 예술 창작을 핵심으로 삼아 학춤의 형태와 선악의 이미지를 시적인 영상으로 융합시켜 아름답고 치유적인 짧은 영상 형식으로 창작 표현을 완성했습니다. 청년 전파자의 시각으로 가장 진실한 학습 과정과 가장 순수한 무용의 경지를 통해 조선족 전통 문화의 경의를 표현했으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조선족 학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배후의 민족 이야기를 요해하도록 함으로써 오래된 무형문화재가 당대에 살아 숨쉬고 미래에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 학춤 짧은 영상은 여러 플랫폼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무형문화재의 생동한 전승에 청춘의 주석을 달아줬습니다.
1: 양광지혜 공익교실컵 제1회 연변주 특수아동 취미 주산속셈 융합전시활동이 일전 연변주 주산속셈 무형문화재 전시관에서 있었습니다. 주장애인연합회, 주재정국, 주교육국에서 함께 주최한 이 활동은 전성 최초로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한 취미 주산속셈 융합전시활동입니다. 활동은 교수 성과를 검증하고 전시 플랫폼을 마련해 특수아동이 학교와 사회에 더욱 잘 융합되도록 돕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활동 당일 전주 각 회복치료기관과 특수교육학교에서 온 수십 명 특수아동들이 교원, 학부모, 자원봉사자의 동반하에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경연에서는 주산속셈, 꼬마, 달인 등 취미 종목을 마련했으며 창의적인 조작 순서도 배치했습니다. 즐거운 현장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손, 눈, 두뇌 협조 능력과 집중력을 단련했습니다. 연변주 장애인 종합회복치료 지도중심 주임 증근남입니다. 올해 5월 17일은 36번째 전국 장애인 돕기의 날입니다. 주 장애인연합회에서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계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은 아이들에게 자아를 전시할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학습 성과도 검증했습니다. 다음 단계 주 장애인연합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특수아동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렵니다. 전 사회가 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그들이 따뜻하게 성장하도록 돕길 호소합니다. 취미 경연이 끝난 후 심사위원단은 아이들의 성적에 따라 1등상, 2등상, 3등상을 선정했으며 모든 참가 아동에게 경연 참가 증서와 상품을 수여했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정천영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출가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종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종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종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

0: 앞으로 50m 되는 곳. 연계 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차명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봄날의 약속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변, 사람들의 온기를 노래한 가요입니다. 강효삼 작사, 방화 작곡의 사랑하자 우리 연변을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행복을 느껴보는 것 어떨까요?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근 작사 리태허 작곡의 장수타령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장수시대입니다. 마음껏 즐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 옛날 옛 풍경을 그려내며 추억과 사랑을 담은 가요죠. 박경만 작사, 어영란 작곡의 애달로 옛 풍경 보내드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려움을 겪어도 변함없는 사랑, 함께 웃고 울며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사랑을 하기를 바라면서 김인덕 작사, 김홍일 작곡의 사랑을 노래하리 보내드립니다. 김창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순간은 소소하지만 행복하죠. 커피의 향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길 바라면서 자미련 가수가 부른 커피의 온기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남희성 작곡의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보내드립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노래는 변해가도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추억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삶도 노래처럼 아름답게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 분명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1: 여기는 연길입니다.
2: 복경 시간으로 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기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장수시대 방송 이어집니다. 상강중리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시 30분 전으로 256-1111번, 256-1112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강중리관에서는 개업 10주년을 기념하며 고객분들께 보답하고자 서장의 동충하초제약공장과 함께 대규모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혜택에 대해

0: 소개해드립니다. 6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9곽 사시면 12곽을 드리고요. 18곽 사시면 24곽을 드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398원 가격의 건강 선물 세트가 추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드리고요. 방송 외 문의전화 혹은 예약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충 하초라 할 때에는 본 약재는 로화 방지하고 기력 회복에 쓰는 첫 번째로 가는 보약 중에 명약입니다. 바로 우리 동충 하초에는 노화 방지하고 항피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의 노화도 억제하고 피로도 풀어서 젊은 활력을 유지시키는 데서의 최고의 보신 약재입니다. 예, 그래서 자연이 준 천년 정력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발효시킨 동충하초 균분은 영양 성분이 완벽한 자연 생물 성분으로서 다른 호르몬이라든가 방부제가 함유되지 않기 때문에 피로 회복이라든가 자양 강장에서 아주 탁월한 이런 효과가 있고 또 풍부한 아미노산하고 단백질이 함유되어서 자양 강장의 효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예, 때문에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 가장 핵심적이고 전통적인 기능은 신장이 정기를 도와서 인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을 유지시키는 데서 가장 뚜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래 구복하면은 건강 수명을 늘려줍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아프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 즉 우리 몸이 기본 상태를 항상 조절해 주면서 신체가 스스로 회복하고 질병에 대항하는 이런 능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폐하고 신장경에 직접 작용해서 보강작용이 있으면서 근본을 공고하게 해주고 원기를 키워줍니다. 예, 우리 인체에서 근본이라 할 때에는 정기신혈을 말합니다.
0: 잠시만요.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도 동충하초를 쓰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2: 심장이 나는 나빠서 항상 두근두근하고 이 털로 각지 누우는 것 같던 게 그게 이거 먹으니까 그게 없어집니다.
1: 네, 심장을 강화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2: 예. 예, 그래지. 혈압이 항상 높아서 그랬는데 이 혈압도 정상이 되지.
1: 예.
2: 잠이 오지 않아서 밤에 자지 못했는데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이래 잤는데 지금은 이거 먹으면서 지금 가딱 수면제를 안 먹어도 영 잠이 잘 온다.
1: 예.
2: 그래지 머리가 항상 힝하고 어지럽고 이렇던 게 머리도 맑아지고 정신이 안다 지금.
1: 네.
2: 예, 그러니까 나 약은 좀 있는데 예, 지금 이 활동이 좋을 때 저 9곽에 내서 알려고 전화드렸어요.
1: 예, 활동이 지금 아주 좋습니다. 예.
2: 예.
1: 9곽에는 12곽을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예,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도 또 있습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나도 지금 동충하초를 먹는데 한 몇 달 됩니다, 지금 먹은 지.
1: 네.
3: 직접 먹어보니까 나에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다른 약에 비해서.
1: 네.
3: 예, 뭔가 뭐 신체가 그냥 허약하고 요청 장기 환자다 보니까 나에 그냥 신체 허약해서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예. 겨울이나 여름이나 감기를 타고 한 달에 한 번씩 타고 한 달 달마다 하다시피 했습니다. 감기 타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1: 예.
3: 근데 요즘에는 이 동충하초 먹어보니까 내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 약 먹어서 감기 한번 따야 합니다. 지금.
1: 맞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준다.
3: 예. 만약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내 감기 한번 한다 먹어서 콧물에 눈물에 범벅이 든 게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1: 예.
3: 그래도 맥이 없어서 어디 못 걸었습니다.

0: 끝나는 게 없어서 집 근처에서 막 병병하고 이렇게 걸었다는데 요즘에는 다리 맥이 오니까 어서 멀리 걸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당긴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무슨 증세 있었는가 하면 뒤에서 소리 나면서 저는 이게 자기 맡게 됐습니다. 윙 소리 자꾸 나면서 깨뎅겨서 그 소리가 술 들린다서 술 난다서 내게 누워도 그게 많이 나서서 그래 어떤 점에 기도 막 민 것 같은 게 없으니 아침에 기도 또 뻥 뚫리는 감이 난다잖아.
1: 그 신장이 좋아진 거 말합니다. 예, 곰팥이.
0: 예. 예. 그 다리 맥도 하지.
1: 예.
0: 그 다무진 살자지 얼마나 썼을까.
1: 예.
0: 그래가서 막 이야기 내가 먹어보니까 나 겨울에는 아예 풀 벌레되고 겨울에는 여름에는 풀로 되고 해 그런지 또 4,500m 해발에서 난 이야기지. 어이 없는 약이 돼서 효과 잘 나는지 발효된 약이 돼서 효과 잘 나는지 확실히 잘 알립니다.
1: 네.
0: 그럼 나는 지금 더 배달해서 먹자고 하는데 내 한 가지 물어볼까 우리 언니가 지금 이게 뭔가 예행세가 언제 한 3년이 되는데 어제 조금 낫던 게 또 요즘엔 또 하는지 자꾸 숨을 세게 흘린다.
1: 네.
0: 밥부터 막 기똑딱이 흘리고
1: 네.
0: 그런데 저녁에는 또 손발도 차고 자꾸 이렇다는 게 이 중생에 먹으면 조금 낫겠는가네 그렇게 됩니다.
1: 그렇죠. 그런 분들은 반드시 네. 써야 됩니다.
0: 아,
1: 예, 우리 중풍후유증이 있는 분들은 네. 이 동맥경화도 있고 혈지도 네. 높고 피가 깨끗하지 아, 못합니다.
0: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이 동충 발효 동충 하천에 네. 꾸준히 쓰다 보면은 이, 이 당구촌하고 이 네. 중성지방, 예,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제거해서 피를 맑게 합니다. 그리고 뇌 기능도 향상시켜주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0: 아, 알았습니다. 예. 내가 먹어보니까 좋으니까 내 지금 우러니 건도 하는데.
1: 예. 지금 활동도 좋고, 예.
0: 예. 아까 312가 준다니까.
1: 맞습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시죠.
0: 둘이 같이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예.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지금 이 동통하토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3: 문제는 주약이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폐렴 용기 잘 떨어져가지고.
1: 네.
3: 이건 치료를 받는 것도 잘 되지 않지. 그리고 이 소변 차수가 특히 잦아가지고, 밤에 잠 지대를 못 자고.
1: 네.
3: 그래서 지금 동통하토를 선택해 써봤니, 써보니까 많이 지금 나사지는 게 알긴다, 지금.
1: 네.
3: 혈압 조절이 아이들 든 것도 많이 낫고, 누사 폐렴이,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아 아이들 든 게 동충하철 쓰니까 지금 폐렴도 떨어졌습니다. 저는.
1: 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 있고 예, 콤파치 네. 질환이 있고 심장 질환이 있으면 이 발효 동충하철 균분 쓰면 됩니다.
3: 그러니까 소변 잔뜩 많이 들고 많이 나사졌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이 특별히 좋다니까 좀 장관하다고 합니다.
1: 네. 9각이 12각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1: 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4: 근데 예, 동충하토도 예, 오래 먹었습니다. 오래 먹어가 예, 몸에 비어있는 한통이 하나도 다 젖어지고 있습니다.
1: 예.
4: 동충하토도 예, 오늘은 조금 싸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동충하토는 내 심장이 나빠, 연고방 써야겠습니다. 심장이 나빠서 잠을 잘 못하던데, 이 시간에 예, 심장이 도와지까지 잠이 잘 옵니다.
1: 예.
4: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예. 기관질이 나빠, 지층 계속 뒤쳐든다. 지층이 땡겨, 지층이 떨어지면 많이 있어도, 좋아지고, 뭐가지 가라 떨고, 떨어지고, 그런 것도 있어도, 가라 떨고,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저, 위 더부룩한 위 독성염에 위장이 있어서, 예, 밤에 우리가 아파서 하지 못하던 게, 이 위 독성염이 다 좋아져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밤을 잘 먹으니까 매일 납니다. 매일 나고, 예, 허리, 다리 아프는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 할때 좋을 때 조금 더 싸다 그런다. 이번 할때몇 개를 더 줍니까?
1: 9각에 12각 드립니다. 예.
4: 예.
1: 그리고 예, 또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도 있습니다. 예.
4: 예.
1: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알았습니다.
1: 예.
4: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선생님 저도 동청하소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5: 아, 이 약을 써보니까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예.
5: 나는 이 당뇨를 오래 해놔서 여러 가지로 하던 주의 들어와 야,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 손도 나쁘지, 심장하고 폐 나쁘지.

0: 고향 닦으시니까 위라는 게 있으니까 밥 먹으면 꼭꼭꼭꼭 올라오네. 니네 내리 깨지 못하지. 그러니까 또 변비라는 게 또 생기지.
1: 네.
0: 예, 여러 가지를 많이 고생해서 어떻게 뭐 마지막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고 의사들마다 그리던 게 내 이동 종합소로 예,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서 정말 4,500m 고열에서 겨울에는 벌레 되고 여름에는 풀로 자라지 이래. 얼마나 신기한 약초인가.
1: 네.
0: 예, 그래야지. 그 다음 또 사람마다 또 어느 자식이 대리해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또 종합소를 쓰고 어떤 데 어떤 데 나섰다 이래 얘기를 하니까 예. 오, 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내 병도 저런데 같은데 이래고 예. 그 믿음성으로 예. 정말 이 동종합소를 가감하게 선택해서 썼는데 예. 내 정말 약은 많이 써놔서 예. 어지간한 약을 예. 막 이 접하기 무시했단 말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동종합소를 여러분들이 강의에 믿음이 가서리 시작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당뇨합병증이 정말 좋습니다.
1: 예. 맞습니다. 예.
0: 우선 소화 잘 되던 게 예. 그 다음에 혈당, 혈지, 혈압 조절이 또 용 잘 되지 않고
1: 예.
0: 그래서 이제 이 아래 하시 뚜뚜세라면서 예. 이 만초신경염이 그렇게 졸이고 시리고 막 하던 게 고객에서 재비로 있지 않고 일어날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이전엔 사람이 역할이 없으면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다리 뻗쳐서리.
1: 네.
0: 그랬던 게 그게 지금 좋아지. 그러니까 소배의 치고에 달라가는 소리.
1: 네.
0: 어디도 아이 아프고. 그도 와야 얼마나 더뭐 좋다는 이야기를 하다면 시가 영만 걸린다. 그러네. 심장하고 폐는 또 예. 그건 또 예. 연구도 어느새 뭐 나도 모르게 예. 숨도 아이 차고 목에 가래도 없어지고 목이 마르던 것도 이렇고 예.
1: 네.
0: 그렇게 좋아진다.
1: 네.
0: 나중에 이 동통화소로 지금 그냥 그저 꾸준히 그저 당뇨병이 일해서 그냥 열심히 쓰길래 전번에 아홉 가구 배달 받으니까 열두 가구 선물 받고 또 거기는 23도 따라왔을 때다.
1: 예. 네.
0: 이게 우리 신우의 한국에 있는 게 지금 예. 이 노신산도 오고 그다음에 이 심장도 붙이고 예.
1: 네.
0: 그래서 이 동통화소 지금 쓰는데 그렇게 많이 좋아졌단다.
1: 네.
0: 어떤 게도 나가 일할 수 있고 이전 한 8개월 썼는데 이 뭐 식당을 다시 일할 수도 있고 그렇단다. 게 이번에 우리 할 때 좋은데 그긴 좀 더 있으니까 제대로 18 가구 배달 받겠단다.
1: 네. 18 가게는 24가구 드립니다. 예.
0: 네, 예.
1: 선물 세트도 있고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2830666번입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리고 파리오 동총 하처 균분은 예, 이제 누구나 방송 듣는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폐하고 신장이 아주 좋습니다.
0: 네.
1: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피로감이라든가 식기 지치는 증상하고 허리하고 무릎이 쑤시면서 아픈 증상, 숨이 차는 증상도 개선하고 인체의 활력을 향상시켜줍니다.
0: 네.
1: 예, 우리 발효동충화적 균분을 쓰시면은 예, 지금 노인 분들이 하나는 맥이 똑 떨어진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0: 그렇죠.
1: 예,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면역체계를 조절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회복시켜서 유지하는 작용으로서 전통적으로는 아주 유명한 이런 강장제입니다.
0: 네.
1: 예, 그리고 호흡기 개선에서는 아주 뚜렷한 이런 작용이 있으면서 만성기침이라든가 천식 그리고 노인성 만성기관지염에도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산소증에 대한 내성을 높여서 숨이 차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무거운 이런 증상 개선에서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서 자주 숨이 차고 자주 산소가 부족한 느낌이 있는 이런 분들이 드신다 할 때에는 이런 상태를 개선하는 데서 효과가 또 아주 뚜렷합니다. 예, 그리고 심장하고 신장, 간 등 이런 주요한 장기들을 보호해주면서 노화 방지하고 항산화 작용에 있어서 활성산소로 인한 인체 세포 손상을 줄여서 인체 전반적인 기능 저하를 늦춰줍니다.
0: 네.
1: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노화를 늦춰주거나 혹은 기능을 회복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는 약들은 지금 많은 분들이 쓰다 보면은 예, 발효 동충 하처 균분이 효과가 아주 뚜렷한 것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꾸준히 복용하다 보면은 이 중노년 분들이 예, 건강 기대치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약품입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처 균분이가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예, 우리 기존에 지금 전문가들이 연구에 의한다 할 때에는 아주 명확합니다. 예, 고혈압에 아주 좋다 이 말입니다. 그 주요한 원리를 보면은 신장하고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혈압을 조절시키기 때문에 고혈압 치료에서는 아주 중요한 작용합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고혈압을 치료하는데 처음에는 서약으로 치료하다가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혈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0: 네.
1: 계절을 바뀔 때거나 혹은 좀 오래 썼거나 감기가 오거나 예, 좀 몸에 변화가 생길 때면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됩니다.
0: 네.
1: 예, 이럴 때에는 발효 동충 하처 균분을 쓰신 분들은 여전히 혈압 조절에서도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처 균분은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선명하면서 신장의 염증 인자를 억제해서 단백뇨를 줄여주면서 신장에 있는 예, 우리 기능 신장 직접적으로 신장 기능도 개선하면서 장기간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신장 손상을 예방하는 데서도 중요한 작용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우리 고혈압을 오래 앓다 보면은 예, 혈관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콩팥이 손상을 많이 봅니다.
0: 네.
1: 그리고 고혈압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혈질을 내리거나 혈압을 내리는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신장 손상이 당연히 있습니다.
0: 네.
1: 예, 때문에 이 발효 동충 하처 균분을 결합에 같이 쓴다 할 때에는 이 신장에 대한 이런 손상을 많이 방지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심장이라 할 때에는 심장 에너지 대사를 개선시켜야만이 또 고혈압이 잘 온정됩니다. 예, 때문에 지금 발효 동충 하처 균분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면서 심장의 에너지 대사를 개선시켜서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병, 고혈지로 인한 이런 심장 손상도 완화시키면서 심장을 든든 건강하게 하는 이런 작용도 있습니다.

양중하처균분이 유효 성분에서는 이 항염작용도 있고 항산화작용도 있으면서 혈관 수축을 유발하는 전환요소의 활성을 억제시켜서 고혈압을 치료

0: 심장, 폐, 간을 보호하면서 합병증까지 예방하기 때문에 우리 발효동충하초균분을 꾸준히 쓰시면서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 만성 퇴행성 질병을 치료한다 할 때는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발효동충하초균분은 우리 원 전통 약제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30배나 더 높습니다.
1: 네.
0: 어떤 전문가들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효과를 본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발효동충하초균분은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을 분해해서 이 독성이라든가 부작용이 전혀 없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장기적으로 쓰신다 하면은 노화 방지하고 면역력 향상에서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동충하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활동도 가장 큰 우대 활동입니다. 장기적으로 쓰신다 할 때에는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시면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많은 도움이 또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본다 할 때에는 열량은 적고 장내 환경도 좋게 만들어주면서 오랫동안 나는 좀 비만이 있으면서 지방간도 있고 고혈질도 있고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런 분들도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이런 분들이 쓰신다 할 때에는 또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동충하초는 겨울 동안에는 곤충이 몸 안에 있다가 여름이 되면은 풀이 된다 해서 붙여진 이런 이름입니다. 누구나 들으면 아주 신기하죠. 바로 곤충이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이런 특수한 약재이기 때문에 동물성하고 식물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효가 아주 선명합니다. 바로 이런 동충하초는 아주 까다로운 좀 특수한 생육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채취도 어렵고 약효가 뛰어나서 옛날부터는 아주 귀중한 이런 약재로 또 여겨왔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지금 현대인들이 노화 방지에도 좋고 항산화 작용도 있으면서 혈압하고 혈당도 조절하고 항균 작용하고 항바이러스 작용에서도 아주 뛰어납니다.
1: 네.
0: 지금은 이 병독이가 어느 때 누구한테 찾아올지 모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런 병독들이 면역력이가 우리 강화된다 할 때는 이런 병독들이 몸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1: 네.
0: 그래서 발효 동충하초 균분 쓰시면은 나는 이 감기를 오고 가고 하는 감기를 다 했는데 지금 동충하초를 드신 다음에는 감기를 적게 한다 이런 분들이 많죠. 일단 감기가 걸리지 말아야만이 우리 만성질환들이 악화가 되지 않습니다.
1: 네.
0: 이런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바이러스 진입이 우리 몸에 손상을 입힌다 할 때에는 이 혈압이 높거나 혹은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 파동이 심해집니다.
1: 네.
0: 때문에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꾸준히 쓰시면은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감기도 적게 하고 호흡기 질환에서 또 예방도 되면서 혈압하고 혈당을 또 온정시키는 데서는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단순히 오래 살기만 하는 이런 100세 세대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선물할 수 있는 이런 장수 명약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는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성분이 아주 선명하게 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항염 작용이라든가 항바이러스 작용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효소가 또 많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효소라 할 때에는 체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이런 촉매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서 필요

0: 간에 많은 물질들, 바로 대사를 활발하게 진행시켜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모든 물질을 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발효동충하초균분은 쓰다 보면은 아,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1-0666번, 2831-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고창립 작사 리니 작곡의 빨래하는 처녀들 보내드립니다. 맑은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는 처녀들의 웃음소리, 어릴 적 시골 마을의 정겨운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어서 1980년대 장작된 석화 작사 고창모 작곡의 돌다리 준비했는데요.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산간마을에 가면 늘 다리가 있죠. 그 다리가 흐리는 돌다리로 되었는데요. 시냇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던 동년이 생각나는 가요.

이어서 1940년대 창작된 전청성 작사 류광준 작곡의 농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의 모습, 계절의 변화에 맞춰 농사를 지으며 느끼는 기쁨을 반영한 이 작품은 분배받은 땅에서 벼농사를 하는 농민들의 흥겨운 노동생활을 하는 한 폭의 그림처럼 형상화한 노동가요입니다.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정호원 작사, 황한길 작곡의 당신과 나 보내드립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따뜻한 정과 사랑을 담은 가요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 서로를 아끼고 지키는 모습, 강화 안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홍렬 작사 김광 작곡의 런앤을 즐겁게 보내드립니다. 런앤을 즐겁고 여유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안용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린 사과배, 연변의 특산인 사과배를 소재로 다룬 가요. 허동철 작사, 방동철 작곡의 사과배 동산에서 보내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자산성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미노래 감성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선입니다. 두 곡은 허복순 작사 오영란 작곡의 희망가입니다. 우리 삶의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노래를 장호 리설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역사 김창근 작곡의 어머니 세월을 만나보겠습니다. 세월 따라 주름살 깊어가시는 어머니 뒷모습, 구석에 묻은 한평생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최동혁 작사 작곡의 아리랑 우리 마을입니다. 아리랑 가락에 실은 고향 마을의 이야기, 그리운 동네의 뒷산과 냇가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이 곡을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림의 작사 김몽호 작곡의 동행입니다. 인생길 함께 걸어준 소중한 사람들과의 동행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김용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방신국 작사 허순나 작곡의 그 시절이 좋았네입니다. 젊은 시절의 풋풋함, 낯설지만 뜨거웠던 날들, 돌아갈 수 없기에 더 그리운 그때 그 시절로 잠시 시간여행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장혜령 작사, 문영도 작곡의 어머니 그립습니다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끝없이 그리운 어머니. 어머니의 따스한 음성과 품이 묻은 생각나는 날에 듣기에 좋은 곡입니다. 리즈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춘선 작사, 류영근 작곡의 잊지 못할 동창들아입니다. 책가방 매던 그날, 함께 뛰놀던 동창들, 세월 지나도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우정의 노래입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조사 하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건뇌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근뇌 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뇌 보신환 우리 요즘 들어서 새롭게 소개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흥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증상을 쭉 들어보면은 확실히 나도 이게 치매 걸릴까봐 항상 걱정하는 바이라고의 기억력이 이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졌고 특히 금방 하고 돌아앉은 일을 더 기억 못하겠다 이런 분들 많죠. 또 이런 분들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기억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압이 높거나 혹은 저혈압이거나 혹은 골다공증이 많이 나오거나 소변이 작거나 만성신염, 만성요도염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 질병치료에서 이 치매가 온다 해서 꼭 이 뇌과병원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치매가 오는 원인, 기억력이 떨어지는 원인 또 특히 우리 금방 한 일을 잊어먹는다 이거는 우리 치매 제일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자면 바로 근뇌 보신환 같은 약을 써줘야 됩니다. 우리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0: 많은 질병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이겁니다. 예, 그 원인은 콩팥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은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냅니다. 그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꼭 우리 이런 건예보신안을 좀 여기서는 장기적으로 쓸 걸 제창드립니다. 예. 이런 질병들 하루아침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이런 골수가 적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또 기혈 부족이 있다 할 때는 이런 골수를 뇌에서 올리다 전달하지 못합니다. 기와 혈이 부족이라는 게 이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뇌보신안은 기와 혈을 보충하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콩팥의 기능을 높여주고 또 콩팥의 기능이 좋아지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콩팥이 좋아지면은 달아서 좋아지는 장기는 간입니다. 그 다음 콩팥이 나쁘다 할 때 따라서 나빠지는 장기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질병들을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끔 25미나 되는 25가지 중약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 이 건뇌보신안을 쓰신다 할 때 우리 이런 기형격 방면에서 수소 먼저 알립니다. 그렇게 그저 금방 한 일도 잊어버려서 아무것도 기억 못했던데 네, 지금 그 방면에서 효과 본다 이거죠. 예. 사실 건뇌보신안은 잡숫기도 편합니다. 그 따미왈이 아니고 조그마니 녹두알처럼 이렇게 수미완처럼 만든 약입니다. 한 봉지에는 15알 정도 들어가 있고 우리 한 통에 24봉지 있기 때문에 한 통 갖고 12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0: 네.
2: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말씀 주시오.
2: 네. 저는 이제 방송을 띄우니까 마침 건뇌보신 하나 들었어요. 선생님 강의를 이제 많이 못 듣고 이제 첫부터 들었는데 저는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기도 나쁘고 손도 나쁘고 허리에 지장에 어떤 때는 흔들거리기도 하고 얼빠나기도 하고 조금 기억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뇌보신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서 전화합니다.
0: 네, 첫째 비위가 나쁜 사람들 콩팥이 다 허해진다. 콩팥이 기능이 나빠지고 이런 콩팥이 기능이 나빠지면 뇌에 와서 또 이런 뇌경색이라든가 뇌조직 위축이라든가 알츠하이머성 혹은 도파민이 분비되는 중뇌 흡질이 줄어든다거나 많은 문제가 생기죠. 예. 이런 면에서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OTC 약이가 건뇌보신안입니다. 쓰는 게 필요하겠어요.
2: 한 통에 값은 얼마입니까?
0: 498원이고 24봉지가 들어가 있으면서 12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2: 예, 그래 마야 12통 싸면 무슨 우대 있습니까?
0: 우대 있습니다. 요즘에 우대 있습니다.
2: 예, 배달 받으겠습니다.
0: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네, 5012797.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루에 두 번 잡수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끼는 식전에 잡수십시오. 특히 이 비싼 약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비싼 약들은 낭비 없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될수록이면 다 흡수되게끔 이런 잡수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추천드리는 거는 땅이엔수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0.9% 되는 소금물을 땅이엔수라고 합니다. 이런 미지근한 소금물에 잡수면 흡수가 그냥 잡수기보다 잘 된다 이 말입니다.
1: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3: 예, 저도 이제 지금 방송 새로운

0: 방송 듣는 게 지금 이게 이제 위에서 말씀하는 서진이 말씀 강의 내려볼까니 이게 저 내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 소변도 좋고 이 기억력이도 좋고 예. 그다음에 그 임세도 이 결국 이 여러 가지 어쨌든지 이 몸매가 이 좀 대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내게 지금 합당한 이게 내 등장한 게 지금 이게 소변도 그렇고 어쨌든 신장도 또 황황하면서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따는데 그 이야기가 좀 어떻게 합니까?
1: 예, 그렇게 황황하다 할 때는 주로 우리 심장에 심지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지체세가 있는가?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하고 이 혈액을 순환시켜줘요. 그러니까 심장이란 이 발동기가 잘 돌아가자면 기와 혈이 심장의 기가 충분해야 되고 혈이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황황하고 불안하고 심혈문란이 나오는데 그 그냥 심장약 맞서서 효과 못 보던 분들 이야기 쓰게 되면 먼저 마음이 편안해지고 누군지 쫓긴 것처럼 불안하고 잠이 아여든 게 해결된다. 또 직접적으로 이런 걸 농구라는 이런 약재가 들어가고 사인 그다음에 단조인 이야기 다 들어가놔서 가슴이 황황하고 불안하고 누군지 쫓긴 것 같고 불면증이 있다 이런 분들 솔직히 효과가
0: 잘 알았어.
1: 네, 기도 잘하시오.
2: 예. 아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우리 그런 25미 중약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25가지 중약제를 따지고 보면 다 비싼 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귀한 약제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꼭 말씀드릴 거는 원지, 산조인, 사인, 병골, 이런 약들은 그냥 우리 임시구급으로 쓰는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나 이런 대신에 쓸 수 있는 중약입니다. 따라서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냥 수면제 같은 거는 그냥 오늘 먹으면 자고 내일 안 먹으면 또 못 자고 이런 세월이 장기적으로 가면은 자꾸 수면제 먹은 사람들 정신상태가 오리버리하고 기억력이 뚝 떨어지죠. 이건 치료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임시구급약이죠. 그런데 우리 중약제에서 원지라든가 산조인이라든가 사인이라든가 당귀라든가 룡골이라든가 이게 다 신경 안정시키면서 이런 신경문란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우리 몸에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신경이라는 게 이게 문란이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신경 문란이 생긴다 할 때는 신경이 이조신경 그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식물 신경 문란 이런 면에서 문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장기적으로 해봤댔자 사람이 모조리 됐다 이렇게도 말하죠. 불판해집니다. 이런 신경 안정제만 수면제만 자꾸 쓰고 우울증 치료요 이 다 다른 약이 없단 말입니다.
2: 네. 땀뿌리기랍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3: 예. 또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지금 건재 보시고 하는 지금 다다고 그랬다.
1: 예,
3: 그러니까 허리도 이때가 어떤 방면에 이때가 경우 이렇게 가야 된다 말인데 어금니 저도 또 한 70 넘었습니다.
1: 예,
3: 손도 그렇고 그다음에 머리도 또 항상 어지럽고 이렇게 뭐 항상 이렇게 생하다 할까 맨날 그랬다.
1: 예.
3: 그래갖고 이분도 예. 그러니까 금리가 시간 사당인데 또 열광 사당에는 열광상 몇 통인가?
1: 열두광 더 드립니다.
3: 아, 연속광 드립니까?
1: 예, 그리고 분의 QCV에 또 9광 드립니다. 이렇게 담은 한 분들.
3: 아, 글쎄, 이렇게 예. 사달해서, 네, 전화 뭐지 사달해서 들어간다. 그럼 그 어떻게 제대로 찍고 이제 이모지 배달하마 이래겠어요?
1: 예, 다 배달해.
3: 어, 나오기도 불편해서.
1: 예, 이제 전화 드립니다.
3: 예.
1: 아니면 501-2797로 지금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3: 분의 QCV에
1: 8광 드리는데 9광 드립니다.
3: 아, 그럼까? 오, 예. 좋습니다. 예, 지금 전화하겠습니다.
1: 예,
3: 알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우리 지금 림상에서 보면

0: 때문에 환자분들을 접촉해보면은 제일 치료가 어렵고 제일 문제가 생기는 병이 뭔가 하면은 신경물란입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2: 네, 선생님 건네보시오 안에 다음 납시다. 나 이 당뇨 있으면 소리, 이 몸이 나빠져가지고 소리. 이 자꾸 그다음에 거품도 나가고 피도 나가면 이용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0: 네.
2: 그래, 이 어제 그래 그런도 소화도 아이디지 또 요구리는 뭐 있는데 또 요구리 어제 자꾸 키운단 말입니다.
0: 네.
2: 이런 데다 끝내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내다면
0: 일단 당뇨가 있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뇨병성 신염이 제일 무섭습니다. 물론 혈관성이죠. 다 이 혈관이 끈적끈적한 혈탕 때문에 절바지고 굳어지고 해서 사실 콩팥이도 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신염이라는 게 뭐 당뇨병성 눈병, 당뇨병성 뭐 심장병 외에도 당뇨병성 신염이 아주 무섭습니다. 예.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우리 피가 끈적끈적 하던 게 끈적끈적 되지 않습니다. 피가 맑아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 치료에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이게 전화번호 얼마입니까?
1: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 예, 감사합니다.
0: 네, 예, 치료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문란이 생기면서 병이 치료해야 되는 거 제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그냥 면니까 병원 간다거나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싸먹는다거나 혹은 심장이 벌렁된다고 그냥 신경안전제 뭐 신도안이라든가 메톨로올이라든가 이런 약 잡수면 돼. 필요는 합니다. 잡수면 네. 또 많이 낫고.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3: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3: 공차 안에 좀 담아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애기가 애기 부마다가지고.
0: 네.
3: 뭐, 자꾸 나왔는데 지금 효과가 뭐 그닥지 않아가지고, 예. 발달도 지금 잘 못 쓰고, 지금 부유치 있어가지고 이래서, 이런데 이거 끝내보시오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담아내봅니다.
0: 그런 사람들 직접적으로 좋죠. 푸이라는 게 이게 대부분 우리 머리 혈관이 막히는데 그 머리 혈관이 막히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 걸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은 벌써 머리 중풍 환자들 항상 머리가 뻥합니다. 그래서 안개 꼴도 낀 것처럼 정시안하고 환자 자체도 아주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약을 벌써 한 개로 좀 써보시오. 머리가 맑고 정신합니다. 그리고 재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3: 좀 대답하다고 합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이런 신경성 문제 우리 제발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하자 이 말입니다. 그 치료 방법에서 우리 건네보신화를 추천드립니다. 약이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벌써 진귀한 약종들로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산동 뚱어 어조 제약공장 이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알아보는 제약공장입니다. 역사도 깊고 명의도 대단하고 지금 현재 3,600명이 직공을 갖고 있는 양치입니다. 국가기업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생산한 건네보신환 일반 건네보신하고 틀립니다. 약이라도 효과가 독특하고 또 오래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서 좋은 건네보신환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0: 녹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 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전력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어제 이어서 우리 계속 그 내용에 따라서 방송 드린다 할 때 어제는 제가 우리 신선부조라는 데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1: 네.
2: 이런 신선부조가 있게 되면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 걸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입은 마르고 마른 기침이 나고 조금만 이 특히 요즘 같은 이 봄이 돌아오는 건조한 계절엔 더 할 겁니다. 자꾸 입이 말라서는 밤에 잘 때 이 옆에다 물을 놓고 잔다 이러죠. 물을 한 모금씩 일어나서 먹는다거나 입에 문다거나 근데 그게 임시구급이지 또 계속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머리에 열이 올라가서 머리가 항상 휑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정신이 나고 이 코안도 마르고 이런 분들 이게 상릅니다. 위가 덥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분들 아래는 또 냉합니다. 너무 마르니까 이거 조금 증거하는 약을 쓰자. 특히 이러면 심장열, 폐열이 다 쓰이지니까 이 정신말이나 먹으면 좋단 말입니다. 감각이. 그런데 이 정신말은 계속 먹고 나니까 또 도로 손발은 시리고 특히 발이 착하서는 오요래도 양말을 신고 있어야 되고 이 그래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맨날 발이 시려서 고생하게 되죠. 이. 이게 발만 시린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배꼽 아래로 해서 하철로 해서 다 시립니다. 배꼽 아래 하면은 우리 여자들 본다 할 때는 제일 큰 자궁이 있습니다. 지금 증후진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초암이요, 자궁암이요. 이게 다 이 찰 때, 몸이 찰 때 생기는 병입니다. 예? 그 다음 남성분들 전립선염, 그 다음에 또 방광염, 심지어 전립선암, 방광암. 이게 다 차서 생기는 겁니다. 냉해서. 냉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발만 시려서 뭐 양말을 신어서 해결할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왜서 이 병이 생기는가? 이게 바로 이 콩팥이 허하고 이래서 간열이 세지고 특히 콩팥이 허하다 할 때는 음이 허한가 양이 허한가 보통 이런 사람들 음양이 다 허합니다. 双虚
1: 네.
2: 두 가지가 다 허하다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3: 나도 지금 뭔가 뭐 방송 듣고서 지금 연기강 고백하고 먹습니다.
2: 네.
3: 먹을 때는 어째 먹는가 하면 삐집으로던 이야기, 어찌시 이야기 돼서 별로 안 드는 이야기였거나 부작용도 적지해서 그래서 지금 좋다 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2: 네.
3: 벌써 예, 먹은 봐서 한 달 훅 지나니까 눈이 깔깔하고 뿌옇게 보이고 향이 뭔가 하면 눈이 건조했댔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좋아졌습니다.
2: 네, 그거는 맹확히 간열이 세든 사람이란 예. 말입니다.
3: 그냥 건조해서 눈이 뻣뻣했댔습니다. 근데 우선 그 주사 다 나와서 없습니다. 저는 빤하게
2: 네.
3: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눈도
2: 네.
3: 그리고 콩팥이 허한지 소변이 실실실실 나가고 기침을 지도도 나가고 웃어도 크게 웃어도 나가고 예. 어제 네. 빨리 걸어도 힘들어도 콜 나가고
2: 빨리
3: 이랬는데.
2: 걸어도 나가고 예. 무거운 거 들고 빨리 예. 걸어도 안 되고
3: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어. 어제 가끔씩 그래서 그게 다 나아졌습니다. 저는
2: 예 그럴 겁니다.
3: 예. 그리고 또 소화 안 되면서 그냥 예, 꼴꼴이 자주 나고 그 혓바닥이 그냥 그만큼 대단 두부로 가면 혓바닥이 세탁이 절대 세탁이 돼서 영 텁텁했댔습니다.
2: 네.
3: 근데 그게 절대로 싹 벗어져서 소화 인간 잘 된다.
2: 그런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이 한기가 중초에 뭉쳐있기 때문에
3: 네.
2: 우리 몸에 열기하고 이 바람 이 풍한 네. 습 이게 어디가 뭉친단 말입니다. 순환하지 네. 못해서 예. 그러면
3: 해가 그래, 예. 하얗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서 소리 유행 소리 세게 나는데 그냥 유행 소리

0: 아직은 괜찮은데 저녁에 딱 다가오면 윙 소리 나면서 자지 못하겠을 때라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 막 아프고 혈압이 막 올라가면 이러던 게 지금 뒤에서 소리 덜 나니까 나 엉덩이 혈압 엉덩이 심살되고 있습니다. 머리 계속 아예 아픈다 저는.
1: 네.
0: 예, 구성사 많이 쏴가지고 뭔가 뭐 먹던 중간에서 이야기 제일 최고야 같습니다. 내 먹던 중간에서는 진짜.
1: 네.
0: 그래서 내 지금 이야기 오랫동안 저는 한 6달 거의 먹으니까 계속 더 먹자고 아무래도 오늘 또 배달 받아야 되겠습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
2: 네. 맞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한 사람들 만병이 원인입니다.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콩팥이 질병, 비뇨기 계통의 질병, 고가병, 그러지 않으면 또 실면증, 심내혈관 질병, 이게 다 옵니다.
2: 네.
1: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2: 네. 네.
3: 영지 이간 고고개고, 어쩌면 1년은 3달은 1년 먹습니다. 그래, 작년 봄부터 이제 가서 1년 먹고 나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야기.
1: 네.
3: 그래, 어디 미동아 손이 이렇게 춥고 눈이 거의 이 손바닥이 발바닥이 말라들고, 그래, 마지막에 가서는 이 온 피부 다 말라들어 꼼짝 못하겠을 때다. 손은 자꾸 대체도 말라들어. 얘기를 늘고 막에 무슨 이 기울 부서 싹 말라서 마지막에 무슨 눕는다더만, 어디 늘고 막에 들어섰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쿵만 먹고 내 이거 간도 나쁘겠다 생각하고, 간이 더 좋다지. 그래서 내일에, 그니까 고배 어제는 이제 10달 좀 넘었었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밥맛이 더 좋아지고, 예. 그 피부 말라던 게, 그건, 저도 한 달 전에 벌써, 야, 이게 어제 이게 말라던 게 이게 없어졌는가 싶어 생각, 영 기분이 좋았을 때라, 겨우 힘들어.
1: 몸에 진액이 돈단 말입니다. 예. 진액이 생산되는 약.
3: 그렇습니다. 예. 그 방면은 정말 진짜 말라던 데니 요약이 좋았을 때다. 그리고,
1: 예.
3: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피부에 좀 이렇게, 얼굴색이나 이런 피부색을 이제 몸의 피부색을 놓고 보니 좀 이렇게 윤기남이 좀 이렇게 이래 젊어지니 이런 피부 같다는 이런 감각을 줄게까 기분도 좋고 눈은 어서 오랫동안 먹어요. 확실히 이득입니다. 좀이 환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앞이 무식이 떠댕인 것도 예. 다는 없은 아이들도 좀이 여전 연해지고 예. 어제 눈이 좀 좋습니다. 구연계 많이 나서 좋습니다. 예, 그래, 내 이하고 종민이랑 싸긴 싸는데 우리 또 사촌 오빠도 이렇게 어디 저기 상에서 갔다 온게 조금 간이 나쁘다지. 간이
1: 네.
3: 그 알코올 중독이란가 그거 알코올 중독이랍니다.
1: 네.
3: 근데 이거 먹으면 어쩜 좋겠다 생각.
1: 알코올 중독이든 그다음에 지방이 간에 쌓였든 스트레스가 쌓였든 그다음에 약에서 오는 약물성 이런 독이 쌓였든 그 독을 해독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여러 가지 병이 오죠.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약이가 영지입니다. 그것도 네, 이렇게 오색영질로의 이약을 꼭 드시라 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래서 우리 간을 치료하자면 꼭 먼저 좋아져야 되는 게 콩팥입니다. 콩팥을 치료해야 하고는 간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선 이게 다 이 우리 중에서 도리가 있는 말입니다. 쌍둥이 형제처럼 붙여서 말하지 않습니까? 간하고 콩팥이니 치료도 그렇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상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호가복은 5월 17일 연길에서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회장 권순기 일행을 회견했습니다. 호가복은 연변주 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권순기 일행에게 환영을 표하고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가 장기간 연변의 경제사회 발전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지역 우세가 뚜렷하고 자원 천품이 우수하며 우대 정책이 중첩되고 발전 기세가 강대한 바 저력이 깊고 상업을 중시하며 전망이 밝은 투자 옥토입니다. 당년 연변은 습군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여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지역 특점, 자원 천품,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입각해 세포 및 유전자 치료, 의학 건강, 의료 미용 및 건강 양생 등 새로운 영역을 적극 배치하고 있으며 현지 실정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발전의 새 동력을 육성하며 발전의 새 우세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종 전문가, 기업가들이 심층 고찰한 토대에서 실무적 협력의 돌파구를 정확히 찾고 호의 상생의 접점을 파악해 연길 의료 미용 소진 건설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많은 산업 혁신을 연변에 배치하고 더 많은 과학 연구 성과를 연변에서 전화하며 더 많은 량질의 대상과 팀, 인재가 연변에 자리 잡도록 적극 추천해 세포산업, 생물제약, 의료미용 및 건강양생 등 분야에서 깊이 있는 협력을 전개함으로써 연변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공유하고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를 희망합니다. 주당위 주정부에서는 각 과학연구팀, 전문가 학자들이 연변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데 량질의 봉사를 제공하고 량호한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권순기는 참가한 전문가, 기업가들을 대표해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경영 환경이 우량하고 정책 우세가 두드러지며 발전 잠재력이 거대합니다. 미래를 향해 연변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자체 우세를 발휘해 연변과의 실무적 협력을 깊이 기획하고 추진하며 협력 의향이 실속 있는 대상으로 전화되도록 힘써 추동해 연변 경제가 더욱 좋고 더욱 빠른 발전을 실현하는 데 조력할 것입니다.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고급 자문 전문가 양의신,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고급 자문 전문가이며 국가 세포산업 공정 중심 주임인 류모군,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상무 부회장 겸 생명과학사업위원회 회장이며 심수시 북과 생물과학기술 유한회사 리사장인 호준원,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상무 부회장이며 거시안 집단 리사장인 박걸,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생물경제사업위원회 부회장이며 북경통화 립태 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 리사장인 리영준, 주 지도 일꾼들인 주금성, 왕길보, 권대걸 및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5월 17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8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4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2건입니다. 그중 안도현 2건, 도나시 1건, 왕청현 1건입니다.

0: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 환경 관련 문제가 네 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5%, 생태 관련 사건이 세 건으로 75%를 차지합니다.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문명하고 조화로우며 원활한 도로 교통 환경을 구축하고서 도나시에서는 문명 도나 양보 선행을 핵심으로 다각도 선전, 전방위 문명 인도 등 조치를 통해 광범한 주민들이 자각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주동적으로 교통 루습을 벌여 문명레이가 도시 거리의 가장 따뜻한 풍경선으로 되게 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공안국 교통관리 부문에서는 도시구역 주요 도로 입구, 주요 자유 간선 도로 및 상업 거리에서 문명 교통 인도 활동을 펼쳐 자동차 운전수가 주동적으로 행인을 양보하고 행인들은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통행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민경들은 또 행인에게 양보하는 운전수들에게 문명 레이 양보 선전품을 발급하고 교통법규와 문명 운전 지식을 보급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문명하게 운전하고 출행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도나 주민 동금과 합니다.
1: 평소 차를 운전해 출퇴근할 때면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여 행인들에게 양보합니다. 행인에게 양보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현재 도나의 교통 환경은 갈수록 좋아지고 운전수들이 행인들에게 양보하고 행인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기에 출행이 편안하고 안심됩니다. 우리는 응당 교통규칙을 더 자각적으로 준수해 문명 도나 건설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봅니다. 도나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 종합관리중대 중대장 손혜입니다. 횡단보도는 행인의 안전선이고 생명선이며 또한 도시의 문명선입니다. 자동차 운전수가 횡단보도에서 양보하는 것은 법률 명문 규정이자 도나 주민들의 문명 자질의 직접적인 체현입니다. 우리는 도시 주요 도로 입구, 주요 자유 간선도로, 상업거리 등 중점구역에서 문명하지 않은 교통 혼란 현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인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에서는 문명 교통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문명 레이 양보가 점차 일상에 융합되고 습관으로 되게 함으로써 따뜻한 문명 레이 양보로 도시 새 기풍을 함양하고 도시 문명 온도를 부단히 높이게 됩니다.
2: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 첫 상영 가동식 및 문화로 변강 침윤 빛과 그림자 331 주제 사진전이 일전 명정시 삼합진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문학예술계연합회, 연변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에서 주최하고 룡정시 당위 선전부 등 단위에서 주관했습니다. 행사는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변경 공공문화봉사를 더욱 완선하고 변경 주민들의 문화오락생활을 풍부히 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가동식에서는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과 연변촬영가협회 삼합진 촬영창작기지 현판을 제막하고 책 증정식 및 휴대폰 촬영기법 공익 양성을 진행했으며 문화로 변강 침윤 빛과 그림자 331 주제 사진전을 펼쳤습니다. 현장에서는 홍색 영화 나와 나의 조국을 방영했습니다. 주문학예술계연합회 부주석 정은룡입니다. 오늘 삼합진에서 가동한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과 문화로 변강 침윤 빛과 그림자 331 주제 사진전은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 15호 문화혜민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변강 향촌지능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을 문화로 마음을 적시고 문화관광에 힘을 실어주는 종합진지로 만들어 연변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문의의 힘을 주입하려합니다. 이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은 영화 관람, 문예 공연, 정책 선전, 주민 토론, 예술 전시 등 기능을 일체화하는 바 상시화 운영을 하고 분기마다 전시 작품을 승격해 331국도 연선 문화관광 융합 새 주목점, 민족 단결 선전 새 창구를 구축함으로써 문화로 변강 향촌 진흥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0: 홍색 이야기 선전 강연 불씨 전승을 주제로 한 연결시 로병사의 집 봉사중심 제2회 홍색 이야기 선전 강연 대회 및 신시대 홍색 이야기 쉼터 창립 5주년 기념 활동이 일전 연변대학에서 열렸습니다.
1: 사회 각계층에서 온 선전 강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홍생 이야기를 들려주며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신앙을 전했습니다.

0: 연변대학 간호학원 학생들이 정체론 홍색 무대극으로 활동의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선전 강연 대회는 6개 조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참가 선수들은 소방구조, 청년 간부, 사회구역 기층, 중소학생 및 연변대학 간호학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왔습니다. 이들은 진실한 언어와 포만된 정감으로 전장에서 불꽃 인생을 밝히다. 12살 김금녀의 봉화 절창 등 감동적인 홍색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정체론 표현과 생동한 이야기는 현장 관중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대회 마지막 공훈 로병사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홍색 노래를 함께 불렀으며 익숙한 선율은 관중들이 혁명 선배들의 뜨거운 열정과 굳건한 신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연변대학 간호학원 학생 리흔요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홍색 이야기의 선전 강연자가 돼 로 병사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영웅의 정신이 계속 전승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심사를 거쳐 대회에서는 문명 선전 강연 샛별 등 상을 선정했습니다. 대회 참석한 지도일꾼들은 수상한 선전 강연자들에게 영예 증서를 수여하며 홍색 문화 전승을 위한 그들의 노력과 기여를 긍정하면서 이런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명기하고 홍색 유전자를 잘 전승해 나가기를 바랐습니다.
1: 청년 무형문화재 전승인이고 연도 무형문화재 인물이며 짧은 영상 계정 애트 강심천 9월을 운영하고 있는 류화정이 일전 안도현에서 조선족 학춤 연수를 마친 후 완정판 하계춤 짧은 영상을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스승을 찾아 배우고 영상으로 구현하기까지 그녀는 청춘의 시각과 뉴미디어 표현으로 조선족 문화의 정수가 담긴 전통무용을 생생하게 젊은 대중의 시야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조선족 학춤은 국가급 무형문화재이고 중국 조선족 민속문화의 상징적 보물이며 안도현은 이 무형문화재 종목의 핵심 전승 및 보호 진지입니다. 정통 학춤의 정수를 느끼기 위해 류화정은 주급 학춤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 리영화를 따라 몰입식으로 학춤의 춤사위, 운율 및 문화적 배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신체 동작에서부터 정신적 핵심에 이르기까지 전통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전방위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리영화는 조선족 학춤 제5대 전승인으로서 현재 안도현 문화관 무용 연출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형문화재의 본연을 지킴과 동시에 무용 주제와 표현 형식을 과감하게 혁신해 전통 학춤이 현대인의 심미에 더욱 부합되도록 했습니다. 안도현 문화관 창작 안무부 무용 연출이며 조선족 학춤 제5대 주급 대표적 무형문화재 전승인인 리영화입니다. 학춤의 어려운 점은 단순히 학의 표정과 동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민족 안의 것을 몸으로 표현해내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 류화정은 안도에서 학춤을 연수하면서 무형문화재 기록, 예술 창작을 핵심으로 삼아 학춤의 형태와 선악의 이미지를 시적인 영상으로 융합시켜 아름답고 치유적인 짧은 영상 형식으로 창작 표현을 완성했습니다. 청년 전파자의 시각으로 가장 진실한 학습 과정과 가장 순수한 무용의 경지를 통해 조선족 전통문화에 경의를 표했으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조선족 학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배후의 민족 이야기를 요해하도록 함으로써 오래된 무형문화재가 당대에 살아 숨쉬고 미래에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 학춤 짧은 영상은 여러 플랫폼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무형문화재의 생동한 전승에 청춘의 주석을 달아줬습니다.
0: 양광지혜 공익교실컵 제1회 연변주 특수아동 취미 주산속셈 융합전시활동이 일전 연변주 주산속셈 무형문화재 전시관에서 있었습니다. 주장애인연합회, 주재정국, 주교육국에서 함께 주최한 이 활동은 전성 최초로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한 취미 주산속셈 융합전시활동입니다. 활동은 교수 성과를 검증하고 전시 플랫폼을 마련해 특수아동이 학교와 사회에 더욱 잘 융합되도록 돕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활동 당일 전주 각 회복치료기관과 특수교육학교에서 온 수십 명 특수아동들이 교원, 학부모, 자원봉사자의 동반하에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경연에서는 주산속셈 꼬마 달인 등 취미 종목을 마련했으며 창의적인 조작 순서도 배치했습니다. 즐거운 현장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0: 손, 눈, 두뇌 협조 능력과 집중력을 단련했습니다. 연변주 장애인 종합회복치료 지도중심 주임 증근남입니다. 올해 5월 17일은 36번째 전국 장애인 돕기의 날입니다. 주 장애인 연합회에서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계를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은 아이들에게 자아를 전시할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학습 성과도 검증했습니다. 다음 단계 주 장애인 연합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특수 아동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렵니다. 전 사회가 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그들이 따뜻하게 성장하도록 돕길 호소합니다. 취미 경연이 끝난 후 심사위원단은 아이들의 성적에 따라 1등상, 2등상, 3등상을 선정했으며 모든 참가 아동에게 경연 참가 증서와 상품을 수여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정찬영이었습니다.

0: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업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녁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 방치 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 더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습니다. 양철 기와는 새로 얹었고요.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합니다. 고교 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길해관 남쪽 현에 있는 6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전하고요. 연락번호 138-4339-5613번, 138-4339-5613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 현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단층 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입니다.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전신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남북이 통한 집이고요.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네, 물건 저장고도 따로 있고요. 네, 야시장도 아주 가깝다고 합니다.

0: 연락번호 1560050 9121번 1560050 9121번입니다. 네. 전화 한 통 걸려왔습니다. 먼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0: 2시간이나 3시간, 많아서 3시간 뜨는데.
1: 네네.
0: 그래서, 예, 뜰 때마다 노임은, 예, 저기, 60원씩 주겠습니다.
1: 네, 일당 60원요. 한 번 오셔서 네. 3시간 동안, 네.
0: 예, 3시간. 보통, 그거, 한 시간, 두 시간 쓸 때도 많습니다. 요, 가짜에서 그다 문건을 싸면 돼. 문건을 싸놓고.
1: 네.
0: 가면 된다.
1: 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0: 예. 그래. 예, 명제 떠나네.
1: 네.
0: 136.
1: 네.
0: 1277.
1: 네네.
0: 0378.
1: 네, 1361077-0378번.
0: 예.
1: 잘 적었습니다. 예. 네, 연락 기다려 보시고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10시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0: 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돔의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네, 연결시 신흥광장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줍니다. 5층이고 면적은 20평방미터 좌우라고 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급하는 정보를 내려갑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1: 네, 위치는 전남의 대동국과 계산국 부근에 있는 펜시쇼츠 3층 집입니다.
0: 네.
1: 네, 면적은 61평 정도 되고요.
0: 네.
1: 양수 1층 남북집입니다.
0: 네.
1: 예, 뒤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고요.
0: 네.
1: 야시장도 가까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전기 전화번호는 150-0050-9121번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3: 덕분에 행복합니다.
2: 덕분에 잘 됐습니다.
3: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2: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3: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있습니까?
0: 네, 맞습니다. 말씀 주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떤 예,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1: 두바퀴 남자용 중고 밀차를 팔려고 합니다.
0: 두바퀴? 네.
1: 예, 중고 밀차리.
0: 남성용입니까?
1: 남성용입니다.
0: 네, 남성용. 네. 밀차.
1: 예, 전화번호는 예, 638 4336 3587입니다.
0: 3587번 1384336 3587번요.
1: 예, 맞습니다.
0: 네, 휠체어는 아니죠?
1: 아닙니다. 두 바퀴 밀차를 안 치고 이렇게 뒤로 밀어주는 네. 밀차입니다.
0: 아.
1: 환자들이 쓰는 밀차.
0: 네, 환자용 밀차죠. 그러니까 휠체어 맞겠죠? 다릅니까, 좀?
1: 휠체어.

0: 그런가요? 네. 맞겠습니다.
1: 아,
0: 알겠습니다.
1: 예. 네, 그래요. 잘 적었고요.
0: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1: 네.
2: 시점은 덤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 사택이고 네.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1: 네.
2: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1: 네.
2: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도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1: 네.
2: 채소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1: 네.
2: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1: 네.
2: 산이 야산에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구유 토지여서 능이 변경이 능이 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2: 네, 수고하세요.
1: 네.
3: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치입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네, 밥 공기, 크고 작은 접시, 예쁜 술잔, 요리거품 등을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구입한 지 꽤 됐지만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연락번호는요, 1384362475번, 1384362475번입니다. 모양로원에서 60세 이하의 남성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94336-1386번, 1394336-1386번입니다. 네, 경험이 풍부한 한 여성분이 병원에 간병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761443-6538번, 1761443-6538번입니다. 네, 훈촌에 있는 네모 가정집에서 출퇴근 가능한 가사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네, 주인이 앞을 좀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셔서 한 3시간 동안 가사 일을 도와드리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주인이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해드리면 됩니다. 한 번 오시면 60원 드린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1077-0378번, 1361077-0378번입니다. 네, 간병인을 구합니다. 양로원이고요. 여성분이면 좋겠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70443-1959번입니다. 1370443-1959번입니다. 800원가량 되는 병원용 침대를 200원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3807번, 1370443-3807번입니다. 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전신서구역에 네,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남북기 통한 집이고요. 네, 물건을 저장

0: 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시장도 가깝고요. 연락번호는요. 1560059121번 1560059121번입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1: 네, 휠체어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336 3587번 1384336 3587번입니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룹 2층에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 0233번 1583474 0233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 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 6118번 1384436 611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고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집을 새로 주려 합니다.
0: 네.
1: 예, 새로 주는 위치는 예, 하남 그 해관 남쪽에 있습니다.
0: 네.
1: 예, 층수는 6층이고 네. 면적은 65평방입니다.
0: 네.
1: 예, 구조는 이스위팅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하고 가구가 다 구성합니다.
0: 네.
1: 연계전화, 예, 요산바.
0: 네.
1: 433지우.
0: 네.
1: 566요산.
0: 알겠습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번과 256-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예, 그 집을 새로 둡니다.
1: 네.
2: 네, 원집도 새로 두고 단칸방도 새로 둡니다.
1: 네.
2: 위치는 신흥광장 연민병원 그 부근에 있습니다.
1: 네, 두집 다 신흥광장 부근입니까?
2: 예, 예, 예, 두집 다.
1: 네.
2: 아, 한 근처에 있으니까.
1: 네.
2: 원집은 3층이고
1: 네.
2: 단칸방은 5층입니다.
1: 네.
2: 원집은 한 30평방 좌우되고 단칸방은 한 20평방 좌우됩니다.
1: 아, 살림집은 30평방미터 정도면
2: 예.
1: 원룸이죠?
2: 예, 예, 원룸.
1: 네.
2: 그러니까 그 교통도 편리하고 거주자원도 오래합니다. 가구 제품
1: 네.
2: 가구들 다 구전하고요.
1: 네.
2: 그리고 그 중고 가전 제품들, 그 액정 텔레비, 전자동 세탁기, 냉장고, 한국 국구전기 밥솥, 웨이버로, 매치자, 매치과, 유연지 등등. 예, 그리고 그 자전거도 있습니다. 그
1: 네.
2: 광장무 초는 그 인형, 예, 그 기계도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중고 가구들이 옷장, 침대, 화장대도 등등. 그리고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이거나 뭐 위생실에 뭐 물이 새거나 고치기 어려운 것을 고쳐드립니다.
1: 네.
2: 전기, 수도, 목공, 화공, 일체가 소리가 다 가능합니다.
1: 네.
2: 그 아래 연계, 아, 장애인들은 무료로 해드립니다.
1: 네.
2: 아래 연계 전화는 642
1: 네.
2: 2443
1: 네.
2: 8797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2: 수고하세요.
1: 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3: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1: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일전에 연변주 붉은 5월 정읍은 자원봉사대가 중국곰 러덩미 조제공원에서 록지 정비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주앙 성주 직속기업의 공회 정읍은 자원봉사자 및 조청공회 기관 간부 80여 명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당위와 주정부의 연길적화 미화 사업 배치를 깊이 있게 관철하고 자원봉사 정신을 선양하며 록지를 사랑하고 식물을 심고 보호하는 량완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활동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전문 원예사의 지도하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역할을 나누어 화단의 흙을 갈아엎고 잡초를 뽑은 다음 새로 식물을 심었습니다. 또 나무에 흙을 보태주고 가지와 잎을 정리한 뒤 공원 전체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한나절 동안의 노동 끝에 공원의 주요 보행로 량쪽과 주황화단, 휴식광장 등 구역의 녹화률이 40%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연변주 붉은 5월 정읍은 자원봉사대가 설립된 지 3년이 되는 해입니다. 해마다 이들은 녹지 정비 활동을 시작으로 붉은 5월 정읍은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대는 향후 관광경제 촉진, 음력설 운수 지원 등 사업에 꾸준히 정읍원의 힘을 기여할 계획입니다.

0: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산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일전에 연결시 공안국은 조공안국 경제범죄수사지대 등 여러 단위와 협력해 연결시 북산가도 단산사회구역 공안광장에서 민심과 함께하며 대중소호를 주제로 집중 선전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활동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모금, 다단계 판매, 은행카드 위법 범죄 등 두드러진 경제범죄 유형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선전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꾼들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의문점에 답변하고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했습니다. 각 부문에서는 시민들이 료해하기 쉽도록 맞춤형 선전에 나섰습니다. 광장에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불법 모금, 다단계 판매, 은행카드 범죄 예방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란을 설치하고 사진과 설명을 결부한 형식으로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각 류형의 경제 범죄의 특점, 위험 효과, 식별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의 리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최 측은 현장에 자문대를 설치하고 공안국의 경제범죄수사 경찰, 인민은행의 사업일꾼, 그리고 여러 은행의 금융지식 선전 강연원들로 전업적인 선전 대오를 모아 1대1로 시민들의 의문점에 해답했습니다. 이날 활동에서 사업일꾼들은 관할 구역 주민, 인근 상가 경영자와 오가는 시민들에게 5천여 장의 선전 책자를 배포했습니다. 다음 단계 연결식 공안국은 계속하여 여러 부문과 함께 상시적으로 사회구역, 기업, 농촌, 교정에 심입해 경제범죄 예방선전 활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각종 경제범죄에 고압적인 타격 태세를 유지하는 등 연결시의 시장 질서와 대중들의 재산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1: 여기는 연길입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3: 네, 중고선풍금을 팔렵니다.
2: 네.
3: 네, 학습반에서 사용하던 선풍금인데
2: 네.
3: 성인용, 학생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 네.
3: 네, 연결전화. 여산바.
2: 네.
3: 스산산주.
2: 네.
3: 네, 스치스바.
2: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3: 네, 수고하십시오.
2: 네.
0: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치입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곰팡이가 낀 과일의 상한 부분을 잘라내고 먹어도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우리가 보는 곰팡이가 진균 자체의 작은 부분일 뿐이며 그 대부분은 실제로 이미 과일 내부로 깊이 들어갔고 균사야말로 그 주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균사는 성장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일부 화학 성분을 분비합니다. 이 경우에 굳이 먹으면 일부 불편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과일에 이미 곰팡이가 피었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일전에 개최한 소식 발표회에서 종양 예방 및 조기산별 관련 건강 지식을 소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40%가 넘는 암은 건강한 생활 방식 유지, 발암물질 접촉 줄이기 등 조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중국 암예방 건강생활방식수칙 2026년판을 발표하여 음식, 운동, 위생습관, 과학적 예방과 관련된 15가지 암예방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건의들은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우며 간편하고 실용적이어서 일상생활에서 직접 실천하면 암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중들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공식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여 료해할 수 있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1: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2: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공하신 정보들 모두 잘 풀리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리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5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4곽을 사시면 2곽을 더 드리고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명서방,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17일까지 하니까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특산 우대활동의 내용은 뭐 한강의 평균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해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심리

0: 이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점으로 놓고 말하면 우대정책은 좋은데 한강의 평균 가격은 떨어지는데 손에 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세 마을 사기 힘들다 이런 분들이 꽤나 계시는 걸로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걸 완전히 돌파하는 차원에서 싸지 원액은 한강에 124원인데 40각을 싸면 50각을 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40각에 5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전에는 60각에 70각 이렇게 드렸는데 이번에는 40각 싸도 50각 퍼센트를 높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서방 눈병치료 약품은 우리가 보통 40대 중후반부터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과 안과 질병은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내눈은 아주 장담할 정도로서 마지막까지 내눈은 밝은 눈을 보증할 수 있다고 말할 사람은 거의 적거나 없는 걸 알고 있는데요. 명서방은 일신이 천냥이라면 눈이 구백냥이라 하고 있는데 이 눈병을 눈의 증상을 개선해주는 좋은 제품 자체는 명서방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각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인데 이번에는 598원씩 한각하는데 야드각 싸면 7각을 줍니다. 그렇게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었으니까 이번 기회는 여러분들이 아주 코앞에 다가온 우대 활동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17일까지 진행하니까 이틀밖에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활용하시되 배달 전화번호는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싸중은행을 쓰는 환산다. 예. 어전 싸중이 은행 어전 1년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중풍유증으로 손발이 마대고 그래서 얼마만 샀는지 모른다. 다른 청약을 많이 쓰고 친구도 아픈 친구 얼마 있겠습니까. 그래도 효과를 보지 못해서 그래도 싸주원약을 써보자 하고 소리. 그래 싸주원약을 썼는데 아직은 한 가지 혈압 조절이 잘 되고 그랬거나 또 머리가 흩어버린 게 맑아지고 정신하고 밤잠 자주 못한 게 밤잠 자고 예. 내기 없던 게 정신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헷갈아지고. 그,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예, 예.
2: 예. 그리고, 거기, 그런, 저, 언니, 명소방, 눈이 집에 있으나, 나가서 눈물 나서, 그날 손수건 가지고 계속 가지고 댕겼습니다.
0: 예.
2: 체질에 염증이 심했어요. 그 눈물은 다 가셔지고, 염증이 절반 넘어 있었습니다. 다른 약을 써도 예, 그냥 깔깔하고, 그러던 게,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좋아질 때 두 가지를 배달받았다 그랬다.
0: 어.
2: 일요일까지, 할 때 있는 것 같은데.
0: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이래서 이 싸지원액은 식전에 드시고 눈병치료 약품은 식후에 드시고 이렇게 예. 하게 되면 어지간한 노인성 질병은 무섭지 않습니다. 쉽게 지나갈 수 있고 특히 눈이 밝아져야 세상이 밝아지고 정신이 나고
2: 그렇죠.
0: 예 그렇죠. 얘기하고
2: 그만큼이니까.
0: 그렇죠. 예예. 예.
2: 예.
0: 그래서 이 제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이제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네, 나도 싸지원에 여러 달 써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우선 먼저 혈압과 혈지 조절이 잘 되고 소화가 소화 늘상 안 돼서 밥을 바로만 먹었는데 이 싸지원액 먹으면서부터는 소화 잘 돼서 밥을 잘 먹고 맥이 납니다.
0: 네, 그렇죠.
3: 그리고 소변이 영 잦았는데 그 소변 자수도 많이 드물어졌어요.
0: 아, 예.
3: 예, 그리고, 골가도 부스 골가로 고생하고 있던 게, 그 골가 동통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예.
3: 그리고 기관지, 난 그런 기관지 확장도 있고, 그래서 이거 먹었는데, 기관지 아주 계속 목이 가래 끼고, 그랬더니 기침하던 게 그 증상이 없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예, 그걸 헛개통에 썼죠.
3: 예, 예. 또 약은 있긴 있지만, 또, 이번, 좋은 활동에 참가하자고 됩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싸지원액은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 싸지대회가 열렸습니다. 충분하게 땅의 영양을 흡수해서 우리 좋은 과일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일단 견제해서 보면

0: 아시겠다면 여기에는 천연 오메가3가 포함됐으니까 우리가 늘 몇 가지 보조 제품 가운데서 오메가3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품 자체에는 천연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병원에 가서 반년 1년 견제한 다음에 가서 검사 받아보시라고 모든 핫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수치가 기본으로 줄어들거나 제거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들한테 교대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428가지 영양활성소 그리고 인삼녹용이 5~6배의 효과 은행잎이 20배의 효과 놀랄만한 효과입니다. 이런 것은 다른 데서 428가지 영양소는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임신부들한테 권하는 엽산이 또 포함됐고 밀양원소가 포함됐고 이런 영양보물권은 사지원액을 제외하고서는 다시 다른 데서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삼고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 당뇨병 환자들한테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게 혹시 과일이라니까 걱정하게 되었지만 해도 당뇨를 혈당을 조절해주는 능력이 내분비 물란을 조절해주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과분한 혈지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걸 조절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차 이 제품 자체는 호흡계통이 좋고 소화계통이 좋고 건뇌 익지 머리가 똑똑해집니다. 기억이 잘 되고 그 외에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한 대로 이야기하면 가족사에 그 암 가족사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제품 자체를 길게 견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런 가족사가 없다 할지라도 미리 나이가 들면서 뭐 때문에 지금 사회는 옛날에는 뭐 암이란 소리를 근본 모르고 살았는데 모르거나 적게 들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암이 걸렸다 이런 소리 듣게 돼 있는가 하면 주약에는 노령화 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노령화 시대와 뭐 때문에 관련이 있는가?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나이가 들게 되면 면역계통의 약화를 부르게 되어 있어서 암세포는 누구에게나 잠복되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유전인자가 돌변 원래는 꼭꼬지 유전인자가 이게 새로운 세포 생성되고 낡은 세포가 탈락되는 이게 정상으로 진행되는데 어느 순간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게 유전인자 돌변을 하면 빽 돌아서서 새로운 암세포를 키우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결해서 말한다면 기본으로서 면역계통의 약화가 여러 가지 질병을 부르는데 큰 한몫을 내주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면역계통을 개선해 주는데 인삼이 6배, 로갱이 5배, 인삼이 6배라는 것은 우리가 과량의 유리기를 제때 제거해 주면서 노쇠인자를 물리쳐주는 면역력을 올려주는 역할하는 게 인삼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2: 예, 이 사지원액이 정말 좋은 약입니다.
0: 더 말할 것도 없지, 좋은 제품이죠.
2: 예. 오래 먹고 쓴다, 지금. 혈압도 그리 용살이 됩니다,
0: 큰 해결이죠, 예.
2: 예, 물이 비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물이 어지럽고, 신경증도 나고, 아프고 이러던 증상이 이제는 많이 해결되고, 이 혈압도 이제는 증상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때는 라베아가 아이 먹어도 됩니다.
0: 큰 해결이죠.
2: 예, 예. 큰 해결 보고 있습니다.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너무 아파서 어떤 때는 답답하고 침침하고 예, 터져하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예, 밤에도 어떤 때는 예, 맨안에 예, 막 숨이 막히는 것처럼 이런 증상이 있었댔는데 지금 그런 증상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꽉 아이 올라오는 것 같았던 증상은.
0: 그렇죠. 예, 예.
2: 예, 그리고 소화가 잘 된다. 저는 예, 위축성 위염이 있어가지고, 예, 밥 먹기 싫어하고, 예, 밥을 많이 먹고, 예, 조금만 먹어도, 예, 배도 부르가면서 소화해야 되고 이랬댔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먹은 게, 예, 소화가 용잘 된다.
0: 이 제품 자체 부중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부중이란 게 중철을 도와주는. 그는 충천한 건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2: 예,
0: 그렇습니다.
2: 그런지 예. 예, 소화가 잘 돼가지고 예, 이거는 밥도 잘 먹고 아이가 되나 예, 맥이 나고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눈이 썼을 때다.
0: 그렇죠. 예. 예, 눈이 예. 밝아집니다. 이걸 드시게 되면.
2: 예, 원래 예. 백내장이 있어서 예, 병원에 있어서 지병원에서 검사

0: 말하지, 저기 수술하라 때다. 네. 그런 건 늙었지, 수술하기실에서 안에서 이거 지금 단기적으로 먹고 있는데, 예, 영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시력이 올라간다는 뜻인데, 기본으로 이 제품 예. 자체를 길게 견지하면 수술을 피하고도 아주 건강한 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0: 예. 예. 이렇게 사지원에게 천연적인 약이 되나가서 그런지 영 좋습니다. 그래, 내까드나, 이 할도이 돌 때 40각 쌀려고 합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0각 싸면 50각 줍니다. 기회입니다.
0: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1: 잘 이용하시기
0: 배달
1: 바랍니다.
0: 배달 받으려고 합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예. 502-7766번 이용하세요. 예.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많은 분들이 말씀한 가운데 나왔지만 해도 후르버수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엽산이 포함되어 있고 미량원소가 22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18가지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고 야드까지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창고가 바로 사지원에게 속합니다. 영양창고를 하는 데는 그게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해도 모세근이 많으니까 땅속에 있는 충분한 영양을 빨아들이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모래톱에서 자란 가시나무 열매인데 이 제품 자체는 그 영양가루 넣고만 하게 되면 428가지 영양활성소는 단대선 찾을 수 없는 영양활성소가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문의합시다.
1: 말씀하세요.
3: 예, 그거 무엇입니까? 그, 오이씨 가루 있잖습니까? 그거 몇 개 가져가는데?
1: 예.
3: 그거 어디 있었습니까?
1: 아, 그거는 아침과 점심 어간이 그저 공복에 이렇게 불어서 두 숟갈만 나서 따뜻한 물에 불어서 흘 마이세요. 이게 네. 그리고 오후에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한 번 드시고 이 제품 자체는 셀레늄이 포함됐기 때문에 미량원소 셀레늄이 포함돼서 모든 대사를 신경조직을 활성화해서는 되는 특산제품 북경 동인당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니까 거저 이게 공짜로 주는 제품이니까 뭐 그 수수한 거 하지만 해도 이렇게 좋은 제품이 드뭅니다. 좋습니다.
3: 네, 그래가 하루 두 번입니까?
1: 하루 두 번. 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드세요. 예.
3: 그 중간에 그것도 먹으면 되겠습니다.
1: 중간에 그, 풀어 드세요. 따뜻하면 너무 따가운 물에 풀지 말고, 따뜻한 물에 풀어서 흘 마이면 됩니다.
3: 예.
1: 예.
3: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눈병 치료약품 명세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인식하고 계시는데 이 제품이 특수성이라 하게 되면 하나의 특수성은 눈에 충족한 그 영양 공급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중의학설에서는 뭐 드세요 얼쓰 하는 말이 있으면 눈은 피가 잘 들어가야만이 대사가 제대로 되는데 여기 당귀란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상처유혈을 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많은 성분들이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황연이라든지 황금이라든지 석고라든지 천화분이라든지 국화라든지 그러면서 간과 그 담낭에 좋으면서 눈을 좋게 해주는 위에 이 제품 자체의 다른 제품하고 특수성이라면 또 두 번째 특수성은 상처열을 쳐주면서 눈을 치료해주는 제품은 드문데 이 제품 자체가 상처열을 쳐주고 간단습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눈을 밝게 해주는 제품이니까 써보시게 되면 확실한 효과성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4: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자고 일어나면은요 또 비슷하게 흘러가는 하루. 어제와 똑같은 일과를 반복할 테지만은요 그래도 어느 날은요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최악의 하루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은요 오래도록 소중히 기억하고 싶은 최고의 하루로 남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세부사항입니다. 별 다를 것 없이 보여도 또 자세히 들

보면은요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 그 일상을 정성껏 엮어가며 살아가는 우리는요 어쩌면은 인생이라는 영화의 성실한 감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가 아나요? 힘내서 계속 하다 보게 되면은요 유명 감독 부럽지 않은 디테일 장인이 될지도. 안녕하십니까. 프로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음식과 운동입니다. 봄은 겨울철보다 신체 활동량이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이 충분한 영양소가 섭취되지 않게 되면은요, 만성피로, 춘곤증 등 봄철 증후군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특히 봄에는요, 미세먼지, 일교차, 각종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면역력 영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잘 챙겨 먹으면은 컨디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요, 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 첫 번째로 요구르트입니다. 살아있는 배양균이 가득한 요구르트는요, 장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200g 정도 먹으면 유산균 제제를 충분히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답니다. 한 연구에서는요, 80일 동안 직장인들에게 유산균 보충제를 먹인 결과 아파서 결근하는 일수가 33%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하루에 180g 정도 적당하고 무가당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오트밀과 보리입니다. 항균성과 항산화 작용이 있는 섬유질 효소인 베타글루칸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동물에게 이 효소를 먹이면은 인플루엔자, 헤르페스, 탄저병 등에 덜 걸릴 정도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경우 면역력을 높이고 또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해주며 항생제의 효과도 배로 되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하루 한 끼 통곡물 식사를 하면 면역력이 쑥쑥 올라간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 마늘입니다. 이 질환의 감염을 막아주고 또 세균에 강한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 마늘인데요. 한 연구에서는요, 12주 동안 마늘 추출물을 투여받은 사람들은요, 감기에 걸리는 확률이 3분의 2까지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마늘 6쪽을 먹는 사람들의 경우 대장암은요 30%, 위장암은 50%까지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으니까요. 네, 그만큼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 할 수가 있죠. 마늘을 하루에 생마늘 2쪽을 먹거나 일주일에 서너 번 요리에 으깨어 놓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해산물입니다. 굴, 가재, 게 등의 갑각류에 많은 셀레늄은요, 백혈구가 감기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단백질을 생산하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연어, 고등어, 청어 등에는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요, 염증을 치료하고 또 호흡을 좋게 해서 이 감기나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피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데요. 생선이나 해산물은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가 적정한 양이라고 합니다. 네, 다섯 번째로 소고기입니다.

네, 소고기는 면역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고기의 풍부한 아연은요, 면역력을 키우는 중요한 미네랄의 하나이며, 아연은 조그만 부족을 해도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백혈구의 생성에 중요하며 병균 바이러스 침입에 맞서는 면역력을 강화해준다고 해요. 기름 없는 살코기 100g에는요, 하루 권장 아연량의 30%가 들어있으며 그 정도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버섯입니다. 버섯은요, 백혈구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보다 공격적인 활동하도록 작용을 한다고 해요. 따라서 감기에 감염이 됐을 때 먹으면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버섯은 자주 조금씩 먹으면 좋고 하루에 15g에서 30g 정도 요리에 넣어서 먹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진대사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는요, 유산소 스트레칭과 무산소 운동이 있습니다. 걷기, 산책, 조깅, 수영,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 위주로 일주일에 3회 4회로 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요. 그로 인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은 약간 숨이 차고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은 1회에 1시간가량에 좋다고 하나요. 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목, 어깨, 허리, 다리, 무릎, 발목 등을 스트레칭을 해주면 틈틈이 가벼운 무산소 운동을 병행을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음은요, 이 자취방 인테리어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옷걸이입니다. 네, 옷걸이는 공간이 넉넉하면은요, 옷장을 둘 수는 있겠지만은요, 자취방은 대부분 그렇지 않을 뿐더러 가능하면은요, 작은 가구로 대체해 주는 것이 좋지요. 그렇죠. 공간이 넉넉하다면은, 그렇죠. 그냥 더 비좁죠. 뭐, 자취방. 옷장을 대체하는 옷걸이는 옷장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서 골라 자취방 정리에 가장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손꼽힙니다. 가로 폭도, 세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도 있으니까 빈 공간에 딱 맞는 옷걸이를 구입하면은 공간도 넓게 비용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2층 침대입니다. 요즘은요, 아이를 위한 침대부터 어른을 위한 침대까지 다양한데요. 2층은 침실로, 1층은 나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특별한 공간의 분위기를 낼 수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 자취방 공간은요, 좁아서 매트리스가 추천되기도 하는데요. 매일 침대를 포기할 수 없다면요, 2층 침대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1층의 공간을 활용해서 책상이나 1인 소파를 넣어 아늑한 공간을 연출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수납받습니다. 한눈에 모든 공간이 보이는 원룸이나 작은 자취방은요, 그만큼 깔끔한 정리정돈이 필수입니다. 계절이 지난 옷과 안 쓰는 물건은요, 수납박스를 이용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관하면 공간 활용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예쁜 박스를 사용을 해서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공간을 활용 수납장입니다. 가구에 지워 남아있는 좁은 공간도 알뜰하게 사용하는 건 자취방의 가성비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죠. 네, 가능한 얇은 수납장을 사용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도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예쁜 수납장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가격까지 합리적인 제품이 많아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접이식 테이블입니다. 접이식 테이블은요, 책상의 용도로 식탁의 용도로도 또 사용이 가능하죠. 책상의 용도, 식탁의 용도로. 네, 이 노트북을 올려놓고 또 사용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차를 마시는 티 테이블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또 접이식으로 구매를 하면은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요,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동이 자유자재입니다. 네, 이 접이식 테이블로 편리함을 시간에 맞게, 상황에 맞게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앙사회부 연안부안처 등에서 일을 했던 여혁명가 주혜년입니다.

주현유는 1911년 3월 하북성과 하남성의 접경지인 신양경내 담가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네의 가문은 많은 경작지만 넓은 대나무 숲을 부유한 비교적 유복한 집안이었으나 불행히도 몇 년 뒤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입는 것, 먹는 것, 모든 것을 아껴가며 그네를 학교에 보내지만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집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1926년 북벌군이 하남 신양까지 진격해왔습니다. 북부를 지배하던 국민정부는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담가하에 무료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주혜녀는 다시 공부를 할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 당원들과 접촉을 하며 많은 혁명 사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중국 공산당의 청년단에 가입을 하여 학생 신분으로 당의 비밀 연락 업무를 맡으며 북부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은 그쯤하여 어린 시절 부모가 정해준 지주 집안과의 정략 결혼이 큰애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혜년이 밖에서 벽보를 붙이고 집회를 조직하며 강단에 서서 연설까지 하자 시댁이 될 집안에서는 아직 시집도 안 온 며느리가 밖으로 나도는 것은 심히 채통에 어긋나는 거라며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앞당기로 했고 심지어 그녀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계획을 했으나 당과 청년단의 도움으로 파혼에 성공을 하며 그녀는 원치 않은 굴레에서 벗어나 혁명에 전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27년 6월 19일 신양에서 반란이 일어나 당 조직이 파괴되자 주현이는 가까운 산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산속까지 추격해온 적들을 피하여 기차에 몸을 던진 그녀는 우여곡절 끝에 무한히 도착을 하여 당 조직과 재배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황이 안정이 되고 신양으로 돌아가 한 차례 혁명 활동을 준비하던 중에 조직에서는 그녀의 나이가 너무 어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참가하지 말라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강력히 자기 주장을 고집해왔고 결국 현의 위원회의 기

당시 주혜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머리카락을 숨겨 남장을 한 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경험은 부족하였지만 기지는 매우 뛰어났습니다. 큰 물건은 허리에 두르고 중요 문서나 편지는 신발 속이나 양말 사이에 숨겨 적들의 삼엄한 수색을 번번이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1928년 혁명활동 실패로 체포되기도 하였으나 지하당 조직의 도움으로 보석방되었습니다.

1929년 상해 본부를 둔 중앙교통국의 여성교통원이 필요하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주혜년이 선발이 됐습니다. 이 조직은 중앙정치국 소속으로 주울래 직접 지휘를 받는 절대보안 조직이었습니다. 상해에서 단신 여성의 집을 구하는 것은 의심을 사기 쉬웠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그녀에게 동료 교통원인 류 씨와 가짜 부부 행세를 하며 거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처녀였던 그녀는 처음에는 아주 난처하였으나 당원이라면 당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얼마 후 주혜녀는 더욱 위험하고 엄중한 업무를 처리하는 중앙특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기를 보관하고 전사들에게 탄약을 운반하며 행동명령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당시를 회상을 하며 임무를 수행할 때는 꼬리가 붙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차를 타고 공군을 몇 바퀴 돈 뒤에 다시 인력거를 타고 골목을 누벼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1929년 배신자 백금 처단 사건 당시 당의 지휘 아래 특과 대원들이 그를 저격했을 때 무기를 공급한 리가 바로 그녀였습니다. 또한 1931년 변절자의 배선으로 상해 지하 당조직이 파괴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녀는 기민하게 움직이며 지도부의 탈출과 조직 재정비를 도와나섰습니다. 그 뒤 주혜녀는 연안에서 진일보 사상면에서의 진보를 거쳐 중앙사무청 등 요직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 시절 그녀의 지하활동과 혁명을 위한 묵묵한 공헌은 오늘날에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새 중국 성립 이후 그녀는 중앙편협국에서 간부 과장, 사무실 부주임 등을 역임을 하며 국가

전설에 이바지했습니다. 주혜녀는 1997년 6월 7일 북경에서 향년 86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요요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너 혁명가 주혜년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성

0: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장수시대 방송 이어집니다.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56-1111번, 256-1112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5대 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10곽 사시면 9곽 드리고 20곽 사시면 25곽을 드립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두골대는 7곽 사시면 5곽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 중관천 1층 오기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노인성 100가지 질병을 치료해서는 100년 장수 제품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골격 기본 동통을 해결해서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투골테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대활동이 오늘부터 진행되는 특선 우대활동이 있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퍼센트를 많이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20각 사면 25각을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게 되면 한 각의 가격이 1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10각에 9각을 받게 되면 한 각의 평균 가격이 200원 잡아받게 되지 않는데요. 아무튼 백자방 구복액은 일단 선택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노련의 여러 가지

0: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들던 문제가 기본으로서 빠른 속도로 해결받더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한 가게 490원인데요. 7가게 5가게를 드립니다. 먼저 분에 비해서 모두 우대 정책이 더 우수하게 되었는데요. 이 정도면 한 가게 드시고 바르는 약이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한 가게 28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15가게를 싸면 20가게를 드립니다. 이 정도게 되면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 먼저 분에 비해서 우대 활동의 비례가 썩 높게 되어 있으니까 충분하게 이번 우대 활동을 잘 향수하시기 바랍니다. 배달 전화번호는 501-7755번 501-7755번을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이번 우대 정책을 충분하게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에 하나하나 이야기한다면 이 제품 자체는 100년 장수 제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드셔보신 다음에는 와 이렇게 편할 수밖에 없더라. 보편적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요. 간과 콩팥을 도와줍니다.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많은 약을 쓰게 되면 간에 부담이 가는 이런 경향이 많거나 어떤 제품 자체는 콩팥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오히려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나이 들면서 신체가 많이 허약하게 되어 있고 바로 나이가 곧 병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로 인해서 정신이 나지 않고 흐리터분하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건망증이 많고 기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주방에 갔다 빙장에 갔다 여기 뭐 찾으러 갔다가 오실에 갔다도 그래서 돌아올 때가 많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불면증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눈이 아물거리고 귀가 슬들리고 머리가 쉽게 빠지거나 머리나 수염이 쉽게 휘어지고 기혈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간, 콩팥이 허약과 더불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는 제품 자체가 백자방 구복에게 속합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네, 나도 백자방 어떤 여러 달 썼습니다. 병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약 써도 효과 없던데 백자방 정말 100가지 병 치료하는 약이라 그런지 효과 잘 납니다. 밥 맛이 없어 밥을 잘 못 먹어 항상 맥이 없을 텐데 이 백자방 먹으니까 밥 맛이 돌아와서 밥 잘 먹고 맥이 납니다.
0: 아 그럼요. 예.
2: 예 그리고 그런 기억력도 없고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이래서 영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자방 먹음이부터 혈압 조절도 영 잘나고 그리고 어지럼증 나던 것도 이렇고 밤에 자지 못했습니다.
0: 예.
2: 이건 기억력이 없던 게 기억력도 돌아오고.
0: 그렇죠.
2: 그래서 예, 이번 활동이 좋을 때 싸우게 됩니다.
0: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데 혈압이 조절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여기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단산 같은 게 들어갔으니까 자연적으로서 혈압이 조절받을 수밖에 그리고 여기 소화공동을 도와주는 건비이귀 이런 성분도 들어갔고 하니까 종합으로 좋아지는 게 바로 백자방 구복에게 속합니다. 예,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수고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예, 관절이 많이 아이도 탐 말입니다. 예.
0: 예.
3: 거기 그 관절 증식도 있고, 여태반 투척도 있고, 그리고 이 근간염에 그 이렇게 무릎 피에 많이 아파가지고, 예, 붓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뻣뻣하고, 예, 그래서 병원에가 진이랑 많이 맞았는데, 잘 낫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0: 그렇죠.
3: 그래서 네 이거 방송 듣고 서리 투골테를 썼습니다. 한동안 썼는데
0: 예.
3: 지금 이 그 비순것도 내리고 뻣뻣하던 게 많이 났었어요. 걸린 게 많이 편해졌단 말입니다. 예.
0: 아, 예, 예.
3: 예. 예. 그래 이번에 하도 좋으니까 내 배달 받아 왔는데요. 한 가지 물어보자 그래.
0: 예.
3: 예. 우리 조카가 예 그 이렇게 손도 떨고 다리도 떨고 예 머리도 제 머리도 떨고 이래서 그 음식부터 짚는 것도 손에 지내 말아야 들어가서 그 소리 이제 발에 짚어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걸는 것도 예 몸이 앞으로 싹 쓰게 가지고 소리는 아그름 저그름에 소리 막 쓰러진단 말입니다.
0: 네.
3: 그리고 뒷걸음 마침 물 안고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막 상하기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0: 그렇겠지. 나이 얼마나 됐습니까? 예.
3: 이제 60 60대 초반입니다.
0: 예.
3: 그래 병원에 가서 진단하니까 예 파킨슨 병이라더라.
0: 파킨슨 질병입니다. 예예.
3: 예. 예, 예. 그래서 약을 주면서 이거 먹으면 되는데 치료는 안 된다더라.

0: 합니다. 예.
1: 예. 어려운 질병입니다.
0: 예. 예. 그런데 이게 밥은 제대로 먹고 화장실 출입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예. 이제 60인데.
0: 예, 그래도, 그래서, 예, 아무리 생각해도, 그, 뭐니까, 방구약은 보통 우리 조카도 잘 안 있는데, 예, 바쁘니까, 예, 이게 백자바이 좋다니까 써보겠다더라 말입니다.
1: 네.
0: 그, 어떻습니까? 이야기.
1: 백자바이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이 예. 제품 자체 어른한테는 너무 잘 맞으니까, 이 제품 예. 100년 장수 제품이고, 간과 건파질 도와주는 차원에서, 신경계통과 혈관, 혈압, 그리고 모든 조절을 소화계통 포함해서, 그리고 호흡계통 포함해서, 비뇨계통, 건파질 포함해서, 상초, 중초, 하초로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제품을 써야 됩니다. 밖에서 네. 질병이라면 그게 어려운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점차점차 네. 점차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기본으로 간과 건파체도 손대는 차원에서 예, 호흡계통도 도와주고 심장도 도와주고 모든 기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이게 환기란 성분 자체가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단삼이란 성분 자체는 어혈을 풀어주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제하소화란 성분 자체가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그런 사람들은 풀어 넘어만 찌면 그래서 골절이 오면 끝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근육과 골격이 골격과 네. 근육이 든든한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가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카분이 백자방구복하고 지금부터 아무런 생각 말고 열심히 이것을 견제해서 복용하는 게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니까 기억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작전에 네, 딱 드시니까 이 제품 네. 빨리 시작하라 하세요. 예.
0: 네. 그러니까 그 배달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1: 배달이 가능합니다. 배달 전화번호 501-7755번 연락하세요.
0: 501-7755번.
1: 예. 그분이 이거 꼭 쓰세요. 예, 예.
0: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두부 팬심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연락이 잘 안 되는가 봐요.
3: 우리 꽃이네 예, 아프고 저리고 해서 예 그렇게 영심 들었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예 뭐니까 침도 맞고 안마도 받고 여러 가지 약도도 이제 호전이 없다가 매발은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두얼펜을 먹고 바로 한 게 야여 효과 좋습니다. 지금.
1: 그렇죠.
3: 예. 예. 저리고 통진하던 게 없어지고 하니까 예, 걸기도 영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예 다리 아픈 줄지 모른다. 지금.
1: 그렇죠.
3: 와 정말 예. 이때까지 수탄 관절약 먹어도 위를 상해서 먹다가도 버리고 했는데 이 두얼펜은 위를 손상하지 않고 위를 오히려 도와주고 하니까 먹어보니까 관절 통증이 최고양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1: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그런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어야 지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효과성은 임상실험을 반복적으로 해서 아주 관절 통통을 해결해주는 기본 몇 가지 고리를 딱 틀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 기본 고리를 틀어진 흑개미라든지 복방개미 활락캡슐로 되어 있으니까 관절통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 발명 특허를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확실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예, 실험 놓고 쓸 수 있습니다.
3: 예, 먹어본 사람이가 알지 예, 모른단 말입니다.
1: 아, 예, 맞습니다.
3: 예, 배달받아 계속 꾸준히 먹으라면 예, 하나모니아 거는 이 백자방 구약 우리 남편은 어때 여지가 소변도 자꾸 소화도 안 된다지 자꾸 어지럼증이 난다지 이런 대신 백자방 구약을 먹으면 되겠는지 무리합니다.
1: 그런 데 쓰는 약입니다. 소변도 불편하고 어림증이 나고 모든 그 생활 그 절주가 많이 힘들어지는 이런 분들한테는 백자방 구복액이 간과 건파체 도와주면서 상초, 중초, 하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든지 좋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지 어느 기관에 이걸 써서 어느 기관에 상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그런 데 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는 게 기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럼 예, 배달받아 쓰겠답니다. 예.
1: 이번에 우대활동도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전화하세요.
3: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백자반 신호 환자입니다.
1: 예.
4: 어제 오랫동안 썼습니다.
1: 예.
4: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되고 어림증 나고 입이 쓰겁고 예,

0: 밤잠 자지 못하고 혈압도 그리 받아야 되고 거기다가 또 소변까지 자서 정말 어떨 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선생님 강의 듣고 우리 이 약 그랬는데 먹기도 원래 간편하니까
1: 예.
0: 저녁에 먹고 그저 잘 반 시간 시간 두고 서리 약을 먹으면 오늘까지 잠든 것도 모르고
1: 그렇죠.
0: 그랬거나 얼마 좋습니까. 그래 밥을 잘 먹었거나 아이 근이 불어나고 영 갈것이 같은 게 지내 와늘이 어떤 다섯 건 불어나서
1: 그럼 됩니다. 예, 예.
0: 활동하지. 그리고 그게 두골 패는 경주 아이 아픈데 없습니다. 친구는 얼마 했겠습니까. 그 아픈 친구
1: 관절마다 너무 아파서 예예
0: 예. 그런 것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먹으면 또 아이
1: 위를 상하고
0: 예 지내 고통스럽지 해서 그러던 게 사이 선생님 강의 듣고 두골패는 이래 먹고 마사지하고 그런 게 정말 난생 어디 알던 다리 갔습니까 그래서 온 사색이 다 켜와서 그렇게 아프던 게 아, 펀펀한 사람 같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예. 몸이 헷가바지고, 예, 그렇게 예. 무겁던 다리라며. 헷가바지고 할까.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할까.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오늘도 얘 두 가지를 배달받아서 좀 장기적으로 쓸까 하네, 그럼.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백자방 구박에 하고 두글 때는 기본으로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확실한 효과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장수의 제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제 지금 백서방 구복에서 쓰고 있습니다. 야,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먹으니까
1: 예. 아, 그렇죠.
3: 다른 약을 예, 두세 번 먹은 것만 효과 더 좋습니다.
1: 그렇습니다. 백근을 농축해서 한 그릇 만들었으니까 약 힘이 세죠. 예.
3: 예, 그리고 저녁에 먹고 나면 잠이 그렇게 잘 아야던 게 잠이 서러러 오는 게 아,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이 납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이게 예, 사람이 가만히 보면 예, 70이 조금 넘기만 하면 예, 여러 가지 질병이 다 온다.
1: 나이가 병을 부릅니다. 예.
3: 예, 오당육 보면서 어디나 뭐 승한데 있는 가짜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 고루고루 가면서 예, 혈압조절이 아이 되던 것도 혈압조절이 잘 되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1: 심지어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조절도 잘 된다고 말씀한 분들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예.
3: 그리고 또 예, 나는 워낙 콩팥이 좀 부실합니다. 소변 차수가 예, 좀 잦던데 그것도 어떤 날에는 한 번만 일어나고 예, 어떤 때는 두 번 일어나고 영 좋습니다.
1: 예.
3: 그리고 이거에 또 위도 도와준다.
1: 그렇죠.
3: 밥이 영 맛있습니다. 예. 정말 이게 백세 장수약이 옳긴 옳습니다.
1: 금비위의 효과를 보는 제품이 들어갔고 상초중차 합산 골고루 도와줍니다. 이런 제품이 예. 좋습니다.
3: 예, 정말 이거에 잘 선택했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할도이 좋을 때 좀 더 싸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를 실은 놓고 쓰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노년에 여러 가지 약을 너무 많이 쓰지 않아도 여러 가지 약을 쓰는 그런 효과 백근을 농축해서 한 그릇을 만들었으니까 약 힘이 세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천연약재에 속하게 되어 있고 약재가 비교적 그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제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저는 두골패를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4: 어째 이거 복용하는가 하면 나는 중수성 관절이 되고 나 허리 세게 아픈다. 넘어진 게 또 허리 어찌도 아픈지. 저 그런 허리와 다리 지내 아파서
1: 예.
4: 뭔가 뭐 사진도 가서 저 병원에 갔지 이게 수술이 하랍니다.
1: 아 노래는 넘어지면 큰일입니다. 그 회복하는 예. 게 예.
4: 그래서 나는 야 이게 그런 수술하지 말고 소리 그래서 어떻게 하나 약을로 좀 이거 진도 내 당분 맞았습니다. 이 예. 다리 아파서
1: 예.
4: 그래 내 선생님이 이 그런 두월태를 예. 그거는 쓴지 여러 달 된다.
1: 아 예.
4: 예, 통증이 덜해서 예, 밤잠 잘 잔다.
1: 아 그렇죠.
4: 다리 아파서 이내 자지 못했단 말입니다.
1: 예.
4: 걸른 것도 예, 올라가다 두고서 중계에서 조금 가다 드시고 그래서 이랬단 말입니다.
1: 예.
4: 예, 그런데 이 두골대를 복용한다면 확실히 통증이 덜하고 잠 잘 자고 영 좋습니다.
1: 예.
4: 예, 다리 아픈 게 많이 낫단 말입니다.
1: 그렇죠. 낫지 않을 예. 이유가 없습니다. 예, 예.
4: 예. 그래서 나는 이 뭔가면 두골 뒤를 이렇게 속이 뭔가면 나와같이 뼈 아픈 사람들께 최고라고 봅니다.
1: 어, 그렇죠.
4: 예.
1: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데는 그만한 임상 경험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실어놓고 보게 하면 낫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4: 그래서 나는 이 두월태를 이번에 우대할 때 있을 때 좀 더 많이 사서 그랍니다.
1: 그렇게 하세요.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4: 예. 501-775번에.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많은 분들이 투골테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노인기에 들어서서 골격통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해서 장수의 지장을 받는 것은 기본 그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드리고는 투골테라는 것은 골격의 빠른 속도로 투과하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약간의 큰 글씨로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미를 위주로 한 몇 가지 중요한 성분으로 조성된 활락이라는 것은 경락을 수통시킨단 말이겠습니다. 전황이라는 것은 그 캡슐로 되어 있으니까 드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 제품 자체는 특수성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해서는 외용약하고 구방약이 결합됐습니다. 이런 제품 자체가 기본 아주 드문데요. 그리고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이런 우수한 제품들 특허를 받은 그게 제일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서 풍한습으로 오는 여러 가지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이 제품을 쓰셔서 골격통이 해결받지 못하고 오히려 옛날에 비해서 뭐 별로 나은 거 모르겠다 하게 되면 과감하게 제기해야 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확실한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골격통은 뭘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복용해서 서약을 설사를 하던 사람이 뭐 설사약 그 복용하니까 금방 설사가 먹는 이런 것과는 다른 거라고 여러분들이 내라고 계실 겁니다. 이 관절통은 수십 년 동안 내가 이 관절을 써오면서 우리 관절마디는 제가 말씀드렸죠. 360개 마디라고 그런데 많이 움직이는 관절하고 좀 움직이는 관절하고 움직이지 않는 관절이 이렇게 있는데 많이 움직이는 관절 가운데서는 무릎 관절이 많이 움직입니다. 경추를 많이 움직입니다. 어깨를 많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절이 많이 동통이 따르게 되어 있고 손목, 발목, 발목 이런 걸 포함해서 많이 움직이는 관절이 모두 86개 관절마디에 속하는데 이게 먼저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동 관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움직이는 관절이 있는데 그거는 척추 이게 좀 외동 관절, 좀 움직이는 관절에 속하게 돼 있고 근데 이 척추는 무슨 문제가 있게 돼 있는가 하면 인류가 파행으로부터 립행하게 돼 있으니까 그 경추 7마디, 여추, 흉추 12개 마디 그런 다음에 여초 다섯 개 마디, 이 마디마디가 원래는 이렇게 눌려오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서니까 자연적으로 물려, 그게 눌려오게 되면서 그 여추관이라는 게 신경관입니다. 우리 척추가 통하는 그 척추에게 통하는 그 관이 있는데 그게 협착이 오면서 동통으로 힘들 수 있어서 걷기 힘들어지고 뭐 경추에 문제 생기면 어깨, 팔, 손까지 저리고 여초에 여추관 협착

0: 예, 마구리 뼈입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이 너무 통쇠나서 힘들어서 그렇게 또 더불어서 관절만 아픈 것이 아니라 관절 뒤에 무럭이 생기거나 부종이 생기거나 이런 종합적으로 문제를 분석해보게 되면 제 관간의 관간은 건파질 든든하게 하고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고야 근육이 서고 골격이 좋아지고 이래서 움직이기 편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흑개미 성분 자체의 제일 기본 역할로 놓고 말하게 되면 부선종양해제입니다. 콤파치 양을 돋아주면서 그러니까 콤파치 모든 공능은 신주골, 신주수 그리고 콤파치 귀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변이 잘 통해야 됩니다. 콤파치 좋아야 골격이 든든해지는데 예, 부선종양해제는 콤파치 양을 돋아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 침간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게 흑개미의 역할입니다. 간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간주근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간은 근육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서지 않고 골격만 좋아서는 절대적으로 설 수 없고 움직이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빨이 없으면 입검이라 하는 말이 그게 바로 근육과 골격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내려오는 전통적인 이런 비유법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우리가 만약 관절은 크게 누워있으면 슬썩기 때문에 관절은 다른 문제가 없다. 그런데 당신이 두 주일만 딱 누워 계시고 다른 사람의 밥을 떠여주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모든 거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당신을 그런 다음에 다시 허망 내려 침대에서 내리 세워놓게 되면 당신이 서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근육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절 통통은 꼭 근육이 받쳐주는 전제하에서 맥의 관절마디가 충분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특히 우리 관절통을 해결함에 있어서 이 흑개미란 성분 자체는 특수한 성분인 것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요. 100근이 사람이 50kg이 사람이 100근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3,500톤을 움직인다는 건 3,500대의 자동차로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개미 다리는 맥의 다리마다 무슨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몇천 개의 발동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흑개미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포함된 침펑통이라든지 침주라든지 방귀라든지 부종을 내려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지통 역할을 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관절통을 해결하면서 경락을 수통시켜주면서 소변이 잘 통하게 하게 되어 있는 우수한 제품 조합이 바로 투골태입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혼자서 하기 힘든 일도 친구들과 함께라면 잘해낼 수 있죠. 친구들의 손을 잡으면 용기도 생기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은 친구들과의 모험을 통해 큰 성장을 하는 꽃토끼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0: 맞아요. 오늘 주인공은 예쁜 꽃토끼예요. 먹이를 찾아 나선 꽃토끼가 우여곡절을 겪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꽃토끼와 친구들의 모험이에요.
1: 네, 이야기는 혼자서 해내기 어려웠던 일을 친구들과 함께하며 서로 돕는 마음의 소중함을

0: 알려줄 거예요. 함께 들으며 친구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1: 그럼 이제 꽃토끼와 친구들의 짜릿한 모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꽃토끼와 친구들의 모험. 봄이 되어 산골짜기에는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났어요. 맛있는 산딸기와 오리 등 다양한 과일들이 가지에 주렁주렁 달리고 신선한 산나물들도 쑥쑥 자라기 시작했어요. 꽃토끼는 엄마를 위해 맛있는 먹이를 먹으러 홀로 산으로 나왔어요. 그 뒤에는 느리지만 꼭 따라오는 거북이 친구와 뾰족뾰족 가시가 특징인 고슴도치 친구가 함께 따라왔어요.
0: 꽃토끼는 앞으로 걸어가다가 작은 언덕에 다다랐어요. 언덕 비탈의 나무에는 노랗게 익은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었고 바람에 날리는 달콤한 향기가 정말 좋았어요. 꽃토끼는 너무 기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나무 아래에 있는 큰 돌 우로 올라가 과일을 따려고 했어요.
1: 그런데 꽃토끼는 그 돌이 산 위에서 굴려내려 나무 뿌리에 걸려있는 줄을 전혀 몰랐어요. 꽃토끼가 돌에 올라서자 돌이 살짝 흔들리더니 그대로 언덕 아래로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꽃토끼도 그 돌 위에 탄 채로 함께 굴러가고 말았어요.
0: 큰 돌은 계속해서 굴러가고 꽃토끼는 물레방아 돌리듯 발을 힘껏 굴렸지만 어떻게 해도 멈출 수 없었어요. 뒤따르던 거북이와 고슴도치는 깜짝 놀라 힘을 다해 쫓았지만 굴러가는 돌의 빠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1: 그렇게 굴러간 큰 돌은 산 중턱의 다른 바위에 툭 부딪혔어요. 그 강한 충격으로 꽃토끼는 하늘로 날아올라갔다가 깊은 계곡 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거북이와 고슴도치는 깜짝 놀라 큰 소리를 지르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마음을 졸이며 꽃토끼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0: 운 좋게도 꽃토끼는 떨어지는 동안 절벽을 스치며 커다란 나무의 가지를 꽉 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꽃토끼는 나무를 타는 방법을 전혀 몰랐고 가지를 꽉 움켜쥐고 매달린 채 힘껏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2: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가 제발 도와주세요!
0: 거북이와 고슴도치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둘 다 키가 작고 나무를 오를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꽃토끼의 발은 점점 아파나고 힘도 다 빠져가고 매달린 나무가지도 점점 휘어져가 이제 곧 끊어질 것만 같았어요.
1: 그때였어요. 나무 꼭대기에서 갑자기 굵고 튼튼한 발이 뻗어나왔어요. 바로 숲에서 살던 큰 곰이었어요. 곰은 다급하게 아래를 내려보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2: 꽃토끼야! 어서 내 발을 잡아! 어서! 늦으면 위험해!
0: 꽃토끼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서둘러 곰의 굵은 발을 꽉 잡았어요. 곰은 부드럽게 꽃토끼를 들어올려 안전하게 나무 아래로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지친 꽃토끼를 돌보며 말했어요. 꽃토끼야, 이제 괜찮아? 우리 같이 먹이를 모을까?
1: 꽃토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고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2: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더라면 나는 정말 위험했어.
1: 이렇게 꽃토끼는 거북이, 고슴도치, 그리고 새로운 친구인 곰과 손을 잡고 다시 먹이를 모으러 길을 나섰어요.
0: 내 친구는 손잡고 계속 걸어가다 보니 어느덧 한 아름다운 숲에 다다랐어요. 높은 산이 펼쳐지고 계곡에는 맑은 산물이 흘러가고 들판에는 온갖 색상의 꽃들이 피어있었어요. 나비들이 바삐 날아다니고 햇살이 잘 드는 언덕에는 무성한 나무들이 자라있어 숲속이 시원하고 편안했어요.

0: 나뭇가지에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상의 마시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었고 언덕 뒤에는 산나물들이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계곡의 습지에는 또 싱싱한 소초들이 가득하고 바위 옆에는 큰 버섯이랑 다양한 열매들이 있었어요. 정말 먹을 것이 풍성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1: 모두들 기뻐하며 각자 먹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꽃토끼는 혼자서 해낼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계곡 습지에 자란 수초를 캐고 싶었지만 습지가 미끄러워 들어가기 겁났어요. 그때 거북이가 등을 내밀어 꽃토끼를 태워주었어요.
0: 또 나무 위에 과일을 따고 싶었지만 나무가 너무 높아 손이 닿지 않았어요. 그때 곰이 꽃토끼를 들어 올려주어 과일을 따게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땅속에 물을 뽑고 싶었지만 힘이 부쳤을 때는 고슴도치가 재빨리 땅을 파줘서 물을 쉽게 뽑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의 장점을 살려 서로 도우니 모두가 정말 기뻤어요.
1: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꽃토끼가 가져온 대나무 바구니는 금세 맛있는 열매로 가득 찼어요. 꽃토끼는 바구니를 들고 마음속으로 너무나 기뻤어요.
2: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큰 보석도 구했으니 정말 기뻐하시겠지?
1: 하지만 꽃토끼는 한편으로 또 다른 생각을 하며 부끄러우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2: 거북이랑 고슴도치랑 곰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절대 구할 수 없었을 거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친구들 덕분에 정말 많이 할 수 있구나.
1: 그때 갑자기 숲속으로 으르렁 하는 무서
2: 네가 날 해치르는 순간 친구들이 날 도우러 올 거야.
1: 늑대는 꽃토끼의 말을 듣고 얼굴을 굳히고 더욱 사납게 꽃토끼를 향해 덤벼들며 말했어요.
3: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한테 친구가 있을 리 없어. 누구도 너를 구해줄 수 없어.
1: 하지만 꽃토끼는 이미 준비했어요. 그는 재빨리 몸을 숙여 큰 나무 뒤로 피해 숨고 큰 바위 위로 뛰어올라 힘껏 외쳤어요.
2: 얘들아, 빨리 와줘. 늑대가 나타났어. 빨리 와서를 도와줘.
1: 거북이와 고슴도치와 곰은 그 소리를 듣고 재빨리 먹이를 내려놓고 달려왔어요. 늑대는 갑자기 네 명이나 되는 상대를 보더니 뒤로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서며 도망칠 궁리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친구들은 그를 완전히 둘러쌌어요.
0: 고토끼는 바위에서 뛰어내려 늑대의 앞다리를 강하게 잡고 늑대가 아파서 소리를 내며 입을 벌려 꽃토끼를 물려는 순간 곰이 달려와 늑대의 배를 세게 걷어찼어요. 늑대가 고개를 돌려 곰을 물려 할 때 고슴도치가 또 빠르게 달려와 늑대의 뒷다리를 찔렀어요. 늑대가 다시 몸을 돌려 고슴도치를 향할 때는 거북이가 달려와 늑대의 꼬리를 꽉 물었어요.
1: 그렇게 네 친구는 늑대를 둘러싸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용감하게 싸웠어요. 늑대는 온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고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다리를 절며 꼬리를 낑낑 끌고 산골짜기로 쏜살같이 도망쳐버렸어요.
0: 나쁜 늑대를 쫓아내고 네 친구는 손에 손을 잡고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풍성한 먹이를 가득 실은 바구니를 들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줄을 맞춰 걸으며 즐겁게 노래를 불렀어요.
1: 한편 꽃토끼의 엄마는 집에서 숲길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니 걱정이 많았던 것이에요. 이때 멀리에서 꽃토끼가 열매를 가득 담은 바구니를 들고 날듯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0: 엄마는 꽃토끼를 보고 기뻐하며 달아나가 꼭 끌어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바구니에서 커다란 버섯 하나를 꺼내 향기를 맡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2: 얘야, 이렇게 많은 먹이를 내가 혼자서 다 구한 거니? 너 정말 대단하구나.
1: 꽃토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4: 아니에요, 엄마.

0: 이건 거북이 친구랑 고슴도치 친구랑 곰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함께 구한 거예요. 저 혼자서는 절대 구할 수 없었어요.
1: 엄마는 꽃토끼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날 꽃토끼와 엄마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고 그들은 함께 아주 풍성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겼어요.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0: 친구들, 오늘 꽃토끼와 친구들의 모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기를 찾아 나선 꽃토끼가 위험에 처했지만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친구들과 서로 돕고 협력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 정말 멋지지 않나요?
1: 꽃토끼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점차 친구의 소중함과 서로 돕는 마음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또 친구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함께 나누는 행복은 혼자일 때보다 두 배 그 이상으로 크다는 것도 느꼈어요.
0: 친구들도 주변의 친구들을 생각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는 마음 가져보세요.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나누면 세상이 정말 따뜻해질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등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경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학교 가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른 아침 햇님이 반겨주는 학교 가는 길, 구름 따라 우리 맘도 도둥실 멀리 멀리 떠난다. 아빠 엄마 당구를랑 맘에 새기고

밝은 앞날 손을 저으며 어서들 오라고 우릴 부른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귓전 울린다. 창문 밝은 배움터로 어서 들가자, 어서 빨리 가자야. 선생님의 목소리가 귓전 울린다. 창문 밝은 배움터로 어서 들가자, 어서 빨리 가자야.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창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때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그날 아침 소모는 옆과 저택으로 향했다. 격투기 선생님은 밤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선생님은 소모에게 주먹이 예전보다 단단해졌는지 물어보고 소모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답했다. 선생님은 소모를 제자 영근에게 소개해 주었다. 영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리 준비한 석쇠를 가리켰다. 소모는 이 석쇠를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해하고 영근은 공장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멘트를 붓고 무게만 맞추면 되는 간단한 구조이며 실제 무게는 200근 조금 넘었다.

석세는 한 쌍이 30근, 다른 한 쌍이 42근이었다. 영근은 꾸준히 연습하면 몸이 아주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모가 석세를 직접 들어보려 하자 선생님은 함부로 다루면 손을 다치기 쉽다며 주의를 줬다. 영근은 선생님에게 직접 시범을 보여 지사들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선생님은 담배꽁초를 땅에 버리고 발바닥으로 단단히 땅을 밟은 뒤 작은 석쇠 한 쌍을 가볍게 들어올렸다. 다리를 벌리고 석쇠를 가랑이 아래에서 우러 힘껏 휘두르면 어느새 석쇠는 머리 위까지 넘어간다. 금지를 살짝 떼면 한 쌍의 작은 석쇠가 각각 하늘로 솟아올라 회전한다. 낙하하는 순간 두 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 다시 한번 힘차게 휘두르고 던진다. 손목은 돌리지 않고 그냥 손을 떼면 한 쌍의 석쇠가 평면을 유지한 채 함께 하늘로 날아간다. 선생님은 잔뜩 힘을 주어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땅에 평평하게 내려놓았다. 나이가 들어 오랫동안 연습하지 않아 손이 낯설어졌다고 말하며 살짝 아쉬워했다. 영근은 다가와 자신도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말했다. 영근은 한 손으로 석쇠를 던지는 방식을 사용한다. 한 개의 작은 석쇠가 하늘로 솟아올라 자유 낙하하는 순간 팔을 들고 받은 뒤 석쇠를 팔 위에 가볍게 붙이고 자연스럽게 내려놓는다. 다시 던지고 회전시키고 정지시키고 받는 동작이 매끄럽고 아름답게 이어졌다. 선생님은 영근의 솜씨를 보며 매우 기뻐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연습을 이어갔다. 이때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치며 힘찬 모습이 매우 보기 좋다고 말했다. 호랑이와도 겨룰 수 있을 정도의 힘이라고 감탄했다. 뒤를 돌아보니 한 여성이 자전거에 앉아 발바닥을 계단돌에 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여성은 30살 좀 넘어 보였고 큰 눈동자에 부드러운 바람에 짧은 머리가 흩날렸다. 인조면 반팔 푸른 셔츠에 작업복 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이 청초했다. 그녀는 바로 격투기 선생님의 옛 제자인 김매다. 그녀는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김매는 자전거를 잘 세우고 이마에 땀을 닦아냈다. 오랫동안 이곳에 오지 않았다고 말하며 선생님과 반갑게 인사했다. 선생님은 크게 웃으며 어서 들어오라고 권했다. 소모는 김매에게 인사를 했다. 김매는 소모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선생님은 제자인 영근과 건국을 소개했다. 김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전거 뒤에 놓은 가방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소모와 건국, 영근은 모두 앞으로 나가 자전거 뒤에 묶인 천 가방을 풀어주었다. 가방을 열어보니 안에는 철 아령 두 쌍이 들어있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매우 좋다고 했다. 김매는 부끄러워하며 1년 동안 미뤄왔던 선물이라고 설명했다. 근극과 영근은 아령을 자세히 보았다. 아령은 육각형에 모서리는 뚜렷하고 튼튼한 모습이었다. 모두 선생님의 방으로 돌아왔다. 선생님은 먼저 찬물 한 잔을 마시고 오늘은 좀 더 오래 앉아있으라고 권했다.

신매는 고개를 끄덕이고 근극과 영근은 소모를 끌어당겨 편하게 앉으라고 하며 둘은 잠시 밖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얘기가 끝난 뒤 소모는 선생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집이 있는 골목으로 돌아갔다. 골목에서 왕 선생님이 파마기 커버를 묶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소모는 전선이 또 고장났는지 물어보고는 2층으로 올라갔다. 은봉의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세 가지 반찬과 한 가지 국물 요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은봉은 소모가 온 것을 보고 함께 식사하자고 권했다. 소모는 손을 흔들며 사양하지만 혜덕은 일어나 들어오라고 말했다. 소모는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억지로 앉았다. 혜덕은 맥주 반 잔을 따랐고 은봉은 술병을 들고 소모는 맥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말렸다. 혜덕은 조금만 마시면 된다고 말했다. 소모는 술잔을 받아들였다. 혜덕은 이번에 바다에 나가 반년 동안 지냈는데 소모의 어머니 덕분에 은봉이가 잘 지냈다고 이야기했다. 소모는 그것은 자신의 어머니가 한 것이지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혜덕은 은봉의 손을 꼭 쥐고 은봉은 언제나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고 다정하게 이야기했다. 은봉은 부끄러워 어쩔 바를 몰랐다. 혜덕은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다시 한번 다정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진심으로 선언 생활을 그만두고 싶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다시 도도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도도는 반정과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반정은 오늘 새로 무리를 단장하고 도도를 만났다. 도도를 바라보는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두 사람은 나무 의자에 앉기로 하고 도도는 바깥쪽에 자리 잡고 앉았다. 반정은 도도에게 안으로 옮기라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지만 도도는 움직이지 않았다. 반정은 맞은편에 앉고 핸드백을 옆에 두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어젯밤 도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도는 자신이 소상공인이므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그냥 두 다리로 여기저기 돌아다닐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도도는 마음을 가다듬고 반정은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요즘 많이 생각해본 결과 둘은 서로 원하는 사람이 아니며 오직 친구로만 지낼 수 있다는 결론을 전했다. 반정은 자신은 매우 직설적인 성격이라고 이야기하며 더 이상 관계를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의미인지 정확히 물어본다. 도도는 이때 조금 가벼워진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땀에 젖은 열쇠 하나를 꺼내놓았다. 반정은 깜짝 놀라며 열쇠를 쳐다봤다. 도도는 그동안 자신에게 잘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부탁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해달라고 얘기했다. 이것이 바로 도도와 반정의 짧고 아름다웠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제 매소와 강청재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 매소는 강청재를 따라 새로 완공된 방으로 들어섰다. 실내 인테리어는 이미 모두 끝나 있고 가구도 모두 배달되어 자리를 잡았다. 밖에는 작은 정원이 하나 딸려 있었다. 정원에는 바닥이 깔려 있고 의자 두 개가 놓여 있으며 화초도 예쁘게 심어져 있었다. 침실에 들어가면 큰 침대와 화장대 등 필요한 물품은 모두 갖춰져 있었다. 매서는 그 틈만 달면 이곳에 살기 위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정말 이곳으로 이사오면 밤에는 오직 천장만 쳐다보며 지낼 것 같다고 조용히 말했다. 강청재는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다. 두 사람이 방에서 나올 때 매서는 원래 이혼하면 이곳으로 이사오려고 했지만 상황이 변했다고 말했다. 강청재는 살짝 놀라며 지난번 통화에서는 이미 이혼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매서는 고개를 저으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렸다. 이번 만남을 통해 강청재는 매서와의 관계를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릴 적 아보의 이야기다. 아보는 오랜 기간 살아온 곳을 떠나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오면서 집안은 짐 정리로 어수선해지고 가족 모두는 설렘과 아쉬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모든 것이 바쁘게 움직이는 이사 전날 밤 예상치 못하게 작은 이모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다. 늦은 밤이지만 망설임 없이 집안으로 들어선 작은 이모는 온통 짐더미로 어지러워진 방안을 살펴보고 잠시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고 다가온 아보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보가 낯설어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도록 안정시켜 주었다. 이미 이사는 정해진 일이기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한다는 현실은 아무도 바꿀 수 없으며 작은 이모는 가족의 곁을 지키며 조용히 함께할 준비를 했다. 이튿날 아침 이사하는 날이 드디어 찾아왔다. 작은 이모는 가장 먼저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아보 가족과 함께 이삿짐을 가득 실은 트럭에 올라탔다. 트럭은 출발 신호를 받고 상해 서쪽에 위치한 조양 공업 신촌을 향해 천천히 출발했다.

오래된 주택이 빽빽하게 늘어선 길을 통과하고 소수와 돌을 건너며 도시의 경계가 점차 바뀌는 모습이 보였다. 멀리에는 공장의 굴뚝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길을 걷는 사람들은 허약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중산 북로에 이르러서는 향료 공장에서 나는 강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산하철 공장 주변은 붉은색 먼지가 구름처럼 자욱하게 피어올라 주변 풍경을 온통 붉게 물들였다. 그 사이로 넓은 농경지가 펼쳐지고 농가와 보드나무가 줄지어 서 있으며 오이밭 비닐 하우스와 토마토밭

솔깃나무를 심은 콩밭까지 이어졌다. 이 모든 풍경이 놀랍게도 상해의 일부라는 사실이 아버에게는 새롭고 신기하게 다가왔다. 오랜 시간 이동한 끝에 마침내 가지런하게 정렬된 주택이 눈앞에 펼쳐졌다. 드디어 조양 신촌에 도착한 것이다. 이 주택은 상해 사람들 사이에서 이만호라고 불리며 1950년대 외국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명성 높은 주거지다. 동서 방향으로 약 2만 채가 지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되었고 당시로서는 매우 규모 있는 주택 단지였다. 주택은 모두 2층 구조로 지어져 있었으며 양식 기와가 지붕을 덮고 나무 창문과 나무 문이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2층은 삼나무 바닥이 깔려 있었고 1층에는 현관이 있었으며 집 암벽은 얇은 종이 소묘 석회 반죽이 발려져 있었다. 각 집 번호마다 10가구가 함께 거주하며 5가구는 우층에, 나머지 5가구는 아래층에 살면서 부엌과 변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 방식이었다. 아버 가족의 새 집은 1층 4호로 정해졌으며 고작 15평방미터에 불과한 작은 방이었다. 1호, 2호, 3호, 5호 네 가구와 복도를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며 창밖에는 정리되지 않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방 안은 오랫동안 비어있었기 때문에 먼지와 거미줄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25년 애심 여성컵 제10회 전국조선족 여성생활수기 공모 활동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작품 한편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순여 씨의 수필 사랑은 소설 같다를 보내드립니다.

사랑은 소설 같다. 박순녀.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가 서서히 이륙했다. 남편을 배웅하고 공항을 빠져나온 나는 바로 45선 버스에 올라탔다. 어쩐지 거뿐한 기분이 들었다. 3년간 집에 꼭 박혀있다가 한국으로 돈 벌러 간다고 생각해서인지 남편과의 헤어짐에 별로 애절한 마음이 들지 않아.

젊은 시절 같았으면 남들이 보든 말든 공항에서 포옹했으련만 이 나이가 되고 보니 그저 담담하게 배웅했다. 잠깐 사이에 집에 도착했다. 집 안에 들어서니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지면서 썰렁하고 조용했다. 순간 기분이 언짢아졌다. 그제야 남편도 이제 50대 중반에 들어섰는데 한국에 가서 일하다가 혹시 병이라도 얻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모락모락 솟아올랐다. 방금까지 개운하던 마음이 돌덩이 같은 것으로 꽉 짓누르는 것처럼 무거워났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 부부는 여지껏 부부의 연을 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보다. 남편의 장기간의 외국 생활로 우리 부부는 같이 산 날보다 떨어져 산 날이 더 많다. 그렇게 25년을 조개같이 흘려보냈으니 부부라고 만나도 덤덤하고 사랑도 다 식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으니 어찌 그 차가워진 마음을 녹여 다시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게 하랴. 내 마음에서 사랑의 감정이 식어간 지도 오래된 것 같다.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다. 입귀가 실룩거려졌다. 옛적에 사랑이 불타오르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다. 처음 남편이 외국으로 떠나던 때는 아마 내 나이 36세, 남편 나이 38세, 아들에는 고작 소학교 4학년생이었을 때인 것 같다. 남편이 떠나던 날 솟구쳐 오르는 눈물을 속으로 얼마나 삼켰는지 모른다. 우리 고장에 출국바람이 불어오기 전 남편은 화룡시 의약공사에서 근무했고 나는 화룡시 신동소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그때 우리 부부는 누가 먼저 퇴근하면 집에서 기다리다가 상대방을 마중을 떠나기도 하고 도중에 길가에서 만나 같이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간혹 남편이 단위 손님들과 식당에서 식사하게 되는 날이면 아이와 나를 그 식당에 불러다 따로 음식을 주문해주고 저녁을 먹이고서야 시름을 놓았다. 실로 금술이 좋아 찰떡처럼 붙어 다녔다. 그러다가 남편은 더 잘 살아보겠다는 염원 하나를 품고 단위에 1년간 정가를 맡고 러시아에 장사를 떠났다. 그때로부터 남편의 출국은 연달아 이어졌다. 그번 러시아 행에 남편은 신우의 신랑과 함께 떠났다. 그것이 우리 가족이 헤어져 살던 첫 시작이었고 그때로부터 남편은 집에 있는 날보다 외국에서 산 날이 더 많아지게 됐다. 나중에 쓸쓸한 기분이 들 때마다 왜 처음부터 남편의 출국을 막지 않았을까 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젊은 시절엔 정말 삶에 대해 철부지였다. 남편이 러시아로 떠나기로 한 날 나는 부랴부랴 시어머니 집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사위가 외국으로 떠난다고 상다리 부러지게 점심상을 차려놓았다. 숱한 음식을 앞에 놓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남편도 밥맛이 없다면서 술만 몇 잔 드는 것이었다. 차라리 시원한 시래기국이라도 했으면 남편도 나도 밥이 잘 넘어갔을 것이다. 나는 남편이 식사를 안 하고 떠나는 것이 묻은 가슴이 아팠다. 시집이 아니었다면 남편의 품에 안겨 한바탕 소리내어 울었을 것이다. 점심 식사를 마치자 남편과 신우의 신랑은 택시에 올랐다. 무사하길 비는 가족들의 바람 속에서 택시는 점점 멀어져 갔다. 리별의 눈물이 고여있다가 골물이 터진 듯 줄줄 쏟아져 내렸다. 마음을 겨우 추스리고 오후에 출근했다가 저녁 늦게 퇴근해 집에 들어섰는데 글쎄 점심 비행기로 떠난다던 남편이 떡하니 집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울음 절반 웃음 절반 범벅이 되어 어린애처럼 남편의 품에 와락 안겼다. 여태 살아오면서 그날 그 순간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었다. 알고 보니 러시아로 떠나는 비행시간이 다음날 아침인 것을 잘못 알고 떠났다가 도

하루가 몇 달 맞잡이로 지루하게 느껴졌다. 남편이 러시아로 떠난 이후 나는 매일 엽서장을 한 장씩 찢어냈다. 엽서장이 다 없어질 때면 남편이 돌아온다는 생각에서였다. 그 세월에는 국제전화도 마음대로 못할 때여서 그리운 마음을 줄어드는 엽서장으로 달랬다. 남편이 출국한 뒤로 모든 집안일은 나 스스로 해나가야 했다. 겨울에 새 집 창문에 비닐도 씌워야 했고 석탄과 땔나무도 얻어와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비어있는 옆집의 수도관이 오는 바람에 우리 집 수도관까지 얼어들어 온 겨울 물을 기르다 먹어야 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남편은 출국 7개월 만에 돌아왔다. 1년까지 기다릴 수 없어 앞당겨 왔다고 했다. 젊은 시절 남편이 고작 며칠을 출장 갔다가 돌아와도 그렇게 반갑고 애틋하던 우리 사이였으니 1년은 너무 가혹한 시간임에 틀림없었다. 남편은 너무 보고 싶어 죽을 뻔했다면서 내 앞에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울었다. 그야말로 그때 우리 부부 사랑은 꿀같은 사랑이었다. 남편은 집안 여기저기를 휙 둘러보더니 어떻게 이 큰 집에 창문 유리에 비닐을 씌우고 이 많은 석탄을 혼자 힘으로 날랐냐며 고생 많이 했겠다면서 또 울었다. 그리고 자기가 러시아에서 고생했던 말을 할 때마다 울었고 내가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계속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거의 보름 내내 무언가 얘기를 꺼낼 적마다 울었는데 그간 가족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남자가 저리도 눈물을 많이 흘릴까 싶었다. 남편은 이제 다시는 갈라져 살지 말자고 곱씹어 말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은 다시 러시아로 떠나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외국 생활이 18년이나 이어졌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18년이 몇 번이나 있을까? 그 좋은 시절을 우리 부부는 서로 떨어져 지냈던 것이다. 지나간 청춘은 천만금을 주고도 바꿔올 수 없음을 나는 뼈저리게 깨닫는다. 금슬이 그렇게 좋던 우리도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부부 사랑에 금이 가는 것이 알려졌다. 가끔 남편이 귀국해서 집에 오면 손님이 같았고 짜증나는 일이 많아졌으며 지연은 빨리 떠나기를 바라면서 남편이 떠나는 그날을 고대 기다리게 됐다. 남편이 잠깐 집에 와 있는 사이 말다툼만 하다가 떠날 때도 서두룩했다. 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세 번이나 민정국에 갔는데 매번 남편이 이 구실 저 구실을 대며 미루는 바람에 끝내 수속을 밟지 못했다. 돌이켜보면 남편의 외국살이도 쉽지 않았겠지만 나 또한 순풍에 돛단 듯 살아온 건 아니다. 혼자 몸으로 사춘기에 방황하는 아들을 인도하면서 어찌됐든 끝까지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잘 설득하여 대학에 보냈고 사회 진출에 떳떳하게 살도록 했다. 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집 형제들이 다 러시아에 가 있는 바람에 나 혼자 몸으로 후사를 처리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통신이 발달되지 못해 바로 소식을 전할 수 없었기에 나 혼자서 모든 걸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러시아에서 20년 가까이 장사를 했지만 결국 빚을 컬머지고 돌아왔다. 귀국한 후 남편은 늘 미안해하며 기가 죽어 있었고 출근하는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집안 청소에 작시까지 도맡아 했다. 나는 늘 큰 사고 없이 목숨을 건사하고 무사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어려운 고비를 다 넘겼으니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남편을 위로했다. 그러나 남편은 남편대로 남자의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생각해서인지 뭔가를 해보려고 계속 머리를 굴렸다. 마침 그때 한국에 머물고 있던 시동생으로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출국하라는 전화가 왔다. 그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 남편은 더욱 안절부절 못했다. 끝내 남편은 시동생한테로 가기로 결심을 내렸다. 장사에서 미쳤으니 몸으로 때워서라도 돈을 벌어보겠다는 쇠기둥같이 꿋꿋이 세운 남편의 결단을 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생활이 또 10년간 이어졌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한국에서 돌아가셨다. 이 나라 저 나라에 남편이 가 있은 시간에 전근이 순조롭지 않아 갈라져 지낸 시간까지 합치면 우리 부부가 한 집에서 지지고 볶으며 살아온 세월이 고작 얼마나 될까. 시들어버린 화초가 되살아나듯이 식어버린 우리 부부의 사랑도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
늙음악 사랑이 기둥뿌리를 뽑는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우리 부부의 나이 이젠 60대 중반이

그 사랑이 어떻게 다시 열렬해지랴. 작년 4월에 남편과 시동생이 6년 만에 잠깐 귀국해 한동안 집에 머물게 되었다. 아들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음식점에 모여 식사를 하게 됐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반가워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어쩐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남편이 외국 생활을 한 지 30여 년이나 되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자주 만나는 나와 아들 사이도 서먹서먹한데 그간 그 일을 몇 번 만나지 못한 며느리와 손자는 오죽할까 싶었다. 그러나 어색함도 잠시, 아들 며느리가 남편한테 맥주를 부어드렸고 이어 손자도 할아버지 돌아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라고 제잘거리면서 잔이 찰찰 넘치게 맥주를 부어올렸다. 몇 번 보지 못했는데도 살갑게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손자를 보는 남편의 얼굴이 많이 부드러워졌다.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고 하는가 보다. 손자의 맹활약으로 어색하던 분위기는 가뭇없이 사라지고 이야기판으로 웃음마당으로 열기가 끌어올랐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여태 남편과 헤어지지 않고 살아온 것이 참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과 줄곧 떨어져 살면서도 여직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에게 미안한 일을 하지 않고 떳떳한 어머니로 살아온 나 자신이 대견하게 생각됐다. 남편은 2개월 남짓 집에 머무르다가 다시 출국했다. 그 사이 우리는 서로에게 잘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나는 날마다 시간 맞추어 남편에게 몸에 좋은 영양보건품을 대접하고 새 옷을 싹 다 갈아입혔다. 남편 또한 학원 강의를 하는 나의 시간에 맞추어 데리러 오곤 했다. 같이 다니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다. 순간 친구들이 순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 맞소? 라고 골려주던 일들이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나왔다. 하루는 내가 맥주 두 병과 막걸리 한 병을 저녁 밥상에 올려놓고 오늘 저녁에 함께 취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말을 건넸다. 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아니 이 사람이 남자들과 술도 많이 마셨나 보네? 라고 농담을 하며 크게 웃었다. 내가 함께 술 마시자는 제안에 무척 기뻐하는 눈치였다. 그날 우리는 술을 마시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당신이 약혼하려고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군모를 쓰고 군복을 입고 집에 들어섰는데 그때 정말 멋있었어요. 구릿빛 얼굴에 키도 훤칠하고 참 남자다웠죠. 그리고 그날에는 그 모습만 보이러 왔으니 앞으로 만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패기 있게 말했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한마디 했다. 그랬지. 부대에서도 인물 체격이 좋다는 말은 들었댔소. 당신을 보는 순간 키는 크지 않아도 여성답고 예뻐서 마음이 들었지. 당신은 정말 마음이 착하오. 내 부모께 돈을 드려도 불평 한마디 안 했고 경호와 경란이의 복장기술 학습반 학비를 대줘도 모르는 척 넘어갔소. 이런 여자가 어디에 있겠소. 그랬어요. 난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그 시기 돈이 없어 애가 타가소에서 먹을 간식도 살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어찌 아무튼 당신이 맞이 역할을 하느라고 그랬겠죠. 뒤늦게 사실을 알고 남편이 잠깐 미워났지만 그래도 이미 지난 일이니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담담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내가 당신한테 가장 고마웠던 일은 두 가지예요. 한 번은 내가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도 학교에 출근하자 당신이 나더러 낮 동안 꼭 병원에 가 점적 주사를 맞아야 한다면서 시간까지 정해놓았죠. 내가 학급 아이들 때문에 병원에 안 가고 버티고 있을까봐 당신이 출근했다가 병원에 왔었잖아요. 지금도 그때 그 일을 떠올리면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하나는 당신이 한국에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꼭 돈을 많이 벌어 나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살게 해주겠다고 문자를 보내온 일이에요. 그날 그 문자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난 꼭 그렇게 할 거요. 남편의 술잔이 나의 술잔과 부딪혔다. 우리는 난생 처음 단둘이 그렇게 긴 시간을 함께 술을 마셔보았다. 취기가 올라서인지 오랜만에 상봉이 감동스러워서인지 그날은 자꾸 울고 싶어졌다. 옛일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남편과 다투다가 내가 남편의 목살을 잡아주면서 울며 불며 달래더니 요쪼에 꼬만 걸 어쩌겠니 하고 나를 내려다보며

웃음을 짓던 모습이며 약을 쓰겠다고 내가 돈 좀 달라고 하니 남편이 100원짜리 인민폐 5장을 장판에 획 뿌려주던 일이며 길 한복판에서 남편한테 욕설을 퍼부었던 일이며가 새삼스레 떠올랐다. 불현듯 이젠 그만 일하고 귀국하라고 해도 기어이 70세가 될 때까지 계속 돈 벌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남편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한국에 나가 3년간 돈을 벌었는데도 러시아에서 진 빚을 갚을 돈이 모자라 나한테 5만 원을 꿔달라고 했을 때 나는 여지없이 욕설을 퍼부었으며 남편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았었다. 그때 내가 뱉었던 말들이 비수가 되어 남편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내가 남편한테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미안함에 자꾸 눈물 났다. 우리 부부도 이제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었다. 사계절의 순리대로 우리 인생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또다시 따뜻하고 화사한 봄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법. 행복했던 그 시절은 다 지나가버린 꿈 같은 회상만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제 남편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완전히 접고 귀국하면 나의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소설 같은 사랑이 또다시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불안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는 사랑. 시 같고 소설 같고 그림 같은 사랑. 약동하는 선율이 흐르는 그런 사랑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랑은 마음밭에 있다. 그 밭에 그리움을 심고 량애를 심고 존경을 심고 배려를 심는다면 그 사랑은 싱싱하게 자랄 것이다. 그날을 바라며 지금도 한국에서 일하시는 남편을 기다린다.

장려상 수상작인 박순녀 씨의 수필 사랑은 소설 같다는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결혼 초기에 외국 나들이를 떠난 남편이 러시아, 한국 등 나라를 전전하면서 30여 년간 외국 생활을 해오게 됐으며 그런 남편과 떨어져 생활해온 한 여인의 외롭고 힘들었던 생활상을 보여준 글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비록 남편과 오랫동안 떨어져 생활해왔지만 부부의 연은 끊지 않고 행복했던 결혼 초기를 생각하면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고 가정도 든든하게 지켜왔습니다. 인생의 환홍기에 접어든 지금에 와서 추운 겨울이 지나면 또다시 화사한 봄을 맞이하는 사계절의 순리처럼 남편과의 사랑도 따뜻한 봄날처럼 다가오길 바라는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풍파를 겪은 두 분의 사랑이 새롭게 싹 더 오래오래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0: 이어서 시 감상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또아리 한경례 동네 운동회 날이면 물동이 이고 치맛자락 휘날리며 맨 앞에서 달리던 당신입니다. 감자자루 돌핏자루 이고도 한입바람 일구며 오솔길 다지던 당신입니다. 손때올라 반들거리다가 낡아서 헤어진 또아리는 종적을 찾을 길 없는데 당신이 또아리를 들었습니다. 동면하는 개구리처럼 동그마 안이 앉아만 누워만 있습니다. 기억도 또아리를 들어 오늘을 거부합니다. 엄마 보러 온 오빠가 묻습니다. 엄마, 내 누구요? 내 동생. 그 한마디 바위가 되어 우리 가슴 누릅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괜히 자꾸만 가슴이 서서 듭니다.

새벽 그 신성한 이름을 마주하면 김승광 어둠을 헤가르고 비빗장막을 찢으며 한 발짝 한 발짝 몸부림치며 숙명처럼 다가오는 거룩한 생명 지친 기다림 속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고 한 생명의 파멸 속에서 다른 한 생명이 잉태된다. 새 생명의 탄생은 늘 눈물 겹고 비장했다. 그것은 새 세상에 대한 예언이고 선언이었다. 비장한 교황곡 속에서 평범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는 새벽 그 신성한 이름을 마주하면 가슴은 늘 경건함을 금할 수 없다. 그리하여 새벽이 다가올 무렵이면 나는 늘 두 손을 합장하고 밝아오는 려명을 향하여 가장 무거운 마음을 전한다.

가위바위보 문정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게임 가위바위보 립춘이 되면 세상은 굉장히 재미있다. 무수한 생명체들이 발벗고 이 게임에 나선다. 땅속에서 턱걸이를 하던 남새와 풀들이 선자리에서 가위바위보 이긴 것들이 먼저 아장아장 지상으로 걸어나오고 무수한 꽃들이 눈을 감고 가위바위보 이긴 꽃들이 헤시시 웃으며 토독토독 먼저 피어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이별 새들이 모여서 가위바위보 이긴 새들이 먼저 나와서 장기자랑 펼치고 수십억 사람들이 세월과 마주서서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들이 시간의 앞에서 씩씩하고 힘차게 달린다.

내 사랑 도리여 림금산 그날은 석복이 터져 수석 두 점이나 안아왔다. 작업실 난 첫꽃 곁에 정리 놓았는데 이리 봐도 명석 저리 봐도 명석 그날은 거의 잠을 못 청하고 새벽녘 폰으로 수석과 함께 사진을 찍고서야 지친 몸을 잠바다에 던질 수 있었지. 며칠 후 좌대를 만들어 그 위에 살짝 모셨더니 오른쪽 수석에선 새소리 재재재 왼쪽 수석에선 물결 소리 촤르르 촤르르 순간 코를 자극하는 강의의 비릿한 냄새

이젠 수석 없인 못 사는 인생. 오늘은 또 어디 어느 푸른 하늘 밑에서 나의 사랑하는 돌들과 놀라운 상봉을 기약할.

상실 신군 무심한 발길에 지어 얼룩지고 냄새나던 마음 깨끗한 물에 헹구어 빨랫줄에 널었다. 햇빛과 바람에 잘 말리워진 마음이 하얗게 돌아왔다.

꽃은 누굴 위해 피는가? 김춘희. 빨간 두견화 너를 잡고 물으니 귀척도 귀척도 부르다 혼령이 된 할아버지 위해 피었다 하고 하얀 배꽃 너를 잡고 물으니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오직 하나만 아신 부모님 위에 피었다 하네. 분홍빛 철쭉꽃 너를 잡고 물으니 예쁜 누님 치마 저고리 되고 싶어 피었다 하고 노란 국화꽃 너를 잡고 물으니 귀여운 아이들 예쁜 우산 되어주고 예쁜 댕기 되어주고 싶어 피었다.

무견의 울음 김정관 심장의 불가마 안에 차곡차곡 얹혀진 울음장이 벽돌장으로 구워져 빨간 탑으로 솟았다. 붉은 울음에 갈리어 한 점 한 점 떨어진 목젖이 그리움으로 쌓여져 석양의 노을로 떠있다. 님이여 보이는가? 탑 꼭대기에 걸린 저 깃발은 누구의 초골인가?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연영입니다. 조국의 동북 변강에는 초심을 품고 청춘의 사명을 짊어진 청년사원 봉사자들이 기층 일선의 봉사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변강에 뿌리 내려 대중을 위해 봉사하면서 변강 지능 발전에 왕성한 청춘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 5월 19일 중국 관광일을 앞두고 우리주에서는 전형 문화관광 해민 정책을 내놨습니다.
2: 2026년 연변주 초중졸업생 체육시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 1만 2천여 명의 초중 3학년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악량된 자태로 시험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동북 변강에는 초심을 품고 청춘의 사명을 짊어진 청년자원봉사자들이 기층 일선의 봉사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변강에 뿌리 내려 대중을 위해 봉사하면서 변강 지능 발전에 왕성한 청춘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도무새 량수진 량수촌 자원봉사자 향원은 여기에 온 지 1년이 넘어갑니다. 처음에 서툴던 데로부터 능숙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게 된 비결은 촌에 거주하면서 촌민들 속에 융합된 것입니다. 방문조사, 기록, 잡단일 해결은 그와 동료들의 매일 과업입니다.

0: 그는 마을의 특산물을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으며 촌의 쌀, 주변 촌의 귀버섯, 잣 등을 생방송실로 가져와 현지 농특산물의 홍보관이 되었습니다. 연민주 서부계획 외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향문입니다. 첫 생방송 때는 너무 긴장해서 카메라를 켜면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주 능숙해져서 앉아 보조등을 켜면 느낌이 딱 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요령을 터득해서 언제 제품을 이야기하고 언제 풍토와 인정을 이야기할지 알게 된 것입니다. 길게 뻗은 변경선에서 이런 변경 촌마다 저마다의 청춘 이야기가 조용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훈촌시 양포 만족형 동아라 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풋풋함을 벗어버린 그들은 초민들과 함께 전통 향촌의 새로운 미래를 밝히기 위해 오늘도 분주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면주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장려소입니다. 당시 저희는 6개 성의 9개 지역에서 왔습니다. 일부는 마을의 일을 돕고 일부는 마을의 생방송을 맡아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해서 발송하는 일을 했는데 주문권이 많았습니다. 쌀을 많은 가정에 판매하면서 여러 성에 우리 산골짜기 쌀을 알려서 정말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훈촌시 경신진 회룡봉촌에서는 지난해 8월 하남 청년 정대령을 맞이했습니다.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로서 농번기에 부모들이 농산일에 분망이 보내거나 밖에 나가 일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다는 것을 노의한 정대령은 낮에는 마을의 일을 처리하고 저녁에는 아이들의 공부를 지도해 주었습니다.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정대령입니다. 저희는 주로 실질적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걸음게 보내기보다 아이들이 지식을 배우도록 돕고 그 가정들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해주렵니다. 그들을 도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서부계획에 참가한 보람이 있습니다. 서부계획 자원봉사자들은 기층봉사에 깊이 참여해 촌사무 관리를 보조하는 동시에 전자상 거래로 농가를 돕는 일에도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1년에 생방송 2개로 300여 차례 진행하고 귀버섯, 꿀, 쌀 등 향촌 특색 농산물을 60여만 원어치 판매했습니다. 또한 331 국도 연선 고목 커피, 특색 민박 등 시장화 새 경로를 성공적으로 모색했으며 관광객 연 5만여 명을 접대하고 영업액 10여만 원 올려 변강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흥변 부민의 힘을 보탰습니다. 목전 우리 주에는 1,300여 명의 서부계획 자원봉사자들이 5개 현시에 98개 변경촌에 심입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의 봉사기간 광범한 자원봉사자들은 주동적으로 담당과 책임을 다해 흥변부민 촉진, 변강 안정 공고, 향촌 진흥, 민족 단결 등 방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주는 지속적으로 청년 역량을 응집해 광범한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오사 정신을 전성 고향하고 개인의 리상 추구를 변강지능 발전 대국에 융합시키며 실제 행동으로 청년의 열정과 나삼을 전달하고 시대 풍모를 전시하며 신시대 청년의 책임과 담당을 보여줌으로써 연변 고품질 발전의 세장을 힘써 엮어나가는데 끊임없는 청춘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혜와 힘을 이바지하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1: 5월 18일 우리주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9진 군중 신소신고 사건 도합 6건, 중점 사건 2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4건, 편지 2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2건, 안도현 2건, 중점 사건 1건, 도나시 2건, 중점 사건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3건으로 50%, 소음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생태 관련 사건이 2건으로 33.3%를 차지합니다.
0: 5월 19일 중국 관광일을 앞두고 우리 주에서는 전역 문화관광 해민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주 여러 풍경무들에서 입장권 감면 할인, 입장권 세트 특혜 등 조치를 집중적으로 내놓아 실속 있는 혜택으로 광범한 관광객들이 연면을 마음껏 관광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민 활동에서 각 풍경구의 입장권 무료 혜택이 큰 주목점입니다. 5월 19일 당일 중국 관광일 연변주 주제 활동 및 두만강 조선종 문박원 개원식이 두만강 조선종 문박원에서 개최됩니다. 장백산 북풍경구, 서풍경구 첫 입장권이 무료이며 도무시 통상구 풍경구, 중국 조선종 무형문화유산전시관, 길림 난가 대협고 국가삼림공원,

0: 포함한 관광풍경구 삼림풍경구 및 현수교가 전부 무료로 개방됩니다. 두만강 조선족 문박원은 19일까지 모든 관람관이 무료이며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입장권이 무료입니다. 로백산 원시생태풍경구는 무료 조치를 8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여러 핵심 풍경구들에서는 입장권 할인 면에서 혜택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5월 19일 당일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장권 50% 할인을 시행하며 5월 한 달 동안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도문시 백년 부락은 당일 입장권의 반값이며 방천 풍경구는 당일 입장권 구매 시 20% 할인합니다. 대관동 문화원, 장백산 홍석봉 원생태 풍경구, 장백산 백화곡 조선족 고촌라 풍경구, 삼림협곡 표류, 수색 무성도 표류, 대천하 표류 등 풍경구는 연변존의 신분증을 소지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장권을 50% 할인합니다. 동시에 각 풍경구들에서는 맞춤형 입장권 세트와 조합 혜택도 내놓아 관광 경제성을 더 높였습니다. 연길 공룡박물관은 온라인 전용 가족 입장권 세트를 내왔는데 성인 1명에 학생 1명은 42원이고 성인 2명에 학생 1명은 69원이며 성인 2명에 학생 2명은 84원입니다. 동북범 표범 자연과학보급관은 입장권 플러스 다차원 극장 플러스 비경 입장권 세트를 내놓았는데 성인 입장권 세트는 68원, 어린이 입장권 세트는 58원이며 비경 루빅 큐브 한번 체험가는 10권 90전입니다. 와스토크 활락섬은 당일 2인권 198원, 친자권 168원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비암산 문화관광 풍경구 1인 9종 입장권 세트는 온 오프라인 모두 178원입니다. 량전백세 운동효율 풍경구 지혜농장은 무료 입장이며 캠핑 장막료는 20% 할인입니다. 화룡 광동촌 조선족 민속촌은 온라인으로 민박을 예약하면 체험봉지 입살, 김치 담그기 체험 및 조선족 의상 체험 혜택을 증정합니다. 육정산 온천은 당일 특가 입장권이 45원이며 일본 연변침략주점관도 해설 입장권 전용 할인을 동시에 내놓습니다. 이번 전액 혜미 할인은 우리 주가 문화관광 소비를 활성화하고 량질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조치로 관광객들에게 실속 있는 관광 혜택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산뜻한 연변 문화관광 유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게 됩니다.
1: 산업이 흥하면 변강이 흥하고 대중이 부유하면 변강이 안정됩니다. 우리조 도문시 량소진에는 17년 동안 변강 지역에 뿌리내린 민영 기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실업으로 변강을 흥하게 하는 데 모를 받고 끈질긴 수호와 책임감으로 신시대 변강 안전 공구와 민족 단결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길림성 두만강 제약유한회사 총경리 왕군영입니다. 도문시 량수진 하서촌에 있는 길림성 두만강 제약유한회사는 2007년에 설립됐는데 중약재 가공약, 인삼제품, 건강음료 등 특색제품을 생산하는 본토기업입니다. 왕군영의 인솔하에 회사는 중약재 연구개발, 생산판매를 일체화한 현대화 종합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회사 발전과 더불어 왕군영은 지종촌민들의 증수치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왕군영입니다. 2007년 회사를 세울 때부터 저는 기업이 변강 농촌에 뿌리내린 이상 경제적 리익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를 창출하고 현지 주민들이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브랜드를 앞세워 약재 재배, 정밀 심층 가공부터 자체 연구개발 건강음료까지 단계적으로 전 산업사슬을 량수진에 구축했습니다. 왕군영은 촌기업연합건설 플러스 농민참여 플러스 산업승격모직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농민연결 인솔 장기적 효과 기세를 내왔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변경촌 62가구 농민들의 중약재 재배를 이끌어 매년 대중연간 소득을 174만 원 창출했습니다. 동시에 80여 명의 촌민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해 1인당 연평균 7천 원의 소득 증가를 이루어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꾸준히 수입을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대상 판공실 책임자 류운동입니다. 왕군영은 강렬한 정치적 책임감과 깊은 변강 정의를 갖고 기업 발전을 량수진 전체 사업 구도에 융합시켰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들어낸 60만 원 순환 자금과 초벌 가공도급 농민 연결 인수

0: 돌 기재를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이 혁신적인 실천은 세계 변경촌의 산업 발전을 이끌어 농민들의 돈주머니를 두둑하게 했고 촌 집체 경제 실력도 강화했으며 특색 자원을 봄인 강진의 동력으로 확실히 전환시켰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왕군영은 퇴직해도 일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해 17명의 퇴직 인원을 재초빙했습니다. 재직급여에 퇴직 대우까지 더한 이중보장 제도로 관련 종업원들의 월 평균 수입이 5천 원 이상으로 안정됐습니다. 길림성 도만강 제약유한 회사 음료작업장 주임 장걸입니다. 모든 종업원들이 가장 감동받는 점은 그가 진심으로 종업원들을 가족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왕군영 총경리가 시행한 퇴직 후 재초빙 정책으로 퇴직한 동료 17명이 다시 회사에서 일하면서 자기 가치를 느끼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왕군영은 단일 사업만으로는 변강의 장기적인 번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전 동력을 키우기 위해 그는 조선족 문화 특색과 변강 생태자원 우세를 살려 1억 3천만 원을 투자해 두만강 조선족 문박원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특색 음식, 내조오락, 문화체험 등 기초시설을 갖추어 1차 산업 중약재 재배, 2차 산업 정밀 가공, 3차 산업 문화관광 체험을 일체화해 의약, 농업, 문화관광 3대 산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했습니다. 왕군영입니다. 저희가 두만강 조선족 문박원을 지은 것은 문화관광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 문화를 알게 하고 주민들도 산업융합 속에서 더 많은 발전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흥변부민의 좋은 정책을 잘 살려 산업을 더욱 탄탄히 키워 변강의 번영 안정과 민족 단결에 기업의 힘을 보탤 것입니다.
1: 공헌我们自己的力量.
0: 산업진흥에서 향촌 공동부요, 변강 안전공구에서 민족 단결에 이르기까지 왕군영은 착실한 행동으로 확고히 전진하고 책임감으로 민심을 모으며 꾸준한 수호와 헌신으로 신시대 변강에 뿌리내린 본보기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026년 연변조 초중 졸업생 체육시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 1만 2천여 명의 초중 3학년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앙양된 자태로 시험에 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변조 초중 졸업생 체육시험 연길시 시험장은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에 마련됐으며 1회 동안 진행됩니다. 5월 15일은 연길시 시험 이튿날로 수험생들은 정신이 포만되고 의지가 강했습니다. 시험장 밖에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응원하면서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줬습니다. 연결시 제7중학교 수험생 로홍준입니다. 1000m 달리기, 실심구, 배구 등 종목에 참가합니다. 시험에서 만점을 맞을 자신이 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장건규입니다. 학교와 선생님들께서 체육 수업과 업간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 향상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학부모로서 우선 안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아이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보장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체육시험을 치르는 모든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이번 초중 졸업생 체육시험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두 가지로 나누며 학생들의 운동 특기와 취미를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시험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내 모든 시험장에서는 시험 업무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험 관계자들이 전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하면서 시험 전 준비 운동 지도, 시험 중 질서 유지, 시험 후 성적 확인 등 업무를 꼼꼼히 진행하며 수험생들을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연길시 제7중학교 2026년 졸업반 담임교원 고흠입니다. 학생들이 모두 포만된 정신으로 차분하게 시험에 임하며 평소 훈련 실력을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 학부모들도 적극 협조해 아이들의 훈련을 독려했었고 학교와 가정이 함께 힘을 모아 체육시험을 잘 치르도록 뒷받침했습니다. 올해 고중 입시를 보는 모든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고 체육에서 배운 분투 정신을 앞으로의 문화 과목 학습에도 이어가 노력의 열매를 맺고 소망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현재 연변주 8개 현시에서 초중졸업생 체육시험 관련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2026년 전주중학교 고중입시 업무에 튼튼한

0: 호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초중 3학년 학생들이 건강한 체력과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인생 새 로정을 열고 청춘의 본토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노래와 함께하는 연길여행 2026년 전국 대학생 가수대회 대학순회 공연이 16일 상해대학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연길생활, 청춘연길 등 도시문화관광 선전 영상이 상영됐고 사업열꾼들이 주제별 문화관광 추천 소개를 진행했습니다. 본 활동은 연길과 전국 청년 학생들 사이의 소통 다리를 더욱 튼튼히 구축해 더 많은 청년들이 연길을 알고 리하며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0: 도나시에서는 전역 량질 문화관광 자원을 잇기 위해 5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관광 전용 버스 노선을 운영합니다. 해당 노선은 육정산을 기점으로 중성촌, 바래호를 거쳐 다시 육정산으로 돌아옵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요금은 2원입니다. 주기상국에 따르면 이번 주 우리 주의 전반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뚜렷이 높고 강수가 뚜렷이 적겠습니다. 전주 평균 기온은 섭씨 18도 안팎으로 평년 동기보다 3.7도 정도 높겠습니다. 18일부터 22일까지 기온이 비교적 안정적이겠고 22일에는 기온이 떨어지며 24일에 기온이 뚜렷이 상승하겠습니다. 전주 평균 강수량은 2mm 내지 5mm로 평년 동기보다 13mm가량 적겠습니다. 19일 낮에 도나, 안도, 왕청에 소나기가 있겠으며 20일 밤부터 23일 낮 사이에 적은 비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기온이 높고 강수가 적기에 각지에서는 포전 관리를 강화하고 모 검사 및 보식을 제때 진행하며 가뭄 대처 작업을 잘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이 높으므로 각지에서는 삼림 초원 및 도시농촌 방화 사업을 잘해야겠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박홍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끝없는 이야기거리와 배울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온기.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로우년 행복 동행 봉사 프로그램 로우년 행복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하며 따뜻한 동행을 약속합니다. 연광 우산, 진정한 품질의 선택.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엄격히 선별해

안녕하십니까. 연별이라죠. 조선호 방송 문해생활 채널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노년 행복 프로젝트 연광우선입니다. 연광요쉔. 그래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께 알맞은 질 좋고 또 믿음이 가는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죠. 네, 요즘 보게 되면은요, 시중에 노인 건강 제품이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죠. 하지만은요, 안타깝게도 가짜 제품이나 불량 제품 또는 뭐 인증이 안 된 제품이 부지 기수이고 또 이런 제품을 사서 실망을 한다거나 속은 경우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연면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요, 연면의 대표 매체로서 어르신들에게 품질이 좋고 가격도 알맞은 정직한 재료로 만든 좋은 제품을 골라서 추천해 드리는 것도 저희 사회 책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면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직접 운영을 하는 오프라인 매장 연광우선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품질 걱정이 없고 또 가성비 또한 좋은 노인 건강 제품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연변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이름을 걸고 선택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요. 저희는요, 품질도 좋고 가격도 알맞고 또 재료도 정직한 가성비 좋은 제품만 고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연구한구선의 핵심 사명은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건강제품의 모든 관문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연변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요, 지역의 대표적인 매체로서 어르신들의 신뢰를 절대로 저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요, 진정으로 질이 좋고 안전하며 또 가격도 합리적인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해 드립니다. 네, 영광 우선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있고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잠시 후 여러분들 또 전화도 받고 저희들 또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의 전화 속에서 어떤 제품을 또 구매하고 싶은지 이모저모로 또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이 매우 다양합니다 하고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이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죠. 네, 그래요. 중장년층이라면 누구나 또 관심하는 제품들이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영광우선에요. 저희 매장을 다녀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만, 저희 방송 듣고 있는 분들도, 뭐지, 이게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잠 Q10. 후메이 Q10입니다. 후메이 Q10, 그리고 심장의 기를 보호해주는 록심환, 루신환. 네, 무릎이 시리고 또 관절이 불편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먹는 아미노글 크루사인, 연골제, 안탕랑구수. 예, 그래요. 바르는 관절 액제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드시고 있는, 이제 이성주인, 네, 그리고 또 维生素, 비타민도 여러 가지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요, 즐겨 찾는 건강차 재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양생차 재료로 자주 저희 사용이 되는 맥동이라든가 령하의 구기자, 그리고 또 장백산의 황기, 그리고 보게 되면은 서양 3편, 그리고 요즘 또 남성분들이 많이 찾는 신정차, 선정차 등등이 있습니다. 중노년 뭐 남녀노소가 이제 드실 수 있는 복원 제품,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시름 넣고 사실 수 있는 제품들이 저희들이 매장에 있거든요. 이 모든 제품은요, 저희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직접 엄선한 건강 증진 제품들입니다. 네, 그래, 요즘에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저희 매장에 직접 오셔서 구매하실 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께서도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챙긴다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광우선 매장 제품들은 모두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제품들인데요. 정말 이 어르신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느낌이 아마 오신 분들은 다 잘하실 것 같아요. 저희 방송 통해서, 뭐 저희 방송이 매주 월요일 한 번씩만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방송 찾고 또 듣고 싶은데 어떤 제품을 소개하지 듣고 싶은데 매주 한 번이니까 좀 저기 그래요. 어떤 내용을 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월요일 한다고 방송을 한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언젠가는 뭐 한 주에 두 번, 세 번도 이제 하실 것 같아요. 아무쪼록 믿어주시고 저희 방송 쭉 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더 자세하고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요, 저희 매장입니다. 방송국 텔레비전 청사 건강증진 제품 사실 오신 분들은요,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 매장을 방문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요, 저희 연광우선 매장에 직접 입점하는 제품들은요, 모두 여러 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제품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제품들 참 좋은 것이 성능이 많아요. 가격
대비 또 성능도 좋고 또 품질도 확실해서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믿고 또 선택하실 수 있는 제품들을 모았습니다. 매장 위치는요, 늘 여러분께 이 시간 월요일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연면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국자가 청사 1층 길시 미디어 지서 전매 네, 건강로 영업청 동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0: 방송실에 이민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아, 오늘 어떤 제품을 추천해 드리실까요?
1: 예, 안녕하십니까. 리민철입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특별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그 우리 첫 번째로 어르신들이 자주 드시는 산양분유 활동이 있습니다. 저희 영광우선 유기농 산양분유는 중국 젖산양고장이라고 불리는 섬서성 부평현에서 생산된 유기농 산양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게 또 매 제품마다 유기농 인증마크와 영광우선 정품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우선 양속 유기농 산양분유는 원유의 품질은 물론 영양도 알차가지고 우리 중로년층 영양소에 더 잘 맞게 이렇게 설계됐습니다.
0: 네.
1: 정상 가격은 228원인데 우리 시험기간에 공장에서 30원을 보조해가지고 198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또 활동기간에는 한 과학을 사면 한 과학을 더 드리는 지금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198원에 두 과학을 살 수 있는 셈이죠.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가족 세트도 준비됐습니다. 네, 가족 세트는 또 한각을 무료로 시음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활동 기간에 우리 매장을 찾아 유기농 산양분유 체험분을 무료로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0: 네, 참 한각을 무료로 시음할 수 있는 그런 활동 기간에 매장을 차지해 주신 분들은 유기농 산양분도 체험해 줄 수도 있고 또 무료로 받아가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전 시간에도 이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론, 단돈 이론의 웅담 명란에 꼭 괜찮더라 사용을 해보니까 이 활동도 지금까지 쭉 하고 있죠?
1: 예, 하고 있는데 저는 예, 지난번에 300개 명액 이미 다 찼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아직도 많은 분들이 더 찾고 있어가지고 우리 공장에다 우리 연락해가지고 명액을 더 신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고맞게도 이 명예마저도 얼마 쯤 남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웅담 명예를 소개하자면 어르신들이 저 로안으로 인해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고 또 눈이 건조하고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나거나 그리고 또 백내장, 비문증 그리고 간질환이나 당뇨로 인한 눈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사용법도 예, 다양한데 짐질해도 되고 또 눈을 씻어도 되고 직접 위에 눈에 떨궈도 됩니다.
0: 네네.
1: 예, 눈 건강을 지키는 데는 확실한 효과가 있고 지금까지도 그 사용해본 분들이 그 후기를 들어보면 예,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 이 눈약은 원가가 하나에 128원인데 지금 우리 시행업 기간에는 단돈 1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0: 네, 그래 1원에 구매하시고 나가신 분들도 진짜 괜찮대. 또 둘러보시고 매장에 여러 가지 제품도 파격적이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단돈 1원 128원 뭐 그 가격치 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입니다. 한번 오셔서 그 사용해 보시면은 잘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다 이제 더 신청을 해온 명액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른들께서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각이 7시 예, 31분을 넘었었습니다. 밤 7시, 저녁 7시 31분을 넘었었는데요. 그리고 이 활동에 또 아무나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열선 전화를 통해서 이 방송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혜택이기도 합니다. 생방송실 이용전화는요, 256-1111번과 256-1112번. 네, 전화 주셔서 방송에 참여하시면은요, 이 파격적인 활동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은요, 생방송실 이용전화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웅담 명란에게 또 다른 특화 활동이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1: 예, 지금 또 우리 하나의 특별 활동이 있는데요. 예, 일단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전화를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예.
0: 전화 소리 지금 밖에서 울리는 소리 문 열어놨으니까 지금 도우미께서 전화 연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전화 연결이 이제 된 것 같아요. 받아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우리 여몽도 날에 갔다 왔습니다. 예. 지금 그 저기 방송국이 1층인가 1층?
0: 그 방송 1층이죠.
2: 1층인데 어제 거기서 딜이 아예 놓더란다.
0: 그 방송국은 정문 우리 방송청사 3립군들이 뭐 방송 편집 기자들이 일하는 곳.

0: 것이고 그 부분은 어느 쪽인가 하면 뇌꺼병원 북쪽 캐너로를 그 길시 촨매 지스 촨매 연성 뚝배기를 하시냐요 음식점 그게 아마 음식점 연성 뚝배기 그 길 연변 일중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이 길 그쪽이에요. 방송국 청산 된 게 아니라.
1: 그 굉장히 연변 일중 그게 방송국 들어가다 경찰들 들여놨어. 우리 아줌마는 다 대비 갔다 오고.
0: 아, 그러셨어요?
1: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네. 갖고 또 한쪽 아줌마에 또 바로 봤대, 그런데.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저 말은, 저 하는 말은 모르는 것
0: 같아요. 그렇구나. 이게 걱정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대부분 어머님들이 우리 조선어라고 네. 하늘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1: 전화라도 조선말로 해서 뭐 거기 들어갔다 오겠는데 우리 마 12시 갔다 왔으면 그게 다 대비 돌아오죠.
0: 그러니까 제 어머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떤 골목이 길목인지 알만하죠?
1: 예. 골목은 알고
0: 연변 방송국 청사하고 뇌과병은 그 골목 사이로 연변 일중 들어가는 오른손편에 있어요. 그 길 가다가 중가운데.
1: 예, 알았습니다.
0: 이제는 아시죠? 어머님까지 다음 예. 한 번, 친구들 삼아 이제 쭉 같이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어머님 건강하시고요. 예. 그래요, 그래요. 이게 그, 저, 사무청사 전화번호가 어떻게 됐죠, 우리? 저 시간에도.
2: 268-0995번입니다.
0: 네, 268-0999. 268-0999번. 이건 매점 전화잖아요.
2: 예,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앞에서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렸던, 응담, 명란의 이론의 단돈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저희 생방송 실전화 참여하신 분들, 256-1111번, 256-1112번 전화 이용하신 분들에게도 여러 가로, 뭐, 여러 개로 이제, 예,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제품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다른 제품을 또 소개를 해드릴까 특가 제품?
2: 예, 또 다른 특가 제품도 있는데 지금 우리
0: 예, 계속 말하시면 하세요.
2: 저 4시가 들면서 우리 폐기능도 따라서 떨어지고 호흡기도 민감해집니다. 예, 그리고 환절기나 건조한 날씨가 되면 또 목이 건조하고 간지러워서 자주 기침을 하게 되고 가래가 목에 걸려 나오지도 않고 또 삼켜지지도 않고 이런 불편을 겪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0: 네네네.
2: 그래서 오늘 우리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비파배청입니다. 예.
0: 아, 비파배?
2: 비파리고.
0: 예. 오, 예, 비파리고. 예. 오, 좋죠, 이 제품.
2: 예, 이 제품은 또 품질이 좋은 배와 비파의 억죽, 백합, 국화, 예, 그래. 로황과 네. 간초 등 약식 동원 재료를 넣어가지고 약 한 번에 오랜 시간을 천천히 줄여 만든 것입니다.
0: 네, 전화 먼저 또 받고 얘기 나눠죠.
2: 예,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예.
0: 여보세요.
3: 예, 그 저기 눈 약을 내 모니란다. 네. 단돈 1을 눈으로 산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진짜 얘기인가?
0: 진짜죠. 진짜. 방송에 전화를 주신 분한테 그냥 1월이면 그게 용량도 꽤 많더라고요. 한 눈약 한 사람씩 한 두 달 정도는 쓸 것 같아요.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한두 번 쓸죠. 몇 방울 떨고 그러면 많이 떨어뜨리면 바로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눈이 흐릿하거나 피곤하거나 뭐 전자파 여기 우리 컴퓨터나 휴대폰 자주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눈이 깔깔하고 마르거나 다 괜찮게 쓰더라고요. 제가 좀 써봤으니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우리 민철 선생님 어떻게 봐요?
2: 예, 저도 써봤는데 저는 또 특히 저 컴퓨터에 앉아 있는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이 깔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눈약 들고 나면 한 들고 한 5분 정도 감고 있으면 그 다음에 눈 뜨면 그 눈앞이가 좀 반해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0: 환하고도 예, 예. 시원한 감이 예, 예, 들고 예, 예. 한번 그 저 가게 매점을 찾아오셨습니까?
3: 뭐. 아니 가야 되겠는데 지금 내 너무 지금 무슨 일이 많아
0: 바빠서요.
3: 아,
0: 예. 어머니 바쁜 것도 좋은 거예요. 일할 수 있다는 거.
3: 아니, 뭐, 그래 한번 지금 배름다 그래 그 어디 좀 등기를 하자고 그랬는데 네. 꼭 쌓아야 되겠는데 내 한 내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쌓아야 되겠지. 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0: 오 예예. 예. 그래 저기 전화 주시고 뭐 몇 분이 같이 예. 어머님이 절실한 분들 또 전화 이것뿐 아니고 앞에서도 저희들이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웅담분도 있고 비파 배청도 예. 있고 뭐 감기 목에 뭐 저 가래가 걸린다든가 이런저런 공룡이 쇠퇴가 된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들이 꽤 예, 있는 것 같아요.
2: 이런 분들이 지금 사용할 예. 수 있는 특가 상품들이 많으니까 한번 와서 예, 예,
3: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서 예, 지금
2: 증상에 맞는 그 상품을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0: 버스 이런 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버스
2: 예, 맞아요.
0: 이런 타고.
3: 뇌과병은 잘 모른다.
0: 뇌과병은 잘 몰라요. 여민 방송은 아시죠? 여민 방송.
4: 용정입니다.
0: 아, 용정. 용정이라도 연길시에 도착을 해서.
4: 내리,
0: 여민 방송은 아시죠?

0: 영종에 있어서 아무것도
1: 모르고. 아, 영종일 장 염길 씨 들었으면 연변병원 동쪽현에 연변방송국이 있습니다. 연변방송 그 옆에 뭐 내과병원도 있고 내과 그 길 가는 사람과 물어봐도 연변광부대한테 或者是 다른 사람한테 연변 그 이외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아실 것 같아요.
0: 어,
1: 거기 부근에 거기 부근에서 어, 그 십자가 로타리 어, 전등이 켜진 십자가 그 전등, 홍리등이 있어요. 거기 부근에서, 동쪽으로 쭉 연변 일중 올라가는 방향으로 한 3, 40m 올라가면은 간판이 보입니다. 연광 우선이라고 써놨어요. 잘 기억을 못 하시려면은 2680999, 맞죠?
2: 예, 맞아요.
0: 예, 적어놨습니다.
2: 예, 오셔서 찾지 못하면 전화들이, 우리한테 전화주면 저희가 직접 마중을 나가도 됩니다.
0: 이제 앞서 얘기하는 분들이 우리 다 한을 잘 모르니까 조선분이 좀 전화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1: 거기 글쎄 우리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 거짓날 어, 한족분들이 차차 이제 어,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제 우리 조선족 매장의 임원들을 임직원들을 또 모집해야 되겠네요.
2: 예,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이에요.
0: 예. 예. 어떨 땐 그리 애매하게 용서해서 또 이렇게 툭 툭짝 맞고 소리 나올 때 따맘다.
1: 어머님이 많이 오시고 이민철 선생이 직접 나갈 겁니다.
2: 예, 저 한정말이 좀 힘드시면 아니, 제가 예 직접 예 접대해드려도 됩니다. 예?
1: 어떤
2: 예, 예.
1: 어떤 얘기죠, 어머님?
0: 그 지금 얘기하는 사장님 전화번호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아이 되니까.
1: 선생님 전화 아 선생님 전화요? 선생님 전화 예. 듣기 들리지 않아요?
2: 아 지금 예 제가
1: 자기 번호 우리 선생님 이민철 씨 전화번호가 어떤가 지금 물어봐요.
2: 아 그 우리가 저 268099번에 전화하면 아 지금 한정말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 예
1: 그래요. 한 중국어 오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접대하는 분들이 네. 손님하지 않은 분들이 좀 더 저기 아 우리 어머님 얘기하시는 잘 이해를 못하고 어떤 추천 제품도 저거 저기 그렇게 하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 알아서 이제 또 어머님 모시고 불편 없이 해드리도록 해드리죠. 어머님을 위해서.
0: 예, 예.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1: 예, 한 번씩 나서 친구들 같이 와주십시오.
0: 예, 꼭 가겠습니다. 예, 예. 부동대로 안 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0: 예, 감사합니다.
1: 네, 네. 계속 우리 제품 비파 배청에 대해서 어, 신제품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들이 방송 도중이니까 전화를 받습니다. 256-1111번, 256-112번 이렇게 어, 전화를 걸어주시면 저희들이 전화 받고 일일이 또 회답을 해드리도록 하죠. 네, 말씀 주십시오.
2: 예, 우리 저 이 비파 배청은 또 평소에 목이 건조하고 간지럽거나 자수 또 목을 가다듬거나 계속 기침이 나시는 분들이 한 잔 드시면 목이 촉촉해지고 그 건조함과 가려움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드시면 목이 건조하지 않고 가렵지 않으며 또 가래가 줄고 기침이 가벼워지며 호흡이 편안해지고 몸 전체가 개운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그리고 개운해진다는 것이 참 그래 이 배청이 목에 좋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거라고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저처럼 방송을 하루에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뭐 대여서 일곱 시간에 할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제품이기도 합니다만은 목소리를 많이 쓴다는 그러니까 우리 강사님이나 그리고 또 그 저 도움이 하신 분들 저 그 선생님이나. 어 그리고 이 관광지역에서 어 해설하시는 분들 참도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데 이래서 저는 그 한 번 뭐 사서 두기도 했습니다만 가격도 싸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요. 어때요? 배청 바깥에서 싸자면은 어 지금 우리 여기를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 어때요, 이거?
2: 예. 보통 약방에 가면 한 30원도 하고 50원짜리도 있는데 예, 우리 비파 배청은 원가가 39원 90전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지금 우리 시행업 기간에 특가로 9원 90전에 드립니다. 근데 지금 아쉽게도 이 활동은 100병으로 지금 한정됐습니다.
1: 100병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닌가 의심할 수도 없지 않으실 것 같아요. 30원이나 싸게 판다니까 이런 혜택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방송을 들으면서도 열선전화로 방송에 참여하는 것도 저희에 대한 큰 응원과 인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하나 더 추천을 해드릴까요?
2: 예, 우리 또 선생님도 지금 요청하시고 또 아, 우리 저... 예,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를 성원해줘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또 특별 혜택을 하나 더 드리려 합니다.

0: 해서 우리 저희 영광우선 매상에서 예, 또 보조를 드리겠습니다. 일산전화를 통해서 방송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3원을 더 보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참여하시고 또 우리 매장을 찾으시면 원래 이제 금방 9원 90센트를 했잖아요.
1: 네네.
0: 근데 우리 일선전화로 방송에 참여하시면 우리 비파 배청을 6원 90센트에 살 수 있습니다.
1: 6원 90센트. 예,
0: 그러니까 3원을 또 혜택 드리는 거죠.
1: 예. 그러니까 보기에는 원가가 39원 90센트 거의 45원에 해당하는 비파 배청을 매장에 가면은 9원 90센트에 살 수 있는데 응? 원래 40원가 가는데 뭐 9원 10원 돈도 채 안 되면 그럼 10원이나 합시다. 10원도 10원 단돈인데 네. 그것마저도 또 우리 방송 상황 보조해 준다니까. 아유. 그러면 뭐 거의 6원 7원 뭐 가까이 가는데요. 전화 한 통이 3원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그런 혜택을 여러분은 지금 전화 주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드리러 갑니다. 전화로 참여하신 분들 혜택이 갑니다.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지금 저희 방송이 뭐, 저 시간에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월요일, 월요일 하루만 방송하다라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여민방송에서 녹음방송, 재방송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대가 아, 녹음 방송이냐 뭐 생방송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를 눌러주시면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에 현재 시간이 지금 7시 44분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2: 예, 예,
1: 안녕하십니까.
2: 예.
1: 네. 네, 그 어머님이 전화 방송 들으면서 저희 그 볼 휘엄이 대산 7, 8초가 휘엄이 울려요. 라디오를 꺼주실까요?
2: 네.
1: 전화 방송 들으면서 제가 저희 소리잖아요 이것이 대화
2: 울려. 대장님 수고하십니다.
1: 네네.
2: 예, 그 누냐고 조금 문의하다 그런다.
1: 소리 안 들려요?
3: 네.
2: 안 들립니까?
1: 어 들리는데.
2: 아. 들립니까?
3: 예. 네.
2: 누냐고 문의하자 그러면
3: 예.
2: 나는 지금 예, 백날사인데
3: 예.
2: 청사에 어떤 감이 예, 어떤 데는 이렇게 단층집이 이틀로 대비되어 있습니다.
3: 어, 깨끗한
2: 예, 그러고 서리에 그다음 또 어떤 데는 예, 앞으로 이 눈 앞으로 무슨 푸른 줄, 붉은 줄 이런 줄이 쭉쭉 지나갈 때도 있고 예.
3: 예.
2: 어쨌든 용 청사 여러 가지인가. 근데 백날사인데 수술하다가나 병원까지 갔댔는데. 어, 당뇨병 있으면 못한 데서 지금 못하고 저 약반에서 두루 이렇게 넣는 약이고 이렇게 싸서 쓰는데 효과 잘 안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 방송에서 지금 소개를 하는 이 눈약이 영 지금 좋다는데
3: 예,
2: 방송하면은 예, 이런 애 쌀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먼저 한 병 살 그래 이런 애 싸서 효과 있으면 앞으로 그 128원 한다는데 하는 것도 계속 싸서 좀 쓸 거네 그래 지금 방송.
0: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러니면 일단은 써보시고 그러면 이러니면 이제 한 적어도 한 달 예, 반 달쯤은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고.
1: 그치,
0: 예.
1: 어머님이 마음에 들으면 그런 치료 뭐 딱 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론이니까 그래도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120원짜리 128원에 해당하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뭐 어떻게 한번 써보는 것도 낭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2: 예. 예. 그리고 오늘 저녁에 그것도 소개라는 약이 있지
1: 않습니까? 비파. 예.
0: 예. 비파.
1: 아,
0: 예.
1: 맞아요.
0: 예.
2: 그거 이렇게 가슴을 검사하면 피고 무슨 몸이 없다는데
0: 예.
2: 그래서 어디서 옆팔에서 담배를 녹이 피우면 그래서 그네 가슴에 확 쥐고 한데 이사들이 얘기를 하는 게 무슨 폐기 약하다는가
0: 아,
2: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도 해당한가네 그것도 문의라고.
0: 네 그렇죠. 이 비파의 비파라는 이 자체가 폐를 이렇게
2: 아,
0: 예, 보강하고 그런 작용이 있어요.
2: 그럼 그것도 이렇게 좀 싸기도 하고.
1: 네 한번 둘러보시고 오시게 되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또 사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1원이나 4원 정도면 어머머 7원 정도.
2: 나는 이게 연기를 알고서 이 활용 어느
1: 정도입니다.
0: 활용이니까.
2: 갈 수 없으면 이렇게 방송에서 광고 약들을 이렇게 문전 송달하던데 여기는 보내줄 수는 없던가 그 약들을.
1: 어 아니 직접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전 송달이면 그렇지 않아요. 예. 누구 친척이나 친구들 그렇고 누구 한번
2: 변하시는 거. 있는 사람이 가서 내 전화번호를 대고.
1: 예 그렇죠. 그래. 그러면 괜찮을 예. 것 같아요.
2: 어, 그렇게 되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 끝으로 한마디 할 거는

0: 민철 선생님이 이 사업이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2: 어머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네요. 예, 말씀 주십시오.
3: 그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거기 주차 가능합니까?
1: 예?
2: 주차. 아, 주차가 이 낮 시간대는요, 방송국 청사는 못 들어오시고 하니까 밖에 그, 저, 영업하고 있는 매장 그 부근에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아, 연빈 일중 쪽으로 올라간 청사나 아니면 뇌과병원 그, 남쪽현에 세우던가 아니면 연성뚝배기 그, 저, 음식점들만 그 매장에 오시면은 주차는 가능해요. 괜찮습니다. 오전은 8시부터 11시 30분까지고, 오후에는 1시부터 5시까지.
3: 예, 일단 내려가 볼게요.
2: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그래요. 256-1111번, 256-1112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예, 예.
1: 안녕하세요.
2: 말씀 주십시오. 오, 전화 끊겼나요? 전화 끊겼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전화 도우미께서, 전화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방송을 비파, 그 배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전화를 이제 여러 통 받았습니다.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요. 256-1111번, 256-12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가 열려져 있으니까 우리, 해당 일꾼하고 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각이 7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1: 예, 이번에 또 제품 하나를 소개할까 하는데 바로 우리 웅담분입니다.
2: 네.
1: 예, 예로부터 우리 웅담은 중의에서 우리 정말 황금이라 불릴 만큼의 그렇게 아주 귀한 약재입니다.
2: 네.
1: 그래서 우리 중국 4대 희귀약재인 우리 사향, 우황, 호골과 함께 정말 그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힐 만큼 그 가치가 뛰어납니다. 우리 영광우선에서 엄선한 웅담분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문 곰 사육장에서 생산됩니다. 이 사육장에서는 그 흑곰의 인공사육, 번식, 연구개발 예, 이것만 40년을 해왔고요. 국내 최초로 웅담분 GMP 표준화 생산에서 시설을 갖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료로부터 생산까지 그리고 또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더욱 우수하고 안정적인 제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중에 파는 많은 웅담분들은 예, 보통 일반적인 건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렇거나 고온에서 건조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웅담분들은
2: 네, 보통 우리가 예. 접하는 흑갈색 뭐 이렇게 나고 좀 검
1: 그렇죠.
2: 저,
1: 예,
2: 보통 엿색깔 비슷하게 예, 나는 좀 쓰고
1: 맞습니다.
2: 예. 금색이죠. 보니까 제가 아주 노랗고
1: 예,
2: 빛나고
1: 예, 금단이라죠. 예,
2: 예
1: 금색이
2: 금단.
1: 나는 금단이라죠. 예. 그래서 이 많은 웅담분들은 예. 한 220도 되는 고온에서 건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유해성 영양성분과의 활성물질이 대량으로 파괴 되고 예, 성질도 네. 크게 떨어집니다.
2: 그래요.
1: 그런데 우리 웅담분은 예, 또 그 원액을 추출할 때 곰이 아프지 않게 쓰리 무통 배기술, 예, 우통 인류지술을 사용하죠. 예, 그 순수한 웅담 원액을 부드럽게 추출해서 전 과정이 과학적이고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금방 말했다시피 고온 건조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영하 40도의 초저온 동결 건조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웅담의 그 원년 천연 전형적인 영양 성분과 그 활성 성분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또 웅담 본연의 건강 가치를 최대한 살려서 유효 성분이 더 높고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예. 그래 우리 원료가 좋아야 제품이 좋듯이 곰이 좋아야 그 담즙이 좋지 않겠습니까?
2: 그렇죠 당연하죠.
1: 예. 이 사육장의 흑곰은 또 과학적으로 사육됐고. 예, 또 전속 기록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방 말했던 우리 무통배 기술은 흑곰이 건강을 보장하면서도 또 담즙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2: 네. 예,
1: 그래서 우리 영광우선인 모든 웅담분은 입점할 때마다 품질을 검사합니다. 저희 웅담 이제 금방 말했다시피 금담인데 예, 금담이란 게 우리 보면 예, 우리 서재전이 보셨잖아요.
2: 맞죠.
1: 딱 보면 우리 불빛 아셨다면 금사락처럼
2: 그 모래 같은 것이 바짝바짝하고요.
1: 예, 바짝바짝하잖아요.
2: 그 물에다 풀어놔도 거의 건더기가 없을 정도
1: 그렇죠.
2: 맑게 다 녹아내리잖아요.
1: 금방 희석되잖아요. 예.
2: 맞아요. 맞아요.
1: 예. 그리고 우리 웅담 속에는 우루, 서대, 옥시콜산 흉추의 양단소환이나 이런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바로 우리 인체의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또 담석 용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0: 근데 우리 이 성분이가 지금 보면 국가 기준보다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 영광우선의 응답부는 품질이 업계에서도 높은 수준이고 질도 네.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중에 파는 그 응답물을 보면 한과에 천원 또 지원은 그것보다 더 비싼 것도 있는데 솔직히 우리 또 장기간 방역 하자면 좀 부담이 되잖아요. 비싸니까.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점을 고려해가지고 영광우선에서는 사육장에서 저를 직접 직송해와가지고 그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애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응답부 원가는 원래 한과에 298원인데 우리 한꺼번에 지금 활동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섯 각을 사면 공장에서 500원을 보조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 다섯 곽을 사면 지금 우리가 또 다섯 곽을 더 드리게 되는데 이 모든 혜택을 계산하면 응답분 한 곽당에 99원밖에 안 됩니다. 예. 정말 우리 영광우선에서 응답분 한 곽당 99원에 가는 것은
1: 보통 다 시중에서 거의 200원 좌우 그쪽으로 예, 하는데 그렇죠. 들어가 보니까.
0: 예. 네. 그래서 우리 저 중간 마진을 다 없애가지고 그것을 우리 저 우리 예, 소비자들한테 그 돌린 거죠. 예. 그리고 또 저희 응답부는 100% 그 원액 동결 건조 진품 품질을 보증함이 가짜일 경우 10배를 배상해드린다고 약속도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1: 그래요. 우리 시중에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 좋고 나쁜 제품이 뒤섞여서 어르신들이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렇죠.
1: 저희 영광우선에서 추천한 제품은 대체 어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지 아마 저희 방송 듣고 있는 분들도 어떤 제품을 알고 싶다면 전화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해서 앞에서도 뭐 여러 가지 제품이 뭐 특가로 드릴 그 우선 조건을 드린다고 저희들이 전화를 드리신 분한테 선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1원이나 뭐 6원 가까이 되는 제품 소개도 이제 해드리는데요. 어떤 제품인가 아시려면 한번 저희 방송 매장을 찾기 위해서도 전화를 주시고 그리고 한번 저희 방송국에 오셔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품인지 이 제품이 어디서 추천한 제품인지 말씀을 계속해 주십시오.
0: 예, 우리가 이제 저 선생님께서 어떻게 호언장담을 하는가 또는 이게 진짜라고 근데 우리 영광우선의 상품 기준은 딱 세 가지입니다. 예. 진정한 재료, 안전한 제품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공식 오프라인 매장으로 저희도 마땅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네.
0: 바로 우리 어르신들께 정말 좋은 제품을 골라드리고 또 우리 모든 중로년층 여러분들이 알고 소비하고 기름 넣고 건강을 챙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요즘 어르신들께서 집에 있는 분유나 또 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가지고서 원래 드시던 걸 예, 그걸 가지고 매장에 오셔가지고 우리 보고 이 성분을 확인해달라 또 네. 진짠지 가짠지 감별해달라.
1: 알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죠.
0: 예.
1: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영길인데 예. 이제 처음 들어보니까 예. 거기 위치를 알고 좀 그 살려가려고 그랬다.
1: 위치는 방송국 청사하고 그 뉴거병원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님?
2: 예, 압니다.
1: 뉴거병원하고 방송국 청사 그 연변 1층으로 올라가는 골목 있잖아요.
0: 예, 14가 동쪽캔이죠.
2: 예. 예. 아, 압니다. 예.
1: 예, 거기에 있어요. 동쪽캔에서. 그 연성뚝배기 맞은 캔이에요.
0: 예, 예, 예.
2: 예?
1: 연성뚝배기 음식점 알아요?
2: 예, 예.
1: 그 맞은 캔에 있습니다.
0: 금방 맞은 캔에 있습니다.
1: 우리 쉽게 말하면 이 방송 텔레비전 청사 지스 촌매 그 유선 텔레비전 요금을 내는 곳이 있잖아요. 입구에. 예, 예. 그 입구에서 바로 옆입니다. 동쪽으로.
2: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예. 네,
1: 건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저희 방송국 부근에 오셔서 잘 모르실 분들은요. 2680999. 그렇죠?
0: 예, 맞습니다.
1: 2680.
0: 예. 0 9자 3개.
1: 그래요. 현재 시각이 7시 57분을 넘어섰습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가 열려져 있고요.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로 자문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 물어봐도 저희들이 대답을 해드리면서 영광우선과 함께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계속 또 영광우선의 진심으로 느껴지는 그런 제품 뭐 우유다, 산양유다, 뭐 락타유다 이런 게 있는데 보통 그 분유 형태를 마시는데 어떤 기준에 어떤 것이 좋은가요? 우리.

0: 지금 우유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좋다고 추천을 합니다만은.
1: 예, 우리 지금 러닝이 되면 몸이 점점 약해집니다. 예. 우리 위장 기능도 약해지고 또 칼슘도 손실되고 그래서 네. 뼈에도 문제 생기고 예. 그리고 면역력도 점차 떨어지죠. 예. 그리고 또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까지 이 모든 걸 다 신경 쓰게 됩니다. 예.
0: 대부분 나이가 들다 보게 되면은요, 뭐 고혈당, 고혈지, 뭐 고혈압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나이는 못 속인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 어떤 분들한테 분유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까?
1: 예, 그래서 우리 중장년층을 위해서의 특별히 맞춤화된 건강 제품인 양서억 유기농산양 분유를 추천합니다. 예, 이 제품은 영양부터 흡수율 그리고 안전성, 가격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드립니다. 예, 정말로 영양도 제대로 보충할 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0: 예. 예, 그래요. 어르신들이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뭐 예전에는 많았었어요. 위장도 흡수를 잘 못한다니까. 산양유, 산양유는 다른 우유와는 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1: 예, 우리 대부분 어르신들을 보면 비위가 좀 약해가지고
0: 그렇죠.
1: 우유를 마시면 또 속이 더부룩하고 어떤 분들 또 설사나 또 소화불량 이런 증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 우유 분자가 크고 유당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산양유는 분자가 작고 그리고 지방구가 작아가지고 흡수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잔씩 마시면 위장에 부담도 주지 않고 영양도 보충할 수 있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있으며 흡수도 잘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영광우산과 함께하는 저희 건강 프로, 그래서 좋은 제품, 네, 여러분께 노인들이 중노는, 그래서 실물 놓고 드실 수 있는 좋은 제품들의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세히 아실 분들은요, 내일 날 시간을 통해서, 영광우산 매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680999, 예, 그래요. 2680999 번호를 눌러서, 뭐, 위치나 뭐, 이런저런 게 불편하시다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열려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거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거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0: 이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0: 염수원 선생님으로부터 연변의 창작가요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수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그리고 오늘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자, 노래 따라 행복 따라 해서 또 오늘은 새로운 노래로 여러분 갖고 오셨네요.
1: 꽃물결 사람물결.
0: 네. 언제 부르셨는지 기억나세요?
1: 가물가물한데 3년 전? 4년 전.
0: 그래요?
1: 정도 됐군요.
0: 4년 전이면 신곡이죠.
1: 제가 로그만 곡을 보다가 네. 이거 믿더라고요. 그래서 네. 선생님한테 보내고.
0: 네, 그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애청자분들이 한 분이 요청을 해서 방송으로도 보내드렸어요. 제가 수요 코너에서.
1: 네.
0: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좀 배우고 싶다는 그런 건의도 주셨거든요. 네.
1: 배워보죠, 뭐.
0: 네. 태욱 선생님 작사를 하셨고, 안홍천 선생님 작곡으로 된 꽃물결 사람물결 이 노래입니다. 먼저 가사 말 전해드릴게요. 꽃물결에 묻히어 꽃물결에 묻히어 고향 하늘 바라보니 고향 하늘 바라보니 어디 가나 절승경계 어디 가나 절승경계 자랑만은 내 고향에 자랑만은 내 고향에 장백산을 날아넘고 마반산을 에돌아서 장백산을 날아넘고 마반산을 에돌아서 은빛 제비 손님 씻고 춤을 추며 날아오네 은빛 제비 손님 씻고 춤을 추며 날아오네 후렴입니다. 아하 꽃물결에 향기가 넘쳐나고 아하 꽃물결에 향기가 넘쳐나고 아하 사람물결에 인정이 넘쳐나는 아하 사람물결에 인정이 넘쳐나는 얘가 바로 지상낙원 내 고향 연변이라오 얘가 바로 지상낙원 내 고향 연변이라오 후렴구는 또 뒤에 라라라가 붙어있고요 얘가 바로 지상낙원 내 고향 연변이라오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가사를 또 천천히 말씀드려야 메모를 하시거든요. 네, 따라 부르는 가운데서 여러분 또 천천히 또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배워보실까요?
1: 네, 가사명 이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네, 우리 연변이 지금 왕궁 청사가 돼가지고
0: 그럼요. 많은 분들이 네, 찾아들고
1: 유람객들이 많이 찾아들어서
0: 네.
1: 그걸 우리 사람 물결 여기다 꽃 물결에 비해서 이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0: 그렇죠.
1: 자, 한번 가봅시다.

0: 노래입니다.
1: 재밌습니다.
0: 못 들어봤죠? 네. 지금 뭐 방송이 한 다음에 매주간 나간 다음에 또 이렇게 전파가 잘 안 돼가지고 못 들어봤는데 이렇게 다시 돌이켜서 들어보면 노래 하나 재미없는 노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부르냐가 문제죠. 예? 그리고 한 번 듣고 뭐 인상이 없어 모든 노래가 지금 뭐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한 노래들은 한 번에 그렇게 익숙한 곡이 없어요. 네, 이 노래가 좋다면 자꾸 불러주고 자꾸 방송에 나가면 그 노래가 히트하는 겁니다. 근데 히트까지 말고요. 우리 그냥 재밌게 따라 부릅시다. 예? 자, 그 번호 조금 높여줬대요.
2: 조금 더 높여.
0: 네, 높여주죠. 따라 부릅시다. 예? 꽃물결, 사람물결.

0: 왔어요. 사랑 많은 애고향에 시작.
1: 사랑 많은 애고향에
0: 맞습니다. 네, 항상 너를 따라 부르나 배울지게도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창작곡 가졌잖아요. 또 잔소리.
2: 네.
0: 가졌는데 이거 같이 우리 이제 고물결에 묻히어 고향 하늘 바라보니 이렇게 100번 연습해도 쓸데없습니다. 음원은 맞죠? 근데 항상 이제 제가 성후시하고 감정을 도입, 살랑살랑 불러도 감정을 도입해서 불러야만이 그게 습관적으로 된 것이 건물결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거기다 사랑하는 예고야 이렇게 불러야 그렇게 불러야 습관적으로 노래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가사에다 정을 붙여라 말합니다. 항상 그

그냥 입꼬리 읽으려면 뭐 가능하면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얼마나 자 다시 우리 한두 줄 같이 갑시다. 예. 자 시모 그 성우실에 보니까 살짝 딱 보이시오. 꽃물결에 어디 보세요. 꽃물결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꽃물결에 묻히는 게 아니라 꽃물결에 묻히오 고향 하늘 바라보니 이렇게 불러라 합니다. 노래도 시작.

0: 최대한 노랜다. 자, 두 번째 술 갑시다. 일절 한번 하죠? 한번 더?
1: 예.
0: 자, 그렇지. 건물결에 무치. 자.

0: 않습니까? 그래서부터 두 줄 썼다 나도. 예? 이 노래는 우리 어선생님부터는 뭐 빨리 배우면 네, 두 탄 크게 끝내고 안 되면 세 탄 크게 끝내고 이거 뭐 한 달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네.
1: 근데 뭐 신곡을 할 때마다 좀 더 그런 게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좀 두려워한다.
1: 네. 사실 여기서 음을
0: 정서가
1: 잡는 부분은 네. 어려운 부분이 있고 뭐 한 박자 쉬고 들어가는 부분도
2: 아.
1: 없고
2: 아직 네.
0: 순한데 자꾸
1: 익숙하지 않아서
0: 이거 있잖아. 나 따라 부를 때 네. 황해하지 마세요. 아주 이제 그냥 편안하게 건물결에 묻혔다 고향만을 바라보니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아껴 맞다는 그냥 건물결에 이렇게 노래하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흥분을

소리도 좋고. 또 이게 정서를 따라오라가는 앞에는 그냥 이렇게 살랑살랑 자꾸 힘들면 일단 아~ 꼭 이게 좀 크게 할 필요 없어. 아~

0: 역할을 한 것인데 얘가 바로 여기밖에 없는데 앞에는 그냥 따이칭 정말로 이야기하셔 할 만한가?
1: 예.
0: 한번 해봅시다. 들려드렸습니다. 음이에 선생님 음우 그 선율 많이 쳐주셨 왼손으로 절도 쳐주고 그럼 이분들 따라 하게 한지

0: 건물결에 내는 게 팔꿈치.
1: 지금 두 개, 두 개 길어 변했습니다.
2: 두 개 길어.
0: 그러니까.
1: 네. 이게 원래 하던 킴대기.
0: 네, 원쪽?
1: 아니.
0: 원래 걸로 하셔.
1: 원래 지금 고층 킴대기.
0: 연습한 걸로
1: 하죠. 근데 금방 한 걸 또, 한번 더 올라갔습니다.
2: F잖아요?
0: F에. F를 했는데 또 올라갔다고?
1: 아니, 금방
0: 한 걸. 네, 그렇게 높게.
1: 얼짱이로 올라갔지.
0: 아, 그건 네, 원래 쪽.
2: 아, 선생님, 키 말고요. 우리 학생.
0: 이분들 키.
2: 여성들 키로.
1: 네, 이겁니다. 네. 이거 원래 건데.
0: 네, 이겁니다. 건물결에 시. 다이치. 웃으세요. 그렇게 뭐 이쁜 얼굴들은.

0: 어떻게 올라갑니까?
1: 아니 좋습니다.
2: 건물결에
0: 발딱 떨고 해야 돼요. 안에 이분들 쪼로 해야 되나?
1: 예, 맞습니다. 예, 부천.
0: 어머, 좋죠. 해보죠. 시작.
3: 건물결에 무지요.
0: 어떻게 올라갈까, 거기를? 뭐라?
1: 숨이 높이 길이가 아닙니까?
2: 건물결에 무지요.
1: 너무 세게 됐습니다.
2: 건물결에 이렇게 팔 떨어 내려와야죠.
0: 딱 외쳐 시작.

0: 아까 처음에 따라 부를 때보다 키가 좀 낮아진 것 같죠?
1: 그렇죠. 그렇죠. 한번 높여주시오.
0: G예요? G예요?
2: F래서.
0: F예요?
1: F였으면 익숙하니까 야 짐 조금 더 한 번 더 해봅시다. 예. 얕습니까?
3: 예, 얕습니다. 예,
1: 그렇지. 뭐 이분들은
3: 뭐
1: 한번 소프라노 뭐 막 장애까지 말하고 한번 다시 요소대로 예. 근데 어떤 분은 계속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완치네. 완을
0: 결사적으로
1: 100명 정신을 원했다. 아니 나 아예 뭐 아예 웃겠습니다. 화면에 나가는데 이쁘게 나갔을 때 그래야 노래도 재밌게 부른다. 뭐 준비.

0: 파일에 불러보니까 나 네. 재밌네.
1: 아름다운 연변을 네. 생각하시면 네. 그렇죠.
0: 예, 이렇게 노래는 저희들이 이렇게 부른 다음에 또 불을 이렇게 또 놓치면 오는 다음에 아 이거 언니 언제 불렀던가 다시 들어보면 다시 이제 지금 여러분들과 이거 같이 배워보면 저도 다시 배웁니다.
1: 네.
0: 다시 배우면서 하, 그때 녹음이 조금만 지금 다시 했더라면 녹음 더 잘할 거 방법 없죠. 뭐 이미 방송에는 그걸 숙제로 남겨둬야 된다. 우리 공부할 때 숙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아쉬움이 계속 있다. 아쉬움을 얻어 남겨둬야 되는 거. 내가 좀 더 연습해서 단곡 더 잘하자. 이렇게 숙제를 남겨놔야 되지. 아쉬움은 계속 있습니다. 노래는 괜찮습니까? 오선생님 어떻게 한 반음 높여볼까요?
1: 괜찮을 것 같죠?
0: 괜찮을 것 같죠?
1: 네.
0: 아이 숙련 되면 네. 반음 높이겠습니다.
1: 네.
0: 한 번만 반음 저리 높일까요?
2: 네.
0: 네. 우리 자세히 하면 반음 어쩌든지
1: 다 만능이죠.

근데 아 우리 분들이 능력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쨌든 가사에 따라서 안 가사가 익숙하지만 가사 지금 봐도 사실 건물결에 묻히요 건물

0: 연변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네.
1: 그 렘씨가 잘 부를까?
2: 어, 잘 부를까?
1: 영어 잘 부를까? 어제 아 꽃물결에 향기가 넘 향기 넘쳐나는 거 우리 뭐니까 향기가 이렇게 돼야지 향.

0: 우리 이야기 많죠, 우리 연변. 시간이 아주 있을까? 어서세요.
1: 네, 괜찮습니다.
0: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건물결에, 건물, 그래서 이야기처럼 앞에는 이제 위치는 필요 없고, 그냥 딱 보시합니다. 건물결, 이야기는 꼭, 있으니까 그 가사 씹을 때, 건물결에 무슨, 건물이, 그 입을 가지고 크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 이래면 정이 있지 않을까? 어째서 이렇게 불러라는 거 알만하죠? 우리 좀 정리 찰찰 넘치게, 우리 내 고향 연변, 진달라 꽃 피는 연변.

살랑살랑 하트가 또 그리고 그러니까 어디는 시체하면 안에 다 열기니까 안에서 그리고 살랑살랑 그 건물결에 하지 말고 건물결에 건물결에 무지여 아니 그래 그러니까 허브는 허브는 허브 위에다 여기다 가사를 살랑 얹어서

0: 그다리에서 너 여기서 더 높지 않습니다. 너 우문은 높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랍니다. 너 예 그래 얘가 막 한음이라고 생각하라 말합니다. 예? 무슨 말을 잡을까? 우리 위치는 위치 어떤 위치가 한 자리면 거기서 뭐 또 우회가 서로 찾지 마세요. 또 이 또 잔소리한
1: 한음이 그 자리에서
0: 예. 네. 자, 예. 아 사람을 별에 시작. 이 두 번째 둘을 아 시작. 알아보시오. 아 대답하게. 아 시작.

0: 좋지. 그 자리에서 그러지만은 우리 눈에서 소리 나간다. 얘가 바로 예. 근데 예 아닌데 꼭 하지 마세요. 얘가 바로 지상라군 내 고향 연변이라오.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위치는 잡은 다음에 빵샷.
1: 네. 오늘 숙제예요.
0: 끝났습니까?
1: 네.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아유, 빠르죠?
0: 자, 그러면 아, 여기 가서 그 네. 인피니스 제일 보내주세요.
1: 네. 행복 따라.

0: 모래따라 행복따라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병가무단 염수원 선생님으로부터 꽃목길 사람 목길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네, 반주를 맡으신 장영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0: 수고하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2: 수고하셨습니다.
0: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미련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모는 옆과 저택으로 향했다. 격투기 선생님은 밤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선생님은 서모에게 주먹이 예전보다 단단해졌는지 물어보고 서모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답했다. 선생님은 서모를 제자 영근에게 소개해 주었다. 영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리 준비한 석쇠를 가리켰다. 서모는 이 석쇠를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해하고 영근은 공장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멘트를 붓고 무게만 맞추면 되는 간단한 구조이며 실제 무게는 200근 조금 넘었다. 석쇠는 한 쌍이 30근, 다른 한 쌍이 42근이었다. 영근은 꾸준히 연습하면 몸이 아주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모가 석쇠를 직접 들어보려 하자 선생님은 함부로 다루면 손을 다치기 쉽다며 주의를 줬다. 영근은 선생님에게 직접 시범을 보여 제자들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선생님은 담배꽁초를 땅에 버리고 발바닥으로 단단히 땅을 밟은 뒤 작은 석쇠 한 쌍을 가볍게 들어올렸다. 다리를 벌리고 석쇠를 가랑이 아래에서 우러 힘껏 휘두르면 어느새 석쇠는 머리 위까지 넘어간다. 금지를 살짝 떼면 한 쌍의 작은 석쇠가 각각 하늘로 솟아올라 회전한다. 낙하하는 순간 두 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 다시 한번 힘차게 휘두르고 던진다. 손목은 돌리지 않고 그냥 손을 떼면 한 쌍의 석쇠가 평면을 유지한 채 함께 하늘로 날아간다. 선생님은 잔뜩 힘을 주어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땅에

평평하게 내려놓았다. 나이가 들어 오랫동안 연습하지 않아 손이 낯설어졌다고 말하며 살짝 아쉬워했다. 영근은 다가와 자신도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말했다. 영근은 한 손으로 석쇠를 던지는 방식을 사용한다. 한 개의 작은 석쇠가 하늘로 솟아올라 자유 낙하하는 순간 팔을 들고 받은 뒤 석쇠를 팔 위에 가볍게 붙이고 자연스럽게 내려놓는다. 다시 던지고 회전시키고 정지시키고 받는 동작이 매끄럽고 아름답게 이어졌다. 선생님은 영근의 솜씨를 보며 매우 기뻐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연습을 이어갔다. 이때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치며 힘찬 모습이 매우 보기 좋다고 말했다. 호랑이와도 겨룰 수 있을 정도의 힘이라고 감탄했다. 뒤를 돌아보니 한 여성이 자전거에 앉아 발바닥을 계단돌에 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여성은 30살 좀 넘어 보였고 큰 눈동자에 부드러운 바람에 짧은 머리가 흩날렸다. 인조면 반팔 푸른 셔츠에 작업복 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이 청초했다. 그녀는 바로 격투기 선생님의 옛 제자인 김매다. 그녀는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김매는 자전거를 잘 세우고 이마에 땀을 닦아냈다. 오랫동안 이곳에 오지 않았다고 말하며 선생님과 반갑게 인사했다. 선생님은 크게 웃으며 어서 들어오라고 권했다. 소모는 김매에게 인사를 했다. 김매는 소모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선생님은 제자인 영근과 건국을 소개했다. 김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전거 뒤에 놓은 가방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소모와 건국, 영근은 모두 앞으로 나가 자전거 뒤에 묶인 천 가방을 풀어주었다. 가방을 열어보니 안에는 철 아령 두 쌍이 들어있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매우 좋다고 했다. 김매는 부끄러워하며 1년 동안 미뤄왔던 선물이라고 설명했다. 근극과 영근은 아령을 자세히 보았다. 아령은 육각형의 모서리는 뚜렷하고 튼튼한 모습이었다. 모두 선생님의 방으로 돌아왔다. 선생님은 먼저 찬물 한 잔을 마시고 오늘은 좀 더 오래 앉아있으라고 권했다. 김매는 고개를 끄덕이고 근극과 영근은 소모를 끌어당겨 편하게 앉으라고 하며 둘은 잠시 밖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얘기가 끝난 뒤 소모는 선생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집이 있는 골목으로 돌아갔다. 골목에서 왕 선생님이 파마기 커버를 묶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소모는 전선이 또 고장났는지 물어보고는 2층으로 올라갔다. 은봉의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세 가지 반찬과 한 가지 국물 요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은봉은 소모가 온 것을 보고 함께 식사하자고 권했다. 소모는 손을 흔들며 사양하지만 혜덕은 일어나 들어오라고 말했다. 소모는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억지로 앉았다. 혜덕은 맥주 반잔을 따랐고 은봉은 술병을 들고 소모는 맥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말렸다. 혜덕은 조금만 마시면 된다고 말했다.

나는 술잔을 받아들였다. 혜덕은 이번에 바다에 나가 반년 동안 지냈는데 소모의 어머니 덕분에 은봉이가 잘 지냈다고 이야기했다. 소모는 그것은 자신의 어머니가 한 것이지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혜덕은 은봉의 손을 꼭 쥐고 은봉은 언제나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고 다정하게 이야기했다. 은봉은 부끄러워 어쩔 바를 몰랐다. 혜덕은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다시 한번 다정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진심으로 선언 생활을 그만두고 싶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다시 도도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도도는 반정과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반정은 오늘 새로 무리를 단장하고 도도를 만났다. 도도를 바라보는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두 사람은 나무 의자에 앉기로 하고 도도는 바깥쪽에 자리 잡고 앉았다. 반정은 도도에게 안으로 옮기라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지만 도도는 움직이지 않았다. 반정은 맞은편에 앉고 핸드백을 옆에 두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어젯밤 도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도는 자신이 소상공인이므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그냥 두 다리로 여기저기 돌아다닐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도도는 마음을 가다듬고 반정은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요즘 많이 생각해본 결과 둘은 서로 원하는 사람이 아니며 오직 친구로만 지낼 수 있다는 결론을 전했다. 반정은 자신은 매우 직설적인 성격이라고 이야기하며 더 이상 관계를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의미인지 정확히 물어본다. 도도는 이때 조금 가벼워진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땀에 젖은 열쇠 하나를 꺼내놓았다. 반정은 깜짝 놀라며 열쇠를 쳐다봤다. 도도는 그동안 자신에게 잘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부탁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해달라고 얘기했다. 이것이 바로 도도와 반정의 짧고 아름다웠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제 매소와 강 총재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 매소는 강 총재를 따라 새로 완공된 방으로 들어섰다. 실내 인테리어는 이미 모두 끝나 있고 가구도 모두 배달되어 자리를 잡았다. 밖에는 작은 정원이 하나 딸려 있었다. 정원에는 바닥이 깔려 있고 의자 두 개가 놓여 있으며 화초도 예쁘게 심어져 있었다. 침실에 들어가면 큰 침대와 화장대 등 필요한 물품은 모두 갖춰져 있었다. 매서는 그 틈만 달면 이곳에 살기 위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정말 이곳으로 이사오면 밤에는 오직 천장만 쳐다보며 지낼 것 같다고 조용히 말했다. 강 총재는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다. 두 사람이 방에서 나올 때 매서는 원래 이혼하면 이곳으로 이사오려고 했지만 상황이 변했다고 말했다. 강 총재는 살짝 놀라며 지난번 통화에서는 이미 이혼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매서는 고개를 저으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렸다. 이번 만남을 통해 강 총재는 매서와의 관계를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를 쪽 아보의 이야기다. 아보는 오랜 기간 살아온 곳을 떠나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오면서 집안은 짐 정리로 어수선해지고 가족 모두는 설렘과 아쉬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모든 것이 바쁘게 움직이는 이사 전날 밤 예상치 못하게 작은 이모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다. 늦은 밤이지만 망설임 없이 집안으로 들어선 작은 이모는 온통 짐더미로 어지러워진 방안을 살펴보고 잠시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고 다가온 아버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보가 낯설어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도록 안정시켜 주었다. 이미 이사는 정해진 일이기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한다는 현실은 아무도 바꿀 수 없으며 작은 이모는 가족의 곁을 지키며 조용히 함께할 준비를 했다. 이튿날 아침 이사하는 날이 드디어 찾아왔다. 작은 이모는 가장 먼저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아보 가족과 함께 이삿짐을 가득 실은 트럭에 올라탔다. 트럭은 출발 신호를 받고 상해 서쪽에 위치한 조양 공업 신촌을 향해 천천히 출발했다.

오래된 주택이 빽빽하게 늘어선 길을 통과하고 소수와 돌을 건너며 도시의 경계가 점차 바뀌는 모습이 보였다. 멀리에는 공장의 굴뚝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길을 걷는 사람들은 허약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중산 북로에 이르러서는 향료 공장에서 나는 강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산하철 공장 주변은 붉은색 먼지가 구름처럼 자욱하게 피어올라 주변 풍경을 온통 붉게 물들였다. 그 사이로 넓은 농경지가 펼쳐지고 농가와 보드나무가 줄지어 서 있으며 오이밭 비닐 하우스와 토마토밭 설긴 나무를 심은 콩밭까지 이어졌다. 이 모든 풍경이 놀랍게도 상해의 일부라는 사실이 아버에게는 새롭고 신기하게 다가왔다. 오랜 시간 이동한 끝에 마침내 가지런하게 정렬된 주택이 눈앞에 펼쳐졌다. 드디어 조양 신촌에 도착한 것이다. 이 주택은 상해 사람들 사이에서 이만호라고 불리며 1950년대 외국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명성 높은 주거지다. 동서 방향으로 약 2만 채가 지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되었고 당시로서는 매우 규모 있는 주택 단지였다. 주택은 모두 2층 구조로 지어져 있었으며 양식 기와가 지붕을 덮고 나무 창문과 나무 문이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2층은 삼나무 바닥이 깔려 있었고 1층에는 현관이 있었으며 집 암벽은 얇은 종이 소묘 석회 반죽이 발려져 있었다. 각 집 번호마다 10가구가 함께 거주하며 5가구는 우층에, 나머지

아래층에 살면서 부엌과 변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 방식이었다. 아보 가족의 새 집은 1층 4호로 정해졌으며 고작 15평방미터에 불과한 작은 방이었다. 1호, 2호, 3호, 5호 네 가구와 복도를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며 창밖에는 정리되지 않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방 안은 오랫동안 비어있었기 때문에 먼지와 거미줄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건뇌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이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근래 보신 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래 보신 환 우리 요즘 들어서 새롭게 소개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흥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증상을 쭉 들어보면은 확실히 나도 이게 치매 걸릴까봐 항상 걱정하는 바이라고의 기억력이 이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졌고 특히 금방 하고 돌아앉은 일을 더 기억 못하겠다 이런 분들 많죠. 또 이런 분들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기억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압이 높거나 혹은 저혈압이거나 혹은 골다공증이 많이 나오거나 소변이 작거나 만성신염, 만성요도염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 질병치료에서 이 치매가 온다 해서 꼭 이 뇌과병원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치매가 오는 원인, 기억력이 떨어지는 원인 또 특히 우리 금방 한 일을 잊어먹는다. 이거는 우리 치매 제일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자면 바로 근내 보신환 같은 약을 써줘야 됩니다. 우리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많은 질병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이겁니다. 그 원인은 콩팥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은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냅니다. 그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꼭 우리 이런 근뇌 보신환을 좀 여기서는 장기적으로 쓸 걸 제창드립니다. 이런 질병들 하루아침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이런 골수가 적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또 기혈 부족이 있다 할 때는 이런 골수를 뇌에서 올리다 전달하지 못합니다. 기와 혈이 부족이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 보신환은 기와 혈을 보충하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고 또 콩팥이 기능이 좋아지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콩팥이 좋아지면은 따라서 좋아지는 장기는 간입니다. 그 다음 콩팥이 나쁘다 할 때 따라서 나빠지는 장기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질병들을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끔 25미나 되는 25가지 중약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 이 근뇌 보신환을 쓰신다 할 때 우리 이런 기억력 방면에서 수소 먼저 알립니다. 그렇게 그저 금방 한 일도 잊어버려서 아무것도 기억 못했던데 네, 지금 그 방면에서 효과 본다 이거죠. 사실 근뇌 보신환은 잡숫기도 편합니다. 그 따미왈이 아니고 조그마니 녹두알처럼 이렇게 수미완처럼 만든 약입니다. 한 봉지에는 15알 정도 들어가 있고 우리 한 통에 24봉지 있기 때문에 한 통 갖고 12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1: 네.
2: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말씀 주시오.
2: 네. 저는 이제 방송을 띄우니까 마침 건의보신 하나 들었으니 선생님 강의를 이제 많이 못 듣고 이제 첫부터 들었는데 저는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기도 나쁘고 손도 나쁘고 허리에 지장에 어떤 때는 흔들거리기도 하고 얼빠나기도 하고 조금 기억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보신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서 전화합니다.
1: 네, 첫째 비위가 나쁜 사람들 콩팥이 다 허해진다. 콩팥이 기능이 나빠지고 이런 콩팥이 기능이 나빠지면 뇌에 와서 또 이런 뇌경색이라든가 뇌조직 위축이라든가

0: 라든가 알츠하이머성 혹은 도파민이 분비되는 중뇌 흡집이 줄어든다거나 많은 문제가 생기죠. 예. 이런 면에서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OTC 약이가 건네 보신환입니다. 쓰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1: 네. 한통에 값은 얼마입니까?
0: 498원이고 예. 24봉지가 들어가 있으면서 열 이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1: 예, 그래 마야시. 예, 열도 싸먹어서 우대 있습니까?
0: 우대 있습니다. 요즘에 우대 있습니다.
1: 예, 배달 받으십니다.
0: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예.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1: 예. 501-2797.
2: 네.
1: 알겠습니다.
2: 네.
1: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루에 두 번 잡수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쪽지는 식전에 잡수십시오. 특히 이 비싼 약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비싼 약들은 낭비 없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될수록이면 다 흡수되게끔 이런 잡수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추천드리는 거는 땅이엔수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0.9% 되는 소금물을 땅이엔수라고 합니다. 예, 이런 미지근한 소금물에 잡수면 흡수가 그냥 잡수기보다 잘 된다 이 말입니다.
2: 잠시만요. 그리고,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3: 예, 저도 이제 지금 방송, 새로운 약 방송 듣는데 지금 이제 위에서 말씀한 선생님 말씀 강의 내려볼까니 내게 합당할까 싶나 지금 이제 저 소변도 좋고 이 기억력이도 좋고 예, 그다음에 그 요새 여러 가지 어쨌든지 이 몸에가 이 좀 되기가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내게 지금 합당한 이게 내 증상한 게 지금 이게 소변도 그렇고 어쨌든 신장도 또 황황하면서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따오는데 내 이야기가 그럼 좀 어떻겠는가?
0: 예, 그렇게 황황하다 할 때는 주로 우리 심장에 신지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지체세가 있는가?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하고 이 혈액을 순환시켜줄 그러니까 심장이란 이 발동기가 잘 돌아가자면 기와 혈이 심장의 기가 충분해야 되고 혈이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황황하고 불안하고 심리문란이 나오는데 자꾸 그냥 심장약만 써서 효과 못 보던 분들 이 약을 쓰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누군지 조금 것처럼 불안하고 잠이 아여든 게 해결된다. 또 직접적으로 이런 걸 농구라는 이런 약재가 들어가고 사인 그다음에 산조인 이 약이 다 들어가 나서 가슴이 황황하고 불안하고 누군지 조금 갖고 불면증이 있다 이런 분들 좋지 효과가
3: 없다. 잘 알았어.
0: 네. 기도 잘 하시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우리 그런 25미 중약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25가지 중약제를 따지고 보면 다 비싼 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귀한 약제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꼭 말씀드릴 거는 원지, 산조인, 사인, 병골 이런 약들은 그냥 우리 임시구급으로 쓰는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나 이런 대신에 쓸 수 있는 중약입니다. 따라서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냥 수면제 같은 거는 그냥 오늘 먹으면 자고 내일 안 먹으면 또 못 자고 이런 세월이 장기적으로 가면은 자꾸 수면제 먹은 사람들 정신상태가 오리버리하고 기억력이 뚝 떨어지죠. 이건 치료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임시구급약이죠. 그런데 우리 중약제에서 원지라든가 산조인이라든가 사인이라든가 당귀라든가 병골이라든가 이게 다 신경 안정시키면서 이런 신경문란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우리 몸에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신경이라는 게 이게 문란이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신경 문란이 생긴다 할 때는 신경이 미조신경 그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식물

0: 종교문란, 이런 면에서 문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장기적으로 해봤댔자 사람이 모조리 됐다, 이렇게도 말하죠. 불판해집니다. 이런 신경 안정제만, 수면제만 자꾸 쓰고 우울증 치료요, 이다 다른 이야기 없단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얘기랍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2: 예. 예. 또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예 지금 근질 보시 환기운 따다고 그랬다.
0: 예.
2: 예, 예, 그니까, 허리도, 이때가, 예쁜 방면에, 이때가, 좀, 영, 이렇게, 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 어금니, 지금 또 한 70 넘었습니다.
0: 예.
2: 예, 예, 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머리도 또 항상 어지럽고, 예, 이렇게, 뭐, 항상 이렇게, 하다 할까, 매라 그랬다.
0: 예.
2: 그래갖고, 이번에, 예. 뭐, 이 광, 예, 그러니까, 금리가 시원한 사당인데, 그 열광 사당에는 열광 사당 몇 통 쏜가?
0: 8가가 더 드립니다.
2: 아, 연속각 드립니까?
0: 예, 그리고 분이 QCV 또 9각 드립니다. 이렇게 잠을 한 번 들어요.
2: 아, 글쎄, 이렇게 예. 사달해서, 내지 뒷전화 모집 사달해서 지나겠다. 그럼 그거 어떻게 제대로 찍고 이모지 배달하면 안 되겠습니까?
0: 예, 다 배달.
2: 본인들이 나오기도 불편해서.
0: 예, 이제 전화 드립니다.
2: 예, 예.
0: 예. 예, 아니면 예, 501-2797로 지금 전화하십시오.
2: 그러면
0: 아, QCV. 예, 8각을 드리는데 9각 드립니다.
2: 아, 그럼까? 오, 예. 좋습니다. 예, 예, 지금 전화하겠습니다.
0: 예.
2: 502-2797. 예, 알겠습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지금 임상에서 보면 환자분들을 접촉해보면 제일 치료가 어렵고 제일 문제가 생기는 병이 뭔가 하면 신경문란입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3: 네, 선생님 건네보시오 안에서 한번 합시다. 나 이 당뇨 있으면 소리, 이 몸이 나빠져가지고 소리. 이 자꾸 그 다음에 고품도 나가고 막 나가면 이용 냄새도 나고 그러십니다.
0: 네.
3: 이 어제 구레구름도 소화도 아이디지, 또 요구리는 뭐 있는데, 또 요구리 어제 자꾸 키운단 말입니다.
0: 네.
3: 이런 데다 끝내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내다면.
0: 일단, 당뇨가 있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뇨병성 신염이 제일 무섭습니다. 물론 혈관성이죠. 다 이 혈관이 끈적끈적한 혈탕 때문에 좁아지고 굳어지고 해서 사실 콩팥이도 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신염이라는 게 뭐 당뇨병성 눈병, 당뇨병성 뭐 심장병 외에도 당뇨병성 신염이 아주 무섭습니다. 예.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우리 피가 끈적끈적 하던 게 끈적끈적 되지 않습니다. 피가 맑아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 치료에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3: 예. 바뀌죠.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예. 이게 전화번호 얼마입니까?
1: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 예, 감사합니다.
0: 네, 치료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문란이 생기면서 병이 치료해야 되는 거 제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그냥 면니까 병원 간다거나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싸먹는다거나 혹은 심장이 벌렁된다고 그냥 신경안정제 뭐 신다한이라든가 메톨롤이라든가 이런 약 잡수면 이제 필요는 합니다. 잡수면 네. 또 많이 낫고.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누구세요?
0: 네.
4: 부모님 수고하십니다.
0: 네.
4: 부모님 공장에 좀 담아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애가 애들 부모마다가지고.
0: 네.
4: 뭐, 또 나왔는데 지금 효과가 뭐 그닥지 않아가지고 발달도 지금 다 못 쓰고 지금 부유치 있어가지고 이래서 이런데 이거 끝내 보시오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다음 내봅니다.
0: 네, 그런 사람들 직접적으로 좋죠. 부위라는 게 이게 대부분 우리 머리 혈관이 막히는데 그 머리 혈관이 막히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 걸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은 벌써 머리 중풍 환자들 항상 머리가 뻥합니다. 그래서 안개 꼴도 낀 거 참 정시안하고 환자 자체도 아주 힘

0: 힘들어 한다. 근데 이 약을 벌써 한 개 요정 써보셔. 머리가 맑고 정신이 납니다. 예, 그리고 재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1: 좀 대답하다고 한다겠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이런 신경성 문제, 우리 제발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하자 이 말입니다. 그 치료 방법에서 우리 건네 보신화를 추천드립니다. 약이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벌써 진귀한 약종들로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산동 뚱어 어조 제약공장,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알아보는 제약공장입니다. 역사도 깊고 명의도 대단하고 지금 현재 3,600명이 직공을 갖고 있는 양치입니다. 국가기업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생산한 건네보신환, 일반 건네보신하고 틀립니다. 약이라도 효과가 독특하고 또 오래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서 좋은 건네보신환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저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어제 이어서 우리 계속 그 내용에 따라서 방송 드린다 할 때 어제는 제가 우리 신선부조라는 데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신선부조가 있게 되면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 걸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이분은 마르고 마른 기침이 나고 조금만 이 특히 요즘 같은 이 봄이 돌아오는 건조한 계절엔 더 할 겁니다. 자꾸 입이 말라서는 밤에 잘 때 이 옆에다 물을 놓고 잔다 이러죠. 물을 한 모금씩 일어나서 먹는다거나 입에 문다거나 근데 그게 임시구급이지 또 계속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머리에 열이 올라가서 머리가 항상 휑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정신이 나고 이 코안도 마르고 이런 분들 이게 상르입니다. 위가 덥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분들 아래는 또 냉합니다. 너무 마르니까 이거 조금 칭거하는 약을 쓰자. 특히 이러면 심장열, 폐열이 다 쓰이지니까 이 정신말이나 먹으면 좋단 말입니다. 감각이. 그런데 이 정신말은 계속 먹고 나니까 또 도로 손발은 시리고 특히 발이 착하서는 오요래도 양말을 신고 있어야 되고 그래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맨날 발이 시려서 고생하게 되죠. 이게 발만 시린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배꼽 아래로 해서 하철로 해서 다 시립니다. 배꼽 아래 하면은 우리 여자들 본다 할 때는 제일 큰 자궁이 있습니다. 지금 자궁 진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초암이요, 자궁암이요. 이게 다 이 찰 때, 몸이 찰 때 생기는 병입니다. 그 다음 남성분들 전립선염, 그 다음에 또 방광염, 심지어 전립선암, 방광암. 이게 다 차서 생기는 겁니다. 냉해서. 냉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발만 시려서 뭐 양말을 신어서 해결할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왜서 이 병이 생기는가. 이게 바로 이 콩팥지허하고 이래서 간열이 세지고, 특히 콩팥지허하다 할 때는 음이허한가 양이허한가, 보통 이런 사람

0: 음양이 다 허합니다. 双虚. 네. 두 가지가 다 허하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나도 지금 뭔가 뭐 방송 듣고서 지금 연기 광고 배워서 먹습니다.
0: 네.
2: 먹을 때는 어째 먹는가 하면 삐치 부르던 이야기, 어찌시 이야기 돼서 별로 안 드는 이야기였거나 부사경도 적재해서 그래서 지금 좋다 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0: 네.
2: 벌써 예, 먹은 봐서 한달 후 지나니까 눈이 깔깔하고 뿌옇게 보이고 향이 뭔가 하면 눈이 건조했댔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그거는 맹화기 간열이 세든 사람이란 네. 말입니다.
2: 그냥 건조해서 눈이 뻣뻣했댔습니다. 근데 우선 그 주사 다 나와도 없습니다. 저는
0: 네.
2: 빤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눈도
0: 네.
2: 그리고 콩팥이 허한지 소변이 실실실실 나가고 기침을 지어도 나가고 웃어도 크게 웃어도 나가고 예. 어제 네. 빨리 걸어도 힘들어도 콜라고
0: 빨리 걸어도 나가고 예. 무거운 거 들고 빨리 예. 걸어도 안 되고
2: 근데 그게 지금 예. 많이 좋아졌어. 가끔씩 그래도 그게 다 나아졌습니다. 저는
0: 예 그럴 겁니다.
2: 예 그리고 또 소화 안 되면서 그냥 예. 꼴꼴이 자주 나고 그 혓바닥이 그냥 그러니까 대란 두부로 하면 혓바닥이 세탁이 설태 세탁이 돼서 영 텁텁했댔습니다.
0: 네.
2: 근데 그게 설태도 싹 벗어서 소화용 인간 잘 된다.
0: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한기가 중초에 뭉쳐있기 때문에
2: 네.
0: 우리 몸의 열기하고 이 바람 이 풍한 습 네. 이게 어디가 뭉친단 말입니다. 순환하지 네. 못해서 예. 그러면 해가 설태가
2: 예. 네. 그리고 뒤에서 소리 유행 소리 세게 나는데 그냥 유행서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딱 다가오면 유행 소리 나면서 네. 자지 못하겠을 때라 그래서 네.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 막 아프고 혈압이 언덕 올라가면 이러던 게 지금 뒤에서 소리 덜 나니까 나 엉덩이 혈압 엉덩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머리도 아예 아픈다 저는
0: 네.
2: 예, 그 중사 많이 좋아지고 뭔가 뭐 먹던 중간에서 이야기 제일 최고야 같습니다. 내 먹던 중간에서는 진짜
0: 네.
2: 그래서 내 지금 이야기 오랫동안 저는 한 몇 달 거의 먹으니까 계속 더 먹자고 아무래도 오늘 또 배달 받아야 되겠습니다.
0: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
1: 네. 맞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한 사람들. 만병이 원인입니다.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콩팥이 질병, 비뇨기 계통의 질병, 고가병, 그러지 않으면 또 실면증, 심내혈관 질병, 이게 다 옵니다.
1: 네.
0: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3: 영지 이간 고보개고, 어쩌면 1년은 반달이 1년 먹습니다. 그래, 작년 봄부터 이때 가서 1년 먹고 나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야기.
0: 네.
3: 그래 어디미도 손이 이렇게 자꾸 눈이 거의 입이 손바닥이 발바닥이 말라들고 그래 마지막에 가서는 이 온 피부 다 말라들어 꼼짝 못하겠을 때다 손은 자꾸 대체도 말라서 얘기를 들고 막에 무슨 이 기울 부드러 싹 말라서 마지막에 무슨 눕는다더만 무슨 누구 막에 들어섰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쿵만 먹고 내고 간도 나쁘겠다 생각하고 간이 또 좋다지 그래서 내일에 이간 고배 어서는 이제 10달 좀 넘었었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밥맛이도 좋아지고 예. 그 피부 말라던 게 그건 저도 한 달 전에 벌써 야 이게 어째 이게 말라던 게 이게 없어졌는가 싶어 생각 이런 기분 좋았을 때라 결국 심장
0: 몸에 진액이 돈단 말입니다. 예. 진액이 생산되는 약
3: 알았습니다. 예. 그 방면은 정말 진짜 말라던 데는 요약이 좋았을 때다. 그리고
0: 예.
3: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피부에 좀 이렇게 얼굴색이나 이런 피부색을 우리 몸의 피부색을 놓거든요. 좀 이렇게 윤기남이 좀 이렇게 이래 젊어진 이런 피부 같다는 이런 감각 좋겠까 기분도 좋고 눈도 눈은 어서 오랫동안 뭔가 확실히 이득입니다. 좀이 환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앞이 무식이 떠댕인 것도 예. 다는 없어나 이제도 좀 여전 연해지고 예. 그때 눈이 좀 좋습니다. 부인게 네. 많이 나서 좋습니다. 예, 그래, 네, 이하고, 정민이랑 싸긴 싸는데, 우리 또, 사촌 오빠도 이렇게, 어디 저기 상에서 갔다 온게 조금 간이 나쁘다지. 간이,
0: 네.
3: 그, 알코올 중독이란가, 그거, 알코올 중독이랍니다. 네. 근데 이거 먹으면,
0: 어제 좋겠다 알코올 중독이든 그 다음에 지방이 간에 쌓였든 스트레스가 쌓였든

다음에 약에서 어느 약물성 이런 독이 쌓였던 그 독을 해독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여러 가지 병이 오죠.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약이가 연피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오색 양질로의 이 약을 꼭 드시라 하십시오. 예.

0: 하도 말하지 않습니까? 까나고 콩팥은 지려도 그렇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산성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미노래 감성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선입니다. 두 곡은 허복순 작사, 오영란 작곡의 희망가입니다. 우리 삶에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노래를 장호 리설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명도 작사 김창근 작곡의 어머니 세월을 만나보겠습니다. 세월 따라 주름살 깊어가시는 어머니 뒷모습, 구석에 묻은 한평생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최동혁 작사 작곡의 아리랑 우리 마을입니다. 아리랑 가락에 실은 고향마을의 이야기, 그리운 동네의 뒷산과 냇가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이 곡을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림의 작사 김몽호 작곡의 동행입니다. 인생길 함께 걸어준 소중한 사람들과의 동행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김영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방신국 작사 허순나 작곡의 그 시절이 좋았네입니다. 젊은 시절의 풋풋함, 낯설지만 뜨거웠던 날들, 돌아갈 수 없기에 더 그리운 그때 그 시절로 잠시 시간 여행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노래는 장혜령 작사, 문영도 작곡의 어머니 그립습니다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끝없이 그리운 어머니, 어머니의 따스한 음성과 품이 묻은 생각나는 날에 듣기에 좋은 곡입니다. 리즈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춘선 작사, 류영근 작곡의 잊지 못할 동창들아입니다. 책가방이던 그날, 함께 뛰놀던 동창들, 세월 지나도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우정의 노래입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ang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나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하나쯤은 나만의 여행 박물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여행지에서 사온 작은 엽서를 오래 간직하고 누군가는 골목에서 찍은 흐릿한 사진 한 장을 쉽게 지우지 못합니다. 별것 아닌 물건 같아도 그 안에는 그날의 공기와 기분 그리고 그 순간의 내가 함께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행은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는 기억에 더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역시 오래된 유물만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과 이야기를 담아두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계 박물관의 날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쯤은 있을 나만의 여행 박물관을 떠올리며 여행이 우리에게 남기는 기억의 의미를 함께 떠올려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0: 너야지 결국 사랑이 된 거.
1: 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이어지고 익숙했던 것들도 조금씩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됩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자연의 숨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의 향촌 마을들인데요. 아침 햇살이 내려앉는 들판, 바람 따라 천천히 흔들리는 나무와 꽃들, 그리고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온 골목과 사람들. 새롭게 단장된 향촌길로 사람들이 오가고 정성껏 가꾼 공간에는 반가운 발걸음이 머뭅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더해질수록 마을은 오래 지켜온 것들 위해 오늘날의 삶을 더딥히며 정으로 덧대고 기워 만든 새로운 얼굴을 천천히 빚어가는 것이죠. 오랜 시간을 지나온 얼굴에 남은 주름이 웃음과 세월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삶의 깊이 있듯이 이곳의 변화도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랍니다. 여행자들의 웃음이 머물다 간 자리마다 잔주름처럼 온기가 살포시 내려앉고 마을은 더욱 따뜻하고 깊어만 갑니다. 자연과 사람 그리고 시간이 함께 빚어낸 매력적인 우리 마을을 찾아 떠나봅니다. 연변의 매력 향촌 코너, 오늘은 혼춘시 경신진 방천촌으로 떠나봅니다.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과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빠른 변화에 더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숨에 성공한 이야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낸 결과들,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들에 우리는 쉽게 감탄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삶의 많은 변화는 사실 아주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계절이 바뀌듯 강물이 흐르듯 사람과 마음도

조금씩 시간을 견디며 달라져 가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나아진다는 것은 어쩌면 누군가가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서히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훈천시 경신진 방천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습근평 청석기는 중화민족이 일어서고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위대한 도약은 중국인민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방천천 역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낸 대표적인 변방 마을입니다. 역사 속의 방천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요충지였습니다. 당나라 시기 동북아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지로 불렸으며 동북아의 황금수로라는 명성도 얻었죠.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지역의 연간 수출 규모는 300만 량에 이를 정도로 번성했는데요. 하지만 전쟁과 사회 혼란, 자연재해가 이어지면서 방천촌은 한때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외딴 지역으로 남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새 중국 성립 이후 특히 개혁개방과 함께 방천촌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헌춘시는 조선족 전통 민가를 보호하고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왔는데요. 2017년에는 향촌진흥과 민속관광산업발전을 위해 총 2억 6천만 원 규모의 동방제일촌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방천민속촌과 방천꽃바다 그리고 금사탄 환락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방천 민속촌은 약 4만 3천 평방미터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전통 민가 41동과 민속문화관, 민속거리, 관광객센터, 전통풍 호텔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천촌을 찾은 관광객은 무려 8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하루 최대 방문객 수는 3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함께 어울리고 문화를 나누며 민속 화합의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방천 풍경구 내부에 위치한 전망대 역시 둘러볼 만한 명소인데요. 전망대는 토자비와 423 경계비를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토자비에 깃든 역사 이야기와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위해 외세의 압력에 끝까지 맞서 싸운 민족 영웅 오대징의 역사 사적을 회고하면서 이곳의 역사에 대해 더 한층 깊이 요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풍경구 내부에 위치한 나무 잔도에서 삼국 교차지대에서의 특별한 체험이 가능한데요. 광범한 관광객들에게 보다 풍부한 관광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방천 풍경구 입장권을 소지한 모든 관광객들에게는 삼국변경 나무잔도가 무료로 개방이 됩니다. 덕분에 나무잔도 구역에 입장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룡호각 위에서 내려다 볼 수밖에 없었던 삼림구역이었지만 지금은 직접 걸으면서 이곳의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삼국교차지대의 신비함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무 잔도는 변경 풍광, 민족 문화, 인문 역사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자연경관의 미학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면서 룡호각 서쪽에서 시작해 두만강 좌측 연감지대, 중로 경계비, 토자비 등을 거쳐 룡호 광장에 이르는데요. 그의 총 길이는 2221m에 달한다고 합니다.

성기와와 신표, 전통 격자창으로 꾸며진 집들은 중국 조선족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살리고 있는데요. 당조 이전 시기의 민가 형태를 계승한 건축 양식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조선족 민속 문화를 체험하고 주민들이 직접 만든 김치와 순대, 냉면 같은 전통 음식을 맛볼 수가 있죠. 특히 41채 가운데 19채는 주민들의 빈집을 개조해 만든 민박 시설인데요. 관광회사가 이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은 임대 수익을 얻고 집 관리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국가의 민족 정책과 향촌지능 정책이 가져온 변화를 실제 삶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방천촌은 촌 기업 연동을 통해 주민들이 민박, 음식점, 관광 서비스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요. 멀리 나가지 않아도 마을 안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채소와 과일, 절인 반찬, 어획한 생선과 꿀 등을 관광객들에게 선매하며 판매하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조금은 더 특별한 특산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두만강에서 잡히는 탄두어와 칠성어, 대마하어 같은 5종 역시 방천의 대표 특산물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을에는 통합 난방시설과 오수처리시설, 쓰레기수거 시스템까지 구축되며 현대적인 농촌 환경도 빠르게 갖춰지고 있습니다.

한편 방천촌의 아름다운 변화는 주민들의 생활 공간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 분열연합회가 선정한 아름다운 정원 우수 사례에는 경신진 방천촌 주민 김만혁 씨의 가정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청돌바닥 위로 꽃 화분이 놓이고 조선족 전통 농기계가 정갈하게 배치된 이 정원은 국경마을 특유의 정취와 생활의 온기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김만혁 씨의 아내분은 정원 관리 비법을 이웃들과 적극 공유하면서 마을 전체의 환경 개선을 이끌고 있는데요. 지금의 경신지는 집집마다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고 깨끗한 골목길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마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혼촌 변경 관광의 새로운 명함이자 향촌 진흥을 이끄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방천촌의 변화는 단순한 관광 개발이 아니라 민족 화합과 공동 번영, 그리고 변방 지역 현대화의 생생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천촌이 관광을 통해 다양한 민족 간의 교류와 이해를 더욱 깊게 이어가며 새로운 민족 단결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길 기대해봅니다.

방천촌에 변하는 어느 날 우리에게 관광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주는 공간이 되고 있긴 한데요. 우리는 흔히 관광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진을 남기는 일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여행은 소비를 넘어서 한 지역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게 만드는데요. 방천촌이 바로 그런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은 특별한 지리적 풍경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방천촌의 진짜 매력은 눈앞의 풍경보다 그 안에 쌓여있는 시간에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수많은 역사와 그 안에 깃든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을 이어온 사람들의 기억이 지금의 방천촌을 만들어왔기 때문이죠.

속천의 기와 지붕 하나, 마을 어르신이 담근 김치 한 접시, 오래된 농기계 하나에도 한민족의 생활 방식과 시대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흔히 공간은 기억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하는데요. 방천천 역시 그렇습니다.

또 관광은 결국 사람을 만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행지에서 오래 기억하는 것은 화려한 건물보다도 길을 안내해주던 주민의 말투, 시장에서 들리던 웃음소리, 따뜻하게 건네받던 한 끼의 음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방천촌의 특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이곳은 거대한 도시형 관광지가 아니라 주민들의 실제 생활과 관광이 함께 이어지는 공간이기

여러분도 방천천을 찾게 된다면 풍경을 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풍경 속에 담긴 사람들의 시간과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 순간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오래 기억에 남는 하나의 경험으로 여러분 곁에 남게 될 겁니다.

네, 오늘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에서는 보통 사람의 특별한 여행기라는 작품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하노이에 여행을 오면 반드시 가볼 만한 두 곳이 있다. 세계 자연유산인 하롱베이와 고산지대의 계단식 논으로 유명한 사파라는 지역이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숙소에서 바라보는 사파의 뷰는 구름 위에 떠있는 느낌을 준다. 오토바이를 빌려 좀 더 깊숙이 라이딩해 들어가면 현지인들의 삶을 엿볼 수가 있다. 조용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행지는 사파였다. 각각 편도로 약 4시간, 6시간이 걸려 두 곳을 다녀오는데 이동시간만 약 20시간이 걸리지만 젊을 때 짠내나게 고생했던 여행이라 기억에 오래 남는다. 당시 구글맵도 잘 사용하지 않던 시기라 지도책만 의지하며 골목 개수를 세고 돌아다녔는데 이 또한 배낭여행의 배낭여행이다.

있던 외국인 로부부와 대화를 했는데 이제 막 은퇴하고 여행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내가 먼저 나이를 물어보자 로부부는 우리는 서로 나이가 몇 살인지 중요하지 않고 좋은 공간에서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렇다. 정말 여행하는 동안 외국인들이 먼저 우리에게 나이를 물어본 적은 없었다. 온통 여행에 관한 이야기뿐이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만 일정한 나이에 정해진 무언가를 하게끔 정해놓은 것이 아닐까.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행복의 기준을 찾고 행복한 삶으로의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자는 본인 또한 특별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저자 본인도 미래를 꿈꾸면서 남들과 똑같이 일하고 돈을 모으며 내가 바라는 행복에 닿기 위해 항상

요행은 저자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살게 해줬습니다. 요행은 저자의 인생에서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주었다고 하는데요. 늘 함께하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했고 그 빈자리를 확신으로 채워주었습니다.

네, 보통 사람의 특별한 여행기에는 여행지의 생생한 모습과 함께 누구나 겪는 생각과 행동,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생겼던 에피소드와 함께 풀어가며 편하고 즐겁게 공감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나다움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를 바라는 저자의 바람이 여러분들께도 닿기를 바랍니다.

운동은 몸의 공간을 넓힌다고 합니다.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고 숨이 길어지고 이전보다 조금 더 멀리 움직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몸 안에 새로운 여백이 생겼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백은 삶을 버텨내는 힘이 되어주기도 하는데요. 여행도 어쩌면 비슷한 일이 아닐까요? 익숙한 길을 벗어나 낯선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 역시 조금씩 넓어지게 됩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던 생각들이 떠오르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몸의 공간이 넓어질수록 더 큰 움직임을 감당할 수 있듯이 여행이 넓혀준 마음의 공간은 우리 안에 새로운 용기와 여유를 남겨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넓다란 공간이 남아있나요?

오늘의 여행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의 최덕휘, 편집의 전지양,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아버지의 등 뒤에는 항상 고향길이 있었습니다. 흙냄새 나는 그 길, 아버지의 굳은 발걸음 소리, 그리고 돌아서면 반겨주시던 따뜻한 미소 말입니다. 배서윤 작사, 박경만 작곡의 고려노 가수가 부른 아버지의 고향길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말없이 걸어가시던 아버지의 뒷모습 속에 담긴 깊은 그리움과 정을 노래합니다.

형제자매 중에서도 누나는 때로는 어머니 같고 때로는 든든한 벽 같은 존재입니다. 누나를 향한 애틋하고 정겨운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 리금덕 작사 남희성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누나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누구에게나 가슴속에 한 장면쯤 남아있는 동년의 추억이 있겠죠. 들판을 뛰어다니던 맨발의 그 시절,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웃음소리, 어느덧 그리운 옛날이 되어버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우리의 어린 시절 말입니다. 담연 작사, 류영근 작곡의 그리운 동년을 전해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은 동년의 정겨운 풍경을 김홍련 가수의 따뜻한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살다 보면 말없이 마주 앉아 있어도 편안한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않아도 만나면 반가운 그런 사이겠죠. 진순자 작사 김홍일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친구야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혹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운 그 친구에게 오늘 문자 한 통이라도 해보는 거 어때요?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자려고 누웠을 때 그대로 지쳐서 잠이 들기보다는 하루를 떠올려 볼 여유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본 하루 끝에 가만히 떠오르는 얼굴 하나가 있다면 더 행복하겠죠. 별 볼일 없는 날이었지만 그 다정한 미소에 하루가 특별해지고 울고 싶은 날이었지만 그 귀여운 농담에 하루가 즐거워지는 그런 사람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오늘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함께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진 주부님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입니다. 음식의 효능 및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장어입니다. 보양식의 왕이라 불리는 장어는 예로부터 기력을 보충하고 몸을 보호하는 데 으뜸인 식재료로 꼽힙니다. 장어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응축된 천연 영양제와 같습니다. 장어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힘이죠. 장어에는 근육과 조직을 구성하는 고품질의 단백질과 에너지 대사를 돕는 비타민 B1, B2가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장어의 미끈거리는 단백질 성분인 뮤신과 콘드로이친은 체내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활력을 돋구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 수술 후 회복기 환자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장어는 지방 함량이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 몸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PA와 DHA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 형성을 억제해 고혈압 동맥 경화, 뇌졸중과 같은 이 심혈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데요.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해 손발이 저리거나 저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장내에 풍부한 비타민 E와 레티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체내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난소 기능을 활성화해 갱년기 증상 완화 및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며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필수 아미노산과 칼슘을 공급해 골격 형성을 돕는다고 합니다. 장어의 DHA는 뇌세포를 활성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공부하는 수험생이나 인지 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노인들의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더불어 장어의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은 인체 저항력을 높여 환절기 감기나 바이러스성 질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방어벽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보양식이라도 체질과 상황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장어는 100g당 약 200에서 300kcal의 고칼로리 식품이며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따라서 평소 소화력이 약한 사람이 과하게 섭취할 경우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중풍 환자는 과도한 지방과 단백질 섭취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장어를 먹은 후 후식으로 복숭아를 먹는 것은 금물입니다. 복숭아의 유기산이 장어의 지방 소화를 방해해 심한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장어는 성질이 따뜻한 음식인데요. 평소 몸에 열이 아주 많거나 피부 염증이 심한 경우 너무 자주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장어는 맛뿐만 아니라 영양 파괴도 적습니다. 기타 생선과 마찬가지로 장어 역시 눈이 투명하고 맑은 것이 신선한 것입니다. 눈이 흐릿하거나 함몰된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장어 표면에 윤기가 흐르고 매끄러운 것이 좋습니다. 표면에 하얀 점액질이 얇게 덮여 있는 것은 신선하다는 증거이나 이 점액이 뿌옇게 변했거나 냄새가 난다면 손도가 떨어진 상태인 겁니다. 손으로 살짝 눌러보았을 때 살이 단단하고 즉시 튀어오르는 탄력이 있어야 하는데 살이 힘없이 퍼지거나 흐물거리는 것은 오래된 것입니다. 대부분은 은백색을 띠고 등 부분은 짙은 회색이나 검은빛이 선명한 게 건강하게 자란 장어입니다.

이 장어는 지방이 많아 산패가 빠르므로 보관에 주의해야 합니다. 손질된 장어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치킨타올로 감싸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담습니다. 냉장실에서는 하루 이틀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맛있습니다. 장기 보관이 필요할 때는 1회 먹을 분량만큼 소분해 랩으로 밀착 포장한 뒤 냉동에 보관합니다. 냉동 시 최대 한 달 정도 보관 가능하지만 해동 후에는 육질이 다소 퍽퍽해질 수 있습니다. 냉동된 장어는 요리하기 전날 냉장실로 옮겨 좋은 해동해야

육즙 손실을 최소화하고 비린내를 방지할 수 있답니다. 장어는 영양의 밀도가 매우 높은 식재료인 만큼 본인의 소화 능력에 맞춰 적당량을 섭취한다면 훌륭한 건강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장어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양식의 제왕이라 불리는 장어, 우리 가족의 건강식단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코너로 장어를 활용한 음식과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레시피로 장어구이입니다. 손질된 장어 두 마리, 생강 한 톨, 식용유, 진간장, 맛술, 청주, 설탕, 올리고당, 다진 마늘, 생강즙, 대파, 물과 통후추를 준비해 주세요. 먼저 냄비에 양념장 재료를 모두 넣고 중불에서 양이 처음에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걸쭉하게 졸여줘야 하는데요. 양념장은 진간장 5숟가락, 맛술 3숟가락, 청주 2숟가락, 설탕 2숟가락, 올리고당 1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 다진 생강 1티스푼,

반 컵, 대파 반 대와 통후추 다섯 알을 넣어줍니다. 대파와 후추알은 건져내 소스를 완성합니다. 손질된 장어는 등 쪽에 칼집을 살짝 내어 구울 때 말리는 것을 방지하고 치킨 타올로 물기와 점액질을 닦아냅니다.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장어의 껍질 부분부터 먼저 굽기 시작합니다. 앞뒤로 노릇하게 초벌 구이가 되면 준비된 양념 소스를 붓고 약불에서 앞뒤로 덧발라가며 졸여줍니다. 소스가 장어에 쫀득하게 달라붙으면 한입 크기로 썰어 접시에 담고 얇게 채썬 생강을 곁들여 마무리합니다. 달달하고 짭짤한 장어구이 완성입니다.

쌀밥 한 공기 반, 그리고 달걀 쪽파, 김가루, 간장, 맛술, 설탕, 다시마, 우린물을 준비합니다. 달걀 두 개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 잘 풀고 지단을 얇게 붙인 뒤 가늘게 채 썰어 준비합니다.

장어는 노릇하게 구운 다음 소스에 살짝 졸여서 1.5cm 간격으로 썰어둡니다. 그릇에 따뜻한 밥을 소복하게 담고 만들어둔 덮밥 소스를 밥 위에 한두 숟가락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 위에 준비한 달걀 지단을 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넉넉히 깔아줍니다. 지단 위에 먹기 좋게 썬 장어를 가지런히 올리고 마지막으로 송송 썬 쪽파와 김가루를 뿌립니다. 기호에 따라 고추냉이를 곁들이면 장어의 기름진 맛을 깔끔하게 잡아주어 마지막 한 스푼까지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이어서 장어 보양탕입니다. 장어 두 마리, 삶은 우거지 200g, 숙주 100g, 부추, 대파, 물, 된장, 고춧가루, 다진마늘, 국간장, 들깨가루, 생강즙을 준비합니다. 장어는 깨끗이 씻어 압력솥이나 냄비에 물 1.5리터를 붓고 대파, 생강과 함께 1시간 이상 푹 삶습니다. 삶아진 장어는 뼈째 믹서기 곱게 갈거나 체에 걸러 진한 육수를 준비합니다. 장어 육수가 끓어오르면 양념한 우거지를 넣고 중약불에서 맛이 우러나도록 충분히 끓입니다. 그리고 취향에 따라 고추를 곁들이면 비린맛은 사라지고 깊고 칼칼한 장어 보양탕이 완성됩니다. 몸에 좋은 식단으로 가족의 건강도 챙기고 맛도 즐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건강식단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1: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0: 라디오 문화 산책.

사람은 희망의 속눈이보다 절망에 속는다고 합니다. 스스로 만든 절망을 두려워합니다. 한 가지 일에 실패하면 비관하고 이제는 앞길이 막혔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실패 속에서 아직 희망으로 통하는 길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봄은 달아나지 않고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굳은 뜻으로 이루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오경희의 글입니다. 혼자의 식사. 혼자의 식사는 자유롭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는 처량하게 비춰질지 몰라도 나는 혼자 먹는 식사가 나름 행복하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떤 맛을 즐길지 내 마음대로 결정 지을 수 있는 혼자의 식사.

식사야말로 나만을 위한 하루의 선물이 아닐까. 집 식구들의 음식을 할 때는 실수할까봐 주로 해보던 요리를 하게 되는데 혼자 먹을 음식을 할 때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요리 연습이 될 수 있다. 간혹 새로운 음식을 해먹는다고 영양을 따져가면서 채소와 고기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세상에 둘도 없는 별난 요리를 할 때가 있다. 한 입 먹어보면 맛이 이상해서 얼굴이 찡그러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이 쌓여 요리 솜씨가 느는 것 같다. 이 몇 년간 나만의 입맛에 따라 음식 메뉴를 정하고 맛을 보고 공유하는 것이 재미있다. 온전히 내 손으로 나를 위한 요리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은 자신과의 달콤한 대화 같기도 하고 음식 빛깔은 나의 삶의 열정을 닮은 것 같아 먹다가도 웃는다. 나의 반찬 접시는 예술이 되어 아름다움을 선사해온다. 누군가 나에게 취미를 물어오면 나는 선뜻 요리라고 대답하리라. 혼자의 식사는 자기 돌봄이다. 혼자 식사하면서 음식에 집중하며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의 풍미를 탐구하는 것도 일종 향수이다. 혼자라는 공간에서 창의성을 발휘해 나만을 위한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놓고 젓가락으로 집을 때 느껴지는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먹는 일이 곧 사는 일이다. 일이 흥미가 붙으면 사는 일도 신명이 날 것이다. 12년 전 함께 생활해오던 남편이 없이 혼자 밥을 먹자니 고역이었다. 혼자 벽을 마주 앉아 밥을 먹으려니 왜 그리 눈물이 나고 서글프던지. 그때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목구멍으로 넘어 안 가서 밥맛을 잃을 때가 많았다. 색다른 음식이면 입맛이 돋을까 싶어 가끔 식당에 찾아가기도 했다. 혼자 앉아 꾸역꾸역 먹을 때 옆상에서 부부끼리 마주 앉아 식사하는 걸 보면 부러워서 채 먹지도 않고 일어설 때가 있었다. 부부간에 의논하며 채소 사는 모습을 봐도 부부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봐도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어느 하루 강둑길에서 우연히 사촌 언니를 만나 버드나무 그늘 아래에서 남편이 돌아간 이후로 불면증도 생기고 밥맛도 잃어서 외롭고 서러운 속내를 털어놓았다. 누구에게라도 슬픔을 들키워 위로를 받고 싶었던 차 사촌 언니를 만나니 가슴에 보뚝은 터졌다. 간 사람은 갔고 산 사람은 어찌 됐든 살아야 한다. 상실의 슬픔을 오래 안고 있으면 건강이 안 좋으니 정신을 차리고 제부가 못다 산 못까지 사는 게 제부한테 미안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밥을 꽁꽁 먹고 힘내 살아라. 아직은 아들딸 봐서라도 내가 맥을 버리면 안 된다. 언니의 말은 방망이가 되어 내 뇌리를 쳤다.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다. 나는 하루빨리 비통 속에서 빠져나와야 했다. 어제를 자꾸 떠올리며 곁에 없는 남편을 그리워하기보다 남편의 기억을 가슴에 담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남편이 있을 때처럼 열심히 즐겁게 살리라 다짐했다. 그 첫 번째 실천이 바로 혼자의 식사도 제대로 갖춰놓고 먹는 것이었다. 그때는 2018년 남편이 나를 떠난 지 7년째 되던 해였다. 그 후로 나의 삶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나절로 행복을 찾아 후반생을 후회 없이 살다가 아름다운 이 세상 끝내는 날에 남편 곁에 가리라 속다짐했다. 남편에게 의존하던 삶을 내가 주도하는 삶으로 핸들을 틀었다. 생각을 바꾸니 식당에서 혼자 먹는 식사도 자연스러워졌다. 지금은 간혹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면 서로의 일정을 맞추는 것이 어려워 무엇을 먹고 싶으면 훌쩍 맛집으로 가서 혼자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를 즐긴다. 자발적으로 혼자인 것을 자처하면서 밥도 맥주도 커피도 혼자 잘 즐기는 편이다. 혼자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는 것이 별 재미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위해 신선한 음식 재료를 사다 정성 들여 집에서 요리한다. 이건 순수한 먹는 즐거움보다 내 삶을 그럴듯하게 살아내고 있다는 자아위안에 가깝다. 스스로 나를 대접하는 노력이다. 밥상이 예쁘게 차려지기까지

0: 한 시간 넘게 걸리고 먹는데 고작 10여 분이 걸려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나를 바라보는 남편의 시선이 없더라도 나를 잘 대접하고 싶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보통 혼자 음식점에 가면 포장하겠는가고 묻는다. 그러면 나는 그 식당에서 나온다. 또 어떤 식당에서는 혼자 들어서면 몇 분인가고 묻는데 혼자라고 하면 칸막이를 설치한 1인 전용 좌석을 안배하기도 한다. 혼자의 식사는 친구를 통해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에너지를 충전받는다. 혼자의 식사도 나름대로의 행복이 있다. 어떤 일에 수고했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싶을 때 나는 나에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 스스로를 격려한다. 작품을 투고한 날, 작품이 발표된 날, 원고료를 받는 날, 쇼핑을 즐긴 날, 이렇게 이유를 달아서라도 음식점에 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로 나에게 대접한다. 어떤 일을 마무리하거나 성취를 하고 나면 나는 오히려 나에게 식사를 선물한다. 인간관계를 끊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함께 먹을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면서 나는 혼자의 식사로 둘이 함께 살 수 없는 허전함을 채워가며 그 속에서 고갈된 사랑을 얻는다. 혼자의 저녁 식사는 괜찮다. 이쁘게 담긴 육회 한 접시에 생맥주 한 컵, 거기에 국밥 한 그릇이면 온 하루 창작 노동에 지친 피로가 풀려나가니 이 얼마나 좋은가. 처음에는 혼자 식당에 들어가기 머뭇거렸고 다들 동행이 있는데 혼자 앉아 먹고 있는 모습이 왜서인지 어색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오래 앉아 있어도 덜 눈치 보인다.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에서 정보를 찾고 친구들과 영상 통화도 하고 가끔은 모멘트에 내가 먹는 음식도 올리면서 혼자 하는 식사에서도 행복을 놓치지 않고 즐긴다. 혼자의 식사에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힘이 있다. 계속하여 글 한 편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할머니. 할머니는 허리가 곱고 사유가 명석하다. 평생 동안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할머니는 인터넷 구매에 막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다. 동년배들이 굳이 젊은이들처럼 힘들게 배우느냐고 말할 때마다 할머니는 오히려 배움을 멈추고 늙음을 한탄하는 그들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할머니는 몇 년 전에 나와 함께 수영을 배웠다. 걱정스러워하는 수영 코치의 염려와는 달리 할머니는 너무나도 진지하게 수영을 배우면서 오히려 나의 동작을 지적해줄 정도였다. 수업이 끝나서도 할머니는 수영장에 남아 좀 더 연습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인터넷으로 수영에 관한 동영상을 검색해서 보았다. 그만큼 열정을 다해 배웠기에 할머니는 나보다 수영을 더 잘했다. 할머니는 뭘 배우든 종례로 허투루 대한 적이 없었다. 하기에 할머니는 기왕 배우기로 결심했으면 열심히 배워야 하고 또한 매번 배움의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 생활을 요래하고 모든 게으름 없이 배우는 할머니의 인생 태도는 나한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할머니는 자신의 행동으로 나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고 무엇이 자신감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만사를 지혜롭게 풀어가며 노년을 느긋하게 보내는 할머니의 인생 태도는 줄곧 나의 본보기로 되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할머니 모습에서 나는 진정 어떻게 해야 노년을 여유롭고 지혜롭게 보낸다고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런 할머니로 인해 나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오로지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할머니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한 만년을 보내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춘아,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꽁.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4월 초사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산책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각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화요일에만 1시 35분부터 3시 55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20분 주부 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에는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독일의 작가 헤르타 밀러가 쓴 장편 소설 숨군에는 2차 대전 후 우크라이나 강제노동 수용소로 이송된 17살 독일 소년의 삶을 충격적이고도 강렬한 시적 언어로 밀도 있고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독일로 망명한 밀러가 자신처럼 망명한 시인이자 실제 수용소 생존자인 오스카 파스티오로의 구술을 토대로 작품을 썼습니다. 주인공 아우베르크가 강제노동 수용소로 떠나던 날 들었던 마지막 말, 너는 돌아올 거야 라는 2006년에 작고한 시인 파스티오르가 수용소로 떠나던 날 들었던 마지막 말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실제 우크라이나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5년을 보낸 파스티오르의 체험을 바탕으로 쓰였습니다. 그의 체험은 독일계의 소수민이었던 밀러의 전 세대가 공유했던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밀러는 2차 대전 후 수용소 생활을 했던 독일계 소수민들의 비극적 운명에 주목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간인들이 유배됐기 때문에 나는 집단적 죄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에 민간인들이 차출되었고 아주 나이 어린 사람들, 자기 손으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17살짜리도 포함됐습니다. 나치 독일의 범죄가 없었다면 류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할 요소입니다. 그런 일이 맑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밀러의 아버지 또한 2차 대전 당시 나치 무장 칭의대로 징집되었다가 돌아왔고 어머니는 우크라이나의 강제 수용소에서 5년간 노역했습니다. 단지 독일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던 마을 사람들은 돌아와 묵은 침묵을 지킵니다. 침묵의 무게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 밀러는 침묵 뒤로 숨은 말들을 찾아놨습니다. 2001년 밀러는 강제 추방당했던 마을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동료 시인 파스티오르도 추방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후 파스티오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밀러는 1년 가까이 글을 쓰지 못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그의 생일에 강제 수용소의 참상을 그린 이 소설 숨군이를 발표합니다. 순찰대가 나를 데리러 온 건 1945년 1월 15일 새벽 3시였다. 령나 15도 추위는 점점 심해졌다. 소년 아우베르크는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아우베르크의 이야기이자 그와 함께 수용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죽음이 결정된 집단학살 수용소가 아닌 노동수용소에서의 5년 동안 기본적인 욕구만 남은 고통스러운 일상과 단조롭고 끝없는 고독을 경험하며 삶과 죽음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늘 굶주림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고향으로 돌아와 대도시로 이사를 하고 결혼을 한 후에도 공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용소는 계속 그의 안에 있습니다. 밀러의 신작 소설 숨근에는 생존자에게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은 비참한 경험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강제노동 수용소의 참상을 그린 기록문학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수용소에서의 공포와 불안을 강렬한 시적 언어로 아름답게 승화시켰습니다. 수용소 안의 강제 노동자들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단절되고 이전의 삶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기존의 언어로는 비현실적이기조차 한

수용소를 표현해낼 수 없습니다. 동세의 작품에서 언어는 수용소가 아닌 존재하지 않지만 희망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수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 뮬러는 그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독특한 조어들을 탄생시킵니다. 순근의 배고픈 천사, 감자 인간, 볼빵 등은 독일어로 이루어진 말이지만 정작 독일어에는 없는 말이며 두 단어가 합쳐져 새로운 상징어가 됩니다. 숨근에는 숨과 근에라는 말이 합쳐져 인간의 숨이 근에처럼 흔들리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로 재탄생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를 넘나들면서 가쁘게 흔들리는 숨근에는 수용소에서의 5년 동안 강제 노동자들과 언제나 함께합니다. 밀러의 언어는 독자가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수용소의 일상을 머릿속에 섬뜩하리만치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그려놓습니다. 저자는 주인공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 경험의 핵심을 미적으로 시화합니다. 인간의 남은 삶 전체를 결정짓는 통렬한 경험, 그 원초적인 고통을 거장의 솜씨로 설득력 있게 묘사해냈습니다. 충격적이고도 강렬한 표현력으로 독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숨근이를 끝까지 읽었다면 당신은 결코 이 작품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밀러는 잔인할 만큼 정직하고 무시무시하게 슬픈 비범한 목소리를 창조했습니다. 밀러에게는 초원의 힘이 있습니다. 그의 언어들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밀러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학적 증인입니다. 이 책에 쏟아지는 찬사들입니다. 인간성이 사라진 극단의 땅으로의 초방,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사람들, 숨막히는 공포와 불안에 맞선 신비로운 시적 언어, 소설을 뛰어넘은 언어예술, 밀러는 응축된 시정과 산문의 진솔함으로 소외 계층의 풍경을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200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은 따뜻하고 명쾌한 힘으로 사람들이 믿었던 승리와 완벽에 대한 집착을 부드럽게 깨뜨려줍니다. 조나단 데이튼, 발레리 파리스 공동 감독의 이 가족 코미디 영화는 경악스러운 줄거리도 화려한 인물 설정도 없지만 가장 평범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시끌벅적한 한 가정을 통해 가족의 실패, 꿈, 그리고 자기 수용에 대한 인생의 진리를 전합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웃으며 눈물 흘리고 울며 마음을 녹게 하며 진정한 행복은 끝까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초라하게 걸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임을 세상에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 후보 가족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 가족은 모이면 그야말로 실패의 집합입니다. 각자 자신의 집착과 곤경을 안고 있으면서도 꽉 붙어 시끌벅적 살아갑니다. 7살 소녀 올리브는 가족에서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존재입니다. 통통한 몸매에 큰 안경을 쓰고 있지만 눈부신 꿈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리틀 미스 선샤인 어린이 미스 콘테스트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텔레비전을 보며 미스 콘테스트 참가자들의 동작을 따라하고 미소와 걸음걸이를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녀의 작은 마음속에서 이 대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올리브의 아버지 리처드는 성공하기 집착하는 강사로 자신의 9단계 성공법을 팔려다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가정 경제도 위기에 처합니다. 그는 병적으로 승리를 추구하며 승자와 패자를 입에 달고 살며 자신과 가족이 남에게 실패자로 보일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공을 잡으려 애쓸수록 인생은 그에게 연이은 타격을 줍니다. 할아버지 에드윈은 양로원에서 쫓겨난 말괄량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미녀를 좋아합니다. 성격은 거칠지만 손녀 올리브를 유난히 아끼죠. 세상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직접 올리브의 미스 콘테스트 춤을 만들어주며 집에서 가장 거침없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빠 드웨이는 반항기의 청소년으로 비행학교에 합격하기 위해 합격할 때까지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무려 9달 동안 오직 연필과 메모로 의사소통하고 냉담하고 고독하며 세상을 등진 듯 가족 모두에게 짜증을 내며 이 별로인 가족에서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어머니 세릴은 집안의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부드럽고 강인하며 성격이 괴팍하고 사고가 끊이지 않은 가족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중재하며 가정의 온전함을 지키려 애쓰고 삶의 압력을 묵묵히 견딥니다. 삼촌 프랭크는 전국 최고 수준의 프루스트 연구학자이지만 연애 실패와 직업상의 좌절로 자살 시도를 하고 누나 세릴의 집에 와서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그는 똑똑하고 예민하며 우울하고 인생의 부조리를 꿰뚫어 보지만 이 가족의 소란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문제를 아는 여섯 사람이 올리브가 뜻밖의 리틀 미스 선샤인 미스 콘테스트 출전 자격을 얻게 되면서 낡은 노란 미니밴에 억지로 타고 고향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장거리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이 천재, 부자, 승자가 될 수는 없고 대부분의 사람은 평범하고 약하며 가끔 붕괴하고 계속 실수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행복이란 자신이 초라할 때 잡아주는 가족이 있는 것, 당신이 망신당할 때 함께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굳건히 같은 편에 서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안전교정과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고 안전 예방 조치를 강화합시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웅준 작사 안계린 작곡의 해란강 고향의 강이요. 안녕란 전혜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70년대에 창작된 리사물 작사 림종원 작곡의 흥계호 어부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이 가요는 어부들의 생활을 노래한 작품으로서 선율이 굴곡적이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처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송수길 김홍련의 황홀한 내일이 기다립니다. 보내드립니다. 희망찬 내일을 맞이하는 마음을 노래한 가요. 황홀한 미래를 기다리는 설렘이 가득한 가요입니다.

강렬한 수확을 꿈꾸며 알찬 전종자를 거르는 농민들의 정성과 소망이 고스란히 담긴가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일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가요? 노동의 소중함과 알찬 미래를 향한 기대감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김태희 작사 바구 작곡의 전종자 가려내세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1960년대에 창작된 김세형 작사 김동진 작곡의 우리 농촌 좋구나 보내드립니다. 푸른 들판, 맑은 공기, 순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농촌의 모습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평온한 일상, 소박하고 행복한 농촌 생활의 종취가 멜로디에 가득 담긴 가요, 류영화 장금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90년대 창작된 최무성 작사 박인걸 작곡의 반딧불 사랑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는 유유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랑가요죠. 김문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하는 것이 부부겠죠. 박장길 작사, 박찬일 작곡의 부부 사이는 추나 추덕 보내드립니다. 한초로 조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진 작사, 박영일 작곡의 정 때문에 보내드립니다. 사람 사이의 소중한 정,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끈끈한 인연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마용주 한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5월 21일은 소만 절기입니다. 소만은 해마다 양력으로 5월 20일에서 22일 사이에 드는데요. 소만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기후와 강수량과 관련이 되는데요. 소만 절기 동안 우리나라 남방 지역은 폭우가 잦아지기 시작하고 강수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소만 소만. 강과 하천이 점차 물이 찬다란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강수량이 많다는 것을 뜻하죠. 둘째는 농작물 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만 절기 동안 우리나라 북방 지역은 강수량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의 많은 강수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밀 알곡이 여물어 가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북방 지역에서 비록 밀과 같은 여름에 수확하는 농작물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지만 나달이 아직 완전히 여물지 않았기에 소만이라고 부르게 된 거랍니다. 친구들, 이젠 소만이란 이름의 뜻을 잘 이해하겠죠?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5월 22일은 세계 꿀벌의 날인데요. 꿀벌은 지구에서 무려 1억 년이 넘게 살아온 놀라운 생물입니다. 작은 몸집으로 꽃가루를 나누며 생태계통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오늘에는 이 소중한 곤충의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왕벌, 로동벌, 그리고 숲벌까지 꿀벌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꿀벌의 신비로운 세계 속으로 함께 떠나보자요. 꿀벌은 곤충강 막시모 꿀벌과 꿀벌 속에 속하는 동물로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꿀벌은 완전 변태 발육을 하는 곤충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완전 변태 발육이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나요? 수정란, 유축, 번데기, 성충 등 4개 성장 단계를 거치는 발육을 완전 변태 발육이라고 하죠. 꿀벌 외에 모기, 파리 등 동물들도 완전 변태 발육을 하는 곤충이랍니다. 꿀벌은 무리 지어 사는 곤충인데요. 벌떼는 꿀벌이 생활하고 번식하는 기본 단위인데 한 개의 벌떼는 일반적으로 한 마리의 왕벌, 수천 마리에서 수만 마리에 이르는 로동벌, 그리고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의 수벌로 구성됩니다. 이 세 가지 류형의 꿀벌은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서로 다릅니다. 이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면서 하나의 사회 집단을 이룬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꿀벌 합창단을 보내드립니다.

왕벌은 볼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꿀벌일까요? 왕벌의 주요 역할은 알을 낳아 후대를 번식하는 겁니다. 왕벌은 볼대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산란 능력을 지닌 꿀벌로 볼대 내의 대부분 개체는 모두 왕벌이 낳은 알로부터 발육된 건데요. 왕벌의 산란 능력은 볼대가 이어져 나가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왕벌은 또 왕벌 정보소를 분비해 볼대 내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시키는데요. 이 물질은 로동벌이 유충을 잘 돌보고 적극적으로 꿀과 꽃가루를 채집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료 꿀벌 따라 나비 따라를 듣고 로동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로동벌은 왕벌과 마찬가지로 암컷입니다. 하지만 로동벌은 생식기관의 불완전 발육으로 산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벌떼에서 로동벌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대부분의 일도 로동벌이 도맡아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성장 발육 단계에 따라 로동벌을 유년벌, 청년벌, 장년벌, 로년벌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마다 맡은 일도 서로 다르답니다. 유년벌은 성충으로 된 지 1일에서 8일 정도 되는 어린 벌로 주로 벌 집안에서 일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온도 유지, 바람 일으키기, 벌집 청소, 유충 모기 주기 등 일들이 포함됩니다. 청년벌은 성충으로 된 지 8일에서 20일 정도 되는 벌을 가리키는데요. 주로 유충과 왕벌에게 모기 주기, 죽은 벌이나 찌꺼기 치우기, 꿀 만들기, 벌집 짓기, 벌떼 지키기 등의 일을 도맡아 합니다. 동요 우리 모두 꿀벌처럼을 듣고 장년벌과 로년벌의 역할을 배워보자요.

친구들 모두 꿀을 먹어봤죠. 달콤한 것이 정말 맛있지 않나요? 이렇게 마시는 꿀은 바로 장년벌이 채집한 꽃꿀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장년벌은 채집 활동의 주력으로 꽃꿀뿐만 아니라 꽃가루와 물도 직접 채집해오죠. 겨울을 난 노년벌은 주로 새로운 꽃을 찾아다니거나 물을 채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꽃꿀이 어떻게 마시는 꿀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과정에는 복잡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수반이 됩니다. 먼저 장년벌은 입으로 꽃꿀을 빨아들여 몸속 꿀주머니에 저장하는데요. 꿀주머니란 꿀벌의 가늘고 긴 식도 뒤쪽에 부풀어 오른 부분으로 꽃꿀과 같은 액체 물질을 잠시 저장하는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랍니다. 벌집으로 돌아온 꿀벌은 꽃꿀을 내뱉게 되죠. 꿀벌들은 꽃꿀을 삼켰다가 내뱉는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날개로 바람을 불어 꽃꿀 속의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꿀벌 몸속의 효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꽃꿀 속의 자당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전환시켜줍니다. 이렇게 효소의 작용과 수분 증발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마침내 우리가 먹는 달콤한 꿀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꿀벌을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숫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왕벌보다는 작지만 로동벌보다 큰 숫벌은 벌떼에서 유일한 수컷 꿀벌이랍니다. 숫벌의 핵심 역할은 왕벌과 함께하여 새로운 벌들이 태어나도록 돕고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숫벌은 꽃꿀 채집이나 벌집을 짓는 일과 같은 로동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왕벌, 로동벌과 숫벌은 각자 맡은 역할을 다하며 벌집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꿀벌이 꽃꿀과 꽃가루를 채집할 때 한 꽃에서 다른 꽃으로 꽃가루를 옮겨주게 되는데요. 이는 식물의 번식을 돕고 생태계통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꿀과 같은 꿀벌의 산물은 우리에게 영양을 주는 귀한 선물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꿀벌을 아끼고 보호해야겠죠. 오늘 우리는 꿀벌의 사회생활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꿀벌은 식물의 번식을 돕고 생태계통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선물도 주는 정말 고마운 존재인데요. 앞으로 우리 모두 꿀벌을 사랑하고 보호하면서 자연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등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경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학교 가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푸른 폭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 이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요즘에 길태종이 문진부에 가보게 되면, 예. 예, 잠을 잘 자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예, 박윤덕 주임 의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박윤덕 주임 의사는 예, 1970년도에 장춘중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뒤 끝에 예, 동문시 중의원하고 예, 연결시 중의원에서 예,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에, 양천공 14년도에는 에, 연결시 중의원에서의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는데 최근에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여기서 문진을 합니다. 에, 연변의 명의 칭호를 받은 분인데 에, 림상학에서 보게 되면 중의 림상학에서의 에, 맥진하고 설진을 말죠. 특별히 잘합니다.
0: 네.
1: 설진이라 하게 되면 에, 우리 중의 선생님들이 혀를 내보내

하시오 하고서는 설질이라든가 설태라든가 이런 것을 마저 관찰하고 분석을 합니다. 림상에서 보게 되면 이 박연덕 주임은 심리혈관계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나는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명증, 우울증, 불안장애, 신경성 이면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비뇨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신염에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합병증, 당뇨병, 신병, 선병이라 합니다. 전립선염증으로 인해서 소변이 늘상 작고 급하고 절연하고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방광염이라든가 뇨도염, 그리고 뇨실금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소아내과 계통에서 보게 되면 만성위염, 여기에 보게 되면 특히는 위축성위염, 밀환성위염, 그리고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결장염으로 나타나는 복통이라든가 설사, 그리고 변비증, 만성간염, 담낭염,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럼 오늘은 어제 뒤를 이어서 어제 잘못했는데 실면증에다 실면증에 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실면증을 놓고 본다 할 때 뚜안치스메, 그러니까 시간이 비교적 짧은 말죠. 이 실면증이 있고 어떤 분들은 몇 년씩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완고성 실면의 이 범주에 속합니다. 우리 실면증 환자들 관찰해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깨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다시 잠을 청해도 도저히 잘 수 없는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예 말이죠. 아무리 말이죠. 노력해도 근본상 말이죠. 잘 수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단순하게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 실면증이 또 어떤 질병이 질병으로 말이죠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는데 일종 말이죠 신호가 됩니다. 내가 혹시 무슨 병이 오지 않았는가? 하나는 심리학적 격동에서 관찰해 보게 되면 심리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말이죠. 실면증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라든가 그러게 공포증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심리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잠자기 말이죠. 곤란합니다. 그리고 신근교통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파킨슨스병이라든가 등등 신경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질병들이 말이죠. 중추신경공능곤란으로 인해서 잠들기 바쁜 이런 실면증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분비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실면증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자항이라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 이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잠자기 바쁘고 늘상 가슴이 두근다거리고 그리고 식은땀이 쫙 나고 이런 마저의 증세를 보일 때 많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또 이 실면증으로 마저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속에서 월경이 말이죠 고르지 못한 분들, 외진부퇴라 합니다. 이런 여성분들이 또 실면증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데 말이죠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심리수창이라는데 심률이 고르지 못한 분들, 빨리 됐다 늦게 됐다, 그리고 신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실면증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0: 그리고 호흡계통 질병에서 또 말이죠.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하는 분들하고 만성 더셋성 말이죠. 폐질환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이 이 실면증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글래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전에 그 위축성 위염하고 이 진단 받아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옆구리도 아프고 가끔씩 머리도 아프고 해서 정말 많이 힘들고 했는데 우리 이 길태중 의원의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 받아가지고 서약 두 번 지어 먹은 게 지금 위 아프고 옆구리 아프고 한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2: 그래서 잠도 잘 오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그러니까 우리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가서 또 약 지어 먹으려고 그래서 또 많이 성전하려고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됐어요.
2: 예. 그 박창호 선생님 계속 그 진료 잘 하고 계시죠?
0: 예, 그렇죠.
2: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전해시험을 좀 앓고 있습니다.
0: 예.
3: 밤에 자꾸 5번, 6번 일어나가지고 잠을 잘 수 없어서.
0: 예.
3: 전해시험 거의 다 알았대다.
0: 예.
3: 예, 그러니까 그 수험을 보니까, 원래 중요원에서 간 그 박윤덕 교수님이 여기 있습니까?
0: 예. 박윤덕 주임이사입니다.
3: 그래서
0: 잘 찾아볼
3: 수 있습니까? 어떻게?
0: 예, 이번에 오전만 문진하기 때문에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3: 오전에 가면 되지.
0: 예.
3: 예약하셔도 됩니까?
0: 예, 이 예약이 다 됐습니다. 예.
3: 아, 알았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진감은 뭡니까? 내 친구 강철수 선생님 뉴스 치료를 가는 불편한 내용만 담았다게 치료받았는데 효과 영 좋답대다. 그래가지고 예. 오늘 또 내 친구 그 길이 자기 보일러 가겠다 이랬대다. 예. 그 말한 게 그 간호 여러분들이 영 불편한 데만 담한다.
0: 예.
4: 그래가지고 한쪽이라만 한다.
0: 예.
4: 할 줄 몰라서 그래 내일 인게 해준다만 한다.
0: 예.
4: 그래가지고 간이 야드시선에 가면 되는가 합대다.
0: 예, 그냥 오세요. 예, 야드시점에 예.
4: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셔.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십니까.
5: 예, 강철수 주임 예약하십시오.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5: 아, 호흡도 내과 호흡기가 좀 별로 좋지 않은 감 나서.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수고하세요.
0: 예, 안녕히 계세요. 예.
1: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0: 예, 말씀하세요.
6: 예, 그런, 박윤덕 그런 교수 약 먹고서 효과 보면 효능, 반응하자고 그랬다.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6: 심장이 나쁘고 위 나쁘고
0: 예
6: 콩팥이도 나쁘고 이랬습니다. 근데 인도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6: 네.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6: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6: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1: 네. 말씀하세요.
7: 아, 거기 이사 저기 박윤덕 선생님 보겠습니다.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7: 전 우리 이 작년에 우리 작년에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효과 있고 그래서 박창호 선생님도 보고 이번에는 그 박윤덕 선생님 보겠습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오전에.
7: 예, 우리 여기 양수입니다.
0: 아, 양수 일찍 일어나세요. 예.
7: 오전에 도착하면 되겠죠.
0: 예, 일찍 오세요. 예.
7: 수고하세요.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계속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수고하십니다.
2: 예.
1: 그 박연도 저기 주임님 예약하이셔.
2: 예, 예.
1: 감사합니다.
2: 예약이 됐습니다. 예. 어전에 오세요. 예.
1: 예, 저는 예 계속 이렇게 그 콩팥이도 안 좋아가지고
2: 예. 예, 예.
1: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허리 시큰시큰 아프고 예. 어 밤에 이렇게 또 심해가지고 소변이 자꾸 그래서 예 잠을 설쳐서 잠 제대로 자지 못하고
2: 예, 예, 예.
1: 보통 이 발이 하고 이 아래 다리 이 부어 계속 부어 뗐습니다.
2: 예예.
1: 굉장히 박윤덕 주임이 그 중요하고 먹었는데
2: 예.
1: 지금 용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2: 예예. 예.
1: 그리고 예 아래 다리도 항상 맥이 없던 게 지금 맥도 나고 예 잠도 좀 잘 수 있고 예 입맛이 돌아와서 요즘에 용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효과 좋을 때에 박윤덕 주임 이사를 한 번 더 보이자 그럽니다.
2: 예예. 예. 그냥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1: 예. 가보니까나 예약 하고 어떻게 했는가 해서 가봤는데
2: 예.
1: 이렇게 상장도 많이 걸려 있고
2: 예. 예.
1: 연변이 명이라고 이렇게 소문
2: 그렇죠. 예.
1: 소문과 같게
2: 예.
1: 영 이렇게 안정감이 나고 예.
2: 그렇죠. 예.
1: 예. 그리고 옛날에 생각납니다. 옛날에 중요한 있을 때 너무 감기했는데 기침이 너무 쎄서
2: 예.
1: 밤에 가지 못하고 했는데 그때 중요한에 가서 그 박윤도 조교 선생님이 하고 예. 그 딱 두쳐 먹은 게 너무 효과 좋아가지고
2: 예. 예.
1: 인상이 좋았습니다.
2: 그렇죠.
1: 또 박윤도 선생님 또 길게 중에서 만나서 용서수 때다.
2: 예예 그렇죠.
1: 그래 오늘 또 가겠습니다.
2: 예예 예. 그러세요. 예.
1: 예.
2: 예.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예.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3: 예. 오늘 저기 그 박창호 선생님 예약을 하셔서.
2: 예, 어떤 정화입니까?
3: 그 머리가 윙 소리 나면서네. 밥맛도 예. 없고, 또 맥도 없고, 예. 어지럽고 해서.
2: 예.
3: 저번에 한 두 번 그 박창호 주임 약 썼습니다.
2: 이게
3: 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2: 예.
3: 머리가 어지럽고 윙윙하는 것도 많이 좀 낫고
2: 예.
3: 또 밥맛도 또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가서 첨약을 좀 더 내쳐드리려고 선생님.
2: 예.
3: 박창호 주임 예.
2: 예.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그렇습니까?
2: 예. 예. 예.
3: 감사합니다. 예.
0: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0: 네.
2: 안녕하십니까.
4: 예, 제 전화 맞습니까?
2: 예, 맞습니다.
4: 아, 예,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그 만성위염인데 항상 그 배가 자꾸 좀 더부룩하고 또 소화도 안 되고
2: 예.
4: 그리고 위 좀 자꾸 아프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사도 또 하고
2: 예.
4: 위가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번에 그 박창호 주임 그 약을 좀 쓰고 서리고 배 더부룩하던 게 좀 나사지고 그리고 용계가 위가 좀 편한 느낌을 많이 받고요.
2: 예.
4: 우선 또 그 설사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2: 예,
4: 그 예예 이번에 좀 그 박창호 주임 그 제약을 좀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2: 예 그냥 오십시오. 이야기
4: 아,
2: 됐습니다.
4: 예예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2: 예, 예. 안녕히 계세요.
0: 예. 예.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6: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예, 예.
6: 아, 저도 그 대병원의 수원장 선생님이 저희 환자입니다.
2: 예, 어떤 정황입니까?
6: 여름에는 이 사고를 위해서 팔

0: 가 다리 다 손목이랑 사고가 심해가지고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1: 예.
0: 수원장님께 저 거기가 주사도 하고 일단 청약도 쓰고 이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전번에까지 했는데 친구료법을 무료로 또 해주겠다니까.
1: 예.
0: 그 뭐 다시 가오라 할 때도 돼요.
1: 됩니다.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예.
0: 예, 그래, 야, 수원자에 정말 제가 있습니다.
1: 예, 예, 다 면수입니다. 예, 예.
0: 예,
1: 그냥 오십시오. 예.
0: 예, 알았습니다.
1: 예, 수고하...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고혈압으로 지금 앓고 있는데, 요즘 그래 그런지 잠이 잘 오지 않고.
1: 그렇죠.
3: 네, 혈압 운동할 때고에 어지러움이 많이 나서 그래서 좀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소문 들은 게 그 병원에 박윤덕 선생님이 이 방면 치료 다 한다고 합니다.
1: 예, 맞습니다.
3: 아,
1: 예.
3: 예, 어떻게 예약도 하죠?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예.
3: 예.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예.
4: 저는 저번에 오랜 당뇨병으로 자지 못하고 식은땀이 나고 그저 온몸 맥이 없고 이래서 예, 한번 원장 선생님 찾아가 봤는데 야, 이거부터 들어왔습니다.
1: 예, 예.
4: 그거 먹고 나니까 예, 니네 온밤 못 자던 게 조금 잘 수 있고
1: 예.
4: 식은 땀도 좀 슬라는 것 같고 그래서 효과 있으니까 또 한 번 더 가보자 그럼.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락이 예. 다 됐습니다. 예, 예.
4: 수고하십시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예, 이 실명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예,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이죠. 정황들이 생깁니다. 에, 중의학적으로는 정치실효란데 정기가 허약해지고 우리 현대의학에서 말하게 되면 에,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러기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말이죠. 쉽게 감기에 걸리거나 에, 기타 말이죠. 감염성 질병이 잘 인기됩니다. 아, 그리고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예, 심장병이라든가 예, 예, 이런 말죠 심뇌혈관 질병을 말죠 유발할 수 있고 또 기초 질병이 예, 심뇌혈관 질병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예, 이런 예, 병이 있는 분들은 이 실면증으로 인해서 이 병증들이 더 말죠 예, 심해집니다. 엄중해집니다. 예. 아, 그리고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미용에 꼭 관계됩니다. 예.
2: 네.
1: 어째 그런가 하게 되면, 이 말이죠. 실면증으로 장기적으로 고생하게 되면, 예. 피부 로쇠가 말이죠. 예. 동년배에 비해서 빨라집니다.
2: 네.
1: 예. 그러니까, 예. 건늙어 보인다 말입니다.
2: 네.
1: 예. 그리고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고, 색상이 말이죠. 좋지 못합니다. 암색을 띈단 말입니다. 어두운 색.
2: 네.
1: 예.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심리적인 질환이 잘 인기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가에 불안장애라든가에 이런 폐단들이 말이죠 나타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말이죠 잠자는 것이 말이죠 질량이 내려가기 때문에 사업을 하든 말이죠 에, 일상생활을 하든 에, 예, 도저히 말이죠. 예, 주의력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상 말이죠. 예, 머리가 흐리터분하고 심할 때는 말이죠. 예, 지구가 팽팽 돌아갑니다. 그리고 밥맛이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식사량이 점차적으로 말해 적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삼액이 늘상 나른하고 말이죠. 예, 정신이 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예,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생활 질량이 가말죠 예, 현저히 내려갑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예 저번 주일에
6: 예, 저는 혈압이 높고 또 머리도 아프고 일어나면 예, 오드름이 나면 눈

0: 앞이 해가 맺히면 소리 다리도 후두두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박윤덕 주임한테서 치료를 받은 게 효과를 좀 봅니다.
1: 예예.
0: 우리도 낫고 다리 맥도 조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예. 오늘에 가서 또 예약하시려 합니다. 예. 박윤덕 주임 선생님을.
1: 예, 어서 오시면 됩니다. 예.
0: 예, 안녕히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2: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예. 이 실명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심리적인 질환이 잘 인기된다는데 오늘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우울증하고 불안장애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이 우울증에 걸린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죠. 죄를 진감을 느끼게 됩니다. 기실은 그런 문제가 아닌데 주의력이 떨어지고 정서상태가 말이죠. 좋지 못합니다. 기분이나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화라 해보게 되면 사유가 말이죠. 옛날에 비해서 아둔해집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자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하자고 보게 되면 말이가 말이죠.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말이죠. 동작이가 아주 말이죠. 아둔해집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잘 수가 없고 맥이 딱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어떤 분들은 또 변비증으로도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우울증 환자들을 보게 되면 가정생활도 좋고 사회생활도 좋고 다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심한 분들은 말이죠. 이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살 시도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이런 분들을 발견하면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불안장애를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을 어찌 어류이라 하는데 사실 말이죠. 생활상에서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아닌데 말이죠. 아닌데도 근심이 말이죠. 태산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늘상 말이죠. 긴장해야 하고 불안해야 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공포에 말이죠.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늘상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닥거리고 숨이 차고 엄중한 분들을 말하게 되면 마치 호흡계통의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호흡곤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도 툰인이라는데 툰이엔이라는데 삼키는 거에 삼키는 이 돈인곤란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안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중이하게 이비인후과라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말이죠. 머이거치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 모릅니다.
1: 맥기라고 이런 병이 있습니다. 병명이.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목이라든가 말이죠. 식도에 항상 무엇이 말이죠.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검사를 해보면 그런 일이 아닌데 그리고 말이죠. 검사를 해보면 드러나지 않는데 마치 말이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말이죠. 전립선에 염증이 있는 것처럼 소변이 작고 기신 화장실 가게 되면 소변이 얼마 나가지도 않습니다. 급하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말이죠. 발기장애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말이죠. 위증부조랍니다.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연령단계에 비해서 보게 되면 폐경현상이 일찍이 나타납니다. 만살이 좀 넘었는데도 월경이 말이죠.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우울증하고 말이죠. 이 저 불안장애를 말이죠.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환자의 증상을 놓고 본다 할 때 늘상 머리가 말이죠. 흐리터분하고 심할 때는 현우증 현상이 있고 잠들기 바쁘고 우리 진맥이라 해보게 되면 심유리가 말이죠. 빨리 됐다 늦게 됐다 하면서 고르지 못하는 이런 말이죠. 증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증도 좋고 불안장애도 좋고 우선 먼저 잠들기 바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이 마저 병증들을 해결하는데 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0: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길태종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조국의 동부 변강에는 초심을 품고 청춘의 사명을 짊어진 청년자원봉사자들이 기층 일선의 봉사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변강에 뿌리 내려 대중을 위해 봉사하면서 변강 지능 발전에 왕성한 청춘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 5월 19일 중국 관광일을 앞두고 우리주에서는 전형 문화관광 해민 정책을 내놨습니다.
2: 2026년 연변주 초중 졸업생 체육시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 1만 2천여 명의 초중 3학년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악량된 자태로 시험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동부 변강에는 초심을 품고 청춘의 사명을 짊어진 청년자원봉사자들이 기층 일선의 봉사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변강에 뿌리 내려 대중을 위해 봉사하면서 변강 지능 발전에 왕성한 청춘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도무시 량수진 량수촌 자원봉사자 형원은 여기에 온 지 1년이 넘어갑니다. 처음에 서툴던 데로부터 능숙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게 된 비결은 촌에 거주하면서 촌민들 속에 융합된 것입니다. 방문 조사, 기로, 잡단일 해결은 그와 동료들의 매일 과업입니다. 오늘날 그는 마을의 특산물을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으며 촌의 쌀, 주변촌의 귀버섯, 잣 등을 생방송실로 가져와 현지 농특산물의 홍보관이 되었습니다. 연민주 서북의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향문입니다. 첫 생방송 때는 너무 긴장해서 카메라를 켜면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주 능숙해져서 앉아 보조등을 켜면 느낌이 딱 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요령을 터득해서 언제 제품을 이야기하고 언제 풍토와 인정을 이야기할지 알게 된 것입니다. 길게 뻗은 변경선에서 이런 변경촌마다 저마다의 청춘 이야기가 조용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훈촌시 양포 만족형 동아라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풋풋함을 벗어버린 그들은 초민들과 함께 전통향촌의 새로운 미래를 밝히기 위해 오늘도 분주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면주 서북의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장려소입니다. 당시 저희는 6개 성의 9개 지역에서 왔습니다. 일부는 마을의 일을 돕고 일부는 마을의 생방송을 맡아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해서 발송하는 일을 했는데 주문건이 많았습니다. 쌀을 많은 가정에 판매하면서 여러 성에 우리 산골짜기 쌀을 알려서 정말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훈촌시 경신진 회룡봉촌에서는 지난해 8월 하남청년 정대령을 맞이했습니다. 서부교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로서 농번기 부모들이 농산일에 분망이 보내거나 밖에 나가 일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요의한 정대령은 낮에는 마을의 일을 처리하고 저녁에는 아이들의 공부를 지도해 주었습니다. 연변주 서부교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정대령입니다.

0: 저희는 주로 실질적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걸음에 보내기보다 아이들이 지식을 배우도록 돕고 그 가정들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해주렵니다. 그들을 도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서부교육에 참가한 보람이 있습니다. 서부교육 자원봉사자들은 기층봉사에 깊이 참여해 초원사무 관리를 보조하는 동시에 전자상 거래로 농가를 돕는 일에도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1년에 생방송 루게로 300여 차례 진행하고 귀버섯, 꿀, 쌀 등 향촌 특색 농산물을 60여만 원어치 판매했습니다. 또한 331 국도 연선 고목 커피, 특색 민박 등 시장화 새 경로를 성공적으로 모색했으며 관광객 연 5만여 명을 접대하고 영업액 10여만 원 올려 변강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흥변 부민의 힘을 보탰습니다. 목전 우리 주에는 1,300여 명의 서부교육 자원봉사자들이 5개 현시 98개 변경촌에 심입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의 봉사기간 광범한 자원봉사자들은 주동적으로 담당과 책임을 다해 흥변부민 촉진, 변강 안정 공고, 향촌 진흥, 민족 단결 등 방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주는 지속적으로 청년 역량을 응집해 광범한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5.4 정신을 전승 고향하고 개인의 리상 추구를 변강진흥 발전 대국에 융합시키며 실제 행동으로 청년의 열정과 나삼을 전달하고 시대 풍모를 전시하며 신시대 청년의 책임과 담당을 보여줌으로써 연변 고품질 발전의 세장을 힘써 엮어나가는데 끊임없는 청춘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혜와 힘을 이바지하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1: 5월 18일 우리주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9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6건, 중점 사건 2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4건, 편지 2건입니다. 그중 연결 시 2건, 안도현 2건, 중점 사건 1건, 도나 시 2건, 중점 사건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3건으로 50%, 소음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생태 관련 사건이 2건으로 33.3%를 차지합니다.
0: 5월 19일 중국 관광일을 앞두고 우리 주에서는 전역 문화관광 해민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주 여러 풍경무들에서 입장권 감면 할인, 입장권 세트 특혜 등 조치를 집중적으로 내놓아 실속있는 혜택으로 광범한 관광객들이 연변을 마음껏 관광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민 활동에서 각 풍경구의 입장권 무료 혜택이 큰 주목점입니다. 5월 19일 당일 중국 관광일 연변주 주제활동 및 두만강 조선종 문박원 개원식이 두만강 조선종 문박원에서 개최됩니다. 장백산 북풍경구, 서풍경구 첫 입장권이 무료이며 동시 동산구 풍경구, 중국 조선종 무형문화유산전시관, 길림 란가 대협고 국가삼림공원, 유령만 관광풍경구 삼림풍경구 및 현수교가 전부 무료로 개방됩니다. 두만강 조선종 문박원은 19일까지 모든 관람관이 무료이며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입장권이 무료입니다. 로백산 원시생태풍경구는 무료 조치를 8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여러 핵심 풍경구들에서는 입장권 할인 면에서 혜택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5월 19일 당일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장권 50% 할인을 시행하며 5월 한 달 동안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중국 조선종 민속원, 도문시 백년 부락은 당일 입장권의 반값이며 방천 풍경구는 당일 입장권 구매 시 20% 할인합니다. 대관동 문화원, 장백산 홍석봉 원생태 풍경구, 장백산 백화곡 조선조 고촌라 풍경구, 삼림협곡 표류, 수색 무송도 표류, 대천하 표류 등 풍경구는 연변전의 신분증을 소지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장권을 50% 할인합니다. 동시에 각 풍경구들에서는 맞춤형 입장권 세트와 조합 혜택도 내놓아 관광 경제성을 더 높였습니다. 연길 공룡박물관은 온라인 전용 가족 입장권 세트를 내왔는데 성인 1명에 학생 1명은 42원이고 성인 2명에 학생 1명은 69원이며 성인 2명에 학생 2명은 84원입니다. 동북범 표범 자연과학보급관은 입장권 플러스 다차원 극장 플러스 비경 입장권 세트를 내놓았는데 성인 입장권 세트는 68원, 어린이 입장권 세트는 58원이며 비경 루빅 큐브 한번 체험관은 10권 90전입니다. 와스토크 활락섬은 당일 2인권 198원, 친자권 168원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비암산 문화관광 풍경구 1인 9종 입장권 세트는 온 오프라인 모두 178원입니다. 량전백세 운동효율 풍경구 지혜농장은 무료 입장이며 캠핑 장막료는 20% 할인입니다. 화룡 광동촌 조선족 민속촌은 온라인으로 민박을 예약하면 체형봉지 입살, 김치에 담그기 체험이 조선족 의상체험 혜택을 증정합니다. 육정산 온천은 당일 특가 입장권이 45원이며 일본 연변침략주점관도 해설 입장권 전용 할인을 동시에 내놓습니다. 이번 전액혜미 할인은 우리주가 문화관광 소비를 활성화하고 량질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조치로 관광객들에게 실속 있는 관광 혜택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산뜻한 연변 문화관광 유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게 됩니다.
1: 산업이 흥하면 변강이 흥하고 대중이 부유하면 변강이 안정됩니다. 우리주 도문시 량수진에는 17년 동안 변강 지역에 뿌리내린 민영 기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실업으로 변강을 흥하게 하는 데 모를 받고 끈질긴 수호와 책임감으로 신시대 변강 안정 공구와 민족 단결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길림성 두만강 제약유한회사 총경리 왕군영입니다. 도문시 량수진 하서촌에 있는 길림성 두만강 제약유한회사는 2007년에 설립됐는데 중약재 가공약, 인삼제품, 건강음료 등 특색 제품을 생산하는 본토 기업입니다. 왕군영의 인솔하에 회사는 중약재 연구개발, 생산 판매를 일체화한 현대화 종합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회사 발전과 더불어 왕군영은 지종 촌민들의 증수 치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왕군영입니다. 2007년 회사를 세울 때부터 저는 기업이 변강 농촌에 뿌리내린 이상 경제적 리익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를 창출하고 현지 주민들이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브랜드를 앞세워 약재 재배, 정밀 심층 가공부터 자체 연구개발 건강 음료까지 단계적으로 전 산업사슬을 량수진에 구축했습니다. 왕군영은 촌기업연합건설 플러스 농민참여 플러스 산업승격모직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농민연결 인솔 장기적 효과 기세를 내왔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변경촌 62가구 농민들의 중약재 재배를 이끌어 매년 대중연간 소득을 174만 원 창출했습니다. 동시에 80여 명의 촌민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해 1인당 연평균 7천 원의 소득 증가를 이루어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꾸준히 수입을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대상 판공실 책임자 류운동입니다. 왕군영은 강렬한 정치적 책임감과 깊은 변강 정의를 갖고 기업 발전을 량수진 전체 사업 구도에 융합시켰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들어낸 60만 원 순환 자금과 초벌 가공도급 농민 연결 인솔 기세를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이 혁신적인 실천은 세계 변경촌의 산업 발전을 이끌어 농민들의 돈주머니를 두둑하게 했고 촌 집체 경제 실력도 강화했으며 특색 자원을 부민 강진의 동력으로 확실히 전환시켰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왕군영은 퇴직해도 일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해 17명의 퇴직 인원을 재초빙했습니다. 재직급여에 퇴직 대우까지 더한 이중 보장 제도로 관련 종업원들의 월 평균 수입이 5천 원 이상으로 안정됐습니다. 길림성 두만강 제약유한 회사 음료 작업장 주인 장걸입니다. 모든 종업원들이 가장 감동받는 점은 그가 진심으로 종업원들을 가족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왕군영 총경리가 시행한 퇴직 후 재초빙 정책으로 퇴직한 동료 17명이 다시 회사에서 일하면서 자기 가치를 느끼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왕군영은 단일 사업만으로는 변강의 장기적인 본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전 동력을 키우기 위해 그는 조선족 문화 특색과 변강 생태자원 우세를 살려 1억 3천만 원을 투자해 두만강 조선족 문박원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특색 음식, 내조오락, 문화체험 등 기초시설을 갖춰 1차 산업 중약재 재배, 2차 산업 정밀 가공, 3차 산업 문화관광 체험을 일체화해 의약, 농업, 문화관광 3대 산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했습니다. 왕군영입니다. 저희가 두만강 조선족 문박원을 지은 것은 문화 관광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 문화를 알게 하고 주민들

0: 또 산업융합 속에서 더 많은 발전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흥변 부민의 좋은 정책을 잘 살려 산업을 더욱 탄탄히 키워 변강의 번영 안정과 민족 단결에 기업의 힘을 보탤 것입니다. 산업진흥에서 향촌 공동부요, 변강 안정공구에서 민족 단결에 이르기까지 왕권영은 착실한 행동으로 확고히 전진하고 책임감으로 민심을 모으며 꾸준한 수호와 헌신으로 신시대 변강에 뿌리내린 본보기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026년 연변조 초중졸업생 체육시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조 1만 2천여 명의 초중 3학년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앙양된 자태로 시험에 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변조 초중졸업생 체육시험 연길시 시험장은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에 마련됐으며 1회 동안 진행됩니다. 5월 15일은 연길시 시험 이튿날로 수험생들은 정신이 포만되고 의지가 강했습니다. 시험장 밖에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응원하면서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줬습니다. 연결시 제7중학교 수험생 로홍준입니다. 1000m 달리기, 실심구, 배구 등 종목에 참가합니다. 시험에서 만점을 맞을 자신이 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장건규입니다. 학교와 선생님들께서 체육 수업과 업간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 향상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학부모로서 우선 안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아이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보장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체육 시험을 치르는 모든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이번 초중 졸업생 체육 시험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두 가지로 나누며 학생들의 운동 특기와 취미를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시험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내 모든 시험장에서는 시험 업무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험 관계자들이 전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하면서 시험 전 준비 운동 지도, 시험 중 질서 유지, 시험 후 성적 확인 등 업무를 꼼꼼히 진행하며 수험생들을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연길시 제7중학교 2026년 졸업반 담임교원 고흠입니다. 학생들이 모두 포만된 정신으로 차분하게 시험에 임하며 평소 훈련 실력을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 학부모들도 적극 협조해 아이들의 훈련을 독려했었고 학교와 가정이 함께 힘을 모아 체육시험을 잘 치르도록 뒷받침했습니다. 올해 고중 입시를 보는 모든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고 체육에서 배운 분투 정신을 앞으로의 문화 과목 학습에도 이어가 노력의 열매를 맺고 소망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현재 연변주 8개 현시에서 초중 졸업생 체육시험 관련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2026년 전주 중학교 고중 입시 업무에 튼튼한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초중 3학년 학생들이 건강한 체력과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인생 새 로정을 열고 청춘의 본토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노래와 함께하는 연길여행 2026년 전국 대학생 가수대회 대학순회 공연이 16일 상해대학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연길 생활, 청춘 연길 등 도시문화 관광 선전 영상이 상영됐고 사업열군들이 주제별 문화 관광 추천 소개를 진행했습니다. 본 활동은 연길과 전국 청년 학생들 사이의 소통 다리를 더욱 튼튼히 구축해 더 많은 청년들이 연길을 알고 리하며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0: 도나시에서는 전역 량질 문화 관광 자원을 잇기 위해 5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관광 전용 버스 노선을 운영합니다. 해당 로선은 육정산을 기점으로 중성촌, 바래호를 거쳐 다시 육정산으로 돌아옵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요금은 2원입니다. 주기상국에 따르면 이번 주 우리 주의 전반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뚜렷이 높고 강수가 뚜렷이 적겠습니다. 전주 평균 기온은 섭씨 18도 안팎으로 평년 동기보다 3.7도 정도 높겠습니다. 18일부터 22일까지 기온이 비교적 안정적이겠고 22일에는 기온이 떨어지며 24일에 기온이 뚜렷이 상승하겠습니다. 전주 평균 강수량은 2mm 내지 5mm로 평년 동기보다 13mm가량 적겠습니다. 19일 낮에 도나, 안도, 왕청에 소나기가 있겠으며 20일 밤부터 23일 낮 사이에 적은 비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기온이 높고 강수가 적기에 각지에서는 포전 관리를

강화하고 모 검사 및 보식을 제때 진행하며 가뭄 대처 작업을 잘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이 높으므로 각지에서는 삼림 초원 및 도시농촌 방화 사업을 잘해야겠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박홍이었습니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겠으며 낮 사이에 도나 왕청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서피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피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9도겠습니다. 올해 조 산림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은 4급이고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2급으로 전해봤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3: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요, 평소에 요도 섭취에 중시를 돌리고 있나요? 네. 요도는요, 인체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고 또 음식을 통해서 꼭 섭취를 해야 하는 필수 미량 영양소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핵심 원소로 신체 성장 발효, 뇌 발달, 신진대사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도가 부족하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고 무기 푸는 이 갑상선 비대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는요, 요도 결핍 피해가 더 심각하죠. 어린이는 지능 발달 지체, 학습 능력 저하, 성장 지연이 생기게 되고 또 임산부는요, 태아 뇌 발달 장애, 유산이나 또 조산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장기적으로 요도 섭취가 부족하면은요, 만성 피로, 무기력, 추위를 잘 타게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나타나서 일상생활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요도 결핍은요, 단순한 영양 부족을 넘어서 온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습관병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요도 결핍 예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요도 소금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예방 방법입니다. 일반 천일염보다 요도가 첨가된 식용소금을 선택을 해서 가정요리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만 소금을 너무 많이 쓰면 고혈압 위험이 있으므로 적정량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요도 함량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를 해야 합니다. 미역, 다시마, 김 등 해조류와 새우, 조개, 생선 등 해산물에 요도가 많이 들어있어서 주 2, 3회 이상 식탁에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정제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지 말고요. 채소, 곡류, 해산물을 골고루 먹는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임산부, 성장기 어린이는요. 일반인보다 요도 필요량이 더 많으므로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보충 문제에 대해서는요.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도 결핍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예방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5월 16일부터 22일까지는요, 12번째로 되는 전민 영양 주간이며, 또 5월 20일은요, 37번째로 되는 중국 학생 영양일입니다. 이번 전민 영양 주간의 선전 주제는요, 영양 밥상 가족 건강이고, 중국 학생 영양일의 선전 주제는요, 학교 영양식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밥을 먹는 일은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구입니다. 가정 밥상은요, 건강의 출발점이며, 영양 밥상은 한 가정의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혈지, 비만과 같은 많은 건강 문제는요, 밥상에서 비롯되며, 건강을 지키려면 가정의 밥상부터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기념일을 계기로 오늘에는요, 특별히 영양 밥상과 가정건강을 둘러싸고 좋은 정보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연변대학 의학원 예방의학 교연실원 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한춘희 선생님은 중국 영양학회 이사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음식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또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3: 네.
2: 올 이 전민 영양 주간의 선전 주제는 영양 밥상 가장 건강으로 정했잖아요.
3: 네.
2: 이 가장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의 영양 밥상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는데, 영양 밥상과 가장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상세히?
3: 아니, 이 영양 밥상 하면 뭐 모든 사람과 관계되죠.
2: 네.
3: 그러면 우리 먼저 이 좀 우리 전국의 그 우리나라 성인들의 그 건강 상태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과체중과 비만율은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뚱뚱한 사람이 너무 많죠. 네, 그리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통풍, 뭐 이러한 그 만성 질환 유병률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그 선진국에서는 이런 그 질병들의 발병률이가 유병률이가 지금 떨어진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과학적인 원인을 보면,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이 아마도 뭐 아주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런 만성 질환이 다 잘못 먹어서. 먹는 것을 잘못 먹어서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질병이 되죠. 거기에다가 그 생활 방식이가 뭐 잘못된 생활 방식,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 뭐 그리고 활동량도 좀 너무 적고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뭐 이런 저 생활 방식이 여기에 같이 따라가면, 그러니까 잘못된 음식 습관에다가 이 밥상이가 잘못된 밥상에다가 이런 생활 방식이 좋지 못해서 이래서 이런 만성질환이

0: 이란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파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어린 시절부터 우리 가정에서의 이 밥상은 어린 시절부터 식생활의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어떻게 먹느냐가 앞으로 이 아이가 성인이 된 다음에 계속 그 맛을 갖고 있죠. 그 엄마의 손맛이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1: 옛적에 뭐 생활이 어렵고 잘 못 살 때는 배불리 먹는 거 먹고 네네. 싶다. 아 저거 좀 많이 먹고 싶다. 언제 하면 배부르게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만 신경을 써요. 언제 영양적으로 따져서는 잘 안 한 것 같아요.
0: 네네.
1: 지금은 영양을 따져요.
0: 네, 지금은 또 이 영양을 안 따지고 너무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이런 습관이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습관하면 앞으로 성인이 된 다음에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가정 음식 문화가 뭐 이 성인들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이 건강에 아주 큰 이런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봅니다.
1: 상당히 중요한 영양 밥상. 말만 들어도 입에 침이 고이는 느낌이 듭니다. 예. 영양 밥상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0: 아니 영양 밥상 하면 뭐 사실 별로 신기한 건 없습니다. 영양 밥상이라면 단순히 맛있게 먹는 걸 것이 아니라 뭐 영양 밥상 하면 뭐도 영양 밥상 하면 그것이 맛있는가 맛이 없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단순히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챙기면서도 또 전통적인 음식 문화를 계속 살리는 이런 균형 잡힌 식단을 우리 영양 밥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성 요소를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양소 균형입니다. 우리 영양 밥상을 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다 할 때 밥을 지었다 할 때 이 영양 모든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여기에 탄수화물, 지방, 탄수, 단백질 이 세 가지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런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채소, 과일, 견과류 이런 음식들을 곁들여서 이래서 광물질, 그리고 미네랄, 또 비타민 이런 영양소들이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 균형. 그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식품군의 다양성입니다. 우리 영양식단 하면 혹은 영양밥상 하면 식품 종류가 많아야 되죠. 고기 있어야 되고 밥이 있어야 되고 채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뭐 과일도 있고 견과류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식품군이 골고루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식품군의 다양성이라고 그다음에 저염, 저당 그리고 저포화지방 그러니까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이렇게 먹으면 이것이 그 영양 밥상이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개인 맞춤형 조정입니다. 우리 그 가정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별난 사람 다 있잖아요. 그 당뇨 있는 사람 있고 고혈압 있는 사람 있고 또 비만한 사람도 있고 가정 이 식구가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린이 있는가 하면 노인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영양 밥상 하면 개인 맞춤형으로 여러 부동한 사람들이 자기 체질에 맞춰서 이 밥상을 조금씩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로 이렇게 네 가지를 짚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가정의 영양 밥상 중 하루 세끼 밥상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럼
0: 하루 세끼 밥상을 매 끼마다 뭐 하루 세끼 드신다면 세끼 다 준비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도 두끼 잡수는 이런 분들도 있잖아. 예. 그러면 두끼 드신다면 그러면 두끼 식사를 이 영양 밥상으로 만들려면 매 끼마다 복합탄수화물이 있어야 됩니다. 복합탄수화물을 하면 우리 잡곡밥 뭐 이런 음식들을 우리 복합탄수화물이라죠. 예. 감자, 고구마 다 여기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단백질 특히 품질이 아주 좋은 이런 단백질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고기, 뭐 물고기, 뭐 그리고 콩류 이런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은 이런 음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빼놓지 못할 채소 하루에 채소 성인들의 채소 표준은 한 근입니다. 500g 좌우로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채소 이 채소는 또 여러 가지 색상의 채소 우리가 뭐 제창하는 것이 그 무지개 색깔로 이 채소를 뭐 이렇게 맞춰서 식단을 짜라 이러는데 여기에 그 푸른색을 띤 이런 채소가 절반 차지하고 그다음에 붉은색 뭐 또

0: 괜찮은가. 사실 과일을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좀 그렇죠. 상관한 것이죠. 예, 과일에 당분이 너무 많잖아요. 과당의 함량이 너무 많아서.
1: 특히 오후 서너 시부터는 과일도 먹지 말라 이러잖아요.
0: 예, 너무 뚱뚱한 사람은 예, 이 과일은 좀 제한하고.
1: 네. 낮 시간.
0: 예, 그리고 견과류는 한 줌. 한 줌을 초과하면 이 에너지가 지방이 너무 많아요.
1: 먹다 보게 되면 배불리 먹는 거.
0: 네, 적적으로 너무 네. 많이 먹는 것을 피면해야 됩니다.
1: 위가
0: 네.
1: 부담이 가죠, 그런.
0: 네, 그래서 매 끼마다 이렇게 준비하면 영양 밥상이 되죠. 네,
1: 알겠습니다. 이 노년기에 들어서면은요, 네. 인체 기능이 퇴화로 노인들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평소보다 많이 커지지 않습니까?
0: 아, 네, 네, 네.
1: 그만큼 음식 섭취도 많은 중시를 돌려야 하는데 영양 밥상과 노인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0: 네, 영양 밥상은 사실 그 노인들이 건강과 장수를 결정짓는 이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실 우리 80세 이상, 90세 이상 혹은 100세 이상 그 노인들한테 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평소에 무엇을 잡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음식이가 우리 장수, 건강 장수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네. 그래서 이 노인들의 음식 상은, 이 밥상은 정말 영양 밥상으로 이렇게 구성되는데 특히 이 노인들이 그 신진대사가 변화하면서 60세 이상부터 신진대사가 지금 변하죠. 그리고 근육 감소증은 피면할 수 없습니다. 60세 이상부터 근육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사실 40세 이상부터 근육이 조금 줄어듭니다. 60세 이상부터 근육이 팍 줄어들죠. 그러면 이 근육량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우리 이런 현상을 노인들이 어떻게 이거 피면하고 예방하겠는가 이것이 여기에는 영양 밥상이 아주 중요한 이런 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첫째가 근감소증 예방. 이것이 노인들에게 영양 밥상이 주는 이런 중요한 그 작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인 시설이 되면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죠. 네, 고혈압, 고혈지, 뭐, 고혈당, 뭐, 이런 그 질병들이 많은데, 이런 질병들에 대처해서 영양 밥상에서 뭐, 콩류, 통곡물, 아보카도 이런 그 음식들을 많이 곁들여서 이렇게 드시면 이런 질병들도 많이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골다공증도 노인들은 많이 발생합니다. 뭐 점차적으로 골다공증 80세 이상 골다공증 뭐 기본상 다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또 여기에 우유, 채소, 뭐 고기류 이런 음식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특히 그 뇌 건강 우리 노인들이 이 뇌 건강에 대해서 아주 저기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지금 장수 시대지 않아요. 그러면 80세 이상일 때는 우리 이 뇌강에 치매 그 알츠하이머라고도 하고 이 치매에 걸리는 이런 위험성이 정말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뇌 건강과 그리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려면 또 이 음식 영양 밥상이 여기 따라가야 돼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이런 그 해산물 식품도 많이 곁들여 드시고 그리고 뭐 들깨, 아마씨 이런 음식도 여기 많이 곁들여서 드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혈당 조절에 노인들이 당뇨 환자도 많잖아요. 그러면 혈당 조절에도 이 음식 밥상이 첫째입니다. 약물 치료가 첫째인 것이 아니라 당뇨 환자는 음식 치료가 첫째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양 밥상은 단순한 한 끼를 넘어서 노년기의 그 생물학적 연령을 관리하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그 강력한 도구라고 봅니다.
1: 네, 노인들의 영양 밥상에 어떤 영양소 들어야 되는 거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이 밥상이 고혈압, 고혈당, 고혈지, 비만도 대사증후군 예방에도 이롭다고 하던데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0: 네, 이것은 이미 과학적, 뭐, 정말 많은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 뭐, 많은 연구가, 연구 데이터를 보면, 노인들의 그 영양 밥상은 이 노인들의 그 건강이 아주, 아주 이렇게, 작용이 큰,

0: 이런 그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고품질 단백질. 러인들이 그 식단에 고품질 단백질이 여기 있으면 살코기, 닭가슴살, 두부, 콩류 이런 음식들이 많이 포함되면 이 러인들이 건강에 아주 좋고 그다음에 건강한 지방. 우리 여기 건강한 지방이라 하면 연어, 고등어 이렇게 해산물에서 오는 지방. 오메가3 지방이죠. 그리고 씨알류에서 뭐, 여기에 씨알류, 앞에서 말씀드린 들깨, 아마씨, 뭐, 이런 씨알류에도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는데, 여기에 그 비타민 D, 비타민 B12, 그리고 비타민 C 이런 영양소들도 우리 영양밥상을 통해서 많이 보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노인들이 건강에 모자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곡물, 채소 이런 음식을 통해서 식이섬유를 충족하게 섭취하고 매일 수분을 제때제때 보충해서 충족하게 수분을 보충하고 그리고 채소를 여러 가지 무지개 색깔의 채소를 통해서 우리 항산화 이런 물질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노인들이 건강 그리고 노인들의 그 장수에 아주 좋죠.
1: 그렇죠. 네. 먹는 것이 단지 그 영양밥상도 중요하지만 질병도 그렇고 특히 질병 중에서 우리 보게 되면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당뇨병 환자가 꽤 많아요.
0: 네, 그래요.
1: 당뇨병 환자들은 어떻게 영양밥상을 그러면 준비하면 좋을까요? 당뇨병 환자.
0: 당뇨병 환자 지금 당뇨병 환자 사실 노인뿐 아니라 성인들,
1: 청년들도 있죠.
0: 중년들도 많고 젊은들도 지금 당뇨병이 많이 걸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 환자들의 그 음식을 보면 그 음식 식단을 보면 영양밥상 할 때는 이 당뇨 환자들이 여기에 그 또 그 통곡물을 잡곡밥을 제창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맨 그 그 쌀밥 혹은 흰빵 뭐 이런 음식을 비면하고 그 잡곡밥 혹은 통밀빵 이런 음식을 많이 선택하고 채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고기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도 많이 포함하고 이렇게 이 영양 밥상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당뇨 환자들은 식사 방법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뭐 이런 영양 음식을 영양이 충족한 이런 음식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식사하는 방식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거꾸로 식사 방법. 이건 지금 전 세계에서 이거 제창하는데 거꾸로 식사 방법이가 채소를 먼저 드시고 채소를 한 절반 먼저 드셔서 이 위 점막에 이 식이섬유나 이런 영양소들이 이 위 점막을 착 둘러싸고 이러면 이 당분이 흡수하는 것을 아주 천천히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고기, 콩, 두부 이런 음식을 그다음에 드시고 나중에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맨 밥을 드시자면 맛이 없잖아. 그러면 그 반찬을 조금 남아서 밥하고 같이 드시고 이걸 거꾸로 식사법이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고기가 있어야 되고 뭐 두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식은 통곡물을 위주로 하고 이 통곡물을 평소에 별로 안 드신다면 점차적으로 비율을 높여서 입살에다가 잡곡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높여가면서 통곡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고 그리고 채소 섭취량은 반드시 보장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근.
1: 네. 한 근 정도 채소가 채소 많이 고기나 쌀밥보다 채소 많이 들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비만 앞에서도 간단히 얘기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인 분들은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늘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생각처럼 안 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비만 개선에 효과적인 영양 밥상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이 비만 사실 지금 비만 50% 이상이 지금 비만이라잖아요. 과체중 비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맨 냉수만 먹어도 살찐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네. 사실은 냉수만 먹어서 살찐 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먹어서.
1: 그렇죠.
0: 예, 그리고 그 이 식사 방식이가 좀 틀려서 그래서 비만이 초래할 수 있는데 이 비만을 뭐 어떻게 좀 공제하고 살 좀 빼려면 첫째는 211 이런 식단을 211 뭐 이걸 222 중국말로 222 찬판 예, 211 식단 예, 이런 방식으로 뭐 계속 한 달만 이렇게 유지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살을 빼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뭐 이거는
1: 먹는 양이 중요하거든요.
0: 예, 먹는 양. 네, 이 먹는 양을 첫째는 먹는 양을 딱 공지하고 예, 이 한 사라에 이 여기에 211 이것이 무엇인가? 2가 여기 2가 채소입니다.
1: 맞아요.
0: 이 사라의 절반이가 채소고 예, 이 채소에는 감자, 고구마 이런 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식이섬유가 많은 푸른 채소 예, 그 이런 채소들은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것이가 절반 사라의 절반 차지하고 그다음에 남은 4분의 1이가 우리 밥이죠. 잡곡밥. 좋기는 잡곡밥 4분의 1. 그다음에 4분의 1이가 단백질 식품입니다. 고기류, 두부 이런 것을 합쳐서 4분의 1. 이래서 내가 한때 먹는 식품의 음식을 몽땅 이 한 사라에다 넣으면 이런 방식으로 211 이런 방식으로 식사하면 한 달만 견지하면 이 살 빼는데 정말 효과적이네. 이런 이것은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두 번째 식사 효과라는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아침 식사를 할 때 여기에 뭐 단백질이 풍부한 그 콩류를 많이 곁들여서 이렇게 드시면 채소를 많이 드시면 우리 점심 때 가서 이 혈당이 막 이렇게 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 당분이가 많이 흡수됐다는 걸 말하죠. 그러면 당분이 많이 흡수되면 비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사 효과 이런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고단백 음식과 그 좋은 지방을 섭취해야 됩니다. 단백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밥량하고 단백질 음식이 반반 네, 이렇게 하면 이 체중을 공제하는데 뭐 좀 유리하겠습니다.
1: 네,
0: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1: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잘 허물어질 때가 많잖아요. 계획이.
0: 네.
1: 여기서 먹는 거 입
0: 그러니까
1: 좋습니다.
0: 어딘가나 잃어가지고 살짝 힘들어요.
1: 1, 2년까지 괜찮고 3, 4, 5년부터 괜찮은 것 같아서 풀어놓으면 몸이 다시 또 구속도
0: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계속 유지해야 돼.
1: 그래 작게 먹는 것이 몸에 좋고 또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0: 네네네.
1: 건강에도 좋고 해서.
0: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네,
1: 적게 먹는다.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적게 먹죠. 그 오늘이 실행이 잘 안 됐어.
0: 맛있는 음식을 보면 네, 또 많이 먹게
1: 맞아요,
0: 되고.
1: 맞아요. 앞에서도 뭐 우리가 늘 평소에도 또 얘기를 합니다만 배달 음식 시켜 먹다 보기에는 편하고 맛도 좋고 해서 시켜 먹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배달 음식이 되도록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데 배달 음식의 영양밥상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거?
0: 네, 지금 배달 음식을 뭐 먹지 말라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지금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이용해요. 네, 편리하고 뭐 이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이 배달 음식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배달 음식도 사실은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여기에 따라서 아주 훌륭한 영양 밥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 음식도 우리가 주문할 때 또 여기에 211 식사법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 채소가 절반 그다음에 밥하고 고기 식품류가 반반 이래서 이런 방식으로서 그 배달 음식을 뭐 고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스마트폰에서 이 배달 음식을 잘 이렇게 고를 때 채소가 많은 이런 그 메뉴들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기름에 튀긴 이런 음식을 될 수 있는 대로 피면하고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배달 음식에 잡곡밥이 있는 배달 음식이 뭐 있는지, 저는 배달 음식을 별

0: 별로 먹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잡곡밥 있으면 더 좋고
1: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눈이 즐겁게끔 뭐 또 손이 놀려서 자기 구미에 맞는 음식을 해 먹는 것이 제일 좋죠. 아,
0: 그것이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배달 음식은 네,
1: 입맛
0: 정말 나는. 정말 밥을 딱 내가 배를 채워야 되겠다 이거면 너무 배고플 때 먹는 거지.
1: 맞아요. 네. 그리고 보게 되면 또 하는 어른은 또 나름 그렇고 아이들도 그런데 배달 음식 학생 세계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의 영양 상황이 생장 발육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로도 신체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응당 높은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올 중국 학생 영양일 그래요. 중국 학생 영양일의 선전 주제는 학교 영양식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로 정했는데요. 학교에서 영양식 공급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0: 네, 이 학교 영양식 하면 지금 대부분 그 학교의 점심 식사는 점심 식사는 다 학교에서 공급하게 됩니다. 네. 이 학교 급식이라 하죠.
1: 맞아요.
0: 그러면 이 학교 급식이가 아이들이 그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전국적으로 연구 결과도 지금 많이 나왔고 이런데 그 학교에서 공급하는 이 한 끼 음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한 끼 음식이가 우리 성장기의 필수 영양소의 공급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 급식에는 학교 급식을 한다 할 때는 뭐 학교에서 직접 만들든지 혹은 어느 그 이런 단체에서 학교 급식을 해서 이렇게 공급하든지 어떤 데서 하든지 다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그 식단을 과학적으로 짜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을 보면 영양소를 다 이렇게 골고루 고려해 가지고 국가에 이런 표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학교 급식의 그 영양 표준, 이 영양 표준에 반드시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 필수 영양소의 그 안정적인 공급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우리 점심 식사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영양식을 공급하면 오후 수업을 또 보장할 수 있죠.
1: 네.
0: 점심을 잘 먹어야 오후에 계속 공부하는데 이렇게 에너지도 공급하고 영양소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교육적 가치가 있습니다. 식습관 학교에서 이런 식사를 할 때 이 식습관을 아마 선생님들도 뭐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겠죠. 어린 시절부터 이 식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식습관 양성 그리고 음식 예절 뭐 이런 방면에서도 이게 아주 필요하고 그리고 만성 질환의 조기 예방에도 아주 필요한 이런 학교 급식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건강에서 가정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영양 밥상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0: 네, 이게 집에 어린이 있는 이런 집에서 영양 밥상을 하려면 첫째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합리적으로 배합하는 것입니다. 뭐 아이가 딱 어느 것을 먹기 좋아한다고 딱 그 음식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해서 아이가 잘 안 먹는다 할 때는 좀 교육해서 어떻게 설득해서 그걸 먹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들의 작용이죠. 그래서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합리적으로 이렇게 배합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건강한 조리법을 해야 돼요. 아이들 있으면 기름에 튀긴 음식은 되도록 피면하고 그리고 뭐 이 조리법을 찌거나 삶거나 뭐 이런 굽기 이런 방식으로서 건강한 조리법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양 조절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뭐 아이들이 얼마 먹으면 뭐 한 밥을 한 사발 먹으면 모자란다면 또 야 더 먹어라 이래서 지금 너무 비만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적절한 양 조절을 하고 그리고 그 식품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돼요. 아이들의 이 식품 재료를 구입할 때 반드시 신선하고 안전한 이런 식품 재료들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아침 식사는 반드시 아이들에게 이렇게 챙겨줘야 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성장 발육에도 좋을 수 없고 그리고
1: 아침에 늦게 또 자고 일어나고 뭐 이것저것 챙겨 세수하고 브라브라 가다 보니까 쫓기고 뭐 대충 먹고

0: 길거리 감에서 먹는
1: 예,
0: 어른이나
1: 그런 아이들도
0: 차에 앉아서 먹는 어린이들
1: 네네네.
0: 뭐 이런 게
1: 그래서
0: 있는데.
1: 이 아침 식사는 꼭 보상해야 됩니다. 점심 식사도 중요하지만 아침 식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0: 아침
1: 네
0: 식사.
1: 그리고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뭐 이렇게 배양하고 식사 맞아요. 예절을 많이 가르치고
0: 그죠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리고 아이들 공부 부담이 얼마나 커요.
1: 네 그래.
0: 아, 책가방 메고 가는 것만 봐도 아유 저 무게를 감당할까.
1: 네 그 가방이 점점 무거워지고
0: 예, 무거워지고 불어나고 네, 네. 반은 학교에다 두고 다니고 반은 또 메고 다니는데 어깨가 휠 정도로 애들이 네. 일요일 저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 학교에서 공부 또 토일엔 또 서클 어디 또 나고 공부하고
1: 네,
0: 끝이
1: 그래.
0: 없이 뭐 공부를 네.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적고
1: 네 그러니까 이 영양 공급이가 따라가야 되죠.
0: 그렇죠.
1: 네, 네, 네, 네. 영양 먹고, 공급이 따라 안 가면
0: 예. 잘 자고 네. 잘 놀고 잘 공부하고 뭐 이거 규칙적으로 시간을 딱딱 맞춰서 그렇게 하면은 아주 문제 없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게 되면은 네. 안 되는 거죠.
1: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간식이가
0: 문제죠.
1: 네, 간식. 간식. 집에서 밥상 영양 밥상을 했는데 바깥에 나가 간식을 잘못 먹으면 또 잘못되죠.
0: 그래요.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여러모로 저희들이 가족의 건강 지킴에 대해서 음식 영양 밥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 한 가정의 건강 밥상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영양 밥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1: 아니, 이 영양밥상은 사실 단순히 한 끼 허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삶의 질과 미래를 결정짓는 이런 가장 경제적이고 강력한 건강보험입니다. 영양밥상은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하는 이런 격언을 실천하는 이런 장입니다. 오늘 식탁 위에 올린 신선한 채소 한 접시와 건강한 단백질이 가족이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 맞아요. 맞아요. 엄마,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라고 해서 아이들도 같이 어떤 걸 먹기도 하는데 그것이 생활 습관 어떤 경우는 좋은 습관도 있겠습니다만은 나쁜 또 불량 습관도 있어요. 그냥 아이들 먹는 거하고 좀 더 갈라서 편한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네, 그래요. 이 아이들이 그 먹는 음식하고 성인들이 먹는 음식이 완전히 같으면 안 되죠.
0: 네.
1: 네, 아이들은 아이들이 수여하는 그런 영양소가
0: 맞아요,
1: 있고,
0: 맞아요.
1: 네, 그리고 그 특히 이 미각에서 성인들이 뭐 짜고 뭐 이런 아주 그 자극적인 이런 음식을 좋아한다해서 아이들에게도 계속 이런 음식을 주면 이런 아이들은 이 미각이가 점점 변합니다.
0: 맞아요.
1: 아주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계속 짜게 먹게 되고 그러면 성인이 된 다음에 계속 이렇게 짠 음식을 좋아하고 그러면. 고혈압도 발생하고 당뇨도 발생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 아이들 때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부모들이 이 음식 습관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 음식 이 영양 밥상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0: 그렇죠. 영양 음식 뭐 어른 아이가 나누어 먹는 음식인데 그래서 부모들이 뭘 먹거나 자녀들이 그 집에서 계속 뭘 먹다 보게 되면 한 집안에 이런저런 질병이 같은 종류가 나타나고 신결석이 되면 신결석이 있는 부분이 음식에서
1: 네,
0: 많이 그래요. 나타나 이런 경우가
1: 네,
0: 많아요.
1: 고혈압 하면 네. 이 가족이 집중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사실 지금 고혈압이가 유전 인서가 있어서 이렇다는데 제 관점은 이 한 집의 이 가족의 그 영양 이 밥상하고 관계가 많다고 봅니다. 뭐 유전 인서도 있겠지만 뭐 한 가족에서 뭐 다 그 밥을 먹고
0: 오랫동안 20년 30년
1: 네, 그래요. 그러니까 당뇨도 걸리고 고혈압도 맞아. 걸리고 이렇게 되죠.
0: 건강 음식 가정을 지키고 또 건강을 지키고 영양 밥상에 대해서 이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연변대학 의학원 예방의학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영양밥상과 가장 건강을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봤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식사는 누구에게나 가장 기본적인 생활 필수 조건입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에서 오늘부터 영양 가득한 밥상에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2: 북경정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